0: 음식이 많이 당깁니다. 그렇다 해서 참으로 냉장고 문을 열고 벌컥벌컥 마인다거나 너무 찬 것만 잡수는다 할 때 우리 몸이 상하게 됩니다. 때문에 바로 이런 계절에 따라서 우리 음식 관리도 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 음식에는 아주 찬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냉한 성질을 가진 음식들이 있고 또 아주 더운 음식이 있고 좀 더운 음식, 열한 음식이 있고 이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접하는 음식 가운데서 보면은 배추라든가 오이라든가 그 다음에 죽순, 우리 북방에는 죽순은 크게 아예 먹지만 북방에서는 죽순을 많이 먹게 됩니다. 죽순, 미역, 그 다음에 그 연꽃뿌리, 연근이, 미나리, 그 다음에 우리 많이 먹는 순박이, 그 다음 우리 배라든가 수박, 참외, 녹두, 좁쌀, 이게 다 성질이 좀 많이 찹니다. 이걸 경상적으로 먹으면 특히 중약을 먹으면서 이런 음식을 즐겨 먹는다 할 때는 약효가 많이 못해집니다. 그 다음에 시금치라든가 무라든가 상추라든가 오징어라든가 오리고기, 돼지고기, 두부 이거는 조금 서늘한 성질입니다. 이제 앞에서 말한 뭐 수박이나 참외나 배추나 오이처럼 많이는 차지는 않아도 그래도 냉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 먹을 때는 좀 자기 체질을 고려하면서 물론 소결이 쉬고 입이 많이 마르고 이런 사람들은 좀 찬 성질을 잡사도 이렇지만 손발이 시리고 아랫배가 냉하고 조금만 찬 거 먹었다면 설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찬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특히 저희들 이 건재 보신환처럼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약재가 들어갔냐 중약을 쓸 때는 우리 다 찬 음식 그 다음에 기름진 음식 피해라는 게 이 도리입니다. 특히 우리 그 무 같은 것들은 피하십시오. 이 원기를 보충하는 약이기 때문에 무는 리치를 시킵니다. 무 먹으면 틀이 맞지 않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보충하려고 하는 기를 빠지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집에 남편도 지금 건네 보신환을 지금 방송 듣고 여러 달째 지금 먹고 있는데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0: 네.
2: 네, 혈압이 그냥 높으면서 머리 어지럼증이 자꾸 나타났대다. 그리고 많이 또 네. 머리도 흉하고 거기다 또 경력이 많이 떨어져서 정신도 좀 안 나고 이랬습니다. 네. 그러면서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 이런 증상이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개선 많이 가져왔습니다.
0: 네. 네.
2: 그리고 예. 혈압이 높은 것도 지금 혈압이 온전히 잘 되고 있습니다.
0: 그렇지.
2: 예, 그리고 머리도 많이 막아졌다 갔대다 그랬지.
0: 예.
2: 뭐 자꾸 경력이 없으면 자꾸 물어보던 게 그것도 많이 낫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0: 예.
2: 그리고 거기에다 예, 병원을 가 보이니까 나 간선 시하다 이랬대다.
0: 예.
2: 그래서 콩팥이 많이 허하다 해서 지금 소변 잘 보지 못한다 말입니다. 잘 보지 못하고 예. 그냥 그러니까 내 쑥 나가 못 가니까 나 몸이 그냥 붓기고 얼굴도 그냥 부석부석 했댔습니다. 근데 이 증상이 요즘 얼굴 붓기가 싹 내렸습니다. 저는
0: 콩팥이 좋아지면 몸에 붓기가 싹 빠진다.
2: 이게 소변도 지금 시원히 잘 본다, 잘 나간단다.
0: 네, 그렇죠. 독소도
2: 예. 그래서 고열이 있는지 간열이 있는지 가방에 있으면서 그냥 입도 마르고 눈도 그냥 건조하고 네. 그냥
0: 간열이
2: 예. 피도 뗐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싹 나섰습니다. 그런 것도.
0: 예.
2: 예. 그냥 또 다리 맥이 없어서 이렇게 안에 다리 그냥 맥이 없다고 호두도 떨린다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약 먹은 후부터 온몸에 맥도 오고 예. 정신이 나고 다리 맥이 온답니다.
0: 예.
2: 그리고 집이 7층이 돼서 그냥 다닐 때는 힘들게 다닌데도 싱싱 달아올라온다. 잘 댕긴다 지금 요즘엔 다리 맥이 있다면서.
0: 그런 데서 알긴단 말입니다. 맥이.
2: 예. 짐을 들고서 잘 댕긴다. 태소진을 다 손잘 잘 들고 자기는 잘 들고 다닌다.
0: 예.
2: 그래서 먹은 뚱뚱한 약이 좋다. 맨지 이렇게 약 가정이 맞다면서 무슨 단약이 무식을 하면 그래서 이 약 난 계속 먹겠다 이래서 오늘 또 대답 받다 그런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우대 네. 활동 계속 있습니다. 이번 달 내내.
2: 네.
0: 예.
2: 예. 네. 우대 활동에 참고하겠습니다.
0: 예.
2: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0: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예보신환우는 우리 원기를 보충하는 데서 중점을 둔 약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원기 부족으로 해서 많은 병이 옵니다. 우리가 늙어간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기혈 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기혈 부족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원인입니다.
0: 때문에, 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2: 네. 저도 근데 보시는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썼는가 하면 소비 작고 소비 시원하게 못 보고 또 허리가 아프고 또 무릎 관절도 아프고 또 맥이 없고 관절이 잘 걸렸습니다. 굉장히 이거 쓴 다음에 소비 자전이 많이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소변이 시원하게 나가고 허리 아픈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무릎 관절도 좀 아픈 게 나고 지금 힘이 나는 게 아닙니다.
0: 네. 여보세요.
2: 그리고 또 감기 슬 걸립니다. 그래서 효과 보고 있을 때 자꾸 배달을 계속 쓰겠습니다.
1: 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0: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네, 수고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아, 이래서 우리 이 건네 보신하로 보면은 자꾸 설명드리기 싶은 내용이 뭔가 약이 조합이 잘 됐습니다. 원기를 보충하는가 하면은 그냥 보충만 해서는 흡수를 아예 하면 또 소용없습니다. 흡수할 수 있게끔 비비를 좋게 했습니다.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네.
0: 네.
3: 예. 네. 네. 항상 머리 어지럽고 뭔가 머리 아프고 심장도 떠지 않고 경력도 네. 없고 해서 지금 선생님 강의를 듣고 보시환을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약 쓰고 예 혈압이 오정됐습니다. 지금
1: 맞습니다.
3: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어지럽지 나중에 어지러운 인사 없어집니다. 이거 이 모든가 예. 예. 가슴이 그냥 후들후들 떨림에 숨이 차진 것도 많이 좋아지고 또 그 이게 깜빡깜빡하면 예 이 경련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 경련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1: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가 어느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 되나서 예. 그 원인이가 바로 비장, 간, 고파찌기 때문에 그런 오장을 좋게 하는 약이 되나서 쓰면 여러 가지를 효과가.
3: 예, 야, 효과 좋습니다, 이 면에서. 그러고 나서 이게 고파찌 좋지 않아서, 예, 소변 자수가 많고, 소변이 시원히 나가지 않고 해서 화장실 자꾸 다니니까, 예, 잠을 예, 자지 못해서, 예, 고생했는데 이 약 쓰고, 예, 고파찌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지금 예 하루 전에 한 번씩 화장실에 다니니까 예 다 잠을 잘 자니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거뿐하고 예 다 머리 맑아지고 정신 나는 게 알립니다. 지금 이 약 쓰고
1: 같이 좋아지는 데는 아주 좋은 약재들이 그 방면에서는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될 약재들이 다 들어가죠. 같이 좋아지는 데는 확실하게 알기.
3: 왜야 네, 네. 이 약 쓰면 생각밖에 여름에를 효과 보니 약이 지금 의미 없어지 오늘 배달 받아서 계속 쓰다 그럽니다.
1: 네, 우대 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이번에는.
3: 예, 예, 예, 예. 우대 활동 참가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총적으로 저희들 이 건의 보신환 설명드리자면은 우리 이 비위가 나쁘다 할 때는 콩팥이 나쁘고 콩팥이 나쁘면 심장이 나빠지고 이런 중이 샹성샹크돌에 의해서 만들어진 약이고 그 약재들이 배합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황제가 쓰던 약이란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건종 황제는 이 약을 쓰고 이 이전 나이로 83세까지 살았으면 아주 오래 산 거죠. 그리고 또 이 오랫동안 황제 자리에서 17명의 아들들을 뒀습니다. 이분이.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네.
4: 예, 저도 지금 건재 보상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어제 건강 소변이 이게 소변 지나 다가 기본에서 발전하게 늦어버시 누구에다 근본 참을 이룰 수 없다만 그래서 이거 쓰게 된 방사 통해서 이거 여름에서 좋다 썼는데 확실히 써보니까 어제는 한 달 밑이 되는데 지금 또 오는 게 아기나

0: 마음도. 네. 그래, 그래, 그래고 또 이 잠이 또 잘 온다만. 이게 아 네. 잠이 허리 들지 않나만. 근데 지금 네. 잠이 잘 온다만. 그리고 심장도
1: 쓰면은 심장 치료에서의 확실한 네. 우리 그 산소인이란 산소인이란 비싸서 인가만 약이 아니죠. 산소인이란 다 들어간 약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실면증 네. 치료에서 아주 좋습니다.
0: 예, 그래서 요 이제 오면 하나도 안 했는데 그랬으니까 이 약이니까 이게 얼마 약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요 네. 이번 활동도 활동 조직에 또 참석하다겠네.
1: 예, 활동 좋습니다.
0: 예,
1: 안녕하십시오.
0: 예, 안녕.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근조 황제는 1711년생입니다. 1711년 9월 25일 생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1799년도 2월 7일에 돌아간 데 83생계는 89세 것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약을 어느 때 접했는가? 이 근뇌보신환을 접한 시간은 이분이 딱 이 내시 있을 때 1771년도에 접했습니다. 그래서 쭉 쓰면서 71년도부터 계속 써서 1799년 거서 살았단 말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이 나 두두 건네보신 하나 먹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먹었는가 하면 이 들어서 저리 안 돼가지고 이 머리가 어지럽고 고래띵 하면서 이 정신이 나고 나는 또 녹은 거 좀 있습니다. 그래는 있는데 이 지금 이 약을 먹은 게 이 들어서 저리 잘 되고 용도 쓴다. 머리가 네. 어지럽고 고래 아프던 게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네. 이 밤에 잠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 네. 지금은 이 사무용 잘 잡니다. 히라도들이 잘 되고 머리 하나 보이까드나 그런 것 같습니다.
1: 네.
3: 예. 그리고 이 밤소변이 특별히 닫아가지고 밤에 모습이 몰라 자꾸 당기다나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 사무 잘 자이까드나 하드끈하게 그래서 지금 일어나야 두 번이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네. 사무 잘 자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 정신하고 이 머리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1: 네.
3: 예. 그리고 이 숨에서 이 소화가 안 되든지 소화가 잘 된다. 이 약을 먹은 게. 네. 예. 미네 밥 먹기 싫고 밥 먹으면 딱 내키는 것 같으니 내려 아이 가고 그러던 게 지금 그런 증상이 없어지니까 밥을 잘 먹으니까 나 내기 납니다.
1: 원래 이 약이 금비 익기 작용이 있다고 현웅에다 박힌 약입니다. 이 금비 익기 작용이 있는 약은 잡히면 그 특실하게 항상 배가 붓고 땅두수하고 소화해야 되는 사람은 거기 싹 해결됩니다.
3: 예, 그래, 그런지 밥 싹 다 드니까드나 밥 잘 먹으니까드나 얼마나 맥이 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드나 네. 이 지금 약이 조금밖에 없지 이번 활동이 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활동에 참가해가지고 이 계속 이 약을 쓰려고 합니다.
1: 예, 네, 우리 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3: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1: 건강하십시오.
3: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세월이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황제들 쓰던 약들 우리도 좀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옛날 같아서는 이런 처방이 꽁꽁 숨겨져서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하죠. 예. 근데 이 약을 우리 오늘날도 백성들 같이 쓸 수 있고 또 가격상에서 좋은 약재가 들어가서 비싸기는 비싸지만 우대 활동 이용하면은 우리 얼마든지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사실 지금 약이 나오는 가격대로 하면 이 약은 1,000원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귀한 약재가 25가지나 들어가면서 우리 400원대다. 이거는 또 우대 활동 이용하면 절반 가격 내려올까 200원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런 약은 우리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약이고 장기적으로 쓴다 할 때 우리가 정말로 백세 시대에 아프지 말고 여러 가지 이런 장기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다 도모하고 기와회를 보충하고 경락을 소통하는 약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 뇌 건강도 찾아지게 되죠. 예. 그거 뭐 다른 방법으로는 이 뭐 대뇌 세포를 살굴 수 없습니다. 오장육부가 나쁘고는 살굴 수 없죠. 이래서 대뇌 세포가 손상하고

0: 뇌세포가 죽어가는 원인, 그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오장육부를 다 동시에 치료한다. 중점 우리 곰팥이 보신작용을 통하고 곰팥이가 좋아지자면 우리 비위가 좋아져야 되고, 비위가 좋아지고 곰팥이 좋아지면 간이 좋아지고, 이런 중의도리에 근거해서 만든 약입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5대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5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메조리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 단결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중화의 대가정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가며 민족 단결의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활기찬 정서로 노래했습니다. 산과 들에 활짝 핀 어여쁜 꽃송이, 다채로운 빛과 어우러져 바람 따라 춤추는 저 꽃잎처럼 미래의 꿈을 향해 함께 달리네. 함께 부르는 노래가 대지에 울려 퍼지고 어깨 나란히 손을 잡고 찬란한 내일을 쓰리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리.

0: 일상의 여유로움 그리고
1: 듣고 싶은 연변 노래
2: 듣고 싶은 연변 노래 들려주고 싶은 연변 노래 안녕하십니까 안홍선입니다. 가장 먼저 대학 작사 손을 작곡의 꽃물결 사람물결입니다. 웃음꽃이 넘쳐나는 거리 새로운 관광도시 연변의 소화기 찬풍경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합니다. 염소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만 작사 작곡의 너와 나의 연변입니다. 연변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가꾸며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따뜻한 정을 힘차고 정겹게 담아낸 곡입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김민덕 작사 손홍범 작곡의 100세 인생 행복하게 살아보시를 준비했습니다.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순간 미소 짓는 100세를 향한 희망찬 다짐을 노래합니다. 강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한하나 작사 최학산 작곡의 이렇게 좋은 날에입니다. 날씨도 기분도 함께 있는 사람도 모든 것이 완벽한 날이 있습니다. 그 감사함과 설렘을 맑고 경쾌한 멜로디에 가득 실었습니다. 리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허동철 작사 허상순 작곡의 꽃피는 동산입니다. 고향의 언덕을 오르내리며 만난 아름다운 순간들을 동산의 꽃에 빗대어 저체당에 돌려줍니다. 남성 사연창으로 보내드립니다.

아래 림의 작사 김몽호 작곡의 고양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고양이 주는 모든 감정을 노래로 풀어냈습니다. 황매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다면 작사 류영근 작곡의 그리운 동네를 준비했습니다. 맨발로 뛰는 골목, 해질녘까지 이어지는 친구들과의 놀이, 아무 걱정 없이 깔깔거리던 그 시절의 추억을 풀어내며 잃어버린 동심을 되찾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김먹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네 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씨 가장방에 수록이 된 봉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에 기록이 된 중풍 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보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사묘가 저술한 천금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화사, 안면신경마비, 삼차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요추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병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네,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우리 황진수한 타이 혈배강이 이번에 새로 승급하고 그 다음에 장창 랜서라는 겁니다. 예, 혈배강의 기초상에서 또 황진수한 타이라는 게 들어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모두 네 가지 처방으로 구성됐습니다. 약제는 45가지 제일 큰 처방입니다. 예, 예,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약이 틀리기 때문에 효과가 좋고 그리고 흡수가 빠릅니다. 예, 이게 지금 우대 활동 크게 합니다. 5세트에는 3세트를 더 드립니다. 12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10세트에는 8세트를 더 드리면서 10세트부터는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 혈배강 10곽을 공장 측에서 더 증성 받을 수 있습니다. 15세트에는 15세트를 더 드리고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 또 혈배강 10곽을

꽉 두드리는 동시에 환자분들이 증상에 맞게서리 전면적으로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지금은 삼복철이기 때문에 우리 환자들이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외지에 있는데 용정에 있는데 왕청에 있는데 군촌에 있는데 어떻게 맞겠는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건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와서 맞아보면 아실 겁니다. 우리 치마는 분들이 전면적으로 놓기 때문에 어디면서 뭐 닦아서 세 곳이나 네 곳이나 가서 침 딱지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전면적으로 우리 한몸에 지금 대부분 로엠 분들은 여러 가지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락을 몽땅 같이 열어주다나이까나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또 여름철에는 우리 삼복철이라면 혈관이 다 늘어나고 그리고 혈액순환 이 공급이가 좀 느리 이러기 때문에 침을 또 자주 맞으면 많이 됩니다. 이 황제내경에서 명백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그래서 한 번, 그 날씨 조금 추워지게 되면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 모두 12번 놔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이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예, 그리고 저한테 와서 병보일러 오겠다. 지금 연변이 환자분들 어제도 10년 전에 저한테 병보이고 10년 후에 와서 이제서 또 나 저를 찾아오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이 저를 기본상 다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병보일 사람들은 원래 기차역자 있지 않습니까? 라호자잔 그 맞은편에 우기병원 2층 중립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2880018번 전화 치세요. 그래서 미리 예약해야 됩니다. 제가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바쁩니다. 예, 그래서 무턱 대고 찾아와서 병 보이겠다. 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꼭 거기다 전화 치세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880018번 전화 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팔진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황진수한 타에는 모두 세 가지 처방입니다. 팔진탕, 그 다음 부양황우탕 하고 그 다음에 첸정산 이게 세 가지 처방입니다. 이 한대 수록된 겁니다. 때다 유명한 처방이고 그리고 이 약이가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약이 많이 들어갔다 해서 처방이 여러 개에 대해서 예, 한 대 막 버무려 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거기에 그 간차오란 약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 간차오는 우리 중의학에서도 중의의사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약이 많이 들어갈수록 미시까지 이렇게 들어갈수록 간차오가 들어가게 되면 모든 약들을 다 병용해 줄 수 있고 서로 싸마지 않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다 흡수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 작용과 간소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예, 약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간소가 들어가면 잘못된 겁니다. 예, 처방이가. 예, 그래서 여기면 간소 딱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500돌둔 대단히 작은 분자입니다. 지금 이 돌둔 하게 되면 이거는 분자식을 분자식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돌둔이가 작을수록 우리 흡수가 빠릅니다. 우리 저 입안에 그 구강 거기 점막 조직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소 주신화라면 입에 턱 물게 되면 인자 효과 보지 않습니까? 어제 그런가 이 입 그 점막 조직을 그 구멍을 통해서 직접 혈액순환 들어가서 작용하기 때문에 효과 빠른 겁니다. 그 우리 한방면에는 분자 작은 것도 있겠지만 다른 한방면에는 우리 여기 안에 수셔주신활하고 그 다음에 딴센디활 처방이 몽땅 들어가 있습니다. 수셔주신활 주요 처방이가 그 천흉이죠. 천공이 혈액순환 빨리 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심장혈관 확장해주고 이 엄청 빠르죠. 그리고 우리 그 딴센디와르는 단삼삼칠이가 주요 성분입니다. 예, 그리고 빙페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처방이 이 김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500돌든 우리 그
이번에 구강 점막 조직이 그 구멍 크기가 흡수될 수 있는 구멍 크기가 우리 다 연구를 해냈습니다. 1300 돌드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500 돌드라는 건 대단히 작은 게죠. 그래서 이

0: 우리 보게 되면 이 홍혈구가 크기가 어느 만한가? 6만 4천 돌돈에 속합니다. 6만 4천 458 돌돈. 예, 예, 다 연구를 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백혈구가, 4천 돌돈 이렇게 속하는 게죠. 그 다음에 선상신 피지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추선상신 피지지수. 이 격소의 크기가 5천 돌돈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00돌돈이란 건 대단히 작은 분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약자는 몽땅 천연 약자를 갖다가 쓰리, 당지의 약자를 또디 여차이 몽땅 갖다가 이런 돌돈으로 한 게기 때문에, 한 방면에는 약재가 좋고, 한 방면에는 흡수가 좋고, 한 방면에는 처방이 좋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가 많습니다.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나는 지금 이 황진 소아타하고 협회관 그 건식을 먹고 있습니다.
0: 네, 예.
2: 예, 나는 이번에 다발성 신경 이런 뇌경색이 있고 주동맥이 경화가 왔었습니다.
0: 네.
2: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기억력도 아이디고, 예, 아주 자꾸 한 말도 콤방한 것도 있어지고, 예, 맥이 없고 막 늘어지고, 예, 그리고 어지럽고 자꾸 숨이 차고, 예, 아빠 먹던 숟가락 마구 떨고 이랬었습니다. 그, 나기, 내도 이렇게 모르게 숟가락 땅에 떨고 이랬습니다.
0: 네, 손 떨다 날까나, 예.
2: 예, 떨다 날까, 예, 그랬습니다. 근데, 그리고 우리 아빠에 대해 반신을 못 쓰고, 예, 푸 맞을까, 예, 반신을 못 써서 손을 마구 떨고, 대서분 나가는 것도 모르고.
0: 네.
2: 예,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깨끼고, 예. 그러니까, 걷는 것도 이렇게, 재고 이렇게, 거니까, 부축해서 이렇게 했던데.
0: 네.
2: 그러니까, 뭐, 그 연기신에 뭐, 좌탕이야, 청이야, 예. 지금까지 다 했는데, 아이답대다.
0: 네.
2: 예, 효과를 못 봤습니다.
0: 네.
2: 그 후에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황진수한테 혈변형 약이 설명 들었단 말입니다.
0: 네.
2: 예, 그리고 이 선생님 한번 좀 믿어보고, 이 약 한번 믿어보자고. 이래고, 예, 좀 싸서 먹어봤습니다. 선생님 친구도 하고.
0: 네.
2: 예. 굉장히 벌써 먹으니까, 예. 내가, 예, 효과가 대단히 빠르다 말입니다.
0: 네.
2: 예. 아이, 그러니까, 이 혈배강 약이 선생님 친구도 효과가 빠르고, 이 혈배강, 이 황진수한 때 혈배강 약보다 더 좋은 약이 없습니다.
0: 나는. 네.
2: 예. 그니까 지금, 예, 첫날부터, 뭐니까, 선생님 친구한테 벌써, 예, 속이 시원하더라 말입니다. 친구가.
0: 네.
2: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되니까 벌써 아예 어지럽고, 예, 맥이나 소화도 할 때더라 말입니다.
0: 네.
2: 예, 그때 숟가락을, 예, 움직이지 못하고 막 어쨌든 딸겠다고 하는데 지금 마음대로 움직이고 밥 먹습니다.
0: 아, 예.
2: 예. 그러니까 혈압도 온정되고, 예, 아, 저번에 이 병이 나아질까, 온몸의 병이 내 다 나아진 것 같습니다.
0: 네.
2: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 소화도 잘 되고 이렇게 맥이 나오고 이러니까 우리 아빠에도, 예, 이렇게 지금, 예, 약을 썼습니다. 같이 이 협회관과 이게 선생님 친구를 했습니다.
0: 네.
2: 굉장히 벌써, 예, 날에 날마다, 예,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아빠에 지금.
0: 네.
2: 예, 벌써, 예, 선생님 친구 하니까, 예, 벌써 마음이 기쁘다고 100개 떨어진 것 같다고 이랬단 말입니다.
0: 네.
2: 그러니까 10일 정도 이렇게 되니까, 예, 우리 아빠에, 예, 벌써 몸이 가벼워지고 맥이 난단다.
0: 네.
2: 이 소화도 잘 되고 숟가락도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0: 네.
2: 그 화장실도 못 가던 게 어쩌니 자기들로 화장실도 갑니다.
0: 네.
2: 예, 화장실 갑니다.
0: 그렇죠. 예.
2: 예, 그러니까 이런 많은 이렇게 효과 보니까 면역력도 올라가고, 예, 벌써 우리 아빠 밤잠을 푹 잔다 말입니다.
0: 잠 잘 잡니다. 예,
2: 예, 밤 잠 잘까, 예, 몸이 거푸나고 벌써, 예, 자연적으로 밥을 마시고, 예, 영 기뻐하면서 선생님과 하는 말이가, 야, 이 선생이야 정말 별난 선생이다. 선화에서 이런 선생 없다. 내 목숨 구해줬다.
0: 야,
2: 기뻐한다.
0: 네, 거기다 또 친구가 따라가고.
2: 예, 친구도, 예, 갔다 왔다고 좀 마음대로 뭐 나와주지.
0: 이만큼 처방이 없습니다. 45가지 약재나, 수록됐고, 여기면 엄청 좋죠. 예.
2: 예, 영 기뻐합니다. 그, 우리 지금 아바이가 하는 말이니까, 이 선생님이 진짜 이렇게 교실도 놓고, 예, 강의도 잘하고, 예, 자기, 예, 정말 좋은 거 살았다고, 예, 이렇게 영 칭찬합니다.
0: 예.
2: 그, 우리 또 양조가 선생님이 생명을 줬지 않을까.
0: 네.
2: 예, 우리 아바이 완을 영, 선생님 완을 평가 대단히 잘합니다.
0: 예. 지금 우대 활동 크게 많이 합니다. 예? 우대 활동, 예, 빨리 참가하세요.
2: 예, 예, 이번 우대 할 때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0: 예, 예. 2880089.
2: 예,
0: 빨리 전화 치시. 예.
2: 예, 예.
0: 네, 건강하세요.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황진수 타입니다.
0: 황진수한 타입니다. 황진수한 타. 예,
3: 예, 예, 예, 황진수한 타.
0: 예, 예, 이 발음하기 좀 바쁜 한말 그대로 하면 됩니다.
3: 아, 예. 예, 저 뭘까? 예, 지금 전후 예 먹고 있습니다. 어젠가면 예, 고전에 이 약을 먹었는데 용 효과에 좀 좋더라면 한다기네. 오간에 뭘까? 팅 조금이 원료나 부족하고 이래서 팅 됐다 해서 팅 하다가서 지금 먹고 있는데 일단가 해서 뭐 아니라 고전에 뭐 저 효과 더 좋은 같더라면 한다. 어젠가면 전후에 이 신경통 좀 있었단 말입니다.
0: 네.
3: 가끔씩 하다가서 그네 좀 겨우이다. 이 가슴도 일단 답답하고 그 다음에 이 고소 숨이 차고 이 고소 땀이 고소 객관에 고소 땀을 쉽게 없이 흘린단 말입니다.
0: 네.
3: 또 이 남들이 보면 좀 살 정도로 그렇게 땀을 흘려오니 겨우 거의 다 쓰이 신이 무치도 좀 있어가지고 계속 도도도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정말까 그런 데다 다 혈압도 그래서 그렇게 알든지 약 정말 여러 가지 이런 병증 때문에 여러 약도 좀 안겨라 주로 쉬어놓고 약도 약도 이렇게 먹으면 그래도 이제 그렇게 또 뭐랄까 시원하게 좋지 못하고 이어서 그렇더란 말입니다. 그다 정말까 이 다리나 있잖아 이 발나 발나 또 그렇게 붓기고 그다음에 이 뭘까 하고도 아프단 말입니다. 전신부도 저 인구가 있으니까 이거 다 아픈 것처럼 그러나 이 안 먹은 다음에 가서 세면서 또 이 또 뭔가 진도 또 맞고 이러니까 예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예 그러나 지금 우선 예 얼마 먹었을까 이번에 또 셀러 싸서 먹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가지 증상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좋아지고 예 특히 예 그 붓기던 것도 인사 그렇게 없어지고 그렇게 아픈 게 있으니까 이것도 아파서 계속 좀 문지르고 어쩌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이러고 예 그 순상계에 것도 가장 답답하고 심사하고 예 이러던 게 이런 증상도 없어지고 예 하여튼 여러 면을 이용 그 뭐가 예 효과를 봤단 말입니다. 그래 저는 그 뭐가 그 진성 오빠 있는 게 있다가 예 혈압은 안 높았는데 어떻게 됐어? 이 종표 와가지고 그러니 치료를 하긴 그 뭐가 계속 뭐 한다면서 그랬대다. 이게 어제 그래도 낫지 않다고 했어. 그나마는 이 약 먹으면 문득 생각나서 그나마 거기에서
0: 네.
3: 이렇게 이런 좋은 약이 있다고 생각하나 그럼 그거 좀 써봐야 되겠다고 해서 좀 뭐가 쓰기 시작했다. 그분은 그러니까 이 말을 제대로 알겠지.
0: 네.
3: 이 걸음걸이도 알겠고, 나 이 발다리도 이 좀 뭐가 그렇게 발작을 넣으니까 특히 오른손이 니까 이따가 이 밥 먹기도 힘들고 좀 이랬는데 이런 거로 엄마가 전 자식으로 좋아지고 계속 옷을 침고지 맞고 이러니까 예서 막이라 오전 며칠 아이 돼서부터 조금 조금씩 고전에 그렇게 치료하고 온다고 이런 것보다도 더 효과 본다고 쓰는 게 좀 자기 좀 더 계속 또 싸서 드시겠다고
0: 이번에 약과 병이 딱 맞았습니다. 우리 황진수한테 공농 수치에 중풍 탕환이 이거 치료한다고 쓰고 반신불수 입관원이 비틀어 올라갔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손발이 꾸꾸대난다 예, 그 다음 걸음걸이가 잘 아이 된다 예, 이걸 다 치료한다고 딱 썼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혈백항원은 젊은 심장 예, 우리 심장에 피가 충족해야 예, 전신에다 피를 잘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예, 심장부터 치료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심장 치료하고 중풍 치료하고 이게 몽땅 이게 중점적인 약이기 때문에 거기다 또 침구 우리 그 중풍 바다쉬 이걸 쫙 열어줄까나 예, 많이 효과 봤죠 지금. 예.
3: 글쎄, 영어에 기분이 좋았어요. 저 가서 집도 좀 또 맞고, 약도 좀 계속 또 쓰겠다고 한다 말입니다.
0: 네. 이번에 우대 활동 참가하세요. 오늘이 결승하는 네. 분들도, 열과 그, 더 드릴까나,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3: 예, 알겠습니다. 예,
0: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그래 보게 되면 여기 아까 환자분 전화 온 것처럼 잠이 잘 온다. 네. 여기 그 두 가지 향이 들어간 이런 약재가 있습니다. 안시향하고 천향. 이게 두 가지 약재가 결합하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0: 다음에 칼체어 신체한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칼체어라는 거는 우리 인체의 체어는 구멍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에 일곱 개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체어, 치체어라는 게 일곱 개 구멍이 눈구멍 두 개, 콧구멍 두 개, 입 하나, 그 다음에 귓구멍 두 개. 이렇죠. 이 체어가 몽땅 오장육부를 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칼체어가 영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신주면, 그러나 안신하고 이 잠을 잘 자게 한다. 이 천샹이가 엄청 좋은 겁니다. 이 장치 원중한 작용이 있습니다. 중초를 덮여주고, 그리고서 상초에 이런 열을 아래로 내려와 보내고, 그 다음에 暖신 나치한 작용이 있습니다. 숨이 차거나 어떤 사람들은 밤잠 자다가 돌아가는 사람들 보통 호시 수면 잔팅 중허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2: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예, 예.
2: 저도 세대강을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예.
2: 저는 원래 머리가 그냥 항상 멍하면서 정신이 허리투분해서 어떤 때는 조금씩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혼자서 떠날 수 없어 항상 누가 옆에서 정모해서 떠나야 떠났지 못 떠났습니다.
0: 예, 예.
2: 그리고 혈압 조절이 또 되지 않아서 힘들었고 맥박이 또 빨라서 베타클로를 먹지 않으면
0: 이상
2: 올라가서 예 힘들었습니다. 예, 또 하품도 자꾸 나오지 아침에 턱 일어나 안 주면
0: 네.
2: 아, 그래서 여러 중이도 보이고 보건품도 많이 먹고 효과를 보려고 영 애를 많이 썼습니다.
0: 네.
2: 약국의 약도 예, 여러 가지 얼마 먹은지 내 약국 얻어는 몇 개 다 암송할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오래 잡수다니까는.
2: 예, 시간 관계에 그 신노쇠관에 대한 약은 거진 다 먹어봤습니다.
0: 네.
2: 예, 내 시간 관계로 더 얘기하지 않는데요.
0: 네.
2: 그래서 큰 효과를 못 보고 그냥 굽은 길을 긋고 오다가들이 우연히 그 선생님이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0: 네.
2: 그래 이 새벽항을 선택하려서 이걸 먹은 10일부터 드는 혈압을 혈압약을 용감히 뗐습니다.
0: 네.
2: 그 다음 다음 10일 지난 후는 맥박 빠른 약을 뗐습니다.
0: 아, 예.
2: 예. 오늘까지는 50일이 되는데
0: 네.
2: 더 발작하지 않고 너무나 정말 기쁩니다.
0: 편안하시죠 지금.
2: 예. 그리고 예 친구까지 결합하니 머리도 예 맑아지는 게 알립니다.
0: 어, 예.
2: 예. 너무나 좋습니다.
0: 예.
2: 그래서 선생님 그 친구한테 가보니까나 아이 선생님도 영 젊은 선생님인데 두 선생님이 그 태도가 얼마나 인자스러운지.
0: 예, 우리는 집 식구처럼 생각합니다.
2: 예, 예 감동 받았습니다. 정말 집 식구들처럼 이렇게 대했을 때다.
0: 그렇지. 예.
2: 그래서 너무도 존경스럽고 예, 나라 배울 점들도 너무 많습니다.
0: 예.
2: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이 남은 노년 생활을 정말 웃음에 보낼 수 있을 희망이 보입니다.
0: 예, 그렇지. 예. 예.
2: 그래, 난 계속 이 새벽당을 예. 기본으로 해서 계속 예. 복용하겠습니다.
0: 계속 복용 좋습니다. 예.
2: 예. 예. 예. 두 선생님과 선생님 건강을 예, 예 바라면서 예, 감사를 드리면서
0: 예. 예. 예.
2: 가정의 행복을 축하합니다.
0: 아,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2: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그리고 천샹이라는 거는 예? 그 장치원 중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暖신 나치라는 게 뭔가 사람이 호흡할 때 딱 필로 호흡하는 게 아닙니다. 치윈 딴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딴텐이라는 기실은 그 호흡이 들어가가지고서 직접 콤파치 자글로 들어가야 됩니다. 깊게 숨을 쉬어야 된다 그 뜻이죠. 예, 이럴 때 요 안시샹하고 전샹이 결합되게 되면 이런 데 엄청 좋죠. 그래서 후시 수면 장팅 중허증이라는 게 뭔가 잠자는 도중에 호흡이 뚝 끊어졌다. 이 끊어졌을 때 인차 회복이 되면 그 자리를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가 다 나치하는 공능이 못해져서 그렇습니다. 근근히 우리 폐를 가지고 호흡했기 때문에 곰파치를 들어가야 했다고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이가 칼체어 싱신한 작용이 있습니다. 싱치 호쇄하고 그리고서 사람이 정신 상태가 영 긴장해 가거나 또 초조해 하거나 잠 잘 못 자거나 이런 데 엄청 좋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네, 현재강 신한자입니다.
0: 네.
3: 몸이 약 10일이 밀리긴 색도 있고 간은 짠도 높고 고혈질이 심해집니다.
0: 네.
3: 이 약은 아무도 고혈질이고 고혈압이고 혈탕이고 다 정상이고 뒷머리 많이 아프고 어린 쪽이 심해집니다.
0: 네.

0: 무의약 진단물 때문에 지금 그 아이하고 우리 그 무의약을 그냥 갖고 다니십니다.
1: 네.
0: 그런데 지금 모든 면에서 이제는 몸이 정상 수치로 다 돌아왔는 게 그거 먹고 이제 가지고 반 나사는 게 뒷장이 이렇게 땀이 많이 나는 게 좀 한 그림에서 좀 낫지 않은 게 지금 새로 들어온 약을 황신산타이
1: 네, 황신산타이
0: 예, 뒷단도의 땀이 엄청 멎었습니다.
1: 아, 예.
0: 아, 이 약이 정말 효과 좋습니다.
1: 좋죠, 예.
0: 혈액강수로 많은 효과를 봤는데, 또 새로운 약을 같이 쓰니까 효과 엄청 더 없이 정말 또 새로운 약은 예, 엄청 좋습니다.
1: 예.
0: 그게 효과 최고입니다.
1: 예.
0: 이 약을 계속 쓰겠습니다.
1: 예, 좋죠. 예, 장기적으로 쓰면 우리 정말 예, 남은 인생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
0: 예, 선생님 좋은 약을 또 다시 들여와서 이제 환자들 위해서 그러니까 선생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1: 네, 네,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거기다 우리 软화 빵块, 분지 빵块, 예? 이런 혈전, 이런 것들을 녹인다. 황진수안타라는 이름이 그렇게 온 겁니다. 예, 황금처럼 귀한 이런 그 중약제의 성분. 그리고 수안이라는 게 혈전이란 말입니다. 예? 타이. 그 혈전을 녹이는데 제일 작은 분자로 들어가서 녹인다. 예, 그래서 이런 펩티드로 나왔다 이 뜻이죠. 그래서 황진수안타이 약과학에 직접 썼습니다. 앞과학에다는 과학 그 정면에다는 그 우리 황진수안타이라고 쓰고 뒷면에다는 또 혈배강이라고 쓰고 예, 두통에다 다 그렇게 썼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软화斑块하는 처방 모두 다섯 가지 약재입니다. 단삼 37 홍화, 천숑, 타월 다섯 가지 약재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꼬우텅이가 들어갑니다. 꼬우텅이라는 건 꼬우째, 그 갈고리라는 꼬우째입니다. 그래서 이 꼬우텅은 무슨 좋은 점인가? 이거는 神农本草经에 딱 썼습니다. 清火解毒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열을 없애주고 독을 해독해준다. 네, 消肿止痛 그러니까 붓긴 것을 내려오고 진통작용 좋고 취풍통치血란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혈이가 잘 통하게 하면서 바람을 몽땅 없애준다 이 뜻이죠. 사실 우리 귀에 소리 나거나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이게 몽땅 바람으로 인해서 나타난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경락에 직접 단 가래입니다. 우리 뭐 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 가래가 끼임으로써 이런 귀에 소리난 증상이 나타나는데 병원에 가서 얼비허크가 검사하고 흉부 CT람 해도 다 모든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사는 맞지 못해서 뭐 진단 못하겠을까나 이사는 보통 그 기계 나와서 기계 이롭다면 이롭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신경성으로 그렇다. 이런 보통 의사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말이가 이겁니다. 신경성으로 그렇다. 진단에 나오기지 뭐 대구 신경에다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신경성 얼밍 이렇게 말하죠. 기실은 이 꼬우텅 한 가지만 딱 들어가게 되면 거기 경락에 낀 그 가래를 몽땅 청결해 내갑니다. 그러므로서 귀에 소리 나거나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이건 무조건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팔진탕 아까 말씀드렸죠. 팔진탕이란 거는 빠진탕 四君子汤 모두 8가지 약재입니다. 4가지 약재는 四君子汤 전문 기를 보충해주는 처방입니다. 그 김에 당삼, 배출, 부령, 쭈간차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四物汤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四物汤은 전문 피를 보충해주는 징댄방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면은 당귀, 천숑, 바이샤하고 숙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8가지 약재가 결합돼가지고서 빠진탕이란 이건 고대로부터 영 유명한 처방입니다. 이게 직접 들어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런 중풍으로 해서 탄화에 왔거나 반신을 못 쓰거나 이명을 춤을 흘리거나 말을 못하거나 심장 주자람 해야 된다 이런 분들 60세 되는 심장 30살 되는 심장으로 바꿔준다. 예, 이런 방면에서 황진수한테 쉐베 강의가 좋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갑작스런 공습으로 휴양연에는 다친 사람이 많았다. 하자진 말고도 두 사람이 다치고 두 사람이 죽었다. 후정은 동필무도로 부대를 이끌고 마을로 들어가 쉬라고 하고는 자기는 몇 사람을 데리고 뒷산으로 가서 희생된 동지들을 묻었다. 일을 마치고 나니 어느새 사위가 어둑어둑하였다. 마을 어귀에 이르자 마을 서쪽 길에서 말밥국 소리가 차지르지게 들려왔다. 말 대여섯 필이 달려오고 있었다. 먼저 내린 사람이 달래와 물었다. 효양년이 이곳에서 머물고 있습니까? 후정이 불빛을 빌어보니 모태동의 심호위병이었다. 모두석 동지는 오셨습니까? 호위병은 후정을 알아보고 대답했다. 네, 불현장 동지도 함께 왔습니다. 저쪽에서 외투를 걸친 모태동이 말에서 내려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다급히 물었다. 후정 동지, 공습을 받았습니까? 네, 너무 방심했습니다. 후정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서상자는 얼마나 됩니까? 후정이 간단하게 보고했다. 하지만 하자진의 상태를 말하면서 말을 더듬었다. 모태동은 말이 없었다. 불현장이 물었다. 수술은 했습니까? 리치를 함께 보냈으니 지금쯤 수술을 하고 있을 거라고 후정이 대답하였다. 그러고는 모태동 일행을 데리고 마을로 들어갔다. 호위병 한 사람이 남아서 여기까지 달려오느라 땀으로 뒤범벅이 된 말을 천천히 산책시키게 한다. 동필무가 소식을 듣고는 람프를 들고 마중을 나왔다. 동어르신, 이번엔 정말 위험했다고 들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모태똥이 손을 맞잡고 물었다. 괜찮네, 괜찮아. 동필무가 대수롭지 않게 대꾸를 했다. 놈들이 날 생매장하려고 했지만 내가 어디 호락호락 당할 위인이든가. 그러고는 앞뜰을 가리키었다. 자진은 지금 수술을 받고 있네. 동필무가 람프를 들고 앞장섰다. 방 안에서 밝은 불빛이 새어나왔다. 창문으로 사람 그림자 몇이 흔들렸다. 문을 살며시 열고 모태똥이 안으로 들어갔다. 하자진은 가만히 누워있었다. 들끓 아래로 두텁게 깔린 볕짚이 보이었다. 상우에는 가리개가 달린 석유등이 켜져 있고 간호사가 한 손에 람프를 들고 서 있었다. 의사 리치는 손에 촉집게를 들고 고개를 숙인 채 파편을 꺼내고 있었다. 그는 모태똥과 동필무, 불현장이 들어오는 것을 보더니 천천히 허리를 펴고는 어깨를 으쓱하며 난처하게 웃었다. 살짝 드러난 이마에 작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쉽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거든요. 상처가 이렇게 심한데 마취약도 없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모태똥은 허리를 숙여 하자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하자진은 두 눈을 꾹 감고 누워있었다. 얼굴이 종이장처럼 새하였다. 간호사가 부지런히 피를 닦아주고 있었다.

0: 흘렸지만 머릿속에서 자꾸만 피가 한 줄기 배어나왔다. 모태동은 하자질의 발목에 조심스레 손을 가져다 댔다. 맥박이 아주 희미했다. 천군만마도 태연히 거느리는 지도자의 얼굴빛은 점점 해석해지었다. 실은 먼저 머리에 박힌 파편부터 꺼내야 합니다. 리치가 족집게로 머리를 가리키면서 걱정스레 말했다. 하지만 너무 상처가 깊습니다. 손을 대기 어렵습니다. 그는 안경을 밀어올리며 불현장을 보았다. 불현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먼저 꺼내기 편한 것부터 해도 됩니다. 한 번에 다 꺼낼 수 없으면 다음에 꺼내도 되니까 환자가 항상 안정을 취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리치는 머뭇머뭇 하자진의 가슴팍 단추를 벗기었다. 가슴에 꽤 큼직한 파편이 박혀있었다. 그는 족집게로 송덩이를 집어 상처 부위를 살살 닦은 다음 파편을 쑥 빼냈다. 하자진이 얼굴을 찡그리며 아! 하는 신음소리를 냈다. 자진! 자진! 모태똥이 손을 잡고 불러보았지만 하자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모태똥은 가볍게 입술을 깨물었다. 이마에는 깨알같이 작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동필문은 모태똥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연지, 그냥 돌아가서 쉬는 게 좋겠네. 여기 일은 우리가 알아서 잘 하겠네. 파편만 꺼내면 상황이 좋아질 거야. 어서. 리치는 꺼낸 파편을 범랑 접시에 놓고는 웃으면서 말했다. 모주석 동지, 마음 놓으십시오. 저희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모태똥은 그윽한 눈길로 하자진을 한참 바라보고 나서야 방을 나갔다. 그는 견강한 사람이었다.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오직 세 가지의 상황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을 때였고 다른 하나는 그의 호위병이나 동신원이 희생됐을 때였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오늘 밤 사랑하는 아내의 생사가 엇갈렸을 때였다. 어둠 속인지라 수행인원들이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었다. 동필무와 후정은 말없이 통구박까지 바래다 주었다. 모태똥은 드넓고 깊은 강처럼 고요한 사람이었지만 어쩌다 화가 나거나 흥분할 때면 사나운 물결이 밀려드는 바다 같았다. 철학자의 냉정함도 갖추었지만 시인다운 정열도 품고 있는 사람이었다. 장정길에서 힘겹게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떼어놓아야 했던 아내가 지금 크게 다치어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모태똥은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하였다. 그는 말에 오르기 전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나서 힘 있는 손짓으로 북쪽을 가리키며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다.
1: 놈들이 폭격을 하라지요. 포부를 하라지요. 차단을 하라지요. 적군이 수십만 명 더 늘어난다고 해도 우리 홍군의 북진을 절대로 막지 못할 것입니다.
0: 불현장과 호위병들도 모태똥의 뒤를 따라 말에 올랐다. 순식간에 큰 길에는 말박국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었다. 오늘따라 말박국 소리는 유달리 우렁차게 들려왔다. 이튿날 들급반 반장 정양상은 족지를 한 장 받았다. 정양상 동지,
1: 동지가 내일 가서 하자진 동지의 들것을 들어주십시오. 오늘 저러 하자진 동지가 적기 폭격으로 다쳤는데 부상당한 몸으로 걸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0: 모태똥. 정양상은 강서 사람인데 남방 사람치고는 보기 드문 꺽다리였다. 오람진 체구의 키 큰 모태똥과 비슷하였다. 그는 쪽지를 받고 망설이었다.

못했더군. 아픈 몸으로 강서를 떠난 데다가 장정길에 올라서도 한밤중까지 작전을 짜고 일을 하느라 이튿날 말을 타기 힘들 지경이었다. 그래서 들 것을 배정해 주었는데 자신이 이렇게 떠나면 어쩌나

정영상은 잠깐 망설이다가 눈을 깜박이며 말했다. 휴양연에도 들 것이 있습니다. 정동재, 당신은 후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를 겁니다. 동지가 가면 하자진 동지 들 것을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있지 않겠어요? 정영상은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러면 말을 탈 때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집을 나서며 정영상에 당부를 했다. 정동지, 잠깐만 기다려줘요. 모태똥이 정양상을 불러세우더니 작은 보따리를 들고 나왔다. 여기 달가리 11문 개 있는데 좀 가져다 주지. 정양상은 보따리를 받아주고 대문을 나섰다.

무르녹는 봄빛이 사람을 취하게 한들 어찌 여전사의 뜨거운 정에 비기랴. 온갖 어려움과 온갖 통증도 따뜻한 애무 속에서 가뭇없이 사라진다. 온남당은 역시 달아난 말이야. 누군가 읊조리는 말이 신선한 바람 사이로 들려왔다. 하자제는 햇살이 눈부셔 얼른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크게 뜨고서 새파란 하늘과 낯선 풍경을 바라보았다. 과연 달랐다. 귀조에서는 날씨가 매일같이 흐리고 축축해 마치 구름 속을 걷는 것 같았다. 헌데 이곳은 얼마나 볕이 밝은지 몰랐다. 비록 끝없이 펼쳐진 산은 가도 가도 영원히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지만은 넓은 골짜기로는 논이 떼기떼기 넓게 펼쳐져 있었다. 마을은 대개 산비탄이나 산기슭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귀주보다 크고 기와집도 많았다. 어떤 집은 좁고 높다랗게 지었는데 얼핏 보아서는 청집 같았다. 더구나 흙빛깔이 사뭇 달랐다. 멀리서 바라보면 고향 강서처럼 온통 붉은 빛이었다. 하자제는 부상을 당한 뒤에 2-3일 내내 정신을 잃고 누워 있었다. 비를 너무 많이 흘려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야 조금씩 기운을 차릴 수가 있었다. 의식이 돌아올수록 상처는 더 아리고 고통스러워났다. 머릿속은 하늘에서 어지럽게 흐르는 구름처럼 복잡하였다. 두 달 전에 낳은 아이가 자꾸만 떠올랐다.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아직도 살아있을까? 성씨도 모르는 묘족이 아이를 잘 길러줄까?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아이를 그리워하다 보면은 서금에 남겨놓은 모모가 떠올랐다. 사실 하자지는 두 달 전 낳은 아이를 딱 한 번 보았을 뿐 모든 것이 어렴풋하기만 하였다. 그래서일까 떠오르는 나이의 모습은 늘 모모를 닮은 나이였다. 왜 아이의 얼굴이라도 똑똑히 기억할 수 있게 자세히 보아두지 않았던 것일까? 물렁말, 이제 강물에 들어설 테니까 조심들 하라고. 정반장이 들것을 들고 앞에서 그었다가 뒤따르는 들것 대원들에게 소리를 지었다. 그 들것 대원들은 류시성을 가진 강서 사람이었다. 장정길에서 발가락이 상한 뒤로 낫지 않고 내내 고름이 나와 물렁밭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하자지는 들것 대원의 무드러진 발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났다. 꼼짝 못하고 누워만 있으려니 더 괴롭고 힘들었다. 하지만 그 들것 대원은 언제나 웃는 얼굴이었다. 정반장, 걱정 말고 갈 길이나 가시죠. 두 사람은 좁은 계곡 사이를 흐르는 강으로 들어섰다. 강은 그리 넓지는 않았지만 바닥이 온통 돌투성이었다. 얼마 못 가 들것 대원이 아야! 하며 휘...

0: 휘청거리더니 겨우 몸을 가누었다.
1: 물렁발, 그렇게 조심하라니까.
0: 좀 헛디딘 걸 가지고 뭐. 그는 헤헤 웃으며 넘기었다. 하지만 들끝에 누워있는 하자지는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났다. 그는 문드러진 발로 돌뿌리를 찾을 터였다. 하자지는 마치 누가 자기 가슴에 난 상처를 헤집기라도 한 것처럼 괴로웠다. 강을 건너자 정반장의 뒤에서 또 소리를 쳤다.
2: 어이, 그새 또 대호에서 떨어져서 더 빨리 가자고. 어, 어서. 좋아, 그러지.
0: 들끝은 가볍게 달려나갔다. 이것은 행군의 법칙이었다. 앞사람이 걷기 어려운 곳을 만나 군병의 걸음을 하다가 길이 튀어 달리게 되면은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한참 떨어지었다. 곧장 쫓아가지 않으면은 대오를 따라잡을 수도 없었다. 머뭇거리다가는 점점 더 뒤처지기가 쉬웠다. 어떤 때는 금방 수경지에 이르렀는데 다른 사람들은 벌써 출발을 하려고 서두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 쉴 생각을 말아야 하였다. 이렇게 걷다가 달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하자지는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다친 발로 걸을 때마다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견뎌야 했다.
1: 살을 넘어야 하니 물렁발, 자네가 앞에서 걷게. 어?
2: 그러죠.
0: 들끝 대원들이 들끝 앞으로 나갔다. 정반장이 발이 불편한 물렁발을 배려해 뒤로 간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래야 두 사람 모두 산을 오르기가 좀 쉬웠다. 오르막길을 갈 때는 들끝 무게가 대번에 뒤로 쏠리기 때문에 뒤에 선 사람이 키가 크면 힘이 덜 들었다. 하지만 앞서가는 사람도 쉽지는 않았다. 만약 가파른 길이라면 천천히 무릎 걸음을 해야 들끝에 누운 사람이 떨어질 염려가 없었다. 그럴 때면 들끝에 탄 사람도 괴롭기 짝이 없는 노릇인지라 걸을 수만 있다면 아예 들끝에서 내려서 걸었다. 하지만 하자지는 온몸에 여덟 군데나 상처를 입어 몸을 돌려눕기도 힘들었다. 이렇게 가파른 산을 넘어야 하니 들끝 대원은 한 걸음 한 걸음 무릎 걸음을 해야 할 터이지. 하자지는 무릎이 너덜너덜해질 그 들끝 대원의 바지를 떠올리니 정말 울고 싶었다.
3: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고생이구나. 상처가 깊어 쉽게 나올지 어떨지도 모르지. 대체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0: 들끝 곁에서 걷고 있는 오호이병과 분더분한 정반장의 등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남편이 생각났다.

장편 소설 대장정 5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메조리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 단결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중화의 대가정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가며 민족 단결의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활기찬 정서로 노래했습니다. 산과 들에 활짝 핀 어여쁜 꽃송이, 다채로운 빛깔 어우러져 바람 따라 춤추는 저 꽃잎처럼 미래의 꿈을 향해 함께 달리네. 함께 부르는 노래가 대지에 울려퍼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0: 고관절 괴상,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상,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남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 호가복이 17일 안도에서 대상건설, 산업발전 등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시한 중요연설 정신과 주황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자체의 자원점품, 산업토대와 비교우세에 입각해 대상건설 주전장을 깊이 파고들고 투자유치 주동전을 잘 치러 더 많은 중대대상에 낙착돼 건설을 다그치도록 추진함으로써 유효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경제운행을 안정시키는 데 유력한 지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안도현 200메가와트 리튬, 린산철, 플러스, 관성바퀴, 혼합, 에너지 축적, 주파수 조절, 발전소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대상 진척 정황 소개를 청취하고 발전기 규모, 운행 원리, 건설 길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관성바퀴 에너지 축적은 반응 속도가 빠르고 순환 수명이 길며 출력 정밀도가 높은 등 특점이 있고 리튬, 린산철, 전지 에너지 축적은 용량 배치가 령활하고 기술이 비교적 성숙된 등 우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혼합 에너지 축적 시스템은 전력망 주파수 조절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고 시스템 운행의 안전성과 안정성을 1층 증강할 수 있습니다. 정책 창구기를 다져봐야 합니다. 전 단계 수속을 다그쳐 완수하고 전력 접속 비준을 조속히 획득해 대상이 하루빨리 착공하고 운행에 투입되게 함으로써 지방 경제사회 발전에 든든한 에너지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휘 태양광 에너지 충전 시설, 태양광 에너지 발전소 지능 부대 설비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대상 건설 진척을 살펴보고 나서 시간대를 주시하고 기계 설비를 충분히 도입하며 시공 작업반을 증가해 올해 안으로 대상 주체 공사를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환 녹색 지능장비 산업화 기준은 주로 지능형 생활오수 정화설비를 생산하는데 현재 공장 건물 기초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기업이 투자 강도를 높이고 건설 속도를 다그쳐 대상이 빨리 건설되고 일찍 조업하도록 추진함으로써 대상 투입을 실속있는 생산액과 효익으로 전환시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삼강 장백산천 음료 생산 흐름선 설비 갱신 개소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전반 계획, 운행 모시, 공사 길 배치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자금이 많고 효율이 높은 주황 기업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대상 전 단계 수속을 다그치는 한편 기계 설비 주문 제작을 다그쳐 올해 안으로 착공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장백산 특색 고급 음료 가공 대상은 주로 옥수수, 블루베리, 사과배 등 동결건조 식품과 각종 과일 남세즙 제품을 생산하는데 현재 기초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기업이 당면에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공장 건물 건설을 다그치는 한편 설비 주문 구매, 설치, 시험 조정 등 사업도 함께 들어주어 조속히 조업에 들어가라고 당부했습니다. 천사력 장백산 광천 음료 대상은 현재 기초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이 대상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여러 차례 건설 현장을 찾아 답사하고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자금 조달 강도를 높이고 여러 방식으로 융자 경로를 넓혀 대상 건설 자금 사슬의 지속적인 안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공 조직을 강화하고 인력과 기계를 잘 배치하며 진도를 힘써 앞당겨 대상이 조속히 준공돼 효익을 내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가속 세탁봉사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공예 기술, 인력 수요, 주문 획득 등 정황을 문의하고 나서 호텔 세탁 시장 수요를 주시하고 장백산 주변 호텔과의 연결 합작을 심화하며 봉사 분해를 적극 확장해 안정적인 세탁 질과 효율적인 납품 능력으로 더 많은 시장 주문을 쟁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형 장백산 농업관광 건강양생 대상은 주로 건강평가, 수면조절, 지능형 건강가옥 등 설비를 생산합니다. 호가복은 투자 규모, 운영 모식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지면 다지기 등 착공 준비 사업을 다그치고 재반 공사가 맞물려 추진되고 병행 작업을 하게 해 대상이 하루빨리 준공돼 효익을 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장춘, 길림, 연길 등 인구가 밀집되고 소비가 활발한 도시시장을 우선적으로 개척하고 협력 대리 업체를 대대적으로 확장하며 오프라인 건강양생 봉사망을 배치해 기업 경영 호익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호가복은 안도현의 대상 건설과 투자유치 사업 회보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상건설은 투자 장성을 견인하는 유력한 엔진이자 산업 전환 승격을 추진하는 중요한 지탱입니다. 안도현 각급 지도 간부들은 대상의 관건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대상건설을 잘 들어주는 정치 책임감과 사업 긴박감을 확실하게 증강하며 난관을 돌파하는 능력과 수준을 힘써 제고해야 합니다. 대상 유치, 락차, 건설을 제약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백방으로 해결해 실속에는 대상 증가량으로 현역 경제가 난국을 타개하고 속도와 효율을 높이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통계 미납입, 미착공 대상 대상을 작성하고 융자 대출, 전단계 수석 등 관건 고리를 주시하며 맞춤형 해결 방안을 만들어 막힌 부분을 조속히 뚫어야 합니다. 통계 미납입 대상은 다그쳐 납입하고 미착공 대상은 다그쳐 착공하며 새 착공 대상은 건설 속도를 높이고 계속 건설 대상은 준공 조업을 추동해 더 많은 실물 사업량과 유효 투자량을 형성해야 합니다. 대상 기획과 보장을 다그쳐야 합니다. 국가 초장기 특별국채, 중앙예산의 자금, 일반채권, 전문채권의 정책 방향과 지원 분야, 구체적인 투자 방향을 둘러싸고 대상 실행 가능성 연구와 전단계 론증을 착실히 잘해 국가 투자 방향이 부합되고 낙착실시 조건을 갖춘 일련의 량질 대상을 규협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재호 복구 재건을 둘러싸고 교통, 수리, 통신 등 일련의 중대 공사와 중점 대상을 기획해 유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든든한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난관 돌파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제조 발전이라는 이 주공 방향을 겨냥해 지도 간부들의 투자 유치 책임을 실속 있게 실시해야 합니다. 현지 자원 천품에 적합하고 발전 계획에 부합되는 량질 기업을 정확히 겨냥해 자주 방문하고 고효율적으로 협상 연결하며 투자 규모가 크고 견인 역할이 강한 더 많은 제조업 대상에 락착 배치되도록 백방으로 촉진함으로써 현역 경제 발전에 충족한 동력을 축적해야 합니다. 주 지도일꾼 류신강, 문금철과 주 직속 관련 부문, 안도현 4개 지도부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상기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길림성 제9회 서수민족전통체육운동회가 18일 매하구시 종합체육관에서 폐막했습니다. 이번 운동회는 성당위 성정부의 깊은 중시와 대회 조직위원회의 세심한 조직하에 원만한 성공을 거뒀으며 전성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앙양된 정신으로 단결 분진하는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폐막식에서 총심판장이 체육도덕기풍상을 받은 집단과 개인 명단을 선포했고 이어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선수 대표들이 자원봉사자 대표들에게 꽃을 들여 진심 어린 격려와 충심으로 드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성정부 비준을 거쳐 길림성 제10회 서수민족전통체육운동회를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대회 깃발 이양식 현장에서 성민족 사무위원회 주임 풍경충, 매하신구 당사위원회 위원이고 관리위원회 부주임이며 부시장인 왕효매와 연변주 부주장 윤조휘가 공동으로 길림성 서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 대회 깃발 이양을 완수했습니다. 폐막식 현장에서 주최지인 매하구시와 차기 개최지인 연변주에서 다채로운 문예 종목을 선보였습니다. 연변주에서는 민족 특색이 넘치는 문예 종목 흥겨운 장고춤을 선보였습니다. 열정적인 연변인민들은 정체론 공연을 통해 차기 운동회 연변에서 만납시다라는 진심 어린 초청을 보냈습니다. 이밖에 매하구시에서는 창작 가요 연창 행운은 우리 곁에 매하 생활, 경기장에서 꿈을 쫓아 비약하는 청춘을 공연해 이번 성회에 원만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번 운동회에서 연변 대표단은 뛰어난 성적을 거뒀는데 1등상 29개, 2등상 20개, 3등상 9개를 따냈습니다. 1등상 수는 전성 첫 자리를 차지했고 전체 수상수도 지난 회보다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 연변 대표단과 선수 4명이 체육도덕 기풍상을 받아 높은 경기 수준과 훌륭한 체육도덕 풍모 그리고 민족 전통 체육 사업에 대한 우리주의 중시와 전승을 보여줬습니다.
2: 제25회 중국 장춘 국제농업 식품 박람교육회가 일전 장춘에서 펼쳐졌습니다. 우리주에서는 30개 우수농업 기업을 선정해 전시에 참가시켰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연변 특색농업 발전 성과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고 연변 특색 브랜드를 집중적으로 빛내면서 연변 현대농업의 발전 활력과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0: 관광 특색 산업의 매력을 충분히 과시했습니다. 연변 전시구역은 연변의 아름다운 산수 풍무와 흙토지 농경문화의 깊은 저력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전시구역에는 인삼, 령지 등 장백산 림지의 진귀한 특산물과 연변 입살, 연변소 등 지리표지의 우수 제품, 막걸리, 특색 과일주, 산나물, 찰떡, 특색 지짐 등 민속식품들이 가지런히 진열돼 볼거리가 풍성했습니다. 룡정 장백산 분곡 청진 유급위원회사 총경리 장조흠입니다. 고객들과 연결될 수 있고 성내는 물론 성미에서도 일부 주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연변 소고기가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전국으로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 장춘 국제농업식품박람교육회 우리성에서 농업 성과를 전시하고 산업 경험을 교류하며 상업무역 자원을 연결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박람회 기간 우리주에서는 전방위 다각도로 연변 생태농업 우세와 향촌지능 성과 민속 특색 매력을 보여주면서 우리주 특색 현대농업 고품질 발전과 향촌 전면 진흥의 동력을 축적했습니다. 주 농업농촌국 시장처 처장 두우큐입니다. 이번 농업 박람회는 연변의 특색 농업을 대외에 전시하는 중요한 창구이자 생산 판매 연계를 심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향후 우리 주에서는 연변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고 각종 전시회 자원에 의탁해 생산 판매 경로를 넓힘으로써 전주 량질의 생태 특색 농산물이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추동하겠습니다.
1: 조변경 인구 조학발전촉진회 학업도와 꿈을 이루기 행동 가동식이 일전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정부기업 연동, 공익역량 결집 방식을 통해 전체 학령 단계를 포괄하는 상시적 학업 지원 프로젝트를 내와 우리소 변경 지역 곤란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힘쓰도록 정밀 지원하게 됩니다. 가동식에서는 연변주 변경인구 조학발전촉진회 학업도와 꿈 이루기 행동 전개에 관한 결정과 연변주 변경인구 조학발전촉진회 학업지원 사업실시 방안을 대독했으며 학업지원 프로젝트 합작협의서 및 대학꿈 이루기 자선 학업지원 프로젝트 기부협의서를 체결했습니다. 학업도와 꿈 이루기 행동은 의무교육 단계 학업지원 프로젝트와 대학 꿈 이루기 자선 학업지원 프로젝트로 나뉩니다. 그중 의무교육 단계 학업지원 사업은 훈춘, 도문, 용정, 화룡, 안도 다섯 개 변경 현시 의무교육 단계 학교 재학 중인 도시 최저생활보장 비기숙 학생을 지원하는데 매년 고정 지원 규모는 약 230명, 총 지원 금액은 19만 원입니다. 지원 기수는 소학생 한 명당 매년 750원, 중학생 한 명당 매년 875원입니다. 프로젝트는 봄, 가을 두 학기로 나누어 추진하며 교육계통에 의탁해 학생 정보를 조사 검증하고 학습보조금은 학생의 보호자 사회보장카드에 직접 지급합니다. 대학 꿈 이루기 프로젝트는 촉진회가 조자선 총회에 10만 원의 전문 자선금을 기부해 전주 최저 생활 보장, 빈곤해탈 가정에 2026년 대학 입시에서 전일제 전문 학교 이상 학교에 합격한 신입생을 지원합니다. 사전 기초 조사를 거쳐 전주 기본 지원 조건에 부합되는 수험생은 150명 정도인데 9월 말 전까지 학습 보조금 지급을 완료합니다. 주변경 인구 조학발전촉진회 비서장 전선숙입니다. 우리 촉진회는 연변 변경 지역 특점에 입각해 전반 학령 단계 학업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자금 관리를 엄격히 규범화해 전문 자금 전용, 전 과정 공시, 폐쇄 순환 감독 관리를 실시하고 교육 자선 부문과 연합해 정밀 조사, 엄격 심사, 장기적 후속 방문을 함으로써 모든 애심 자금이 아이들에게 쓰이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운영 기제에 따라 우리소 교육 부문에서는 학생 정보 확인, 장기 후속 방문을 책임지고 촉진회에서는 자금 조달과 공개를 통괄하며 조자선 총회에서는 대학생 학습 보조금을 규범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0: 연결식 BRT 2기 쾌속 공공버스 노선이 18일 정식 운행됐습니다. 서류의 기자입니다.

0: BRT
1: 여기는 연결시 BRT 2기 서시장 북쪽 정류소입니다. 이 정류소는 양측에서 승하차 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정류소의 안내 표지판, 자체 개찰기 등 시설들도 이미 사용에 투입됐습니다. 승차 절차에 따라 승객들은 정류소 입구에서 QR코드를 스캔해 요금을 지불한 후 개찰기를 통과해 대기구역에 들어가 버스를 기다립니다. 일반 공공버스와 달리 쾌속 공공버스는 정류소에서 미리 검표하고 정류소 내에서 대기하는 모식을 취합니다. 버스가 정류소에 들어서면 버스 바닥과 플랫폼 높이가 같기에 승하차가 더 편리합니다. 버스는 정류소에서 출발한 뒤 전용 차도에 진입하기에 운행이 평온하고 속도도 더 빠릅니다. 장충 관광객 성당용입니다. 방금 기차역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버스 정류소를 보니 우리 장충과 완전히 달라서 아주 놀랐습니다. 확실히 이런 방식의 효율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연길 승객 왕대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저는 23선 공공버스를 타고 왔는데 오는 내내 차가 막히지 않고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직접 타보니 아주 좋았습니다. BRT 2기는 인민로를 따라 배치됐으며 총 길이가 2.75km입니다. 연선에는 서시장 부역, 백리성역, 덕명호텔역, 진학소항역 등 4개 진흥화 정류소가 설치됐습니다. 선로는 서쪽으로 이미 운행 중인 BRT 1기와 빈틈없이 연결돼 연길서역에서 도시 동부 진학구역에 이르는 동서방향 쾌속버스 대동맥을 관통했으며 고속철도역, 대학교, 정무구역, 대형상업구역, 주민구역과 학교를 연결했습니다. 연길시 공공버스 집단 운행부 부장 진효연입니다. 이 길은 서시장 북역에서 진학소항역까지 총 4개 정류소, 7개 플랫폼을 설치했으며 10여 갈래 공공버스 선로가 경유합니다. 플랫폼은 동행과 서행으로 나뉘는데 동행 플랫폼은 동쪽 방향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정차하고 서행 플랫폼은 서쪽 방향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정차합니다. 주민들은 플랫폼에 들어가기 전에 버스 운행 방향을 확인하거나 현장 사람들군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2기 플랫폼에서도 계속 동일 정류소 무료 환승을 실시합니다. 서시장 부역, 백리성역, 덕면호텔역은 쌍방향 정류소입니다. BRT 정류소를 출입할 때 행인들은 교통신호 등에 따라 인도를 이용해야 하며 BRT 전용 통로를 가로질러서는 안 됩니다. BRT 1기와 2기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연길 도시구역 동서를 관통하는 쾌속 대중교통 통로가 형성됐습니다. 향후 연길시에서는 BRT 운영 관리를 지속적으로 최소화해 도시의 녹색 저탄소 발전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 신시대 기층사회 질의 수요에 적응하고 자질 높은 사회구역 전임 사업일꾼 대우를 건설하기 위해 연길시에서는 공석인 도시사회구역 사업일꾼 전임 일터 30개에게 공개 초빙을 합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3: 다양한 목걸이,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4: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각종 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루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육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화학,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무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열두 곽을 사시면 열다섯 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열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3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배치 열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898원이고요. 다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알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열 곽을 사시면 열다섯 곽을 더 드리면서 알패치 열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장수로방 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열다섯 곽을 사시면 다섯 곽을 더 드리고 알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3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알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알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선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부터 새롭게 강의하는 장수로방 한각의 198원인데요. 한각은 6일 동안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일보로서 여러분들한테 천이박사 명서방 이걸 설명드리면서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는 연속 지금 698원으로부터 오늘부터 200원 인상된 898원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연속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장수로방이 지금 새롭게 나온 이런 제품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장수로방에 대해서 진일보 말씀드리겠는데요. 장수로방은 이름 그대로 장수를 보증해주는 로 처방이다 이렇게 되었는데 한각의 가격이 198원인데요. 한각 안에는 큰 여살이 들어있습니다. 하루에 아침 전에 일어나서 식전 1시간 전에 딱 완약입니다. 우왕상치환처럼 그만큼 큰 그런 그 완약에 속하는데요. 지금 우대정책이 특수한 우대정책이 실행됩니다. 30각에 15각을 드리게 되었는데 이때 한 각의 가격은 13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30각에 15각이게 되면 30각이게 되면 30일 복용하고 15각을 더 드리게 되면 4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특수한 원약에 속하는데 일단 이번에 우대정책을 이용해서 드셔보시게 되면 이 제품은 명품이구나 이런 감을 질보 느끼게 되실 겁니다. 천이박사는 498원인데요.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각에 15각에 눈에 붙이는 고양 10각을 떠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200원 좌밖에 되지 않습니다. 천이박사는 익숙한 제품이죠.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며 오대에 불편하며 세포의 신호를 세포에 전달해주면서 금방 불편한 부분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겠습니다. 명서방은 598원에 한각을 하는데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2각에 12각을 드리고 눈에 붙이는 과약 10각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290원 좌우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이 집에 남편이 좀 중풍이 온 지 한 1년이 됐는데 그냥 혈압이 온종일 안 됐대다.
1: 예.
2: 예, 그래 그냥 뭔가 뭐 젓가락질 밥 먹을 때면 젓가락질 해도 자꾸 흘리고 밥을 먹은 거 퍼 먹으면 괜찮은데 졸지 그 잘라치면 자꾸 졸지 않고 자꾸 많이 흘린단 말입니다. 자꾸 하겠다고. 예.
1: 예.
2: 그래고 그 다음에는 이게 힘들어 아이들에서도 그래 자꾸 또 개낀다 밥상에 마수 안 끼면 개낀다 말입니다.
1: 중풍 후유증 환자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 개끼 물을 마셔도 개끼고 밥은 국물을 먹어도 개끼고 그래요.
2: 야, 그 살몸에 바쁘게 해서 그걸 한번 개끼나 막 콧물이 눈물이 막 번들이 된다.
1: 그렇죠.
2: 예,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면서 막 너 왜 상은 두 번 받은 약이라고 해서 지금 전이 봐서 6개 동안 먹었습니다. 6개월을.
1: 반년 되셨네요.
2: 예, 예. 다른 데서 효과 못 보던 데서 나는 이 약에서 지금 효과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2: 예. 손을 덜 떨리고 손을 덜 떨리고 흘리는 것도 많이 났어도
1: 예.
2: 흘린다. 예. 그리고 얼굴이 약간 푸들푸들 거리나 미랩죠. 근데 우리는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 아저씨는 그게 알린다는 게 우리는 모르겠다는데 그게 없어졌단다. 푸들푸들 떨리던 게.
1: 그게 주의하지 않으면 크게 예. 번집니다. 맨 단 와서 절반이 예. 그 단화에 오거나 앞으로 뭐 지금 젓가락 지기 힘들다 하지만 앞으로 밥 예. 먹기도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예.
1: 밥 씹으면 나오지. 예, 예.
2: 그래, 그 심장이 또, 이제 또 원래 또 안 좋습니다. 그래, 그러지. 정소소서 뭐 다음에 조금 아무 신경 쓰고, 예. 성질이 팩해졌습니다. 누르나는 살이 성질도 팩해지고, 예.
1: 그렇죠.
2: 저녁에, 예. 저녁에는 자지 않고 또 안 사도 있습니다. 근데 막 정신병자. 저 근데 어떻게 신경 놔두지 않고 이랍니다. 오차는 별났을 때 이게 병이 들어가네.
1: 병이죠.
2: 예, 제대로 예. 우울해지면 살이 신경 쓰더라 말입니다.
1: 예.
2: 근데 그러면서 예. 가슴이 답답하다며 안 자다도 안 자도 있고 문을 열어놓고 찜도 뭐 온밤 잠 자지 않으면 문을 TV 켜놓고 있었댔습니다. 근데 이 증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에는 증상 없어졌다 이런 증상이.
1: 그렇죠.
2: 그리고 요즘엔 그래도 가슴이 답답하던 게 침침하지도 않고 답답하지도 않고 이 가슴은 편하다며 신경질을 썼습니다 저는.
1: 아, 그렇죠.
2: 많이 예. 좋아졌습니다. 그럼 머리에 계속 올빠내서 무슨 옷도 됐으면 좋겠지. 올빠내 안 그랬던 게 또 정신 차리고 떨어졌습니다.
1: 아, 그렇죠. 그렇지 않을 이유가 맞게, 없을 겁니다. 예, 예.
2: 그 혈압도 엄청이 잘 되고, 예. 혈압하고 두 개, 세 개씩, 두 가지씩, 뭐, 두 개, 한 가지만 먹어도 엄청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1: 예.
2: 그리고 내 한 가지 또 물어볼 거는, 이, 셋이, 주문가 뭐, 누냐고.
1: 예, 명서방.
2: 누냐고. 예, 우리 시누이가 좀, 저, 안 따여서 조금 놀라왔는데, 눈에서 그렇게, 예, 아프다는 거 통선하다, 이렇게 눈, 이게 눈 확이 막 빠지는 것을.
1: 와, 그것도 해야 됩니다. 안악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예, 실명하는 예. 우선 질병 가운데 한 가지 속할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검사해봐야 되는데.
2: 검사는 예. 아예 해봤는데 그게 막 자꾸 눈이 아프고 참 피곤하고 사눈이 머리가 원래 아프다 미립다 그래서 내 집 선생님과 물어봅니다. 이야기 명서방용 약이 되겠는가 내서.
1: 그런 데 쓰는 약입니다. 이거 드시겠다면 많은 분들이 예. 방송에 말씀한 거 들으셨겠지만 해도
2: 예.
1: 그거는 주약에 안통이 느껴지고
2: 예.
1: 눈알이 빠지는 것 같다고 그 예. 정도겠다면 안과 질병 가운데서 농내상 침광에는 의심해 볼 아, 필요가 있는데 그게 예. 쉽게 실명하는 노인성 안과 질병 가운데 아, 중요한 그렇구나. 한 가지 질병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명서방 드시고 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분들이 예.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아,
1: 안압이 그래. 지금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예. 이걸 쓰는 어간이 이전에는 계속 안압이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 예. 높은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 제품 자체를 드시고 나서 안압이 기본 뭐 10부터 21 예. 그 안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눈뿌리가 빠지는 것처럼 아프고 예. 그랬던 게 지금 그런 증상이 완전히 개선됐다는 아, 분들이 계시고 맞습니다. 이거 빨리 선택하라 하시오.
2: 예, 그래서 오늘은 뭔가 뭐 이 천일박사 떠서 마서 활동이 아직 아닌가.
1: 아, 그렇죠. 천일박사가 이번에 예. 우대할때 큰 우대할 때 있는데.
2: 이 약 쌓였을 예. 때도 무슨 다른 약을 했었는데 뭐 이리 활동이 좋을 때 아무래도 이 약을 또 써야지.
1: 예, 그렇죠.
2: 마서 활동이 이렇게 오늘도 12가구 싸고 우리 신의 앞으로도 명서방 약도 싸겠습니다.
1: 그렇게 하죠. 천일박사는 12가구에 15가구를 주고 눈병치료 예. 명서방은 역시 12가구에 12가구 주니까 두 분이 이번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다 더 준다요. 그렇게.
1: 그렇죠. 많이 줍니다. 예. 이번에 우대할 때 툭 쌉니다. 예. 예,
2: 예. 예, 두 가지 약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0: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명서방 눈약을 얻은 반년 썼습니다, 지금. 원래 이게 진단받은 게가 지금, 저기, 그러니까 농내다에다 예, 내 황반변성 거지 있습니다.
1: 네.
3: 예. 예, 그래 물질이란 배우는 게가 예, 비틀게 배우고 항상 끓었습니다. 그리고 입도 원점 거지 있어가지고 예, 자꾸 이게 눈에 눈동자에 자꾸 뭐 나가댕기는 거 쟁점이니까, 예, 검은 반점이.
1: 유리체 한탁입니다. 예, 예.
3: 붙어 댕기고 이랬는데, 지금 내 이 명서방 눈약 쓰면서 안압은 완전히 잘 공제되고 있습니다.
1: 큰 문제 해결입니다. 그건 보통 해결 아닙니다. 안압이 공제됐다는 거는. 예.
3: 그게 난 맨 중요하게 안압을 내는데 이게 안압이가 지금 잘 조절되고 있을까나. 암을 뭐 눈알이 아프거나 빠지고 그런 것처럼 이 머리 아프고 이런 증상 완전 없고, 예. 그리고 이 환방에서 물질이 삐뚤게 배우던 게 지금 예. 물질이가 다 고치되어 옵니다, 지금.
1: 황반변사입니다. 예, 예, 네. 황반변성하고

0: 황방구 병변입니다. 예, 예.
1: 젓가락에 한번 내 딱 이래 뭐 비틀게 이렇게.
0: 꼬꼬산대 내 생각에 각이 비틀나 예. 보이죠. 예.
1: 예. 그러던 게 지금 예, 전차적으로 나사지는 게 알깁니다.
0: 예, 그렇죠.
1: 게.
0: 예, 예. 예.
1: 그리고 이, 이 비문처는 그건 완전히 없습니다. 없습니다.
0: 아, 그럼요. 예, 예. 별명으로는 비문처이고, 그리고 병 이름으로는 유리체 혼탁이고, 그렇습니다. 예.
1: 예, 이제 그건 지금 완전히 이렇습니다, 지금.
0: 아, 그건 큰 해결입니다. 모두 큰 예. 해결입니다. 예.
1: 그러니까, 나 지금, 이 물질이 배우는 게 아예 많이 빠이 배웁니다. 잘 배웁니다. 그러네, 시력도 가서 그러네, 시력 검찰 해봤는데, 이게 어떤 몇 달 약 쓴 다음에 감사했는데, 시력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0: 아,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줍니다. 올라간다는 게 지금 상태를 보증하는 게 큰 치료라고 인정할 수 있는데 시력이 올라갔다면 보통 약으로 대체가 되지 않을 겁니다.
1: 예, 그래 나는 시력은 원래 올라가려 근심도 아였습니다.
0: 아, 그렇죠. 더 하자면 대세다 이랬죠. 예.
1: 그러니까 이 약 수근에 얼마나 지금 신심이 예, 완전히 신심이
0: 신심 생기 기분 좋죠.
1: 예, 예. 그리고 기분도 좋으니까 나 예, 뭐 눈도 완전히 뭐 이제 자꾸만 막 아프던 게 이런 증세야 완전 나, 뭐 눈에 눈병 있던 사람 같지 않습니다. 지금 완전 좋습니다.
0: 그렇죠.
1: 예. 그러니까 내 약 이번에 이거 활동 이렇게 솔직히 오늘 두 갈 더 배달 받으려고 합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이번 우대 정책이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저도 이 천이 박사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3: 이 묘도는 아마 한 거의 다섯, 여섯 달 된 것 같습니다.
0: 예.
3: 그러니까 처음에 쓸 적에 이 허리 놀라고, 밤에는 악물 많고, 그리고 이 심장이 가슴이 드문드문 가다도 이 쥐어주는 감이 나면 통증이 오고, 그리고 녹음쇠 부두도 심하고, 기억력 감퇴증이 특히 심한.
0: 아, 심대 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으니까 기억력이 감퇴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력은 네, 순환 장애를 풀어줘야 기억이 제대로 돌아오는데 기억세포가 먹지 못하니까 말라깡이가 되니까 그 기억세포가 기억할 수가 없죠.
3: 예. 예, 손발 자꾸 저리고 이래서 선생님하고 뭐냐고 이거 쓰기 시작해 우선 그 한 판을 먹는데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0: 예.
3: 그래, 그러려니까 또 요새 값이 오른다지.
0: 아, 예.
3: 예. 그리고 이게 또 두 번 노벨상 받은 약이 확실히 좋을 때.
0: 그렇죠.
3: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더 살려고 하면서 오늘 다음 나오고 싶은 건 그 장수로바이라는 약 오늘 새로 납니다.
0: 지금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3: 예.
0: 이 제품은 특수한 제품인데 이제 설명드리면 감동을 금할 수 없을 정도로서 노는 게 이런 제품이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끌게 되어 있구나 이런 감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3: 예, 그래서 선생님하고 문의하고 싶은 건 전에 신자의 전열선염을 인해서 밤섭에 자꾸 밤이면 방대에 잘 수 없고 그리고 이 정점은 그 요추관판 탈출로 인해가지고 좌골신경 통용계인데 다리가 느리 들으면 어디를 걸어다니기도 불편하고 예, 그렇습니다.
0: 예.
3: 그래서 이 약이 어떻게 했는지 선생님과
0: 잘 모르셨는데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 중이었는데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이제 말씀한 그런 증상을 개선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100가지 모병을 풀어주는 100가지를 통하게 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 알만 딱 드시게 되면 하루에 한 번 딱 네. 드십니다. 그것도 아침에 일어나 식전 한 시간 전에 한 알만 딱 완약인데 그것만 딱 드시게 되면 맥이 나고 정신이 나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심장이 좋아지고 골격이 좋아지고 콩팥이 좋아지니까 소변이 잘 통하고 골격이 좋아지고 그리고 소화가 잘 되고 종합으로 간이 좋아지고 눈이 밝아지고 기본으로 이 제품 자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게 황실의 의 처방입니다. 의라는 거는 황제를 관리하는 전문 의사가 있는데 의 몇천 년 내려온 장수 처방으로 내리 알려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걸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마음의 안정을 찾고 부선텐징 그러니까 콩팥을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모로 불편한 점들이 해결받고 소화계통이 잘 해결되니까 비위가 든든해지고 간 경락이 열리니까 간주 수시 그게 잘 소통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결국 경락을 잘 소통시켜주는 이런 차원에서 이 제품 자체는 특수한 제품입니다. 우리가 모두 황제 위치에서 자아관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28가지 종약제가 여기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0: 각을 두고 눈에 붙이는 고약새가 서른 각사면 서른 날 드시는 셈이 되는데 거기에 또 열다섯 각을 주니까 만 다섯 날을 드시는 양이 거기에 또 열 각이 눈에 붙이는 고약을 드리니까 이때 원래 한 각에 198원으로부터 100원 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예. 특수한 처방인데 제가 이거 이 처방 받아보고 감동을 금할 수 없을 정도로서 와 인류가 백세 시대 하던데 그저 단순 고어가 아니구나 이 제품이 바로 백세 시대를 이끄는 장수 제품의 기본을 해결해주는 이런 좋은 제품이구나 꾸반 폐유엔이란 말이 있습니다. 근본을 지켜주고 원기를 돋아주는 데는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본 제품 장수로방이구나 장수로 처방이라 하는 말입니다. 예, 잘 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아 그렇게 되면 오늘 이 두 가지 약 좀 배달 받아야 되겠죠.
0: 예, 값도 너무 비싸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예. 딱 드시면 됩니다. 예, 열다섯 각 싸면 다섯 각 줍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수고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김지연이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산이 박살 먹고 예, 많은 면에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0: 예.
3: 게다가 식장이 엄청날 되니까 예, 어지럽증이 해결되고 기억력이 많이 돌아서 예, 가슴이 편안합니다. 결국 예. 밥은 잤던 게 지금 자수가 줄어드니까 밤 피나 잘 수 있어 아, 지리를 좀 조심하고 예. 결국 예, 저기 허리 아픈 것도 예. 많이 나서서 지금 걷지 못하던 게 잘 걸을 수 있고 소화가 안 되고 안 돼서 연고생했는데 예, 좀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고 매진합니다.
0: 그렇죠.
3: 결국 예, 기관지염이 있어가지고 서로 만나기 진가리가 심했는데 예, 이것도 다 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3: 예, 그래야지 효과를 즐겨서 쓰려고 쓰리. 저 오늘 약을 좀 배달 받다고 전화드렸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501-7766에 전화 내으셔. 지금 우대정책이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천희 박사는 지금 가격 인상 전에 가격으로 498원에 한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가격이 인상되면 100원 오르게 되어 있으니까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형님이 지금 천이 박사를 쓰고 있는데 부위 것만 오자마자 병원 치료를 받고 나와서 인춤 썼단 말입니다.
0: 예.
4: 그래 이 팔다리를 잘못 쓰던 게 지금 있잖아 머리가 빗습니다.
0: 머리 빗을 정도 끝이 그러면 그 발을 쓰는 공능이 정상 돌아왔다는 걸 말하죠.
4: 예, 예 어떤 한 야도 딸 썼습니다. 예. 이전에 그런 거리라면 온전합니다.
0: 그렇죠.
4: 이런 신기한 예. 천지박사의 중표에는 용 좋은 약입니다.
0: 그렇습니다.
4: 그러네 또 선생님 한 가지 담문합시다. 지금 해약이 나온 게 장수로바이라고 나온 게 이 콩팥이도 나쁘고 간도 나쁘단 말입니다.
0: 간과 콩팥의 특수한 효과를 봅니다.
4: 그렇습니까?
0: 그렇죠. 예.
4: 그래 뭐 오늘 이 그 장수로방 배달 받자고 그랬다.
0: 그렇게 하세요. 이 장수로방의 북한산 해소는 되는 우리 오장 가운데서 건파하고 간이 심장도 건파를 떠날 수 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북한산 해소는 제품이 여기 산주여 두중 복분자 토사자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건파를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시름 넣고 쓰시게 되면 새로운 인생이 청춘을 맞이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청춘이라는 게 이거 보통 선생님 만나서 크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드셔보시게 되면 알 겁니다. 내가 예, 옛날에 예. 청춘일 때 그 기억이 다시 돌아오게 되실 겁니다. 예.
4: 예, 어쨌든 선생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그래 예, 써보자 그런다. 예,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해서 장수라고 한번 시도해보는 게 귀해입니다. 우대성택도 예. 좋으니까.
4: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시면 그 효과성은 모든 많은 제품을 압도할 정도로서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좋은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는데 여기에 포함된 성분이 28가지 진기중약제가 여기 들어갔습니다.

0: 처방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라는 것은 황실의 젊은 황제를 관리하는 이사라는 걸 말하게 되었는데요. 이 의 처방으로는 장수 이전에 말하면 밀방에 속하는데 지금 이 공개된 이런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 하나하나 맥동이라든지 인삼이라든지 여기에 천동, 지황, 숙지황 그리고 택사, 봉용, 우술, 산주요, 뚜중, 목향, 원지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분석해 보겠다면 뭐 그 녹각교라든지 혹은 또 거우벤이라든지 게이 콤파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진주라든지 다른 데서 없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예.
0: 예, 안녕하세요. 말씀하세요.
2: 예. 저 뭔가 우리 엄마 눈이 잘 보이질 않고 가끔 어제 눈앞에는 뭐 산산산산 거리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0: 예.
2: 가끔 오늘도 보면 눈은 그래서 탱탱 붓게 눈을 얼마 마주 붙을 수 있는.
0: 아, 그래요? 예, 예.
2: 예.
0: 예.
2: 그래, 약은 저, 저기, 세상 약을 쓴다. 그런 게 어제 계속 낫지 않습니다. 왜 어제 그랬습니까?
0: 지금 눈에 상당할 정도로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 원래 당뇨병에서 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내장
0: 당뇨병이 있게 되면 당망증이란 게 있습니다. 당뇨병이라 해서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 빨리 시작하세요. 전화 놓자마자 빨리 시작하세요. 이 제품 그러자면은 지금 그 정도에서 실명 가능성을 이미 한발 내디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 합병증으로서 시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데는 명서방 그리고 눈이 부종이 생기거나 이런 거 종합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그래서 네, 이거 빨리 쓰는 게 좋습니다. 명서방 지금 우대 정책이 네, 좋으니까.
2: 예, 네, 명서방 계속 쓰긴 쓴다. 그런
0: 아, 그렇죠. 예. 예, 이거 계속 써야 됩니다. 지금 당뇨병으로서 눈에 문제가 생긴다면 다른 사람이 열 달이면 해결 보는 거 그런 사람들은 그 두 배, 세 배로 더 써야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실명합니다. 예, 예.
2: 그렇게 해서 제방 눈에 약을 계속 쓰면 됩니까?
0: 계속 쓰세요. 예, 예. 그러면 적당하게 그 저희들 제기하는 이런 제품들의 것에 조건이 허락되면 구분 폐렴하는 이런 근본을 지켜주는 이런 제품 자체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같은 거 함께 쓰면 좋은데 아무튼 먼저 이 명서방 시작했으니까 빨리 쓰시기 바랍니다. 계속 쓰면서 장수로방 다음 한두 각이라도 먼저 선택해 보세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족 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네, 오늘 소개할 시인은 어느 분이십니까?
1: 예, 오늘은 예, 단행간 도문시에서 남편과 함께 개인 진로소를 경영하면서 시창작을 견지해온 류순희 시인을 소개할 겁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류순희 시인의 프로필부터

0: 소개해 주시죠.
1: 예, 리선희 씨는 담원시에서 출생했고 연변작가협회 회원이고 1988년에 길림대학 정치학부 통신학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집 해님이 꼬리와 성인시집 해가 흙을 물어온다 등을 출간했습니다. 이천근은 연변아동문학학회 필요에서 시 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이천근은 제23회 아동문학창작 및 연구모임에서 동시 가을하늘이 또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천근은 제26회 두만강 요울소리 시가 탐구에서 타자라는 시가 신인상을 수상했고 2010년에 길림신문 비호급 문예작품 공모에서 또 화투놀이라는 시가 장례상을 수상했습니다.
2: 네, 그럼 려순이 시인의 문학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1: 예, 그는 자신의 시집 해가 흙을 물어온다의 머리글에서 이렇게 필요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참 많이 아프게 살았습니다. 어릴 적 작가가 되려던 꿈은 그냥 꿈일 뿐이었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포기하지 않고 집착한 덕분에 저에게도 시집을 출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1960년대에 학교를 다니면서 문법조차 제대로 익히지 못한 저에게 시 쓰기는 너무 높은 산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모짐을 쓰며 노력하였지만 저의 시 쓰기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제자리 걸음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선생님을 운명처럼 만났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침을 받으면서 변형을 알게 되었고 이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 쓰기로 긴 터널 속을 나와보니 높다란 산기슭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는 기분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적 사유를 더 개방하고 언어를 갈고 다듬으면서 선배님들의 뒤를 따라 부지런히 산으로 오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저도 예술 가치가 있는 시를 쓸 수 있으리라 믿음하지 않습니다.
2: 네, 그럼 아래 려순이 시인의 구체 시작품들을 감상하면서도 더욱 가까이 시인한테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는 제목이 봄바람입니다.
3: 봄바람 려순이. 너의 푸른 외투자락이 산을 감싼다. 들을 감싼다. 강을 감싼다. 너의 푸른 웃음에 나뭇가지가 파랗게 웃는다. 냉이가 파랗게 웃는다. 강물이 파랗게 웃는다. 대지가 온통 너의 파란 웃음병에 걸렸다.
1: 예, 이 시에서는 봄바람을 푸른 외투자락으로 보면서 그 외투자락이 산을 감싸고 들을 감싸고 강을 감싼다고 형상화했습니다. 또 그 봄바람이 웃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나뭇가지가 파랗게 웃고 냉이가 파랗게 웃고 강물이 파랗게 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대지가 파란 웃음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즉 봄바람이 파랗다못해 나중엔 파란 웃음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파란 웃음병에 걸리기까지 봄바람이 추운 겨울이 서른 만리를 넘어온 그 로고와 고난의 행군을 치야 하는 거죠. 참이의 봄바람을 아주 살아서 숨쉬기 인격화했습니다.
2: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남성묘입니다.
3: 남성묘 려순이. 아버지 집으로 인사 올리러 갔다. 낡은 밥상 위에 아버지가 써놓은 쪽지 하나 있었다. 얘들아, 오늘 삼국연이 강좌가 있어서 전공으로 들어가니 기다리지 말거라. 맥이 풀린 나는 집안을 두루 살펴보았다. 창턱 밑에 아버지의 손때가 반들반들하고 보풀이 보약해인 삼국연이 수어전 홍두몽 금경매 고전 명작들이 쌓여있었다. 즐기시던 일을 오늘도 하시는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워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나는 문을 꼭 닫아놓고 가벼운 걸음으로 하산했다.

0: 예, 이 시의 주요 포인트는 바로 청명이나 추석날 아버지 산소로 성묘하러 가는 것을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는 안 계시고 낡은 밥상 위에 쪽지 하나 있습니다. 쪽지 내용은 얘들아 오늘 삼국연이 강조가 있어서 천궁으로 들어가니 기다리지 말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버지가 평소에 늘 즐겨 읽으시던 삼국연이 소원 홍르몽을 강의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미루어 보면 아마도 아버지는 생전에 이런 고전 명작들을 즐겨 읽으시던 분이었고 그런 걸 잘 알고 계신 분이란 거죠. 그러하길래 그걸 또 강의하러 간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두루 살펴보니 장택 밑에 아버지 손때가 반들반들하고 보풀이 보약해인 삼국연이 수호전 홍르몽 금병매가 가득 쌓여있는 게 보입니다. 아마도 시인도 그런 아버지 책들을 어렸을 때 많이 읽으면서 문화의 길에 들어선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되고 그걸 또 보고 막 춤이라도 추고 싶어하는 시인을 보고 시인도 한때 문학에 심취했던 분임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문을 꼭 닫아놓고 하산했다고 합니다. 지금 아버지 산소에 아버지 묘를 지금 집으로 봤을까 어떤 그 문을 꼭 닫아놓고 하산했다. 즉 아버지가 평소 즐기던 일을 천당에서도 계속 하고 있구나. 그래서 더 방해하지 말자고 생각한 거죠. 이 시는 이렇게 현실과 상상 속의 그 천궁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문학을 즐기시던 아버지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잘 담아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포도주입니다.
2: 포도주 려송이. 고요한 보랏빛 호수 속으로 천천히 들어간다. 뱀 한 마리 스르르 기어나와 나의 목에 매달려서 긴 혀로 입술을 할린다. 나는 혼몽 속에 흔들린다. 뱀이 기다란 꼬리로 칭칭 감는다. 점점 몸을 조인다. 한계가 풀려 노부러진다. 전율 한 몸을 허수물이 서서히 덮어준다.
0: 예, 이 시 역시 시적 상상을 쓱 잘 발휘해서 포도주가 빚어지는 과정을 아주 잘 형상화했습니다. 즉 포도주의 수를 고요한 보랏빛 호수로 보았고 그 속으로 또 포도가 아닌 내가 천천히 들어간다고 했는가 하면 그 속에서 또 뱀 한 마리 스르르 기어나와 나의 목에 매달려서 긴 혀로 입술을 핥는다고 합니다. 즉 포도가 술에 잠기는 순간 나도 뱀도 다 포도주로 되는 그 술 속의 물건이 되죠. 아주 그 상상이 기발합니다. 그래서 막 몸이 조여들고 나중에 탄계가 풀려 너부러지고 온몸이 전율하다가 서서히 호수물에 쓱 즉 술에 이래 덮씌우는 그 과정 어쩌면 한 인간이 서서히 익어가고 성숙되는 과정이라 할까. 완전히 현대적 방법으로 포도주의 숙성 과정과 인간의 성숙 과정을 잘 절여낸 훌륭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읽기에도 멋있고 맛있습니다. 여기서 포도가 술 속에서 어쩐다거나 또 그걸 뱀으로 화해서 어쩐다거나 다 이해해야 되지만 내가 포도주의 술 속에서 막 진흙해지고 찢어지고 너부러지고 탄계가 풀린다고 한 것은 진짜 절창이라 생각합니다.
1: 내가 포도주 속에 들어간다.
3: 이건 아마 그 우리 그 일반적인 소설 작품에서 1인칭이나 3인칭이나 아마 그런 또 사회로도 볼 수 있겠죠.
0: 예, 그런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대변역이 속에서 이분이 이 시를 쓸 때는 막 그 바깥 환경 때 대변역 속에서 지금 진이겨지고 젖어지고 이것과도 관계되죠.
1: 예.
0: 물 젖고 또 씌워지고 껍질을 벗기고
1: 그러니까 내가 그 속에 융화되었다는
0: 융화되어 나도 지금 예. 대변역을 일으키고 특히 그렇죠. 이 시창작에서 또 나도 떡보시를 하고 있는
1: 예.
0: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1: 예.

0: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진달래입니다.
1: 진달래 료소니. 꼭 5월이면 고향산에 나타나는 빨간 꽃괴물이들. 저마다 산봉우리 하나씩 차지하고 온 산을 먹어치운다. 엉금엉금 꽃잎으로 이산저산 노을빛 물결 출렁이게 하고 어두운 골짜기 찾아 환한 빛 파종한다.

0: 예, 이 시의 진달래는 예수님 시인이 어울 고향 산야에 피는 진달래를 독특한 시선으로 포착한 작품입니다. 가장 그 인상적인 부분은 이 진달래를 빨간 꽃게무리에 비유한 점입니다. 꽃송이가 하는 꽃게무리로 형상화함으로써 진달래가 온 산을 뒤덮으며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과 역동성을 부여했습니다. 저마다 산봉우리 하나씩 차지하고 온 산을 먹어치운다 라는 구절에서는 이 진달래의 그 번성함이 거의 그 침략적일 정도로 강렬하게 표현됩니다. 또한 은금은금 꽃잎 물어라는 그 의태어는 꽃잎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기어다니며 산을 물들이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결국 이 진달래는 어두운 골짜기 찾아 환한 빛 파종하며 어둠을 몰아내는 존재로 승화됩니다. 전체적으로 평범한 봄꽃을 원초적 생명력과 정복력을 지닌 존재로 재탄생시킨 려순이 그 시인이 특유의 참신한 발상과 언어감각이 돋보이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자몽련입니다.
2: 자몽련, 려순이. 밤새 하늘 가득 걸어놓은 황진이 분홍 귀걸이. 세월 가지 끝에 매달아 놓은 이루지 못한 여인의 푸른 꿈. 검은 고줄 뜯어뜯어 울컥울컥 토해 놓은 퍼른 멍 하나, 둘,

이 신은이 자목연을 소재로 한 서정적인 작품인데 화산의 시적자를 통해 밤새 하늘에 걸린 황진이 분홍 귀걸이라는 그 독특한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0: 이러니 아마도 자몽련이 그 꽃봉오리나 꽃잎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어서 예 또 세월의 가지 끝에 매달린 이루지 못한 여인이 푸른 꿈 이런 그 구절에서 예 미완의 꿈과 애환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검은 꽃을 뜯으며 울컥울컥 토해낸 푸른 멍 예, 이런 그 식구는 예, 감정의 격렬함과 상처를 강렬하게 시각화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자연물 즉 자몽련과 인간의 내면 예, 즉 꿈, 상처, 미련을 교차시키면서 섬세하고도 강렬한 정서를 전하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어딘가에 비장하면서도 또 형상이 잘 살아난 그런 시입니다.
1: 네, 다음 감상할 시의 제목은 물고기 가게에서입니다.
2: 물고기 가게에서 려순이 검푸른 파도 고요한 정오의 바다 동해의 고등어 오징어 갈치 송어들 서해의 고래꽃게 문어들 장기 자랑을 펼친다. 태평양이 와서 설레이고 대서양도 와서 출렁거리고 인도양은 와서 흐물거린다. 은빛 고래가 불쑥 솟구치며 남극의 거대한 빙산 자락을 토해놓는다. 노을이 내려와 바다를 서서히 먹어버린다.

0: 예, 이 시도 참 명하게 썼습니다. 이 시는 예, 상상을 쓱 발휘해서 한남 물고기 가게에서 본 느낌을 자유자재로 예, 바다를 끌어들이고 동해의 고등어 칼치 성어들을 끌어들이고 서해의 고래 꽃게 문어들도 끌어들여서 예, 한남 물고기 가게가 동해와 서해의 한복판인 듯 형성화했습니다. 이 시는 예, 여기에만 멈춘 것이 아닙니다. 아예 태평양도 와서 설레게 하고 대서양도 와서 출렁이게 하고 인도양도 와서 흐물거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남극까지 고라입에서 토해지게 하고 더기는 그 노을이 내려와서 그 큰 바다를 서서히 먹어버린다고까지 했습니다. 점으로부터 면으로 한낮시장 모퉁이 물고기 가게로부터 전반 바다가 통째로 묵히운 데까지 확장해서 시가 부풀어 오르고 살이 지고 형상의 물이 뚝뚝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류순희 시인의 그 시적 재질이 잘 표현된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나의 서재에서입니다.
2: 나의 서재에서 류순희. 수억 년의 잠에서 공룡이 깨어나며 천지가 뒤바뀐다. 금강산 기암 절벽에서 나는 구룡폭포의 빛취알이 되어 천질벼랑을 뛰어내린다. 료동의 갯벌에서 나는 작은 꼬막이 되어 황홀한 노을 한 조각 물고 있다. 도낭 막고굴의 벽화에서 나는 북대불 몸체 푸르니끼로 돋아나 순례를 한다. 시간은 잠을 자고 나는 나를 잃어버린다.
0: 예, 이 시도 예, 상상이 썩 잘 발휘된 시입니다. 시는 예, 지금 자신이 서재에서 예, 서재에 있는 책들을 통해 공룡시대도 가보고 금강산의 구룡폭포도 가보고 또 서재의 그 책들 속에서 예, 료동 갯벌이 꼬막이 되기도 하고 황홀한 노을 한 조각을 예, 물기도 합니다. 또 돈황 막고구리 백화에서의 북대불의 몸체도 들여다봅니다. 이렇게 밤을 패며 독서를 하다 보니 시간은 잠을 자고 나는 나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즉 독서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신까지 잃어버리고 밤을 새는 그 정황을 잘 형성했습니다.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헌독입니다.
1: 헌독, 려순이. 베란다 한 구석에 처바가 두었던 헌독 속에서 까르르 까르르 해맑은 웃음소리가 울려나와서 무심히 들여다봤다. 파란 호수가 잔물결을 일렁이고 호수 밑에서 둥근 달이 서서히 떠오르고 햇살 가지들이 반짝이는 별이 된다. 황홀한 밤하늘이 펼쳐진다. 달은 수억 년 된 화석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시간이 진공 속에서 헌독 속에 넘쳐나던 어머님의 사랑이 별이 되어 어둠을 가셔주고 있다.

예, 이 시 헌덕은이 낡은 항아리 속에서 발견된 그 과거의 기억과 어머니의 사랑을 상상을 발휘하여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베란다 한구석에 처박혀 있던 헌덕에서의 까르르까르르 해맑은 웃음소리가 울려나오는 설정이 인상적입니다. 무심히 들여다본 화자는 그 속에서 파란 호수 그리고 떠오른 둥근 달 반짝이는 별 이런 걸 막 환상하면서 환상적인 풍경을 마주합니다. 특히 시간의 진공 속에서 헌덕 속에 넘쳐나던 어머니의 사랑이 별이 되어 어둠을 가시주고 있다는 그 마지막 연연이 오래된 물건에 깃든 따뜻한 추억과 모성의 빛을 감동적으로 승화시킵니다.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라 세월을 초월한 사랑의 저장소로서 헌덕이 새로운 의미를 얻는 순간입니다. 전체적으로 평범한 일상의 소재를 통해 깊은 정서와 우주적 상상력으로 확장해 나가는 류순이 시인 특유의 서정성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0: 시해설 들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1: 예,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2: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당원이 당기를 향해 서약한 엄숙한 약속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가 공무원의 업무상 중요한 직책입니다.
0: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방 안전과 직결되며 군인의 사명과 책임감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모든 시민이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0: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을 위함이고
1: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의 의지합니다.
0: 우리 함께 국가 비밀 보호 방어선을 구축합시다.

장작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

기와 효를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드립시다. 이 장약 심리방을 저희가 지금 오랫동안 강의 드리면서 경동맥에 빵块이 있어서 근심하시던 이런 분들 지금 이 장약 심리방을 어떤 분들은 넉 달 반, 어떤 분들은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여덟 달 이렇게 쓴 후에 병원이가 검사해 본 게 어떤 분은 왼쪽 경동맥에 빵块이 좀 큰 게 있던 게 없어졌고 또 어떤 분은 오른쪽 왼쪽 경동맥이 작고 큰 게 몇 개 있었는데 빵块이 여러 개 없어진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경동맥 빵块 때문에 항상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신세 같아서 근심 속에서 살았다던 이런 분들입니다. 이 장약을 쓰면서 경동맥 빵块이 없어진 걸 직접 심부 거후할 수 있게 보고단을 보고 확실히 효과 나니까 없어진 걸 보고 효과 나니까 너무도 좋은 이런 이야기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동맥 빵块이라는 것은 혈관병 내 지질을 하고 석회화 물질이 그리고 섬유 조직이 축적돼서 형성된 비정상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표면이 매끄럽고 석회화가 많은 것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지질핵이 크고 표면이 불규칙적인 빵块이 있습니다. 이런 그 빵块이 단단한 이런 빵块이 이게 플라크인데 이런 단단한 빵块이 있는가 하면은 부드러운 빵块도 또 있습니다. 빵块도 좋고 软 빵块도 좋고 다 우리 동맥안이 잡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큰 위험을 갖다 주죠. 이 경동맥 빵块이라는 것은 목이 올라가는 동맥을 경동맥이라고 합니다. 머리에 올라가는 혈액량이 80%가 경동맥을 경과하죠. 경동맥을 통과하는 혈액량이 많기 때문에 혈액 속에 잡질들이 가라앉기 쉽습니다. 이렇게 노폐물들이 혈액 속에 가라앉으면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높아가지고 빵块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피가 머리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놓기 때문에 노공수의 부주라는 게 생기면서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거나 하품이 자주 납니다. 빵块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뇌위축이 빨리 와가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면 치매도 쉽게 올 수 있고 신경 전달이 안 되면서 파킨슨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저는 이 장약 심내방을 먹고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1: 예.
2: 20여 년 동안 조사를 안 돼가지고 혈압약을 20여 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 방송을 듣고서 이 약을 먹게 됐는데 혈압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술에서이나 뭔가 몇술이 약을 저기나 뭔가 먹고서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이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됐고

0: 나중에는 얘 며칠에 한 번씩 또 유지량으로 먹었다 말입니다.
1: 예.
0: 그리고 선생님이 얘 다른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것까지 있으니까나 얘 대학도 정말 너무 잘 된다 말입니다.
1: 예.
0: 지금은 얘 당약 시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1: 예.
0: 저는 얘 원래 또 간신병이 있어서 얘 숨이 많이 차고 뇌경색이 와서 얘 머리 계속 어지럼증이 나고 잠도 안 오고 신경질이 자꾸 나고 거기다가 면봉까지 와가지고 말아나오거나 해도 얘 당기우고 눈이 부들부들 떼가지고 서로 고생을 했는데 얘 앞달 좌우 먹으니까 나 얘 너무 좋아졌습니다.
1: 예,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네, 예, 결국 또 위궤양이 있어서 얘 식구물이 올라오고 위가 쓰리면서 얘 아파가지고 얘 그랬댔는데 얘 지금 얘 영 좋아졌습니다. 치약은 예, 서당 해발이 그렇게 예, 나쁜 데서 자란 야생약대로 예, 대소한 우수한 약을 써 그러는지 예, 약이 약 효과가 예, 다른 약보다 예, 다르대다.
1: 다르지요.
0: 예, 네. 저는 예, 지금 예, 저희 남과 우리 집에서 남편은 예, 수치 이런 검사를 했는데 예, 주자를 넣지 못했습니다. 합격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장약 시내방만 먹고 있는데 얼마나 심장이 좋아졌는지 너무 기뻐한다.
1: 하, 예, 그게 예. 이 검사에서 이 검사 수치가 도달하지 못하면은 원래 그 못 예. 넣습니다. 그 주자를 예, 넣으라 해도 못 넣는다 예. 말입니다.
0: 네, 예. 그래 예, 선생님은 예, 우리 집적이나 뭔가 두 사람을 예, 구해준 은인입니다.
1: 아유, 그거는 이, 저기 그 예. 본인이 선택이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거 소개해도 아이사스 잡으면 그거 뭐 그렇지 않고
0: 예.
1: 본인 선택이 중요합니다.
0: 네, 예, 우리 둘은 예, 당약을 먹는 게 없고 예, 이 당약 시내방만 먹으면서 예, 건강을 찾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언니는 예, 심장이 이렇게 예, 나쁘고 소화도 안 되고 또 머리에 어지럼증이 나고 저기나 뭔가 빈비도 있고 이랬는데 예, 소리 영이 좋아졌다 말입니다.
1: 예.
0: 예, 그래서 오늘 예, 붙여주려고 전화드렸습니다.
1: 예, 붙여주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지금 당연히 신배방 먹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3: 예, 저는 이게 혈압 조절에 안 돼서, 예, 한 20년도만 이게 혈압약 먹으면 살다가, 맨바로 선생님이 당약 심여방 강의를 듣고, 심여방 먹게 됐는데, 예, 야,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예, 몇 달 먹은 후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이 적게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선생님 알려주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에, 예, 너무 잘 되니까, 예, 야득달만해 진 당약 심여방 현재도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1: 예, 잘 되죠. 꼭 잘 되고 예, 있습니다.
3: 그리고 저는 이게 뇌경색 후유증을 해서 예, 머리에서 그냥 소리 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머리 어지럽고 머리 무겁고 눈도 무거워서 떡이 힘들었는데 지금 심예방 먹으면서 예, 눈도 맑아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그래 나니까 정신이 바짝 나니까 기분이 영도 없습니다. 지금
1: 중풍 후유증이 좋아지면서 그만큼 그렇게 좋아지는 게입니다.
3: 어, 예. 예. 또 그뿐만 아니라 예, 또 무릎 관절이 아파서 예, 걷기 힘들었는데 야, 지금은 예, 관절이 좋아져서 예, 아무리 먼 거리를 걸어도 다리 아픈 줄도 모릅니다.
1: 예, 좋죠. 예.
3: 예. 그리고 그냥 위가 아파서 자꾸 식구물이 올라오면서 또 위가 그냥 쓰리고 아리고 해서 예, 밥 얼마 못 먹었는데 그러니까 몸도 빼빼 마르고 했는데 이 약 먹으면서 또 예, 위가 아프지 않고 식구물이 올라와요 하니까 예, 밥을 잘 먹으니 예, 살도 오르고 예, 여름에는 나는 효과 봤습니다. 그래, 우리 남편도 지금 당뇨 합병증을 많이 고생했는데, 야, 이 약을 먹으면서 당뇨 합병증에서 치료 효과가 영도 없을 때다, 이 약이가.
1: 좋죠, 예.
3: 예, 그래서 막 이 약도 보면, 예, 정말 해발 4,500m, 홍경천은 또 5,400m, 예, 서장에서 이런 황금으로 불리는 약재가 4가지가 들어갔지. 아, 먹어보니 확실히 다른 약이 비어서 효과가 특수합니다.
1: 알기죠, 예?
3: 예, 예. 특수한 게 확실히 알린다,
1: 예.
3: 그래서 우리는 이 약 몸에 건강 챙기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 배달 받아왔는데, 예. 내가 소개해서 우리 사촌 오빠도 지금 이게 신여방 쓰고 있는데, 우리 그 사촌 오빠는 예, 바퀴슨 병이 있어서 예, 머리도 떨고 손도 떨고 그럼도 거기서 기승거림을 거고 예 많이 고생해서 많이 약도 안 되던 게 이 신예방을 야습달 먹은 게 이 떠는 게 이제만 많이 좋아졌다만 여도 한다.
1: 그 배 원래 잘 그 좋아지는 배 아닙니다 그게 인차 떨어지는 예. 배 아닙니다. 예
3: 맞습니다. 예. 이 약에서 할까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저는 혈압 조절이 안 돼. 아, 31년 서약 혈압약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2: 예.
1: 그래, 고생하다. 선생님이 장내 식내방 강의를 듣고 장내 식내방을 먹게 됐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2: 예,
1: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에, 야, 식내밥만 먹는데도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됩니다, 아주.
2: 잘 되죠, 예.
1: 예, 그리고 저는, 예, 경도암의 오른쪽에 빵판이 또 항상 근심했습니다.
2: 네.
1: 예, 그러네, 식내밥 넉다발 먹고 경호가 검사한 결과, 예, 아, 빵판이 이렇게 싹 사라졌습니다.
2: 이 약은, 예, 잡수구슬 가서 병원에 가 검사하면은 확실히 그게 없어진 게 알기기 때문에 모두 예, 용의 이 약에 대한 긍정을 해준다 말입니다. 확실히 정말 좋구나. 이거 알죠? 예? 그 각 검사해본다 말입니다. 나는 어느 만큼 잡수고 각 검사해보란다. 그거, 예, 그러면 검사한 게 정말 선생님 어떤 면에서 좋아졌습니다. 이르지엠까기.
1: 그렇지 말입니다. 예. 그래놓고, 예, 항상, 이게 급한 코알이 떨어져, 무슨 큰 백해서 큰 거짓이 했는데, 야, 이게 또 없어지니까 예. 정말, 한 지름 나왔습니다, 나는.
2: 그렇죠, 예.
1: 예, 기분이 엄청습니다, 죽고.
2: 예.
1: 그리고도, 예, 심장도 항상 숨이 차, 가슴 답답함에, 아, 앞쪽 가슴에 속속 찌르고 아파는데, 이 약 먹으면 또, 야, 이 증상이 싹 없어지고, 가슴 답답함에, 영이라든지 이 증상에서 완전히 없습니다.
2: 좋죠. 예.
1: 예, 그러면 그, 나는 예, 이 약 먹으면서 여러 명 정도 효과 봅니다.
2: 예, 효과 볼 수 있는 약이지 않습니까?
1: 예, 예, 특히 전립선염에 대해서 밤소리를 자꾸 잠에 시원하지 못하고 한 번만 서방량이 야 조금씩 나고 이러다니까 밤소리 너무 많으니까 자지 못하는 아침에 어지럽지 나고 이랬는데 이 아무 후부터야 한 번만 서방량이 많아지면서 밤소리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 예.
1: 야 어떠냐 통잠잡니다.
2: 예.
1: 그러니까 아침에 깨어나면 자 정말 정신이 바짝 납니다 이 약 먹고
2: 잘 자니까 예. 예. 그만큼.
1: 그래도 우리에게 하도 학과 전에 우리 이번 학도마다 아서 계속 꾸준 먹자고 학도 참고합니다.
2: 예.
1: 근데 우리 집사람들 당내 어떤 쪽으로 항상 머리 어지럽지로 사지 저리고에 아이 또 맥이 무기력하고에 맥이 없어서 그들 죽은 땀 자주 나는데 이야 뭐 후부터에 야 하나하나씩 좋아져가지고 기분이 영 좋아합니다.
2: 좋죠, 예.
1: 네, 이 약만한 게 없답니다, 죽고 모여서 보고.
2: 자기 네. 영이 좋아지면 다 이 약만한 게 없다죠, 예.
1: 예, 내 처남도에 몸 좋다는 내 소개를 좀 이 약 쓰고 있는데, 처남은 왜 심장도 나쁘고, 뒷자리 뜨끔뜨끔한 다음에, 특히 식은땀 자주 나고 했는데, 이 약 쓰고 조금에 여름엔 좋아진다면서 야 이거 약을
2: 그게 심장병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제 그분이 그 증상이가
1: 예.
2: 예 심장병이 있는 분들한테서 나타난다.
1: 그래 활동마다 이 정말 이 약을 좀 뜨거우니까 또 계속 예 먹겠다 합니다 조금.
2: 예 잡수려면 계속 예 이번에 우리 예. 활동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달 예. 말일까지 이번 우리 활동 하게 되는데 이 아. 우리 활동 기회 그 잘 잡으면 좋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1: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건강하십시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그러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예 고혈압 환자입니다.
2: 예.
3: 이 약 먹기 전에는 예, 서약인 고혈압약을 예, 22여 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2: 예.
3: 2년 자후 당약 식내방 먹고 있는데 예, 몇 달 자후 이 약 먹으니까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게 알려집니까?
2: 예.
3: 그래서 예,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예, 5일, 7일, 10일 이렇게 한 번씩 먹으면서 예.
2: 예.
3: 혈압약을 감량하고 예. 예. 선생님이 알려준 또 한 가지 방법 사용했는데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2: 예.
3: 약 달 후에는 예, 장약 식내밥만 먹고 있어도 예,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2: 예, 잘 되죠.
3: 그래서 소리 나서 예, 12년간 고생했는데 예, 반년 먹고 완전히 소리 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2: 아, 예, 그런 배에 그것도 잘 떨어지는 배 아닙니다 원래.
3: 예. 그리고 예, 병원에가 검사한 것이 다발성 내기.

0: 갱생이라 합디다.
1: 예.
0: 그래서 그런지 얘 머리가 어지럽고 얘 머리 안에 안개 낀 같고 얘 가만히 누워 있어도 얘 집이 빙빙 돌아가는 같고 정신이 아이 납디다.
1: 예.
0: 그런데 이하고 먹으면서 얘 어지럼증이 인사 일 없습디다.
1: 하. 그렇습니다. 예.
0: 예, 지금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바짝 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0: 우리 집 부부가는 예, 딱 이 약만 먹으면서 예, 건강 찾는다 말입니다.
1: 예.
0: 우리 남편도 예, 심혈관 질병이 예, 있기 때문에 예, 이 약을 나하고 같이 먹고 있는데 예, 효과 어찌 좋은지 예, 우리 둘은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예, 우리 옆 친척 친구들이 예, 활동실 사람들이 많이 소개했습니다.
1: 예, 이건 심혈관 질병을 치료를 하는 데서 여기 두 번 체감다 이래면 아주 애한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0: 예, 예. 예. 그리고 운동하러 가서 예, 한족 사람, 조선 사람 모두 쓰는 사람마다 예, 효과 좋다고 예, 데뷔 날을 인사합니다.
1: 아, 예.
0: 좋은 약 소개했다고 예, 전화해서 예, 오늘 정말 좋은 약 소개해줘서 예, 어떤 때는 웃기가 으쓱합니다.
1: 아유, 더구 많이 쌌습니다. 정말 진짜. 예. 너무 고맙죠.
0: 예, 예, 확실히 좋은 약 소개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사하거나 여운 가슴이 뿌듯합니다.
1: 하하하, 예.
0: 이번에도 우리 둘은 먹자고 예, 배달 받아왔는데 정말 예. 일이 좋냐고 소개해줘서 고맙고 예, 내 앞으로 예, 아프다는 사람만 있으면 예, 내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1: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항상. 예,
0: 예 고맙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우리 남편이 혈압조절 아이 돼가지고 서양만 먹고 살았습니다.
1: 아, 원래 혈압조절 아이 되는 분들 다 써 약을 잡습니다, 세기 원래.
3: 예, 아니, 이사 먹으라니까 먹었는데, 맹목적으로 먹었는데, 그래고 소리, 아니, 그거 먹으면, 아, 이 중풍이 아이 걸리는 거 안 했던 게, 내나 중풍이 걸렸대지 않을까?
1: 아유, 중풍이 걸리는 게 그게 그래서 예, 혈압조절 하나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인소가 있습니다.
3: 아. 예. 혈압조절이 아이 돼가지고 소리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래던 게 명심해 먹은 것도 낫고 내 노공이 걸려가지고 예, 심장이 예, 관심병이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나쁘니까 다 나빠져서 거기 전에 술 심해 소변은 잘못 누지 위나빠 밥을 잘못 먹지 밤은 못 자지 그다음에 이 머리에 경력이 없어서 얼빠해가지고 소리 그리고 모든 해했습니다. 흔들흔들하고 자립하기 아주 힘들었습니다. 자립하는
1: 게 종비염 그렇습니다 원래.
3: 예, 그러다가 서리 예, 병원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나가라면 나가고 또 병원에 오라면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 사람이 예, 낙심해 가졌습니다. 어떤 얘기 아이 되겠다 죽을 때까지 일하고 살아야 되겠다 혹소리 정말이 속이 예, 정말이 그 돌이 맺힌 것처럼 그렇게 영 많이 상했습니다.
1: 예, 예 그렇지.
3: 예, 그러다가 서리 어느 때 선생님 방송 우리 저기나 나는 달 아이 됐는데 우리 아바이 잘 듣습니다. 얼마 안에 가서 키우는 재미 이러는 게 이 정신에 예, 방송 듣고서 이 약이 중풍 딱 질환난다. 그래서 이랬대다. 무슨 약인 거 모르고 이 약이 중풍 딱 질환난다. 와 들어라 해서 그래 들은 게 정말 소장약이대다.
1: 예, 예 그렇죠. 예.
3: 예 소장약이고 그 재료가 그렇게 훌륭하고 좋고 약간 그러니까 공룡수제 딱 중풍 질환한다고 이렇게 딱 써있으니까 내가 그거에 분뜩 해가지고 그거 썼습니다. 이번에는 희망이나 혹시나 있겠는가 이러면서 됐었는데 처음에는 예, 별로 모르겠던 게 한 달, 두 달 쓰면 예, 좀 예, 정신상에서 좀 예, 정신이 똘똘해지는 것 같고 예, 밥을 예, 식욕이 당겨집니다.
1: 예, 사람마다 이게 빨리 낫는가 조금 늦게 낫는가 이게 다 다릅니다. 예, 사람마다.
3: 야, 다 절반이 예. 모절된 게 어떻게 해서 빠르겠습니까? 우리 예, 생각하는 그렇죠. 게 둔한 게지. 예.
1: 예.
3: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럼 잘 자고 그 다음에 정신이 똘똘해지고 밥을 잘 먹고 이러니까 차차 좋아지는 게 아니 저기나 거기나 그때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이렇게 약 썼습니다.
1: 그렇죠. 제 알려주는 게 있지 않을까 또.
3: 예, 예. 세 날에 다세 일주일에 이러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을 이렇게 딱 쓰니까 야득달만 혈압조절이 잘 되고 다리 나고 아이 먹고 심리병만 먹는데 이렇게 예, 혈압조절이 잘 돼서 사람이 영 똘똘해서 예, 변화하기 서리 변했습니다. 도와줬습니다.
1: 좋은 일이죠. 예.
3: 예, 그래 지금은 오전에 예, 바깥에 수립하고 이제도 예, 오전에도 가고 오후에도 나간다 활동하려 댕기니까 예. 그러니까 영 어전에 나는 마음 상으로 그렇게 가슴이 엉치던 게 어전에 싫으면 할놓고 어전에 우리도 조금 살못이 나는구나 한다 이래서 이건 다 선생님이 덕분이지요.
1: 아유 예. 선택을 잘하셨어요.
3: 선생님이 이리 좋은 약 소개를 우리 은인입니다. 예. 한마디 말해서 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0: 그러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감사드리기 싶습니다.
1: 아이고, 예.
0: 그래 나도 이렇게 우리 아바이성이나 벤이 시달리고 나도 나 먹으면 차차차차 신경질이 많고 머리 아프고 어질어질하고 소리 이래하고 소리 다니면서 그랬습니다. 영 뭐이나 귀찮지 않아서 예. 그래서 이렇게 활동감도 받아 해나가고 이래 다 말하고 그래던 게 지금은 그야 같이 선생님 수락했었는데 지금 똘똘해서 정말 무식한 말이에요. 선지가 한 가지입니다.
1: 적적입니다.
0: 예. 얼굴도 이뻐지고 검은 게 다 떠다가고 어리고래야 거리 구글 때리고 뭐 저시야 하던 게 지금 똘똘해졌습니다. 아하. 얼마나 좋아졌는지 예. 모두 예. 말합니다. 예.
1: 똘똘해질 수 있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모두 불구합니다. 얘기를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이게 선 사람마다 다 좋다고 이랍니다. 이게 우리는 활동할 때마다 약을 쌉니다. 우리는 이 약밖에 안 먹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거 먹고 살겠습니다.
1: 그렇게 예. 하십시오.
0: 예, 그래서 예. 뭐래도 우리 쌉됐습니다. 근데 우리 링주에 있는 이 아줌마의 한에 있는 게 예. 중풍이 왔는데 예. 속이나 예. 이게 예. 손발이 예. 발을 쓰지 못하고 신을 쭉쭉쭉쭉 굽고 머리를 이기지 못하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머리랑 말하면 어때 깜빡하고 어? 하고 멍하고 넘어가서 뚝뚝 이래 부르뜨고 있습니다. 예.
1: 아.
0: 예. 그래서 예. 무식한 말로 예. 얼빠나지요. 팔구나 예. 되나 마나지요. 예. 그래서 허리 못 쓰고 다리 못 쓰고
1: 그렇습니다. 원래
0: 예. 아파가지고 그랬대다. 예. 지금 얘기 없답니다. 예.
1: 예. 그런 사람들한테 이거 쓰는 게입니다. 이게 손발을 발을 쓰지 못하지 않을까 그분이 겨우 얼빠나고
0: 예,
1: 예. 예. 그 이런 그 중풍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에 제일 좋죠. 예. 결국 맥이 없는 이런 사람이 이게 이 자유기를 없애주면서 예. 항산화 작용을 우리의 우리 이야기가 코드로 해주는 이런 이야기고 예. 기를 조절해주고 기와 혈을 보충해주고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맥이 난단 말입니다. 예.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이,
0: 예.
1: 이게가 그 중풍 후유증에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0: 예, 이게 저번에 선생님과 물어보고 한번 썼는데 이런 사마하고 싫어서 많이 아이 쌌습니다.
1: 아,
0: 써보겠다고.
1: 예.
0: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내 말 맞다나 선생님 말 맞다나 좋으니까 오늘이 선생님과 대답하다 더 쓰겠다.
1: 예, 이번 우리 활동이 예. 얼마나 좋습니까.
0: 예,
1: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0: 예, 2417979.
1: 예,
0: 똑바로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경동맥 방괄이 두께가 2mm를 초과하면은 피 흐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뇌에 허혈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꼭 방과를 없애주는 데 중점을 두고 치료해줘야 됩니다. 예. 우리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먼저 그 파핵용지효소라고 예. 이 성분이 아주 특수한 핵심 성분인데 이런 파핵용지효소로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예. 예. 우리 신체에 막힌 곳을 치료해 주죠. 예. 그리고 경동맥 방괄이 있는 분들한테서 먼저 혈액 중에 혈질을 낮춰줘서 노폐물하고 독소가 쉽게 산생하지 않게 해줘야 되죠. 예. 그래야만 이 인방괄, 이 땅따난 이런 방괄이 생겨 안 납니다. 예. 예. 그리고 혈관 내벽이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 몸속이 저밀도 지단백하고 혈액 속이 대량이 유익한 지방산을 혈관이 상처받은 위치에 놓지 않고, 혈관도 이게 다 그 층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혈관 중막층으로 침투시켜주기 때문에 란방괄도 쉽게 산생해야 됩니다. 예. 예, 그다음 혈전을 녹여주고 어혈을 풀어줘가지고 방과를 녹여가지고 소분자로 만들어서 이산화와 탄소와 물로 변화시켜준다. 예, 그래서 호흡을 통하고 호흡을 통해서 체외로 배출시켜주고 대소변을 보는 것을 통해서 체외로 배출시켜줘야 됩니다. 예, 우리 장약 심리방 볼 때 혈질을 내려주고 혈전을 녹여주고 어혈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예, 소홍화랑 지룡이랑 당귀하고 소목이랑 담남성하고 우슬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아주 특수한 핵심 성분 파핵용지효소를 가지고 예,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경동맥 방과를 소분자로 녹여서 밖으로 내보내는데 장약 심리방만한 이런 약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약이 우리 지금 장약 심리방 우리 활동이 이 로인저를 맞이하면서 했던 우리 활동인데 이번 달 말일까지 하게 했습니다. 한곽이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금액에서 현금 500원도 빼드립니다. 그 외에 고급 항균 아이스 매트 한 세트를 더 드리죠.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금액에서 현금 1610원도 빼드립니다. 그 외에 또 그 이불을 또 드리는데 이 이불이가 세탁이 가능한 브랜드 제품입니다. 이 푸른팔 누에섬유 여름 이불이 이런 이불을 한 세트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이 36곽을 사시는 분들 또 그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빼 드립니다. 이 그 외에 로인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3곽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이제 17곽을 사시는 분들도 본약 3곽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본약을 3곽을 한 번도 증송해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 우리 활동 아주 특수한 우리 활동이죠. 그리고 이 36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러시아 야생해삼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고급적인 이게가 선물 세트인데 이런 고급 선물 세트 한 세트를 드립니다.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뇌 경색이 왔거나 뇌출혈 후유증을 치료해 주는 이런 약입니다. 치료 효과가 아주 좋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흘만 있으면은 5년 5개월 저희가 지금 강의 드리고 있는데 이 약은 뇌 경색이나 뇌출혈을 유발하는 양리기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안심하고 쓰셔도 좋은 이런 약입니다.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심장질환을 치료하는 이런 면에서 관상동맥경화라든가 관심병, 심교통, 용경협심증, 혈액형협심증을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딱 밝혀놓은 이런 약입니다. 이 서상의사하고 중의가 병을 진단하는 방식하고 치료방식, 리론체계가 다릅니다. 우리 이 약을 딱 배달받고 보면은 이 서상약이면서 중약이기 때문에 먼저 서상의사가 특히 이 공농주치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는가 또 꼭 금방 그 아래에다가 또 중의가 또 중약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여기 따로따로 적혀져 있습니다. 서상의사가 그 혈액형협심증을 치료해주는 이런 약이라고 그 밝혀놨는데 이 혈액형협심증을 서상의사는 심근경색형 관심병이라 합니다. 이 병이 주요한 증상이라 할 때 입안이 바짝 말라듭니다. 결국 해눈증이 나고 눈 주위 혈관이 확장되고 또 식은땀을 흘리게 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3: 복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남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 호가복이 17일 안도에서 대상건설, 산업발전 등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시한 중요연설 정신과 주황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자체의 자원 전품, 산업 토대와 비교 우세에 입각해 대상건설 주전장을 깊이 파고들고 투자유치 주동전을 잘 치러 더 많은 중대대상에 락착돼 건설을 다그치도록 추진함으로써 유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경제 운행을 안정시키는 데 유력한 지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안도현 200메가와트 리튬, 린산철, 플러스, 관성바퀴, 혼합, 에너지 축적, 주파수 조절, 발전소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대상 진척 정황 소개를 청취하고

발전기 규모, 운행 원리, 건설 기일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관성 바퀴의 에너지 축적은 반응 속도가 빠르고 순환 수명이 길며 출력 정밀도가 높은 등 특점이 있고 리튬, 린산철, 전지 에너지 축적은 용량 배치가 용활하고 기술이 비교적 성숙된 등 우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혼합 에너지 축적 시스템은 전력망 주파수 조절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고 시스템 운행의 안전성과 안정성을 1층 증강할 수 있습니다. 정책 창구기를 다져봐야 합니다. 전단계 수속을 다그쳐 완수하고 전력 접속 비준을 조속히 획득해 대상이 하루빨리 착공하고 운행에 투입되게 함으로써 지방 경제사회 발전에 든든한 에너지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휘 태양광 에너지 충전 시설, 태양광 에너지 발전소 지능 부대 설비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대상 건설 진척을 살펴보고 나서 시간대를 주시하고 기계 설비를 충분히 도입하며 시공 작업반을 증가해 올해 안으로 대상 주체 공사를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환 녹색 지능 장비 산업화 기준은 주로 지능형 생활오수 정화 설비를 생산하는데 현재 공장 건물 기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기업이 투자 강도를 높이고 건설 속도를 다그쳐 대상이 빨리 건설되고 일찍 조업하도록 추진함으로써 대상 투입을 실속 있는 생산액과 효익으로 전환시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삼강 장백산천 음료 생산 흐름선 설비 갱신 개소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전반 계획, 운영 모시, 공사 기일 배치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자금이 많고 효율이 높은 주황 기업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대상 전단계 수속을 다그치는 한편 기계 설비 주문 제작을 다그쳐 올해 안으로 착공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장백산 특색 고급 음료 가공 대상은 주로 옥수수, 블루베리, 사과배 등 동결건조 식품과 각종 과일 남세즙 제품을 생산하는데 현재 기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기업이 당면에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공장 건물 건설을 다그치는 한편 설비 주문 구매, 설치, 시험 조정 등 사업도 함께 들어주어 조속히 조업에 들어가라고 당부했습니다. 천사력 장백산 광천 음료 대상은 현재 기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이 대상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여러 차례 건설 현장을 찾아 답사하고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자금 조달 강도를 높이고 여러 방식으로 융자 경로를 넓혀 대상 건설 자금 사슬의 지속적인 안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공 조직을 강화하고 인력과 기계를 잘 배치하며 진도를 힘써 앞당겨 대상이 조속히 준공돼 효익을 내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가속 세탁봉사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공예 기술, 인력 수요, 주문 획득 등 정황을 문의하고 나서 호텔 세탁 시장 수요를 주시하고 장백산 주변 호텔과의 연결 합작을 심화하며 봉사 분야를 적극 확장해 안정적인 세탁 질과 효율적인 납품 능력으로 더 많은 시장 주문을 쟁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형 장백산 농업관광 건강양생 대상은 주로 건강평가, 수면조절, 지능형 건강가옥 등 설비를 생산합니다. 호가복은 투자 규모, 운영 모식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지면 다지기 등 착공 준비 사업을 다그치고 재반 공사가 맞물려 추진되고 병행 작업을 하게 해 대상이 하루빨리 준공돼 효익을 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장춘, 길림, 연길 등 인구가 밀집되고 소비가 활발한 도시시장을 우선적으로 개척하고 협력 대리업체를 대대적으로 확장하며 오프라인 건강양생봉사망을 배치해 기업 경영 고익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안도현의 대상건설과 투자유치 사업 회보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상건설은 투자 장성을 견인하는 유력한 엔진이자 산업 전환 승격을 추진하는 중요한 지탱입니다. 안도현 각급 지도 간부들은 대상의 관건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대상 건설을 잘 들어주는 정치 책임감과 사업 긴박감을 확실하게 증강하며 난관을 돌파하는 능력과 수준을 힘써 제고해야 합니다. 대상 유치, 락자, 건설을 제약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백방으로 해결해 실속 있는 대상 증가량으로 현역 경제가 난국을 타개하고 속도와 효율을 높이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통계 미납입, 미착공 대상 대상을 작성하고 융자 대출, 전단계 수속 등 관건 고리를 주시하며 맞춤형 해결 방안을 만들어 막힌 부분을 조속히 뚫어야 합니다. 통계 미납입 대상은 다그쳐 납입하고 미착공 대상은 다그쳐 착공하며 새 착공 대상은 건설 속도를 높이고 계속 건설 대상은 준공 조업을 주동해 더 많은 실물 사업량과 유효 투자량을 형성해야 합니다. 대상 기획과 보장을 다그쳐야 합니다. 국가 초장기 특별국채, 중앙예산의 자금, 일반채권, 전문채권의 정책 방향과

0: 지원 분야, 구체적인 투자 방향을 둘러싸고 대상 실행 가능성 연구와 전 단계 론증을 착실히 잘해 국가 투자 방향이 부합되고 낙착실시 조건을 갖춘 일련의 량질 대상을 규협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재후 복구 재건을 둘러싸고 교통, 수리, 통신 등 일련의 중대 공사와 중점 대상을 기획해 유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든든한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난관 돌파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제조 발전이라는 이 주공 방향을 겨냥해 지도 간부들의 투자 유치 책임을 실속 있게 실시해야 합니다. 현지 자원 천품에 적합하고 발전 계획에 부합되는 량질 기업을 정확히 겨냥해 자주 방문하고 고효율적으로 협상 연결하며 투자 규모가 크고 견인 역할이 강한 더 많은 제조업 대상에 락착 배치되도록 백방으로 촉진함으로써 현역 경제 발전에 충족한 동력을 축적해야 합니다. 주 지도일꾼 류신강, 문금철과 주 직속 관련 부문, 안도현 4개 지도부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상기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길림성 제9회 서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가 18일 매하구시 종합체육관에서 폐막했습니다. 이번 운동회는 성당위 성정부의 깊은 중시와 대회 조직위원회의 세심한 조직하에 원만한 성공을 거뒀으며 전성 여러 민족 아들딸들이 앙양된 정신으로 단결 분진하는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폐막식에서 총심판장이 체육도덕기풍상을 받은 집단과 개인 명단을 선포했고 이어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선수 대표들이 자원봉사자 대표들에게 꽃을 들여 진심 어린 격려와 충심으로 드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성정부 비준을 거쳐 길림성 제10회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를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대회 깃발 이양식 현장에서 성민족 사무위원회 주임 풍경충, 매하신구 당사위원회 위원이고 관리위원회 부주임이며 부시장인 왕효매와 연변주 부주장 윤조휘가 공동으로 길림성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 대회 깃발 이양을 완수했습니다. 폐막식 현장에서 주최지인 매하구시와 차기 개최지인 연변주에서 다채로운 문예 종목을 선보였습니다. 연변주에서는 민족 특색이 넘치는 문예 종목 흥겨운 장고춤을 선보였습니다. 열정적인 연변인민들은 정체론 공연을 통해 차기 운동회 연변에서 만납시다라는 진심 어린 초청을 보냈습니다. 이밖에 매하구시에서는 창작 가요 연창 행운은 우리 곁에 매하 생활, 경기장에서 꿈을 쫓아 비약하는 청춘을 공연해 이번 성회에 원만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번 운동회에서 연변 대표단은 뛰어난 성적을 거뒀는데 1등상 29개, 2등상 20개, 3등상 9개를 따냈습니다. 1등상 수는 전성 첫 자리를 차지했고 전체 수상수도 지난 회보다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 연변 대표단과 선수 4명이 체육도덕 기풍상을 받아 높은 경기 수준과 훌륭한 체육도덕 풍모 그리고 민족 전통 체육 사업에 대한 우리주의 중시와 전승을 보여줬습니다.
0: 제25회 중국 장춘 국제농업 식품 박람교육회가 일전 장춘에서 펼쳐졌습니다. 우리주에서는 30개 우수농업 기업을 선정해 전시에 참가시켰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연변 특색농업 발전 성과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고 연변 특색 브랜드를 집중적으로 빛내면서 연변 현대농업의 발전 활력과 변강 특색산업의 매력을 충분히 과시했습니다. 연변 전시구역은 연변의 아름다운 산수 풍무와 흙토지 농경문화의 깊은 저력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전시 구역에는 인삼, 령지 등 장백산 림지의 진귀한 특산물과 연변 입살, 연변소 등 지리 표지 우수 제품, 막걸리, 특색 과일주, 산나물, 찰떡, 특색 지짐 등 민속식품들이 가지런히 진열돼 볼거리가 풍성했습니다. 령정 장백산 분복 청진 유급위원회사 총경리 장조흠입니다. 고객들과 연결될 수 있고 성내는 물론 성미에서도 일부 주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연변 소고기가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전국으로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 장춘 국제농업 식품박람교육회는 우리 성에서 농업 성과를 전시하고 산업 경험을 교류하며 상업무역 자원을 연결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박람회 기간 우리주에서는 전방위 다각도로 연변 생태농업 우세와 향촌지능 성과 민속 특색 매력을 보여주면서 우리주 특색 현대농업 고품질 발전과 향촌 전면 진흥의 동력을 축적했습니다.

0: 주 농업농촌국 시장처 처장 두규입니다. 이번 농업 박람회는 연변의 특색 농업을 대외 전시하는 중요한 창구이자 생산 판매 연결을 심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향후 우리 주에서는 연변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고 각종 전시회 자원에 의탁해 생산 판매 경로를 넓힘으로써 전주 량질의 생태 특색 농산물이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추동하겠습니다.
1: 조변경 인구 조학발전촉진회 학업도와 꿈을 이루기 행동 가동식이 일전 연길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정부기업 연동, 공익역량 결집 방식을 통해 전체 학령 단계를 포괄하는 상시적 학업 지원 프로젝트를 내와 우리 조 변경 지역 곤란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힘쓰도록 정밀 지원하게 됩니다. 가동식에서는 연변조 변경인구 조학발전촉진회 학업도와 꿈 이루기 행동 전개에 관한 결정과 연변조 변경인구 조학발전촉진회 학업지원 사업실시 방안을 대독했으며 학업지원 프로젝트 합작협의서 및 대학꿈 이루기 자선학업지원 프로젝트 기부협의서를 체결했습니다. 학업도와 꿈 이루기 행동은 의무교육 단계 학업지원 프로젝트와 대학꿈 이루기 자선 학업지원 프로젝트로 나뉩니다. 그중 의무교육 단계 학업지원 사업은 훈춘, 도문, 용정, 활용, 안도 5개 변경 현시 의무교육 단계 학교 재학 중인 도시 최저생활보장 비기숙 학생을 지원하는데 매년 고정 지원 규모는 약 230명, 총 지원 금액은 19만 원입니다. 지원 기수는 소학생 1명당 매년 750원, 중학생 1명당 매년 875원입니다. 프로젝트는 봄, 가을 두 학기로 나누어 추진하며 교육계통에 의탁해 학생 정보를 조사 검증하고 학습 보조금은 학생의 보호자 사회보장카드에 직접 지급합니다. 대학꿈 이루기 프로젝트는 촉진회가 조자선 총회에 10만 원의 전문 자선금을 기부해 전주 최저생활보장 빈곤해탈 가정에 2026년 대학 입시에서 전일제 전문 학교 이상 학교에 합격한 신입생을 지원합니다. 사전 기초조사를 거쳐 전주 기본 지원 조건에 부합되는 수험생은 150명 정도인데 9월 말 전까지 학습보조금 지급을 완료합니다. 주변경 인구 조학발전촉진회 비서장 전선숙입니다. 우리 촉진회는 연변 변경 지역 특점에 입각해 전반 학령 단계 학업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자금 관리를 엄격히 규범화해 전문 자금 전용, 전 과정 공시, 폐쇄 순환 감독 관리를 실시하고 교육 자선 부문과 연합해 정밀 조사, 엄격 심사, 장기적 후속 방문을 함으로써 모든 애심 자금이 아이들에게 쓰이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운영 기제에 따라 우리 소 교육 부문에서는 학생 정보 확인, 장기 후속 방문을 책임지고 촉진회에서는 자금 조달과 공개를 통괄하며 조자선 총회에서는 대학생 학습 보조금을 규범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0: 연결식 BRT 2기 쾌속 공공버스 노선이 18일 정식 운행됐습니다. 서류의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결시 BRT 2기 서시장 북쪽 정류소입니다. 이 정류소는 양측에서 승하차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정류소의 안내 표지판, 자체 개찰기 등 시설들도 이미 사용에 투입됐습니다. 승차 절차에 따라 승객들은 정류소 입구에서 QR코드를 스캔해 요금을 지불한 후 개찰기를 통과해 대기구역에 들어가 버스를 기다립니다. 일반 공공버스와 달리 쾌속 공공버스는 정류소에서 미리 검표하고 정류소 내에서 대기하는 모식을 취합니다. 버스가 정류소에 들어서면 버스 바닥과 플랫폼 높이가 같기에 승하차가 더 편리합니다. 버스는 정류소에서 출발한 뒤 전용 차도에 진입하기에 운행이 평온하고 속도도 더 빠릅니다. 장충 관광객 성당용입니다. 방금 기차역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버스 정류소를 보니 우리 장충과 완전히 달라서 아주 놀랐습니다. 확실히 이런 방식의 효율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연길 승객 왕대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저는 23선 공공버스를 타고 왔는데 오는 내내 차가 막히지 않고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직접 타보니 아주 좋았습니다.

0: 2열기 2기는 인민로를 따라 배치됐으며 총 길이가 2.75km입니다. 연선에는 서시성 부역, 백리성역, 덕명호텔역, 진학소학역 등 4개의 지능화 정류소가 설치됐습니다. 선로는 서쪽으로 이미 운행 중인 BRT 1기와 빈틈없이 연결돼 연길서역에서 도시 동부 진학구역에 이르는 동서방향 쾌속버스 대동맥을 관통했으며 고속철도역, 대학교, 정무구역, 대형상업구역, 주민구역과 학교를 연결했습니다. 연길시 공공버스 집단 운행부 부장 진효연입니다. 2기는 서시성 북역에서 진학소항역까지 총 4개 정류소 7개 플랫폼을 설치했으며 10여 갈래 공공버스 선로가 경유합니다. 플랫폼은 동행과 서행으로 나뉘는데 동행 플랫폼은 동쪽 방향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정차하고 서행 플랫폼은 서쪽 방향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정차합니다. 주민들은 플랫폼에 들어가기 전에 버스 운행 방향을 확인하거나 현장 사람들군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2기 플랫폼에서도 계속 동일 정류소 무료 환승을 실시합니다. 서시성 부역, 백리성역, 덕면호텔역은 쌍방향 정류소입니다. BRT 정류소를 출입할 때 행인들은 교통신호등에 따라 인도를 이용해야 하며 BRT 전용 통로를 가로질러서는 안 됩니다. BRT 1기와 2기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연길 도시구역 동서를 관통하는 쾌속 대중교통 통로가 형성됐습니다. 향후 연길시에서는 BRT 운영 관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도시의 녹색 저탄소 발전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1: 신시대 기총사회 질의 수요에 적응하고 자질 높은 사회구역 전임 사업일꾼 대우를 건설하기 위해 연길시에서는 공석인 도시사회구역 사업일꾼 전임 일터 30개에 대해 공개 초빙을 합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다양한 목걸이,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3: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네, 조리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 단결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중화의 대가정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가며 민족 단결의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활기찬 정서로 노래했습니다. 산과 들에 활짝 핀 어여쁜 꽃송이, 다채로운 빛깔 어우러져 바람 따라 춤추는 저 꽃잎처럼 미래의 꿈을 향해 함께 달리네. 함께 부르는 노래가 대지에 울려 퍼지고 어깨 나란히 손을 잡고 찬란한 내일을 쓰리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리.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2: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0: 난 질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려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일상의 여유로움 그리고
1: 듣고 싶은 연변 노래
2: 듣고 싶은 연변 노래 들려주고 싶은 연변 노래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가장 먼저 대학 작사 손을 작곡의 꽃물결 사람물결입니다. 웃음꽃이 넘쳐나는 거리 새로운 관광도시 연변의 소화기 찬 풍경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합니다. 염소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박해만 작사 작곡의 너와 나의 연변입니다. 연변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가꾸며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따뜻한 정을 힘차고 정겹게 담아낸 곡입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김민득 작사, 손홍범 작곡의 100세 인생이 행복하게 살아보시를 준비했습니다.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순간 미소 짓는 100세를 향한 희망찬 다짐을 노래합니다. 강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한하나 작사 최학산 작곡의 이렇게 좋은 날에입니다. 날씨도 기분도 함께 있는 사람도 모든 것이 완벽한 날이 있습니다. 그 감사함과 설렘을 맑고 경쾌한 멜로디에 가득 실었습니다. 리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허동철 작사 허성순 작곡의 꽃피는 동산입니다. 고향의 언덕을 오르내리며 만난 아름다운 순간들을 동산의 꽃에 빗대어 저자당에 들려줍니다. 남성 사연성으로 보내드립니다.

아래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고양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고양이 주는 모든 감정을 노래로 풀어냈습니다. 황매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다면 작사 류영근 작곡의 그리운 동네를 준비했습니다. 맨발로 뛰는 골목, 행진역까지 이어지는 친구들과의 놀이, 아무 걱정 없이 깔깔거리던 그 시절의 추억을 풀어내며 잃어버린 동심을 되찾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김원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몽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0: 안녕하십니까? 장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화초에 대한 건강자문 불호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도대의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동충화초 우대활동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한 박스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건강 베개 두 개와 프로바이오틱스 두 곽을 드리고요. 여섯 박스 사시면 네 박스 드리면서 바다오리알 선물 세트 두 세트와 셀레늄 오상 입살 한 포대와 남경 동인당 비타민 B 다섯 곽을 함께 드립니다. 아홉 박스 사시면 열한 박스 드리고 천원 가격의 에너지 영양 밥솥 하나와 코엔자임 Q10 캡슐 다섯 곽을 함께 드립니다. 18박스 구매하시면 23박스 드리면서 1,980원 가격에 공기청정기 한 대와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다섯 곽을 드립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고 동충화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산삼보다도 더 귀중한 장약으로 된 발효 동충화초 균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동충화초라 할 때에는 곤충하고 약초의 혼합체로서 이학적인 효능하고 영양학적 효능을 모두 갖고 있는 이런 최고의 명약입니다. 예, 그리고 특정 환경에서 자생하는 아주 독특한 생리적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특별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예, 특정 곤충에 감염돼서 성장하는 이런 형태로서 그 과정에서 다양한 생리 활성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효능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에 따른다 할 때는 동충하초는 항산화 작용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작용 그리고 항염증 작용 등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예. 나는 동충하초 먹고 난 심장이 나빠서 숱한 심장약 써도 말 안 듣던 게 동충하초 먹고 심장이 응 좋아졌습니다.
1: 네.
2: 심장이 좋아지니까 혈압은 제절로 조절된다.
1: 네.
2: 예. 그래지 위가 소화되지 않아 밥 못 먹었댔는데 지금은 밥이 영 맛있습니다. 예. 소화가 영 잘 됩니다.
1: 네.
2: 그래지 난 생각밖에 무릎이 아프고 허리 아파서 밖으로 발은 못 나갔습니다. 지금은 생각밖에 다 일 없어서 만델라가 다닙니다.
1: 네.
2: 그리고 귀에서 소리 나는지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귀에서 소리 나는지 귀에서 소리 나던 게 그것도 일 없습니다. 지금.
1: 네. 그 콘팥이 좋아진 거 말합니다.
2: 그래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 그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아프고 하던 게 그것도 많이 좋아졌지. 네. 약은 좀 있지만 9곽도 쏴려고 전화드립니다.
1: 예, 지금 활동이 9곽이 11곽을 드리면서 예, 그 현대시 영양정기밥솥도 드립니다. 그리고 예, Q10도 5곽을 드리고 같이 이래 결합했으면 예, 아주 좋습니다. 예. 결국 이 예. 영양밥솥이가 여러 가지 요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2: 예. 예.
1: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인분들이 이 활동에 많이 참가합니다.
2: 예,
1: 네,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2: 예, 알겠습니다.
1: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3: 저도 이 동충하초 발효는 어떤 접수에 먹은 지 우선 이미 오래됐습니다.
1: 네.
3: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 접수에 먹기 시작해서 이 몸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어디나 다 아프고 그래서 어쨌든 이 벌써 가슴이 이 때문에 벌써 또 이 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나 그래도 다 아프고 그 다음에 어지럽고 쓰러졌고 심하게 발작하면 막 토하면서 이러면 나고 이랬는데 어쨌든지 이거 저 정례 접수할 때까지도 그 전까지도 이중사의 그 형이 있었습니다.
1: 네.
3: 그런데 이거 접수를 해서 뭐 처음엔 적게 쌌습니다.
1: 네.
3: 4,000원이 싸서 먹었습니다. 그거 보고 내가 이 적응돼서 몸이 좋아지면 더 먹자고 이력서를 위해서 나고 싼 게 먹기 시작한 게 이 모든 게 차츰차츰 이력서 지더란 말입니다. 징하고 그저 뻥한 게 거리 그냥 아프고 어쨌든 어지러운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마사지 머리 징하던 것도 이렇고 거리 세게 아프던 것도 차츰차츰 덜 아파지고 이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무래도 먹어야 되겠다 해서 활동이 상가해서 싸서 먹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먹는데 영 많이 좋았습니다.
1: 네.
3: 길에 막 두 개씩 먹었댔습니다. 이랬는데 지금 먹어도 할 날 하나 먹어도 괜찮다 말입니다.
1: 네. 견지하면 된다. 그죠?
3: 네. 그래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예. 계속 좀 이거 먹어야 되겠다 해서 예. 전화를 했습니다.
1: 네. 지금 활동이 또 있습니다. 예?
3: 예.
1: 아홉 가게는 열한 과거 드리면서 전기 밥솥 하고 교시부 드리고 예? 열여덟 가게는 스물세 과거 드리면서 공기 청정기 하고 이 연골소 다섯 과거 또 드립니다.
3: 예.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라 할 때는 중리학적으로는 피로회복이 아주 좋습니다. 때문에 지금 내세가 있는 분들이거나 또 만성질병 갖고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이난병 잘 치료가 안 되는 이런 질병 가지고 있는 분들은 동충하초를 섭취한다 할 때는 그 회복이 빠릅니다. 그리고 체력을 증가시켜주고 기타 여러 가지 질병에서 예, 예방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많은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심혈관 질환, 소화기통 질환, 관절 질환, 당뇨병, 예, 이 또 고혈압이 있거나 심장병이 있거나 이런 증상 치료에서 모두 효과가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효능이 있으면서도 영양학적으로 보는 효능에는 동충하초에 보면은 100g당 265칼로리 열량을 갖고 있고 수분은 10%, 지방이가 8.4%, 조단백이가 24% 내지 32%나 있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이 23.9%고 섬유가 18.5%가 포함됐습니다. 예, 그 외에도 지금 이 야드종이 필수 아미노산하고 17종이 각종 아미노산이 모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세포를 보호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 효소를 생성하는 데서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에는 혈관 확장 작용하고 항암 효과가 예, 기대되는 이런 코디세핀이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주면서 또 이 베타글루칸은 예, 암 증식을 막아주는 이런 지용성 물질까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활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여러 가지 효능이 또 있습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내 전화인가?
1: 맞습니다.
4: 예, 난 동충하초를 먹고 있는데 어제는 한 7달 먹었는데 1년도 안 먹었는데 영 효력 많이 보고 있습니다.
1: 네.
4: 첫째는 난 자지 못해가지고 영 고상했습니다.
1: 네.
4: 정말 애나게 순인제를 먹어도 그저 몇 시간밖에 못 자고 이랬는데 이 동충하초 먹은 다음에

0: 어찌 잘 자는지 정신합니다, 정말이.
1: 네.
0: 그래, 예, 밥 맛이 없어. 밥 못 먹어서, 예, 영 약하다 말입니다. 계속 맥이 없고, 예. 근데 동 차쳐 먹은 다음에, 이 밥 맛이 돌아지는지, 어쩐지 어쩌서나 이 약 먹은 게, 밥이 이렇게 당기와 밥을 영 잘 먹습니다.
1: 맞습니다. 그 소화, 효소 분비가, 예. 우리 동충 하초로 드시면은 그 소화 효소를 만드는데 그 성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화가 잘 됩니다.
0: 예, 네. 그러니까 밥 맛이 어찌 당기는지 밥 잘 먹을까, 예. 맥이 나고 늙고 막에 쌀이 막 빼라고, 예. 정말 없습니다. 밥 먹을까, 맥 나서, 예. 맥이 없는 줄 몰라. 어찌 좋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예. 소변이 잦아가지고, 예. 영 애할 때 있습니다. 어떤 정말 그만 넣는데도 어째 또 그러면 어떨 때는 참지도 못하고 이겨졌습니다. 정말 그 영 바쁩니다. 그런 게 그것도 이롭지 않을까? 이야기 얼마 줬습니까? 아침에 한 번만 먹었는 먹고 이렇게 여러 면으로 줘야 얼마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이. 그리고 이렇게 뱀비 있어가지고 영 고소했는데 바쁜 게 다 이렇게 약 먹은 게 이렇지 않을까, 글쎄.
1: 맞습니다. 이제 제가 얘기했죠. 이게 저 섬유 질이가 지금 18.5%나 포함됐습니다. 예. 그래서 예, 변비가 해결하는데 용 좋습니다.
0: 예, 변비뿐이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선생 강의한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1: 예.
0: 다 이렇게 고루고루 좋게 해준 것 같습니다. 내 먹어보면 먹을수록 그렇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 골까지도 용 좋습니다.
1: 예.
0: 배 아픈데도 예, 다리 아파서 내리 저리면서 야, 이걸 내내 약 욕 많이 먹었습니다. 정말. 간거 약도 먹고, 저 서약도 먹게 했는데, 아이 났을 때도 한 며칠은 긁은 또 그렇고, 그렇고 하던 게, 이 약 먹는 게 차츰차츰 이렇는 게 요즘 완전 이렇습니다.
1: 네.
0: 얼마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높은 고원에서 살아나는 풀이라 그런지 하여튼, 이 약이 정말 좋습니다.
1: 네.
0: 먹어본 사람이 그야 알지, 정말 모른다 말입니다.
1: 네.
0: 선생님, 나는 이렇게 좋은 약 선생님 강의를 해줘서 올여름에 영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1: 네.
0: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 활동에서 올 때에 저는 싸다고 전화드렸습니다.
1: 예, 네, 맞습니다. 활동도 있고, 예. 지금 일단 우리 입추가 계절적으로 들어섰죠. 예? 이래므로 분들이 이 호흡기가 좀 힘들어하면서 심장에도 같이 영향 준다. 그러기 때문에 이때는 이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심장하고 폐가 같이 좋아지면서 이 여러 가지 감기도 예방하고 또 추워오면은 힘들어하는 이런 증상들을 다 개선합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좋은 약 알선해줘서 고맙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건강하십시오.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두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도 동치나 도발에 용도 먹는 환자입니다.
1: 예.
3: 저도 1년 가까이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예, 이거 먹기 전에는 이제 혈압도 그리 잘 안 되고, 어쨌든 이게 혈압이 올랐다 내렸다 하니,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 혈압 문질러 그런지, 잠에 잠 못 잤습니다.
1: 네.
3: 예. 그래서 약은 많이 썼는데, 이게 잘 말아있었을 때가 간과 약도 먹어보고, 인사들도 풍기도 배워보고 했는데, 잘 아이들더라 말입니다.
1: 네.
3: 예, 그래갖고 제 추위도 세게 탔습니다. 그래서 예, 이불 밑에서 밤에도 예, 양말 덮어서는 두꺼운 거 신고 잤습니다.
1: 네.
3: 양말이 시려봐서 예, 그리고 이 감기 증상 같은 게 그 양이 있었단 말입니다. 다리 조금만 차먹어서 감기 증상이 있단 말입니다.
1: 네.
3: 근데 감기 증상이란 게 그게 뭐 기침도 없고 열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감기 증상처럼 예.
1: 으슬으슬하고 그래서 그렇죠. 예.
3: 예, 그냥 달고 예. 있었어요.
1: 양기 부족입니다.
3: 그래, 예, 그래서 면역이 약해져서 면역에 대한 거 많이 먹어도 말 안 듣고, 예, 영 힘듭니다.
1: 네.
3: 감기약을 예, 하루 몇 시, 두꺼운 몇 시 하루 한번 먹으면 또 조금 괜찮가 두개 아이 먹으면 또 이게 나타나고 해가지고, 예, 감기약도 그냥 많이 달고 있으면 안 좋잖아요.
1: 네.
3: 예, 그래도 자의 동천화 도발을 한번 먹어봤는데, 이걸 예, 모든 면을 해결해도 영 좋습니다.
1: 네.
3: 지금 생각밖에 골관절도 좋지 나와 활동하는데 아무런 모병도 없이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 진짜 잘 나온다 지금.
1: 네.
3: 이 정력도 이 몸 좋아지는 것 같고 이 작은 여름으로 영 좋습니다.
1: 네.
3: 이 일에 활동 좋을 때 한 9번 배달받기 시작했잖아요.
1: 예.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 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기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기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그부 선생님 죽어랍니다. 예. 나도 얘 동통한테도 안 처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얘, 이제 이게 기관지리 치마, 얘 가고 오는 그 감정 다 했습니다. 그러든지 이 기관지리 좋아지니까 이 기침지지에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2: 예.
1: 얘 가라 닦고 떠들어가지고 이미 애놨습니다. 기다리면 뭐하지? 일찍하면 이러든지 뭐가지 이렇게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얘 심장이 항상 항하고 바빠서 숨 차가 숨이 올라와서 여행을 불러 몇 번 병원에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지 이 심장이 편안해지니까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위도 그룩하게 소화제 밥만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이 동통아픈 먹으면서 소화가 돼서 얘 밥 잘 먹고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 소변 자서 자지 못했습니다. 소변 놀아다 일어나까. 그런데 여신분 꺼지서 나까 실수도 자꾸 하고 이랬는데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그리고 허리 다렸다 잘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허리 다렸다 너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이번 하루에 좋을 때 나도 얘 아우가우 싸다고
2: 전화드립니다. 예, 2830066번에 연계하십시오.
1: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좋은 약 아시네도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2: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분은 이 코디세핀입니다. 이 코디세핀은 면역력 증진에서 도움을 주는 생리 활성 기능이가 예, 1등급에 속합니다. 예, 그리고 천연 자가 면역 기능도 있고 혈소판 응집 억제라든가 심혈관 치료 독소 배출도 촉진시키고 지방간 해소 등 이런 효과가 코디세핀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디세핀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에 대한 희귀 의약품으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항균 작용도 있고 항염증 작용, 예, 항종양 작용하고 항바이러스, 항세균 작용도 있으면서 혈압도 조절합니다. 때문에 심내혈관 질환 예방도 하면서 콜레스테롤을 예,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 지방 지방간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쓰신다 할 때에는 좋은 효과로 또 봅니다. 그리고 면역 조절하고 신장 강화 작용, 예, 그리고 독성을 배출하거나 예, 신경 섬유 활성 작용, 예, 바로 이 작용은 치매 예방도 된다 이 말과도 한 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생식력 증진이라든가 혹은 예, 만성 기관지염증이 있거나 예, 그리고 혈당 조절에서 또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지금은 우리 가슬이기 때문에 예, 쉽게 호흡기, 바로 폐가 손상받을 때입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 이 동충하초는 전통적으로나 현대의학으로나 예, 폐하고 신장을 동시에 보호하면서 전까지 보충해주는 이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호흡기가 약하다 하는 분들은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이런 좋은 효과를 봅니다. 예, 즉 우리 동충하초는 폐를 보호하고 피부도 건실하게 하면서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서 또 정력도 또 높여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예, 때문에 폐의 호흡기 기능을 예, 폐호흡기 기능 감퇴로 인해서 나타나는 해수, 기본상 이런 기침은 예, 마른 기침모도 합니다. 예, 마른 기침하거나 또 목 안이 또 간질간질하면서 자꾸 개끼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바로 동충하초 균분이 또 아주 좋습니다.
0: 네.
2: 예, 그리고 천식이 있거나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침할 때 카레뿐만 아니라 피가 섞여 나오거나 혹은 식은 땀을 많이 흘리거나 정력이 좀 감퇴되거나 허리와 무릎이 연약하고 좀 무기력한 이런 증상 개선에서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인체의 에너지 공장인 세포 내의 에너지를 향상시켜서 신체의 이 내향성을 높이면서 피로를 줄여줍니다. 예, 쉽게 추위를 타지 않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동충 하초는 저산소증에 대한 심장의 내성을 향상시키면서 심장의 산소 소비를 줄이고 부정맥에 저항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때문에 지금 심내혈관 질환이 있거나 또 중풍 후유증이 있거나 예, 이런 환자분들은 바로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독성 물질로 인한 간 손상을 줄여주면서 간 섬유증도 개선시킵니다. 그리고 면역 기능을 조절하면서 여러 가지 항바이러스 능력까지 또 향상시켜줍니다. 그리고 동충하초에는 비타민 B12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빈혈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3: 네.
2: 네, 우리 노인분들을 보면은, 이 노년이 예, 지금 음식도 또 여러 가지를 섭취 못하면서 또 소화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흡수를 잘 못합니다. 그러면서 노인성 빈혈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이런 분들은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예, 영양학적으로 많은 효능이 있기 때문에 빈혈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서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면서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이 혈액순환을 흐르게 하면서 혈관벽에 주는 압력을 낮춰서 고혈압을 정상화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노화 방지 효과가 아주 뚜렷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서 중요한 이런 작용을 합니다.
3: 네.
2: 그리고 우리 지금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꾸준히 섭취하는 게 또 아주 중요합니다. 꾸준히 섭취하다가 보면은 인체의 모든 기초 체력이 많이 끌어올려주면서 체질까지 개선됩니다.
3: 네.
2: 예, 체질 개선됐다 하는 이런 이 현상들은 나는 이 가을이 들어오면 영 힘들고 바빴는데 어째 금년에는 괜찮다 이런 효과를 보면은 체질이 개선된 겁니다.
3: 네.
2: 예, 그리고 겨울은 나기 힘들었는데 난 동충하초를 먹은 후에 또 겨울에도 그렇게 너무 힘들지 않게 보낸다 이러면은 체질이 개선됐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단순한 원기만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춰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지금 이미 쓰시고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힘만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되는 능력을 키워서 질병을 예방하는 이런 자가 면역 이 힘도 또 많이 키워줍니다.
3: 네.
2: 그리고 동충하초는 정기도 보호하고 또 호로를 회복시켜주면서 병 후에 지금 어떤 분들은 좀 한번 앓고 난 다음에 몸이 잘 회복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노년에는 노화가 되면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아프면은 옛날처럼 인차 낫는 게 아니라 또 아픈 시간도 오래 가거니와 회복기도 또 오래 갑니다.
3: 네.
2: 이런 분들은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이 쇠약한 이 체질을 개선시켜주는 데서 효과를 또 아주 잘 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가장 중요한 효능이가 보폐 익신, 폐를 보호해주고 신장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가 가장 주요한 효능입니다. 때문에 오래된 기침이라든가 허약성 천식, 병 후에 호흡기 질환이 좀 몸이 많이 쇠약해진 이런 분들에게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를 한 후에 그 후에 몸이 회복이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이 호흡기 쇠약증에서 효과를 또 잘 봅니다. 그리고 폐는 우리 기를 주관하는 이런 장부로서 폐를 보호한다 하는 거는 단순한 호흡기만 아니라 전신이 에너지 생성을 향상시켜준다는 이런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폐가 좋아지면서 우리 몸이 같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신장은 성장하고 생식, 그리고 로화 전기를 담당하기 때문에 동충하초는 허리하고 무릎이 좀 무기력하거나 또 뇌체가 있으면서 로인성 쇠약증이 있거나 정력이 감퇴되거나 병후 체력이가 많이 저하되는 이런 증상 치료에서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0: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은중 작사 서초리 작곡의 연변살자 보내드립니다. 푸른 산과 맑은 물, 이심 좋은 연변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자는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연변 사람들의 활기차고 긍정적인 모습이 담긴가요?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김대현 작사, 송기화 작곡의 노래하자 새천년 보내드립니다. 홍인철, 박정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은 사과배 고향입니다. 꽃 피는 동산에서 맛 좋은 사과배처럼 시원시원한 가요. 허동철 작사, 방룡철 작곡의 사과배 동산에서 보내드립니다.

산골 고향의 정겨운 풍경과 어린 시절 추억을 노래한 김경석 작사 동희철 작곡의 고향산 기슭에서 보내드립니다.

내 고향의 아련한 추억에 잠기게 되는데요. 멀리 떠나 살아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언제나 고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고향 사랑을 담은 주룡 작사 렴승학 작곡의 고향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원창 가수 김은희가 불러드립니다.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연길. 먹거리 벌거리가 많은 우리 연길. 사랑하는 도시 연길을 노래한가요? 석화 황상룡 작사, 황상룡 작곡의 사랑의 도시 우리의 연길 보내드립니다. 조경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80년대에 창작된 허동철 작사, 박동철 작곡의 명월구 산천가 보내드립니다. 박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욕,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따스한 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여매 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호철입니다. 첫 곡은 문춘산 작사 리경두 작곡의 고향의 향기입니다. 논두렁 밭두렁에 스며있는 흙냄새, 어머니 밥상에 증겨운 도장국 냄새, 그리운 고향의 향기가 바람을 타고 전해집니다. 이철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맞는 행복 누려가시입니다. 누구나 바라는 맞는 행복. 오래오래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소원을 담았습니다. 안녕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 노래는 김성수 작사, 한정자 작곡의 소중한 당신입니다. 내게는 하나밖에 없는 그대, 잊고 살았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주는 고백입니다. 류영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속해서 김혜자 작사, 박일천 작곡의 상모춤 내 고향 사랑입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상모, 흥겹게 울려 퍼지는 장구소리, 신명나는 춤사위로 뽐내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운 멋을 노래합니다. 한선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한은영 작사 작곡의 화초실의 멜로디입니다. 해사 가득한 화초실, 푸른잎과 꽃들 사이로 흐르는 잔잔한 선율, 도심 속 평화로운 위로를 전하는 곡입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 노래는 김학성 작사, 류영근 작곡의 물입니다. 생명의 구는 맑고 부드럽지만 바위도 뚫는 인내, 물처럼 살아가는 지혜를 노래합니다. 김미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박영일 작사 허순다 작곡의 내 고향 하얀 마을입니다. 햇살 아래 비춰지는 하얀 벽이 집, 깨끗하고 정겨운 내 고향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노래입니다. 리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네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 동화 아교 제약 공장에서 생산한 건뇌 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 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 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 만들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또 우리 이 계절에 따라서 어떻게 내 마음을 관리하는가 이런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연구하고 거기에 따라준다 할 때 건강상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이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은 피해야 되는가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오 같은 때는 보면은 어제는 더운, 확실히 더운 계절입니다. 물론 뜨문뜨문 비가 오는 것도 있지만 이 더운 계절에는 우리 그 좀 찬 음식이, 시원한 음식이 많이 당깁니다. 그렇다 해서 참으로 냉장고 문을 열고 벅벅벅 마인다거나 너무 찬 것만 잡수는다 할 때 우리 몸이 상하게 됩니다. 때문에 바로 이런 계절에 따라서 우리 음식 관리도 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 음식에는 아주 찬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냉한 성질을 가진 음식들이 있고 또 아주 더운 음식이 있고 좀 더운 음식, 열한 음식이 있고 이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접하는 음식 가운데서 보면은 배추라든가 오이라든가 그 다음에 죽순, 우리 북방에는 죽순은 크게 안 먹지만 남방에서는 죽순을 많이 먹게 됩니다. 죽순, 미여, 그 다음에 그 연꽃뿌리, 연근이, 미나리, 그 다음에 우리 많이 먹는 순박이, 그 다음 우리 배라든가 수박, 참외, 녹두, 좁쌀, 이게 다 성질이 좀 많이 찹니다. 이걸 경상적으로 먹으면 특히 중약을 먹으면서 이런 음식을 즐겨 먹는다 할 때는 약효가 많이 못해집니다. 그 다음에 시금치라든가 무라든가 상추라든가 오징어라든가 오리고기, 돼지고기, 두부 이거는 조금 서늘한 성질입니다. 이제 앞에서 말한 뭐 수박이나 참외나 배추나 오이처럼 많이는 차지는 않아도 그래도 냉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 먹을 때는 좀 자기 체질을 고려하면서 물론 소결이 쉬고 입이 많이 마르고 이런 사람들은 좀 찬 성질을 잡사도 이렇지만 손발이 시리고 아랫배가 냉하고 조금만 찬 거 먹었다면 설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찬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특히 저희들 이 건재 보신환처럼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약재가 들어간 약, 중약을 쓸 때는 우리 다 찬 음식, 그 다음에 기름진 음식 피해라는 게 이 도리입니다. 특히 우리 그 무 같은 것도 피하십시오. 이 원기를 보충하는 약이기 때문에 무는 리치를 시킵니다. 무 먹으면 트림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보충하려고 하는 기를 빠지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집에 남편도 지금 건네 보신환을 방송 듣고 여러 달째 지금 먹고 있는데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1: 네.
2: 네, 혈압이 그냥 높으면서 머리 어지럼증이 자꾸 나타났대다. 그리고 많이 또 네. 머리도 흉하고 거기다 또 경력이 많이 떨어져서 정신도 좀 안 나고 이랬습니다. 네. 그러면서 집중, 그, 수준력도 많이 떨어지고 이런 증상이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개선 많이 가져왔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예 혈압이 나쁘던 것도 지금 혈압 온종일 잘 되고 있습니다.
1: 그렇지.
2: 예, 그리고 머리도 많이 막아서 딱 합대다겠지.
1: 예.
2: 뭐 자꾸 경력이 없으면 자꾸 물어봐던 게 그것도 많이 낫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1: 예.
2: 그리고 거기에다 예 병원을 가 보이니까 나 간선 시야가 이랬대다.
1: 예.
2: 그래서 콩팥이 많이 허하다고 해서 지금 소변 잘 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잘 보지 못하고 예. 그냥 그러니까 내 쑥 나가 못 가니까 나 몸이 그냥 붓기고 예. 얼굴도 그냥 부석부석 했댔습니다. 근데 이 증상이 요새는 얼굴 붓기가 싹 내렸습니다. 저는
1: 콩팥이 좋아지만 몸에 붓기가 싹 빠진다.
2: 이게 소변 지금 시원히 예. 잘 본다 잘 나간단다.
1: 네 그렇죠. 독소도
2: 예. 그래서 고열이 있는지 간열이 센지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입도 마르고 눈도 그냥 건조하고 예.
1: 그냥
2: 피도 됐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싹 나섰습니다. 저는 그래서
1: 예.
2: 예. 그냥 또 다리 맥이 없어서 예. 이렇게 아래 다리 그냥 맥이 없다고 호두도 떨린다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약 먹으면 또 온몸에 맥도 오고 예. 정신이 나고 다리 맥이 온다.

0: 감사합니다. 예. 그래, 집이 칠순이 됐구나. 달릴 때는 힘들게 다녔는데도 싱싱 달아올라온다. 달 댕긴다, 지금 요즘에 다리 맥이 있다면서리.
1: 그런데 달긴다 말입니다, 맥이. 예.
0: 짐을 들고서 달 댕긴다. 태소진을 다 혼자 잘 두고, 자기는 잘 두고 다닌다. 예. 그래서 먹은 뚱뚱한 약이면 좋다, 냄짓다. 이렇게 약가병이 맞다면서리. 무슨 단약이 예. 무식이 하면, 무슨 이 약은 안 계속 먹겠다. 이랬을 때 오늘 또 배달 받다 그런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우대 예. 활동 계속 있습니다 이번 달 내내.
0: 예. 예. 예. 예. 우대 활동에 참고하겠습니다.
1: 예.
0: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육 보신 환우는 우리 원기를 보충하는 데서 중점을 둔 약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원기 부족으로 해서 많은 병이 옵니다. 예, 우리가 늙어간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기혈 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기혈 부족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원인입니다.
2: 때문에, 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저도 건의 보시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어제 썼는가 하면 속이 자꾸 속이 시원하게 못 보고 또 허리가 아프고 또 무릎 관절도 아프고 또 맥이 없고 관절이 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쓴 다음에 소변 짜증이 많이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소변도 시원하게 나가고 허리 아픈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무릎 관절도 좀 아픈 게 나고 지금 힘이 나는 게 아닙니다.
2: 네. 여보세요. 네.
3: 이거 또 강이 슬 걸립니다. 그래서 네. 효과 보고 있을 때 자꾸 배달을 계속 쓰겠습니다.
1: 예, 배달 전화번호 좀 주십시오.
2: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3: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1: 치료 당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아, 이래서 우리 이 건네 보신한 보면은 자꾸 설명드리기 싶은 내용이 뭔가 약이 조합이 잘 됐습니다. 원기를 보충하는가 하면은 그냥 보충만 해서는 흡수를 아예 하면 또 소용없습니다. 흡수할 수 있게끔 비비를 좋게 했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네.
2: 네.
4: 예, 항상 머리 어지럽고 뭔가 머리 아프고 심장도 떠지 않고 경력도 네. 없고 해서 지금 선생님 강의를 듣고 보시관을 쓰고 있는데 지금 이약 쓰고 예 혈압이 오동됐습니다 지금.
1: 맞습니다.
4: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어지럽지 나중에 어지러운 인사 없어집니다 이거 이 모든가. 예. 가슴이 그냥 후들후들 떨림에 숨이 차진 것도 많이 좋아지고 특히 이게 깜빡깜빡하면 예, 이 경련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경련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1: 경력이 떨어지고 치매가 어느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 되나서 예, 그 원인이가 바로 비장, 간, 고파치기 때문에 그런 오장을 좋게 하는 약이 되나서 예, 쓰면 여러 가지를 할까 봐.
4: 예, 야, 효과 좋습니다, 이 면에서. 그러고 나니까, 고파치 좋지 않아서, 예, 소변 자수가 많고, 소변이 시원히 나가지 않고 해서 화장실 자꾸 다니니까, 예, 잠을 자지 못해서, 예, 고생했는데, 이 약 쓰고, 예, 고파치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지금, 예, 하루 전에 한 번씩 화장실을 다니니까, 예, 다 잠을 잘 자니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거뿐하고, 예, 다 머리 맑아지고 정신 나는 게 알립니다, 지금, 이 약 쓰고.
1: 같이 좋아지는 데는 아주 좋은 약재들이, 그 방면에서는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될 약재들이 다 들어갔어요. 같이 좋아지는 데는 확실하게 알겠다.
4: 예, 야, 예. 이약수 정말 생각밖에 여름에를 효과 보니 약이 지금 얼마 없어지 오늘 배달받아서 계속 쓰자고 그럽니다.
1: 네, 우대 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이번에는.
4: 예, 예, 예, 우대 활동 참가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적으로 저희들 이 근육 보신환 설명드리자면은 우리 이 비위가 나쁘다 할 때는 콩팥이 나쁘고 콩팥이 나쁘면 심장이 나빠지고 이런 중이 샹성샹크돌에 의해서 만들어진 약이고 그 약재들이 배합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황제가 쓰던 약이란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건중황제는 이 약을 쓰고 이전 나이로 83세까지 살았으면 아주

0: 오래 산 거죠. 그리고 또 이 오랫동안 황제 자리에서 17명의 아들들을 뒀습니다. 이분이.
1: 네,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1: 네.
2: 예, 저도 지금

0: 그래서 네. 이거 쓰게 된 방송 통해서 이거 이게 여러 면에서 좋다고 썼는데 확실히 써 보니까 이제 어디는 상담이 되는데 지금 도는 게 아기 남아온다.
1: 네.
0: 그래고 또 이 다음이 또 다가온다만 이게 아 다음이 네. 허리 들지 않나만 근데 지금 내 다음이 네. 다가온다만 돼. 그리고
1: 신장도 쓰면은 신경증 치료에서의 확실한 네. 우리 그 산소인이랑 산소인이랑 비싸서 인간한 약이 아니고 산소인이랑 다 들어간 약이 이야기입니다. 예. 예, 이래서 네. 신경증 치료에서 아주 좋습니다.
0: 예, 그래서 쓰니요요요 이제 얼마 하나도 안 했는데 쓰니까 이 약이니까 이게 얼마 약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요 네. 이번 활동 조직에 또 참석하다겠네.
1: 예,
0: 알겠습니다. 예, 예, 안녕.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근조 황제는 1711년생입니다. 1711년 9월 25일생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1799년도 2월 7일에 돌아간데 83생계라 89세 것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약을 어느 때 접했는가? 이 근뇌보신환을 접한 시간은 이분이 딱 이 년세 있을 때 1771년도에 접했습니다. 그래서 쭉 쓰면서 71년도부터 계속 써서 1799년 거서 살았단 말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이 저도 건네보신하는 먹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먹었는가 하면 이 들어서 저리 안 돼가지고 이 머리가 어지럽고 고래띵 하면서 이 정치하이 나고 나는 또 녹은 거 좀 있습니다. 그래는 있는데 지금 이 약을 먹은 게 이 들어서 저리 잘 되고 용도습니다. 머리가 네. 어지럽고 고래 아프던 게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네. 이 밤에 잠을 잘 못했었습니다. 그러니 네. 지금은 이 사무용 잘 잡니다. 히라도 저리 잘 되고 머리 안 아프니까든 그런 것 같습니다.
1: 네.
3: 예. 그리고 이 밤소변이 특별히 닫아가지고 밤에 모습을 몰라 자꾸 당기다나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 사무 잘 자니까든 하루끈하게 그래서 기근 일어나야 두 번이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무 네. 잘 자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 정신하고 이 머리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1: 네.
3: 예. 그리고 이 저기 소화가 안 되던 게 소화가 잘 된다. 이 약을 먹으니 네. 이 미네 밥 먹기 싫고 밥 먹으면 딱 내키는 것 같으니 이래 아이가고 그러던 게 지금 그런 증상이 없어지니까 밥을 잘 먹으니까 되나 내기 납니다.
1: 원래 이 약이 금비 익기작용이 있다고 효능에다 박힌 약입니다. 이 금비 익기작용이 있는 약은 잡으면 그 특히하게 항상 배가 붓고 땅두수하고 소화해야 되는 사람은 거기 싹 해결되는
3: 거예요. 예, 그래 그런지 밥 잘 먹으니까 되나 밥 잘 먹으니까 되나 얼마나 맥이 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되나 이 지금 약이 조금밖에 없지 이번 활동이 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활동에 참가해가지고 이거 계속 이 약을 쓰려고 합니다.
1: 예. 네, 우리 활동은 계속 있습니다. 예.
3: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1: 건강하십시오.
3: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세월이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황제들 쓰던 약들 우리도 어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옛날 같아서는 이런 처방이 꽁꽁 숨겨져서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하죠. 예. 근데 이 약을 우리 오늘날도 백성들 같이 쓸 수 있고 또 가격상에서 좋은 약재가 들어가서 비싸기는 비싸지만 우대 활동 이용하면은 우리 얼마든지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사실 지금 약이 나오는 가격대로 하면 이 약은 1,000원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귀한 약재가 25가지나 들어가면서 우리 400원대다. 이거는 또 우대활동 이용하면 절반 가격 내려올까 200원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런 약은 우리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약이고 장기적으로 쓴다 할 때 우리가 정말로 백세 시대에 아프지 말고 여러 가지 이런 장기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다 도모하고 기와해를 보충하고 경락을 소통하는 약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 뇌 건강도 찾아지게 되죠. 그거 뭐 다른 방법으로

0: 이 뭐 대뇌 세포를 살필 수 없습니다. 오장육부가 나쁘고는 살필 수 없죠. 그래서 대뇌 세포가 손상하고 뇌세포가 죽어가는 원인, 그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오장육부를 다 동시에 치료합니다. 중점 우리 곰팡이 신작용을 통하고 곰팡이가 좋아지자면 우리 비위가 좋아져야 되고, 비위가 좋아지고 곰팡이 좋아지면 간이 좋아지고, 이런 중의도리에 근거해서 만든 약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제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저울 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제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어제 이어서 계속 그 내용에 관해서 방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우대활동 간단 말씀드립시다. 연기입간구복액 약에서 약을 더 드리는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활동이라 말씀드립니다. 일단 우리 어제 내용에 이어서 강의 드린다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데 그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어떤 약을 선택하고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말합니다. 심장열이 센데 또 폐열이 센데 나는 항상 입이 마르고 혓바닥이 보면 싹 갈라 터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열이 어쨌든 머리에 많이 고여있다는 건 아는데 이거 뭐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다 이런 분들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은 어디 있는가? 간선부주라는 겁니다. 간하고 곰팡이 모든 기능이 떨어진 걸 간선부주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는가 하면 곰팡이였습니다. 곰팡이. 특히 곰팡이 음기가 허하면서 음기란 무엇인가? 이거 하나하나 우리 알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음기란 서늘하고 촉촉한 기를 음기라고 합니다. 우리 산에 가면은 양지 쪽이 있는가 하면은 음지 쪽이 있죠. 양지 쪽에 있는가 하면은 햇빛이 바짝 들어오고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응달진 곳에 가면은 축축하고 이 서늘하고 자라는 나무나 풀들도 또 종류가 다르습니다. 축축하고 서늘한 데서 자라는 게 우리 영지버섯 같은 게 다 이 서늘하고 축축한 데서 자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음기란 우리 몸에서는 마르지 않게 우리 몸을 마르지 않게 허혈이 생기지 않게 촉촉하게 우리 몸의 진액을 생산해주고 허혈은 내려오는 길을 말합니다. 곰팡이 음기가 장기적으로 부족하다 할 때는 간에 와서 열이 생깁니다. 이 간의 열은 간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온몸에 싹 퍼집니다. 특히 열이라는 것은 울로 얼리 뜨는 이런 물리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래서 간열이 세게 되면은 쭉 올라오면서 우리 강경락을 통해서 모든 이 강경락이 지나가는 곳마다 병이 걸리는 겁니다. 이래서 입도 마르고 목안도 마르고 폐열이 시다 보면은 코 안이 자꾸 말라서 근질근질해서는 자꾸 코를 부비게 된단 말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0: 예.
3: 예, 저도 지금 연기간 공허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나는 어쩔 수 없는 거 하다 뭐. 항상 이게 매기도 그저 아무 맛이도 없고 매기가 똑 떨어져서 그러면 낯이란 게 그는 검은 수두한 게 색깔이 완전 변한 나가는데 그래서 병원에 검사할 거 아니 간이가 염증이 있다는
0: 예.
3: 그래서 약을 재오는 거 이 저 약을 재담 그러는데 시작해서 나 집에 가서 저 계약을 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연기관 고백을 썼는지 얼마 애써서 벌써 이 이게 밥맛이 떨어져 들어갑니다.
0: 네.
3: 네. 이러니까 이 밥이 막 그냥 차츰차츰 한 달 그 다음에 막 밥맛이 오니까 소화도 잘 되고 아이 옛날에 소화 안 해야 되는 게 벌써 소화 잘 되더라만.
0: 네.
3: 그러면 벌써 아이 또 손녀도 쓰기는 몇 달 썼는데 마취가 완전히 그 범위색이 긴다만.
0: 예.
3: 그리고 어디 맥이 없는 건 모른다만. 그 때문에 검사가 간이 그 많이 좋아졌다. 염치지.
0: 예.
3: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약이 어쨌든 내 몸이가 이렇게. 특별히 반약보다 이게 맞더라만. 근데 반약 써봤다만. 그래서 어쨌든 내는 이 혹시 하지만 이거 당길로 어디 써야 되겠다. 이게 내 몸이 있다만. 그래 오늘은 저 선생님께다가 이 약을 소개해도 좀 감사합니다.
1: 네, 치료 잘하십시오.
3: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몸에서 이 간하고 콩팥이 동시에 나쁘다 할 때는 많은 병이 생깁니다. 일단 먼저 우리 몸의 진액이 마르면서 피가 걸어집니다. 진액이 마른다는 것은 우리 몸에는 70% 이상이 다 진액입니다. 수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액이 생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간열로 인해서 다 마른다 이러면 첫째 혈액이 걸어진다. 혈중도가 높아진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4: 네. 지금 영지 고백을 쓰고 있는데 나는 어째 썼는가 하면 어떤 론앤에 들어서 그런지 늘 맥이 없고 어쨌든 힘이 나지 않을까. 사람이 밥이 맛이 없고 소화가 되고 귀에서 소리 나고 늘 이런 증상이 욕만에 뺐습니다. 그런데 내 이 영지 고백을 쓰고 있는데 야영 여러 면에서 도와줬습니다. 주요하게 네. 그렇게 입이 마르고 코이 마르고 입안이 자꾸 헤지고 예. 이러던 증상은 벌써 두 달째가 이뤘습니다. 영 좋지. 예. 그리고 예. 잠을 자지 못해 영 고생하고 수면제를 늘 먹지 않은 못 잤댔습니다. 근데 어서는 네. 네, 이렇게 이 약 쓰면 수면제를 떼고 잠을 잘 잡니다. 그리고 예.
0: 그 허혈이 싹 없어지고 머리가 복잡하지 않다 말입니다. 그러면 신경이 안
4: 야, 그리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혈압의 증상을 돌아오니까 그렇게 어림지도 나고 그러던 증상이 다 사라지니까 항상 몸이 편안하고 이 다리가 다 가볍습니다. 몸이 영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래 예, 이거 내 쓰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 남동생이 있는데 예, 그 병원에가 검사할까 강내나 복수 시초랍니다. 예. 그래 네. 이따가 야, 내 이거 나는 약을 영 선택자라서 너는 지금 반드시 기각에 다니니까 니 써보라 했더나 병원에가 검사라고 이 약을 지금 어선에 반년 썼으면 내 동생이지.
0: 네.
4: 그렇게 도와줬답니다. 그렇게 먹였고 남자들 술을 자꾸 먹자 그러는데 그 술을 예, 자꾸 먹고 그러니까 이 몸이 자꾸 붓기고 예, 아주 불편해했는데 지금 몸이 붓기니 싹 내리고 예, 소화해야 되고 그렇더니 소화 잘 되고 밥을 너무 잘 먹는다 되니까 그 술을 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약이가 네. 예, 많은다는 게지 자기가. 그래 이게 오늘 들어본 거 활동이 때 우리 두 분이 좀 오늘 배달 받다 그랬어 나들입니다. 얼마 좋습니다. 예, 그래 오늘 배달 지금 배달 받아야 되지?
0: 예 됩니다.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4: 예.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4: 아 5012797번.
1: 네
4: 예, 감사합니다.
0: 예. 네.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이렇게 되면은 간하고 콩팥이 다 나쁘게 되면은 어떤가 하면은 그 증상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귀에서 소리가 난다든가 가는 귀가 남보다 빨리 갑니다. 그리고 식은땀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골가병이 많이 납니다. 이 관절에도 관절 활막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관절의 활막액이 다 마르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마른 관절이 조금 그 안에 진액이 있어야 이 관절들이 잘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다. 간하고 건밭이 나빠졌을 때 이렇게 동시에 두 장

0: 비가 나빠지게 되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남자들을 갈 때는 이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증이라는 게 성생활을 하고 나도 시원하지 못하고 정자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소변 보고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원하지 못하고 소변이 방광에 남아있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콩팥이 기가 허하기 때문에 이거 확 내밀지 못한단 말입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남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호가복이 17일 안도에서 대상 건설, 산업 발전 등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시한 중요 연설 정신과 주황 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자체의 자원 전품, 산업 토대와 비교 우세에 입각해 대상 건설 주전장을 깊이 파고들고 투자 유치 주동전을 잘 치러 더 많은 중대 대상에 락착돼 건설을 다그치도록 추진함으로써 유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경제 운행을 안정시키는 데 유력한 지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봉은 안도현 200메가와트 리튬, 린산철, 플러스, 관성바퀴, 혼합, 에너지 축적, 주파수 조절, 발전소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대상 진척 정황 소개를 청취하고 발전기 규모, 운행 원리, 건설 기일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관성바퀴 에너지 축적은 반응 속도가 빠르고 순환 수명이 길며 출력 정밀도가 높은 등 특점이 있고 리튬, 린산철, 전지 에너지 축적은 용량 배치가 용활하고 기술이 비교적 성숙된 등 우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혼합 에너지 축적 시스템은 전력망 주파수 조절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고 시스템 운행의 안전성과 안정성을 1층 증강할 수 있습니다. 정책 창구기를 다져봐야 합니다. 전 단계 수속을 다그쳐 완수하고 전력 접속 비준을 조속히 획득해 대상이 하루빨리 착공하고 운행에 투입되게 함으로써 지방 경제사회 발전에 든든한 에너지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휘 태양광 에너지 충전 시설, 태양광 에너지 발전소 지능 부대 설비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대상 건설 진척을 살펴보고 나서 시간대를 주시하고 기계 설비를 충분히 도입하며 시공 작업반을 증가해 올해 안으로 대상 주체 공사를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환 녹색 지능장비 산업화 기준은 주로 지능형 생활오수 정화설비를 생산하는데 현재 공장 건물 기초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기업이 투자 강도를 높이고 건설 속도를 다그쳐 대상이 빨리 건설되고 일찍 조업하도록 추진함으로써 대상 투입을 실속 있는 생산액과 효익으로 전환시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삼강 장백산천 음료 생산 흐름선 설비 갱신 개소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전반 계획, 운영 모시, 공사 기일 배치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자금이 많고 효율이 높은 주황 기업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대상 전 단계 수속을 다그치는 한편 기계 설비 주문 제작을 다그쳐 올해 안으로 착공하라고 당부했습니다.

0: 장백산 특제 고급 음료 가공 대상은 주로 옥수수, 블루베리, 사과배 등 동결건조식품과 각종 과일 남세즙 제품을 생산하는데 현재 기초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고가복은 기업이 당면에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공장 건물 건설을 다그치는 한편 설비 주문 구매, 설치, 시험 조정 등 사업도 함께 들어주어 조속히 조업에 들어가라고 당부했습니다. 천사력 장백산 광천음료 대상은 현재 기초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이 대상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여러 차례 건설 현장을 찾아 답사하고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자금 조달 강도를 높이고 여러 방식으로 융자 경로를 넓혀 대상 건설 자금 사슬의 지속적인 안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공 조직을 강화하고 인력과 기계를 잘 배치하며 진도를 힘써 앞당겨 대상이 조속히 준공돼 효익을 내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가속 세탁봉사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공예 기술, 인력 수요, 주문 획득 등 정황을 문의하고 나서 호텔 세탁시장 수요를 주시하고 장백산 주변 호텔과의 연결 합작을 심화하며 봉사 분해를 적극 확장해 안정적인 세탁 질과 효율적인 납품 능력으로 더 많은 시장 주문을 쟁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형 장백산 농업관광 건강양생 대상은 주로 건강평가, 수면조절, 지능형 건강가옥 등 설비를 생산합니다. 호가봉은 투자 규모, 운영 모식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지면 다지기 등 착공 준비 사업을 다그치고 재반 공사가 맞물려 추진되고 병행 작업을 하게 해 대상이 하루빨리 준공돼 효익을 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장춘, 길림, 연길 등 인구가 밀집되고 소비가 활발한 도시시장을 우선적으로 개척하고 협력 대리 업체를 대대적으로 확장하며 오프라인 건강양생봉사망을 배치해 기업 경영 효익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봉은 안도현의 대상건설과 투자유치 사업 회보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상건설은 투자 장성을 견인하는 유력한 엔진이자 산업 전환 승격을 추진하는 중요한 지탱입니다. 안도현 각급 지도 간부들은 대상의 관건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대상 건설을 잘 들어주는 정치 책임감과 사업 긴박감을 확실하게 증강하며 난관을 돌파하는 능력과 수준을 힘써 제고해야 합니다. 대상 유치, 락차, 건설을 제약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백방으로 해결해 실속에는 대상 증가량으로 현역 경제가 난국을 타개하고 속도와 효율을 높이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통계 미납입, 미착공 대상 대상을 작성하고 융자 대출, 전단계 수속 등 관건 고리를 주시하며 맞춤형 해결 방안을 만들어 막힌 부분을 조속히 뚫어야 합니다. 통계 미납입 대상은 다그쳐 납입하고 미착공 대상은 다그쳐 착공하며 새 착공 대상은 건설 속도를 높이고 계속 건설 대상은 준공 조업을 주동해 더 많은 실물 사업량과 유효 투자량을 형성해야 합니다. 대상 기획과 포장을 다그쳐야 합니다. 국가 초장기 특별국채, 중앙예산의 자금, 일반 채권, 전문 채권의 정책 방향과 지원 분야, 구체적인 투자 방향을 둘러싸고 대상 실행 가능성 연구와 전단계 론증을 착실히 잘해 국가 투자 방향이 부합되고 락착 실시 조건을 갖춘 일련의 량질 대상을 규협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재후 복구 재건을 둘러싸고 교통, 수리, 통신 등 일련의 중대 공사와 중점 대상을 기획해 유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든든한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난관 돌파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제조 발전이라는 이 주공 방향을 겨냥해 지도 간부들의 투자 유치 책임을 실속 있게 실시해야 합니다. 현지 자원 천품에 적합하고 발전 계획에 부합되는 량질 기업을 정확히 겨냥해 자주 방문하고 고효율적으로 협상 연결하며 투자 규모가 크고 견인 역할이 강한 더 많은 제조업 대상에 락착 배치되도록 백방으로 촉진함으로써 현역 경제 발전에 충족한 동력을 축적해야 합니다. 주 지도일꾼 류신강, 문금철과 주 직속 관련 부문, 안도현 4개 지도부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상기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길림성 제9회 서수민족전통체육운동회가 18일 매하구시 종합체육관에서 폐막했습니다. 이번 운동회는 성당위 성정부의 깊은 중시와 대회 조직위원회의 세심한 조직하에 원만한 성공을 거뒀으며 전성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앙양된 정신으로 단결 분진하는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폐막식에서 총심판장이 체육도덕기풍상을 받은 집단과 개인 명단을 선포했고 이어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선수 대표들이 자원봉사자 대표들에게 꽃을 들여 진심 어린 격려와 충심으로 드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성정부 비준을 거쳐 길림성 제10회 서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를

0: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대회 깃발 이양식 현장에서 성민족 사무연회 주임 풍경총, 매하신구 당사위원회 위원이고 관리위원회 부주임이며 부시장인 왕효매와 연변주 부주장 윤조휘가 공동으로 길림성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 대회 깃발 이양을 완수했습니다. 폐막식 현장에서 주최지인 매하구시와 차기 개최지인 연변주에서 다채로운 문예 종목을 선보였습니다. 연변주에서는 민족 특색이 넘치는 문예 종목 흥겨운 장고춤을 선보였습니다. 열정적인 연변인민들은 정체로운 공연을 통해 차기 운동회 연변에서 만납시다라는 진심 어린 초청을 보냈습니다. 이밖에 매하구시에서는 창작 가요 연창 행운은 우리 곁에 매하 생활, 경기장에서 꿈을 쫓아 비약하는 청춘을 공연해 이번 성회에 원만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번 운동회에서 연변 대표단은 뛰어난 성적을 거뒀는데 1등상 29개, 2등상 20개, 3등상 9개를 따냈습니다. 1등상 수는 전성 첫 자리를 차지했고 전체 수상수도 지난 회보다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 연변 대표단과 선수 4명이 체육도덕 기풍상을 받아 높은 경기 수준과 훌륭한 체육도덕 풍모 그리고 민족 전통 체육 사업에 대한 우리주의 중시와 전승을 보여줬습니다.
1: 제25회 중국 장춘 국제농업 식품 박람교육회가 일전 장춘에서 펼쳐졌습니다. 우리주에서는 30개 우수농업 기업을 선정해 전시에 참가시켰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연변 특색농업 발전 성과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고 연변 특색 브랜드를 집중적으로 빛내면서 연변 현대농업의 발전 활력과 변강 특색산업의 매력을 충분히 과시했습니다. 연변 전시구역은 연변의 아름다운 산수 풍무와 흙토지 농경문화의 깊은 저력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전시구역에는 인삼, 령지 등 장백산 림지의 친귀한 특산물과 연변 입살, 연변소 등 지리표지 우수 제품, 막걸리, 특색 과일주, 산나물, 찰떡, 특색 지짐 등 민속식품들이 가지런히 진열돼 볼거리가 풍성했습니다. 룡정 장백산 분복 청진유급위원회에서 총경리 장조흠입니다. 고객들과 연결될 수 있고 성내는 물론 성류에서도 일부 주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연변 소고기가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전국으로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 장춘 국제농업 식품박람교육회는 우리 성에서 농업 성과를 전시하고 산업 경험을 교류하며 상업무역 자원을 연결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박람회 기간 우리주에서는 전방위 다각도로 연변 생태농업 우세와 향촌지능 성과 민속 특색 매력을 보여주면서 우리주 특색 현대농업 고품질 발전과 향촌 전면 진흥의 동력을 축적했습니다. 주 농업농촌국 시장처 처장 두욱입니다. 이번 농업 박람회는 연변의 특색 농업을 대외에 전시하는 중요한 창구이자 생산 판매 연계를 심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향후 우리주에서는 연변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고 각종 전시회 자원에 의탁해 생산 판매 경로를 넓힘으로써 전주 량질의 생태 특색 농산물이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추동하겠습니다.
0: 주변경인구 조학발전촉진회 학업도와 꿈을 이루기 행동 가동식이 일전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정부기업 연동, 공익역량 결집 방식을 통해 전체 학령 단계를 포괄하는 상시적 학업 지원 프로젝트를 내와 우리소 변경 지역 곤란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힘쓰도록 정밀 지원하게 됩니다. 가동식에서는 연변주 변경인구 조학발전촉진회 학업도와 꿈 이루기 행동 전개에 관한 결정과 연변주 변경인구 조학발전촉진회 학업지원 사업 실시 방안을 대독했으며 학업지원 프로젝트 합작협의서 및 대학꿈 이루기 자선 학업지원 프로젝트 기부협의서를 체결했습니다. 학업도와 꿈 이루기 행동은 의무교육 단계 학업지원 프로젝트와 대학 꿈 이루기 자선 학업지원 프로젝트로 나뉩니다. 그중 의무교육 단계 학업지원 사업은 훈춘, 도문, 용정, 화룡, 안도 다섯 개 변경 현시 의무교육 단계 학교 재학 중인 도시 최저생활보장 비기숙 학생을 지원하는데 매년 고정 지원 규모는

0: 약 230명, 총 지원 금액은 19만 원입니다. 지원 기수는 소학생 1명당 매년 750원, 중학생 1명당 매년 875원입니다. 프로젝트는 봄, 가을 두 학기로 나누어 추진하며 교육계통에 의탁해 학생 정보를 조사 검증하고 학습 보조금은 학생의 보호자 사회보장카드에 직접 지급합니다. 대학 꿈 이루기 프로젝트는 촉진회가 조사선 총회에 10만 원의 전문 자선금을 기부해 전주 최저 생활 보장, 빈곤의 딸 가정에 2026년 대학 입시에서 전일제 전문 학교 이상 학교에 합격한 신입생을 지원합니다. 사전 기초 조사를 거쳐 전주 기본 지원 조건에 부합되는 수험생은 150명 정도인데 9월 말 전까지 학습 보조금 지급을 완료합니다. 주변경 인구 조학발전촉진회 비서장 전선숙입니다. 우리 촉진회는 연변 변경 지역 특점에 입각해 전반 학령 단계 학업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자금 관리를 엄격히 규범화해 전문 자금 전용, 전 과정 공시, 폐쇄 순환 감독 관리를 실시하고 교육 자선 부문과 연합해 정밀 조사, 엄격 심사, 장기적 후속 방문을 함으로써 모든 애심 자금이 아이들에게 쓰이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운영 기제에 따라 우리 소 교육 부문에서는 학생 정보 확인, 장기 후속 방문을 책임지고 촉진회에서는 자금 조달과 공개를 통괄하며 조자선 총회에서는 대학생 학습 보조금을 규범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1: 연결시 BRT 2기 쾌속 공공버스 노선이 18일 정식 운행됐습니다. 서류의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결시 BRT 2기 서시장 북쪽 정류소입니다. 이 정류소는 양측에서 승하차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정류소의 안내 표지판, 자체 개찰기 등 시설들도 이미 사용에 투입됐습니다. 승차 절차에 따라 승객들은 정류소 입구에서 QR코드를 스캔해 요금을 지불한 후 개찰기를 통과해 대기구역에 들어가 버스를 기다립니다. 일반 공공버스와 달리 쾌속 공공버스는 정류소에서 미리 검표하고 정류소 내에서 대기하는 모식을 취합니다. 버스가 정류소에 들어서면 버스 바닥과 플랫폼 높이가 같기에 승하차가 더 편리합니다. 버스는 정류소에서 출발한 뒤 전용 차도에 진입하기에 운행이 평온하고 속도도 더 빠릅니다. 장충 관광객 성당용입니다. 방금 기차역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버스 정류소를 보니 우리 장충과 완전히 달라서 아주 놀랐습니다. 확실히 이런 방식의 효율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연길 승객 왕대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저는 23선 공공버스를 타고 왔는데 오는 내내 차가 막히지 않고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직접 타보니 아주 좋았습니다. BRT 2기는 인민로를 따라 배치됐으며 총 길이가 2.75km입니다. 연선에는 서시장 부역, 백리성역, 덕명호텔역, 진학소항역 등 4개의 진흥화 정류소가 설치됐습니다. 선로는 서쪽으로 이미 운행 중인 BRT 1기와 빈틈없이 연결돼 연길서역에서 도시, 동부, 진학구역에 이르는 동서방향 쾌속버스 대동맥을 관통했으며 고속철도역, 대학교, 정무구역, 대형상업구역, 주민구역과 학교를 연결했습니다. 연결시 공공버스 집단 운영부 부장 진효연입니다. 이 길은 서시장 북역에서 진학소항역까지 총 4개의 정류소 7개 플랫폼을 설치했으며 10여 갈래 공공버스 선로가 경유합니다. 플랫폼은 동행과 서행으로 나뉘는데 동행 플랫폼은 동쪽 방향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정차하고 서행 플랫폼은 서쪽 방향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정차합니다. 주민들은 플랫폼에 들어가기 전에 버스 운행 방향을 확인하거나 현장 사람들군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2기 플랫폼에서도 계속 동일 정류소 무료 환승을 실시합니다. 서시장 부역, 백리성역, 덕면호텔역은 쌍방향 정류소입니다. BRT 정류소를 출입할 때 행인들은 교통신호 등에 따라 인도를 이용해야 하며 BRT 전용 통로를 가로질러서는 안 됩니다. BRT 1기와 2기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연길 도시구역 동서를 관통하는 쾌속 대중교통 통로가 형성됐습니다. 향후 연길시에서는 BRT 운영 관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도시의 녹색 저탄소 발전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0: 신시대 기층사회질의 수요에 적응하고 자질 높은 사회구역 전임 사업일꾼 대우를 건설하기 위해 연길시에서는

0: 공석인 도시사회구역 사업열군 전임 일터 30개 댁에 공개 초빙을 합니다.
1: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다양한 목걸이,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3: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양라운에서 주방 먹지 합시다.
0: 네. 계속해 말씀해주세요.
1: 네. 연계 전화는 158. 네. 233.
0: 천천히 말씀 주세요. 158.
1: 예.
0: 그리고요.
1: 0733.
0: 네.
1: 5311.
0: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1: 예.
0: 네.

네, 모 양로원에서 깔끔하고 부지런한 주방일꾼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80433-5311번, 1580433-5311번입니다. 네, 수입제 피아노 한 대를 저렴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살 때는 4만원에 구입했고요. 반년밖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594333-7790번, 1594333-7790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에 벽돌집을 팝니다. 줄집인데 중간집이고요.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됩니다. 집안 밖으로 장식을 했고요. 네, 여름에 남새를가 꿀터밭이 넉넉합니다. 그리고 벽돌 창고도 있고요. 양철기와는 새로 얹었습니다. 주변에 가야강이 가까워서 낚시질하기에 또 편리하다고 합니다. 수돗물은 깨끗한 샘물이고요. 국유토지여서 명의변경도 가능합니다. 받을 가격은 3만원 좌우입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북원서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 주변에 중소학교와 시장이 있습니다. 교통도 아주 편리하다고 하는데요. 연락번호는요,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돔의 시장 부근에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남북향으로 된 집인데요. 연락번호는요, 1854330-9381번, 1854330-9381번입니다.

0: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1: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0: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입니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3: 네, 농촌에 있는 백도집 합니다.
2: 네.
3: 시점은 더문시 령성 과수농장 가족 사택이고 쫄집이고 중간집입니다.
2: 네.
3: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2: 네.
3: 양철기와 세기 말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통성도 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채소 심을 밭도 넉넉히 있습니다. 가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2: 네.
3: 산나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2: 네.
3: 구유 터져서 냉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2: 네. 네,
3: 받을 가격은 3만원 사후 받겠습니다.
2: 네.
3: 연락번호 알려드립니다.
2: 네.
3: 138.
2: 네.
3: 9433.
2: 네.
3: 3616번입니다.
2: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3: 네, 수고하세요.
2: 네. 네, 연길시 소용진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일주일에 두세 번 오셔서 노인 한 분을 돌봐줄 수 있는 분을 구합니다. 네, 오셔서 식사를 대접하고 집안 청소를 깔끔하게 해드리면 된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884433-6551번, 1884433-6551번입니다. 네, 한 남성분이 룡정에서 석 달에 한 번씩 집세를 지불할 수 있는 집을 1층 집을 세맡으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71433-2752번 1571433-2752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4: 예, 집을 세줍니다.
2: 네.
4: 시당교 서쪽에 있는 집을 세줍니다.
2: 네.
4: 면적은 41평방이고
2: 네.
4: 2층 집입니다.
2: 네.
4: 남향집, 남향으로 된 집이고
2: 그래요. 네.
4: 교통도 아주 편리합니다.
2: 네.
4: 연락번호는 188-4439
2: 네.
4: 네. 0061번입니다.
2: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수고하세요.
2: 네, 감사합니다.
5: 그 집을 팔려고 그래.
2: 네.
5: 그 집 근처에 하나 그 완피파스상 근처에 있습니다.
2: 네.
5: 7층 집에 5층이고
2: 네.
5: 면적은 70평입니다.
2: 네.
5: 받을 가격은 한 23만 받아.
2: 3만 원 정도. 네.
5: 23만.
2: 23만 원요?
5: 예, 예.
2: 네.
5: 그리고 다음에 그 집에 그 가구가 그 엔드치 있는데 그것도 다 또 높게 처리하자.
2: 가구와 전자품금이요.
5: 네.
2: 네.
5: 그 가구 높이는 예, 2m 20이고.
2: 네.
5: 넓이는 한 3m 근데.
2: 네.
5: 그래서 한 300원이나 받지 않나.
2: 네.
5: 그 뭐 세거나 다름없습니다.
2: 네.
5: 그 엔드치는 예, 그래서 한 100원이나 뭐 그래 처리한다.
2: 네.
5: 네. 그 연락처는 188.
2: 네.
5: 4473.
2: 네.
5: 3898.
2: 그래요? 알겠습니다. 처음에 고맙고요.
5: 예,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어떤 정보 제공하시려고요?
6: 네, 집을 팔려고 합니다.
2: 네.
6: 시점은 하남 도매시장 부근 오이웬성입니다.
2: 네.
6: 면적은 92평이고 진실 두 개 객실 하나 남북이 통합니다.
2: 네.
6: 예, 15층에 6층이며 깨끗하고 아담하게 장식되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2: 네.
6: 연계전화 185
2: 네.
6: 4330
2: 네.
6: 9381입니다.
2: 185-4330-9381번요.
6: 네.
2: 네,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네,
6: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안녕하세요.

0: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1: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0: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1: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0: 사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1: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2: 네, 한 여성분이 연결시 북대 혹은 서영시장 부근에서 2층 집을 세맡으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6-2070 바로 11번, 136-2070 바로 11번입니다. 연결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렵 2층에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결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연결시 철남에 위치한 가화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8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겨울에 열 공급이 잘 되어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결시 제4고급 중학교와 연결시 제6중학교와 아주 가깝습니다. 주변에 아침시장과 야시장도 있어서 생활하기에 참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94479559번 1394479559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예. 2층짜리 집을 세를 맞자고 합니다.
2: 네.
3: 예, 한 50평 되겠고요. 북대 아니면 서영의 네. 근처문 거의 되겠습니다.
2: 네. 네.
3: 집을 좀 특별히 아들이 갖고 있는 여성입니다.
2: 네네.
3: 경제 전화 1360-2070-8511.
2: 2070-8511번요. 50평방미터 정도면 됩니까?
3: 예, 예, 한 60평방미터.
2: 60평방미터 정도요?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참여 고맙고요.
3: 예, 못
2: 알겠습니다. 전 소식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긴 도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서.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네, 연길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조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것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원연길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27-5007번 156-6227-5007번입니다.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 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4478-6990번입니다. 룡정에 있는 천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요.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 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계속해서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역상방 기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상.

일전에 연결시 인민로를 따라 개설된 BRT 2기 버스 선로가 정식으로 운행이 들어갔습니다. BRT 2기 선로는 서쪽의 서시장 부격에서 시작해 동쪽의 진학 소학교역까지 이어집니다. 총 길이가 2.75km이고 총 4개의 버스 정류장과 7개의 승강장이 설치되었습니다. 해당 구간에는 10여 개의 버스 로선이 운행됩니다. BRT 2기 선로는 공원로를 따라 개설된 BRT 1기와 연결되며 연길 서역에서 출발해 도시 핵심 상권을 거쳐 도시 동부 지역까지 이어지는 고능률 대중교통 회랑을 구축함으로써 시구역의 전반적인 통행능률을 효과적으로 높였습니다.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수분 보충이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는 음료 수분 보충 지수, 즉 물이 체내에 머무는 시간을 주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운동 후 땀을 많이 흘리거나 한동안 물을 마시기 어렵고 화장실에 가기도 불편할 때는 탈지 우유, 경구용 수분 보충염, 전지 우유 세 가지 음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전해질 음료와 양생수가 운동계의 새로운 인기 아이템이 됐고 젊은 층 사이에서 매우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료를 선택할 때는 다음 몇 가지를 주의할 수 있습니다. 땀의 주요 성분은 물과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등의 전해질입니다. 발열, 과도한 발한, 설사로 인한 탈수 시에는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물만 마시면 혈액 내 전해질 농도가 더욱 희석되어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벼운 경우에는 피로감과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근육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체내 이온 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전해질 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전해질 물을 고를 때는 나트륨과 칼륨 두 가지 이온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지구 세혈수학이 됩니다.
0: 네.
1: 예, 위치는 전남
0: 네.
1: 시종 마등편
0: 네.
1: 진부공과 사홀로 사홀로 산남에 올림산
0: 네 층수만 말씀 주세요.
1: 네 5층
0: 5층이에요 면적은요? 네
1: 65
0: 네 65평방미터
1: 예
0: 네
1: 예 전화번호는
0: 네
1: 여주요
0: 네

0: 인스 산산.
1: 네.
0: 바, 료, 료, 산.
1: 그래요. 1990438663번 잘 적었습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수고하세요.
1: 네.

네, 계속해서 어떤 물을 마시면 갈증이 가장 잘 해소될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생수는 일반적으로 일종 종약 성분이나 식물 성분 그리고 차가 들어있는 음료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제품의 특정 원료나 성분 함량이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명확한 건강 효능을 가진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팥, 녹두, 율무, 백합 등은 식품으로서 자체의 전분, 식이섬유, 비타민, 모기질 등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맑거나 반투명한 병 음료로 만들려면요, 보통 끓이기, 료과, 조제, 살균 등의 가공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마시게 되는 것은 주로 물, 풍미물질, 그리고 소량의 가용성 성분이며 이것은 식재료를 직접 먹는 것과는 다릅니다. 양생수는 본질적으로 여전히 음료로서 다른 음료에 비해 비교적 건강에 좋아 소량으로 마실 수는 있지만 끓인 물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항알레르기 약은 의존성이 생기니 되도록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관점이 대중들 속에서 흔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견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항알레르기 약물은 생리적 중독성이 없으며 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2세대 항히스타민제, 레하면 로라타딘, 세리티진은 안전성이 매우 높아 아편류 약물이나 진정수면제와 같은 중독 기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알레르기성 질환의 경우 약을 규범적으로 복용하면 오히려 먹으면 먹을수록 더 의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고 증상의 반복적인 재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의존을 우려해 스스로 약을 끊으면 병세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약물이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기간과 용량에 맞춰 사용해야 하며 장기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무턱대고 약물 복용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치료 계획을 평가받는 것이 좋습니다.

책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만들어 갑시다.

심리학에는 C형 성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대체적인 특징은 불합리한 상황에도 순응하고 속으로 화를 삭이며 민감하고 생각이 많으며 모든 것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억압된 상태에 장기간 놓이면 면역체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C형 성격의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암 발병률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 성격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억지로 참는 것입니다. 숨탄지 않은 일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참는 사람들은 림파구 활성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억지로 참고 감정을 누르는 것이 겉보기에는 성격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코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두 번째, 긴장과 불안입니다. 긴장과 불안은 인체 내 면역세포의 활력을 감소시키며 장기간 지속되면 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은 인체 기관의 기능을 혼란시키고 특히 뇌와 중추신경계통을 억제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가능한 빨리 마음을 진정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 고립과 소외입니다. 고립은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집단 속에서 감정을 해소하고 마음을 다스릴 때 훨씬 안정감을 느끼며 사람 간의 소통과 안정을 통해 더 강한 생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집착과 자책입니다. 지나치게 완벽을 기하거나 매사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고민이 더 많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에서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로 인해 신경이 장기간 팽팽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완되지 못합니다. 건강적 관점에서 이러한 팽팽한 상태는 인체 내부 환경의 안정에 좋지 않으며 내분비, 신경 및 면역의 정상적인 기능을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0: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3: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0: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1: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0: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1: 여기는 연길입니다.
2: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안녕하십니까? 송보페 웅담분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송보페 웅담분에 대해서 또는 여러모로 문의할 점 있는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우대 활동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곽 사시면 20곽 드리고 아이패치 3곽 더 드리며 40곽을 사시면 60곽을 드리고 아이패치 10곽 더 드립니다. 네, 그리고 방송에 참여하시고 응답부를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드립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송보페 웅담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송보페 웅담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매일 4시부터 4시 20분 사이 시간을 이용해서 송보페 웅담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송보페 웅담분 한 가게 가격은 128원입니다. 지금 한 가게 128원인데요. 우대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40각을 싸면 60각을 드리는 큰 우대 활동이 진행됩니다. 이때 또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물어러 드리게 되었는데요. 한 가게 평균 가격은 5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수한 제품인데 이 가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으니까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한데요. 이분의 우대활동은 특수한 우대활동에 속합니다. 연계 전화번호, 배달 전화번호는 501-7766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페 웅담분, 이 웅담분은 보통 웅담분이 아닙니다. OTC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앞에 제틈자가 붙었기 때문에 완전히 100% 중약제로 된 걸로 이렇게 인정하면 됩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페 웅담은 그 출처가 보통 출처가 아닙니다. 아주 저명한 만성질병 방치 전문가이면서 4대 중리 가족의 계승인으로 불리우고 그리고 여기 해방군 총의원회의 신경질병연구소 줄기세포연구중심주임 그리고 연변대학 농학원 검항업연구소 고급연구원으로 불리우는 황야진 주임이 연구에 참가해서 성공적으로 나온 제품이 바로 송보페 웅담분입니다. 웅담분은 여러 가지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페 웅담분은 이렇게 연구 출처가 아주 보통 연구 출처에 거저 마취약나 빼낸 이런 제품 절대 아닙니다. 이 제품 자체는 깊은 연구 끝에 나온 우수한 치료과가 좋은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한 곽은 하루 동안 복용할 수 있는데 복용 방법은 캡슐에 이어서 복용하며 따뜻한 물로 말고 절대 따뜻한 물로 높아 40도 우리 체온이 당겨낼 수 있는 이만한 물로 삼키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어떤 분들은 술에 포함은 어떤가 하는데 술보다도 전황이 있는 걸 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술의 농도가 또 어느 정도 되겠는가 물론 황주는 약주라고 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그래도 전황에 넣는 걸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웅담분은 금담입니다. 한 번 더 오늘 더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는데요. 웅담분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철담, 채담, 금담 이렇게 나누는데 전반 웅담분 가운데서 철담은 24.5%, 채담은 75%, 금담은 0.5%밖에 없는데 저희들 이 상품은 금담에 속합니다. 법외급 상품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진실합니다. 확실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효과가 빠릅니다. 그 효과가 비교적 전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서 봉행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와, 이 그 성법회 응답문은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구나, 이런 감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음 가운데서 백검하고 흑검으로 나누는데요, 저희들 여기에 그 응답문은 흑검에서 그 분리 추출한 겁니다. 그리고 백검은 동면하지 않습니다. 흑검만이 동면하는데, 이 동면하는 흑검에서 분리 추출했는데요, 흑검은 그러면 그 네. 보통 3달 내지 5달을 동면하는데 자가 지방을 분해해서 흡수하며 생명을 유지합니다.
0: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젊어서의 그런 그 농촌에서 농사했습니다.
1: 예.
2: 그래서 예, 술에다가 관점이 성모 부려질구설이 또 그 위에서 그 무수가 다 붙들어라 해서 위에 올라안 받았단 말입니다.
1: 예.
2: 그런데 술의 바퀴가 도를 훑어나면서 쾅 흔들어서 예, 거기서 뚝 떨어졌습니다.
1: 예, 예.
2: 그때 예, 떨어질까 이 허리 세게 아프고 예. 그 다음에 다리로 힘주면서 쾅 뒤졌더만은 이 다리 아래, 이 무릎 아래 뼈가 금이 가깝대.
1: 예.
2: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젊었을 때 그래, 병원에가 보이고 치료하고, 그 다음에 또 한 40일 일을 못하고 놀고 해서 일 없었습니다. 그래, 이랬는데 어제는 눕고 보니까, 별 그게 다 빼나는 것 같으네. 이 다리 아프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영 이렇게 몸 쓰기 불편합니다.
1: 그렇죠. 그때는 나섰는데 예. 지금 나이 예. 들고 보니까 다시 지금 예. 더 충하게 빼난다. 그렇죠.
2: 예. 예. 그래서 이 성공표 운당분호 이제 열흘을 먹었습니다.
1: 아, 그랬습니까?
2: 예. 당이라는 게 이게 운담형 좋은 것 같아서 예. 그래서 먼저 조금 싸서 열흘을 먹었는데 예. 이 허리, 지금 허리를 쓰기 좀 보랍니다.
1: 점점 더 좋아집니다. 아, 예, 예, 예. 흡수가 빨리 그, 됩니다. 이 제품 자체는.
2: 이 다리도 상한 게, 별로 골자문은 아프다 했으면 좋겠는지, 세골다 했으면 좋겠는지, 어째서나 불편합니다.
1: 그렇죠.
2: 예, 거기 조금, 예, 간이 조금 나사졌다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1: 그렇죠. 예, 골격통이 그래서, 있는 분들이 상하지 않더라도 예. 지금 나이가 들면 골격, 통이 있는 분들이 본 제품을 복용하는 비례가 너무 높습니다. 많이 호전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2: 예. 예, 그래서 지금 활동 됐을 때가 예. 그리고 또 이야기도 영 이렇게 좋고 하니까나 이번 활동이 사려고 그랍니다.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501-7766에 전화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예, 알겠습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희 집에서, 집에 남편분이 귀신간염도 있고, 예, 뭐니까, 위도 안 좋고, 예, 관절도 안 좋고, 심장도 안 좋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 그 전에 여름에도 반년 전에 이것도 팔았죠.

0: 아예 그때 우리 사서성서.
1: 아, 그랬습니다. 예, 예. 예.
0: 김종석 관련 뭐 드라마를
1: 예.
0: 통신하던 것도 많이 나왔고,
1: 예.
0: 소화도 아이들은 게 잘 되고, 또 감기 걸린 지침, 자꾸 등 지침도 많이 나가지고, 그래, 이번에 러인들 활동에 40각 삼으면 뭐 60각 정성합니까?
1: 아, 그렇습니다. 40각에 60각을 지금 특수한 우대할 때입니다. 이런 우대할 때 없었는데, 이번에 특수하게 합니다. 40각에 60각을 주고, 거기 눈에 붙이는 거야 10각 줍니다.
0: 예, 그래서 저도 오늘 대달 받자고 전화드렸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여기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0: 네, 501-7766.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폐 응담 이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이 복용하시기도 편리합니다.
2: 네,
1: 캡슐을
2: 잠시만요.
1: 이어서 삼키면 되니까.
2: 네, 예.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도 남부는 이거 쓴 지는 적재지가 됩니다. 오래 썼어요. 원래 처음에 쓸 적엔 간단 좋고 눈도 모여 있고
1: 예.
3: 그리고 담나에 계속 염증 있어갖고 음식을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기름지는 거 먹기 바쁘고 이래서 이거 복용하기 시작해서 몇 달 그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 예.
3: 이게 지금 내 소화계통도 좋아지고 시력도 많이 좋아지고 많이 좋아졌어.
1: 그럼요. 예, 평강맥막 효과도 봅니다. 예.
3: 이거 써서 이렇게 효과가 좋으니까 이번에 또 우대 활동도 좋고 하니까 오늘 좀 더 살려고 그래서 놔두셨어.
1: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
2: 안녕하세요. 네,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폐응담부는 평간맥막의 효과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응담분 자체는 간에 좋고 눈에 좋고 이런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무엇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아주 생명력이 강한 흑곰이 담낭에서 현대적인 특수한 분리 추출의 방법을 이용해서 분리 추출했기 때문에 간에 좋고 눈을 밝게 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눈에 여러 가지 모병이 생기는 분들은 눈병 치료를 하시면서 이 제품을 함께 드시게 되면 눈이 빨리 밝아지고 눈의 염증 같은 것도 그 제때 제거되고 여러모로서 불편한 분들이 많이 해결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간에도 좋습니다. 간단시향조란 말 있지 않습니까? 간과 담낭은 어기 돌보는 사이로 되어 있는데요. 이 응담분 성보폐 응담분은 간에 좋습니다. 간염이 있는 분들 그리고 간의 쪼아매가 높은 분들 가운데서는 이거 복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리단 룽스 합니다. 무슨 말인가? 담낭에 좋습니다. 담낭에 결석이 있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 그리고 담낭벽이 두껍다는 진단을 받으셨거나 혹은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담낭염이 닫아서서 있다고 이렇게 진단을 내리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이 너무 좋습니다. 리단 룽스 하게 돼 담낭에 좋고 그리고 담낭 결석을 용해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한계절이 들어서서 적지 않은 분들이 기침을 잘 지키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애들이고 노인이고 뭐 어느 계층을 망라해서 량을 조절하는 차원에서 드시게 되면 기침을 먹는데도 좋은 즉화탄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침을 먹게 하고 가래를 쌓게 하는 데는 좋은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는 혈질을 낮춰주고 과분한 혈질을 조절합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혈압을 조절해주는 큰 공능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우리 흑곰 자체가 자기 3개월 내지 5개월을 동면할 수 있는 것은 자가 지방을 충분하게 이용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성질이 곧 그 우리 흑곰이 담즙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뭐 전황에 이어서 그 삼키기도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드시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탐구 중에 있고 지금 이 제품을 복용 중에 있는 분들이 느끼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과분한 지방을 까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이 너무 높음으로 해서 순환장애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혈전이라든지 신강이라든지 이런 것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한테 성보폐 응담물이 확실히 좋습니다.

0: 좋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들한테도 이 제품 자체가 좋습니다. 식어보면서 그리고 취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모두 그 취장도 역시 중초에 속하는 겁니다. 중초라 하게 되면 비장 그리고 그의 위장 그의 지금 이, 그 취장 이게 모두 중초에 속합니다. 간, 담낭까지 모두 중초에 속하는데 이 중초에 유리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초, 중초, 하초 가운데서 이 제품 자체는 성부패용 당분은 중초에 아주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제품을 드시고 나서 와 지금 혈당도 조절받더라 그리고 혈압이 조절받더라 혈지가 조절받더라 한 1년 내지 2년 견제하신 다음에 반년이면 좀 자르지 않겠는가 그렇게 인정하는데 서치병원에 가서 한번 혈액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좋은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지금 검 자체가 충분한 한다는 생명력하고 자가지방을 이용해서 생존을 석 달 내지 다섯 달 먹지 않고 지낸다는 게 이게 보통 그 생존력을 가지고서는 힘들지 않습니까? 백곰은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백곰은 기본으로서 동면하는 습관이 없고 동면할 수도 없고 흑곰만이 이런 동면하는 이런 그 충분한 아주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간에 좋고 담낭에 좋고 눈에 좋고 특히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는 나이가 드시면서 소화계통 이상이 생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죠. 소화계통 이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너무 그게 담즙이 십이지장에 들어가면서 소화 공능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으로서 담낭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또 그게 그 소화 공능이 떨어지는 데는 비장의 역할이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거나 혹은 또 직접적으로서 우리가 지금 지방이나 단백질 같은 거 드시게 되면 그게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는데 이럴 때도 역시 이 성법회 응답문을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골격통을 해결하는 데는 뼈가 빨리 이어붙는데 우리 노년에 한 번은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상해서 거기에다 뭐 이식수술을 하거나 철판을 대고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뼈가 빨리 아물어 붙는 데는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답이 좋은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부패 응답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혈전을 그 용해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지금 뇌혈전이거나 뭐 심장 관심병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 주약에 지금 혈전이 큰 그 저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혈전을 용해시켜주는 데는 성부패 응답이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부패응담부는 간단하게 거저 담낭에만 좋고 눈에만 좋고 여기에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충분하게 활용하시되 이분의 우대정책이 특수하게 되어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게 되면 충분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네, 약속된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성보폐 응담부는 길림성 성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응담부는 금담, 철담, 체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100근의 응담즙에는 75%의 체담, 24.5%의 철담과 0.5%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보폐 응담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빠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 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따뜻한 오후,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주부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프로진행을 맡은 김민혜입니다. 벌써 8월 중순이 지나고 있네요. 아이들 여름방학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주부님들 마음이 조금씩 바빠지고 계시지 않나요? 방학 내내 자유롭게 지내던 아이들을 어떻게 개학 모드로 전환시킬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 방송에서는 여름 방학 막바지, 현명한 학부모라면 꼭 챙겨야 할 다섯 가지 준비물과 함께 요즘 부모님들의 큰 고민인 청소년 비만 문제, 그리고 아이들의 척추 건강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 함께 시작해 볼까요?

금방 시작한 것 같았던 여름방학이 어느덧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유분방했던 생활 패턴에서 벗어나 이젠 차츰 개학 못 방학 동안 불규칙했던 식사 패턴을 되돌려야 개학 후에도 점심시간에 배가 고프지 않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겠죠.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어요. 위장 부담도 덜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락시간 조절입니다. 예, 갑자기 게임 그만하면 아이가 반발할 수도 있으니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합리적인 시간표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TV 시청이나 게임 시간을 점차 줄여나가면서 대신 새 학기 교과서를 미리 살펴보는 예습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아이가 아, 방학이 정말 끝나가고 있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방학숙제 얘기가 나와야죠. 방학숙제를 아직 다 못한 아이들 벌써부터 마음이 다급해질 겁니다. 이맘때쯤이면 많은 가정에서 숙제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죠. 중요한 건 아이를 다그치기보다 함께 숙제 상황을 점검하고 하지 못한 부분은 차근차근 완성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점, 아무렇게 썼거나 베낀 숙제는 부모님이 부드럽게 타일러서 아이 스스로 다시 완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숙제의 목적은 무조건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배운 내용을 되새기는 것이라는 점을 아이가 알게 해주세요. 네 번째, 아이의 마음 읽기입니다. 개학이 다가오면 아이들은 무심한 듯 보여도 사실은 긴장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이해해주려는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았던 기억나니? 하며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긍정적인 심리적 암시가 정말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가 학교 생활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따뜻한 대화를 많이 나눠주세요. 자, 다섯 번째, 새 학기 목표와 계획 세우기입니다. 목표가 생기면 아이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동력을 얻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너무 큰 목표, 예를 들어 이번 학기에는 전교 1등 하자 같은 거요. 이렇게 막연하고 큰 목표는 아이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책을 10페이지 읽자, 일기 쓰기를 습관화하자처럼 작고 구체적인 목표로 나누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상의해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요즘 많은 부모님들의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아이 비만 문제인데요. 최근 몇 년 사이 청소년 비만 문제가 정말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비만이 단순히 외모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도의과대학 부속 북경아동병원 연결주임의사에 따르면 어린이 비만은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고뇨산혈증, 지방간, 심지어 성조숙증까지 다양한 질병의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집은 유전이야 하며 적극적인 개입을 소홀히 한다는 점입니다. 전국 정협 조가군 위원도 이 점을 지적했는데요. 비만은 만성질환뿐만 아니라 아이의 정신건강과 학업 성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 원칙은 바로 입을 관리하고 다리를 움직여라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어떻게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복단대학 부속 부인과 병원 서총금 주임의사는 음식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각각 어떻게 섭취할지 개념을 다져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는 하루 동안 필요한 에너지를 위해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저녁 운동 후에는 근육 성장을 돕는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좋은 식사 패턴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바꿔가며 실천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북경아동병원 렴결 주임의사에 따르면 체육시험 전에 항상 적잖은 부모들이 의사를 찾아와 아이들에게 면제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런 부모들 중 일부분은 아이들이 너무 뚱뚱해 체육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일부는 시간이 부족하고 학업 부담이 커 체육운동을 하지 않기 위해 만성병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운동은 청소년 비만 문제를 개선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뚱뚱한 아이들은 지방은 많고 근육은 적어서 비과학적인 체중 감량을 하면 체중이 줄어드는 동시에 근육량까지 감소하고 체지방률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가정, 학교, 병원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점인데요. 부모들도 올바른 건강관념을 세우고 음식과 운동, 생활방식에서 아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을 늘리는 등 아이들이 운동할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전문가들은 또한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미 비만인

놓치기 쉬운 중요한 건강 문제를 하나 알려드립니다. 바로 아이들의 척추 건강인데요. 아이가 앉을 때나 서 있을 때 자세가 항상 똑바르지 않다면 단순히 자세 좀 바로해 하고 넘기지 마세요. 척추 측만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척추 측만증은 단순히 자세가 나쁜 게 아니라 질병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모님들이 집에서 아이의 척추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알려드립니다. 자, 첫 번째, 아이가 상의를 벗고 자연광 아래에서 똑바로 서게 합니다. 발끝은 정면을 향하게 하고 두 발을 가지런히 붙이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부모님은 뒤에서 관찰합니다. 양쪽 어깨 높이가 같은지 견갑골이 서로 대칭인지 살펴보는 겁니다. 한쪽 견갑골만 앞으로 튀어나오거나 높이가 다르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몸을 숙여보는 검사입니다. 아이가 천천히 허리를 굽혀 몸을 앞으로 90도까지 숙이게 합니다. 부모님은 뒤에서 척추선이 곧은지 등 양쪽 높이가 균일한지 관찰합니다. 자, 척추측만증은 조기 발견, 조기 개입이 정말 중요한데요. 치료 최적 시기는 여자아이는 10세에서 13세, 남자아이는 12세에서 15세입니다. 이 시기는 성장 발육 속도가 빠르고 척추 유연성이 좋으며 뼈의 성장판이 아직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교정과 훈련이 필요하고요. 개선도 할 수 있습니다. 황금기를 놓치면 교정 난도가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평소 아이의 자세, 서 있는 자세를 자주 관찰해 주시고 이상 징후가 보이면 바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정말 알차게 보내셨나요? 여름방학 막바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다섯 가지 준비 방법부터 청소년 비만 문제 그리고 척추 건강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일상의 작은 습관부터 다듬어가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역시 바로 이것입니다. 가족이 한 마음이 돼 미리 준비하고 함께 소통하고 건강하게 시작하자. 방학이 끝나가는 지금 아이에게 잔소리보다 따뜻한 격려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현명한 부모님이 되어주세요. 자, 오늘 주부클럽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뵐게요. 새학기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웃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하는 건 어떨까요? 오늘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자방 구복액은 7곽을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 아이패치 10곽도 드립니다. 투골테는 6곽을 구매하시면 4곽 더 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 아이패치 10곽 더 드립니다. 네, 이외에도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병원

0: 대학방 사무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박산 삶의 생방송 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보객 더불어 투골태 관절 치료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부에서 특수한 우대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 활동은 다른 때에 비해서 폭이 좀 큽니다. 여러분들한테 혜택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많게 되어 있으니까 백자방 구보객은 398원에 한각을 하고 있는데요.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게 되며 기본으로서 일신이 편하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제품인데요. 15각을 싸면 20각을 물어다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물어다 드리게 되었는데요. 보통 15각을 드리면 잘 드리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15각에 20각을 드리니까 5각을 더 얹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게 되면 5각을 더 얹어드리는 차원이라면 거의 2천원 현금권을 드리는 여기에 맞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눈에 붙이는 고약이 또 우수한 제품에 속합니다.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한각에 490원인데요. 드시는 약 한각에 외용약 한각이 무료로 따라갑니다. 한각은 24일간 복용할 수 있는 드실 수 있는 이런 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각에 15각을 드립니다.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또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게 되면 12각이면 100% 무료로 주는 셈이 되는데 3각을 더 얹어주게 되어 있으니까 1,500원 현금권을 드리는 셈과 맞먹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200원 좌우가 됩니다. 투골태 관절 치료 제품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고 백자방은 15각에 20각이게 되면 한각의 평균 가격이 170원 잡았게 되지 않습니다. 귀에는 잘 활용하는 사람한테 돌아가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잘 파악하시고 제때 연락하시되 5017755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봉의 이름 그대로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0: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지금 방송 듣고 소리 백자방 구배하고 먹고 있는데 좀 좋습니다.
1: 편하죠?
2: 예, 맨날 먹으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좀 맥도 떨어져 맥도 없고 좀 가방 열으면 불편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먹으면서부터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1: 그럼요. 바로 예, 그렇죠. 종합 면역력이 예. 올라갑니다. 면역력도 종합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2: 예. 예. 그러니까 면역력이 올라가 그런지 두드러기 그냥 나고 예. 피부 가려움증이 그냥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이 두드러기 나타나지 않고 예. 가려움증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1: 그게 좋습니다. 큰 해결입니다. 보통 예. 가려움증이 나타나거나 피부병 자체는 예. 면역력과 많이 관련이 있게 되어 있긴데 우리 보통 약을 서약에서 쓰는 건 격소류형 예. 많이 쓰게 되어 있는데 길게는 그런 물론 발병하지 않으면 네. 좋지만 해도 방법 없어서 쓰는 이런 방법에 속하게 되었는데 이 제품 네. 쓰셔서 그런 면역력 종합 그 제거는 아주 좋은 과정입니다.
2: 예, 그래서 그냥 뭘 먹으니까 그 포올민 하나씩 먹었댔어. 그래서 누워서 살았댔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거 먹은 후 석달 먹은 후부터는 이 포올민 안 먹어도 가려움이 없으면 하나도 두드리가
1: 있어요. 그건 해결입니다. 그게
2: 예. 그리고 소화에도 좋았을 때다. 소화 안 돼서 그냥 꿀꿀이나고 이런 민지 끝이 그냥 딱 맥히면 내려갔대요. 쑥 깨지면.
1: 예. 원래는 내리깨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올리 예. 달린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 이 제품 아, 자체가 예. 바로 충초를 해결해 주는 데는 예. 아주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소화겠다.
2: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뱀비는 또 경상적으로 하고 또 하던데 뭐 설사를 넌 채소 좋아하니까 나 철 그 해서 많이 먹었댔습니다. 근데 뱀비하고 설사에 사대미 자꾸 나타납니다.
1: 아, 그렇죠.
2: 예, 뱀비약 먹으면 또 왈 나가고 또 설사약 먹으면 또 구도지.
1: 장도 공능이 물난입니다. 예, 예.
2: 그래서 이게

0: 다 사제자고도 정상 됐습니다.
1: 그럼요. 예예. 예.
0: 그리고 소변도 잘 통하지 않고 하거나요. 고랑이 참기도 바쁘고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조금씩 자꾸 많이 샜댔습니다. 지금 보면서.
1: 예.
0: 그래 다소로 이래서 이게 요즘에 이제 소변 시원하게 잘 보니까나 이 아래 뼈가 뚱뚱하고 이렇게 묵직 같은 게 그게 쑥 시원하고 아래 뼈 가벼웠습니다. 소변 잘 보니까나.
1: 어 그렇죠. 예.
0: 예 이렇게 여름에 좀 좋았습니다. 보면 벌써 먹어서 진짜 날마다 나아지는 게 여름에는 자꾸 나아지는 게 알립대다.
1: 여기 건팥이 좋아지고 간이 좋아지고 예. 상처가 좋아지고 하처가 좋아지게 종합으로 상처 중처 하처가 좋아지니까 전반적으로서 종합 공능이 좋아지는 게 바로 백자방구복의 노인성 질병 해결해 주는 데는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 게 예. 선택이 너무 우수합니다.
0: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두고 태는 또 우리 집 아저씨는 얼마나 열심히 썼는지 날마다 하루도 빼주고 날마다 바른다 허리에다 바르고 무릎에 바르고 무슨 관절 발목 관절 바르고 날마다 바른다 그 반석 꼬야 그냥 붙이던 걸 까딱 싸는 걸 아예 아예 쓰고 딱 이거 맞습니다
1: 지금 아 어, 그렇죠 예예
0: 예, 예. 예, 아프지 않게 바른다면 시원하답니다 약 같이 먹고 되니까
1: 예.
0: 그래서 요즘은 약이 조금 떨어져서 이 두 가지 약 지금 배달 받자고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0: 예.
1: 뭐 백자방구복의 두골태 너무 예. 우수한 제품에 속하니까 리용 가치가 높은 제품이니까 우대 활동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3: 네 저는 이 백자방구복 요즘에 한 50달 넘었었습니다.
1: 아 그래요.
3: 네 이거 쓰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항상 머리가 무겁고 머리 아침에 일어나면 휑한 게 어지럽고 그리고 앉았다 일어나기 전에 더한다 앉았다 일어나면 눈앞에 그래서 캄캄해 놨다가 한참 숨 보내주고
1: 그렇죠 순환장애입니다 예예
3: 뒤에서라는 게 전기 소리 자꾸만 나고 그랬습니다 자꾸만 전기 소리 나고 그리고 특히 그런 건 내가 이 밤 전 이 저녁 선비라가 하는 한 20년 됩니다
1: 아 예예 남성들한테는 그게 큰 문제점으로 난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팥이 흐하면서 점점 그런 증상이 더 생기는 젊었을 때는 괜찮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서 그렇다는 것은 건팥이 흐한 것과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3: 예, 약도 소탄제 댕기면 약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예, 사실 효과는 그렇게 그 당시 못 보고 그 당시 쓸 때는 좀 괜찮습니다 아니세요
1: 첼레칸 같은 거 모두 많이 쓰겠죠. 예.
3: 예. 솔직히는 괜찮은데, 예, 또, 아, 그래도 약 끊으면 또 한 가지입니다.
1: 아, 그럼요. 예.
3: 예. 그런데 이번에 내가 이, 저기, 뭐입니까? 백자만 구백을 먹은 데부터는 이거, 예, 먹어서 봐서 얼마나 될까나 소변 자수부터 쫄아들고 소변이 시원히 잘 나가고 왜 냄새도 안 나고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는 완전히, 그래서 하루종일 한 번씩 밖에 안 봅니다. 지금.
1: 너무 정상으로, 이상적인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3: 예. 그러니까 잠도 잘 자고, 예, 편안하고, 아침에 통장 편하게 통장 잡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나고, 거뿐하고, 그래.
1: 예, 상처가 예. 좋아지니까, 예, 그런 겁니다.
3: 예.
1: 폐 공능과 심장 공능이 좋아지니까, 자연적으로서 다리에 맥이 나고, 힘이 있고, 그럴 수밖에요. 예.
3: 예. 그래서 선생님, 이 약, 좋은 약, 예, 나도 이거 선생님 소개해서 이렇게, 예, 받았었는데, 지금 아주 진짜 효과 잘 보고, 이러고, 또 이렇게 효과 빠르고, 예. 이제 또 우대도 저 재밌게 하시거든
1: 그렇죠. 예, 예.
3: 이들 중에 오늘 저래 저 15각 사겠습니다, 또.
1: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신다면 지금 참고 견딜 때가 지금은 옛날에는 참고 견디다. 그래다 말겠지. 이렇게 하지만 해도 지금은 그럴 때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방법이 많은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제품 자체는 두골태 같은 거 국가 발명 특허 그것이 받았으니까 뭐 기본으로서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지금 두골태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아, 너무 좋습니다. 나 이 무릎 관절이 아파서 예, 중집에서 사는 게 바깥에 창문을 얻어서 내려다 보니 내려오기 힘들어서
1: 내릴 때게 되면 관절에 부담이 많이 가게 돼 있으니까 예.
4: 올라가는 거는 계속 그런 데를 심해 올라가는데 내려오기 힘들어

0: 근본상 바깥에서 나 먹고 장마다이라는 거 가도 못 보고.
1: 그러면 안 되는데. 예.
0: 이번에 이 투월 태웠고 지금 많이 도와서 거의 우선 그래도 이 짧은 거리라면은 걸던 게 다리 헷가 받아지고 통증이 없이 얼마 좋겠을까.
1: 아, 그럼요. 예.
0: 예, 바깥으로 구경하고 영 좋습니다 지금.
1: 그렇죠. 큰 해결이죠.
0: 큰 해결 받습니다. 예. 제일 바쁜 게 무릎 관절이 아픈 게 제일 힘든다. 예.
1: 그렇죠.
0: 그래, 선생님이 이 우대에서 올 때 좀 배달받아 쓰자 그랬어.
1: 두골 때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바르고 마사지 해주게 되면 어지간한 관절 통통을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간과 곰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흑개미를 중심하는 한 그 활락 캡슐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 가치가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너무 큰 호평을 갖고 있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이 두고 때 자문을, 이 두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쓰고 좋으니까, 예, 우리 어머니 두째니, 인생이 그렇게 많지 않니? 이제 70대 초반인데, 당뇨병이 어선 21년 했단 말입니다, 선생님.
1: 아하.
3: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예, 자기는 아예 아픈 데 없단다.
1: 당뇨가 그렇습니다.
3: 생기는데, 예. 이 무릎, 피하고 이 허리를 잘 못 쓴다 말입니다. 예. 걷긴 그렇습니다.
1: 예. 예.
3: 한 200m가 300m가 자기는 걷긴 그 시장만 거기 갔다 오지. 근데 이하고 이제 한 두 달 반을 썼는데 한 개라도 안 돼서 채 못 썼는데 허리하고 다리 굵게 났습니다. 당뇨병이도 좋습니까? 이야기.
1: 당뇨병이도 좋습니다. 당뇨병이 많은 기관을 상하는 게 당뇨병이 많은 기관을 상하게 되었는데
3: 몸 바쁜 게 배에 아픈 게 바쁘다
1: 그렇죠.
3: 자기는
1: 예.
3: 무릎에 허리 아픈 게 너가 딱 아프지 말았으면 그거 어디면
1: 저딱
3: 뭐냐를
1: 예.
3: 활동에도 참가하겠는데 그거 시장만 그거 선호건 이렇게 들고 이렇게 집을 온다 말인데
1: 예.
3: 근데 허리 딱 그거 무릎이 딱딱딱 맞지 미리 측면 미리 그 때문에 그거 딱딱딱 맞지 이게 거기 영 바쁘다 합니다
1: 예.
3: 그 생각에 예, 그 어려울 때는 계속 제국에도 한층 올라와 삼층이다 그런 것도 이해가
1: 아 삼층이면 너무 높지도 않은데 예.
3: 예 그런데 예, 이제 이거 석 달 채에서는 두 달 반인데 오 그게 딱딱 맞은 게 많이 났단다
1: 그렇죠
3: 예 그래 니 그거 선생님에게 이거 이래서 또 선생님이 또 그 낮을 싸서 들을 아까 듣고 소리 아, 이야기 정말 무슨 국가판에 특허 받았다니 정말 이야기 좋긴 좋다니 또 거기다 예, 바르고 할까나 예. 더 낫다는 거랬죠.
1: 그렇죠. 빨리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3: 예, 이 효과, 이 약이 용 좋습니다.
1: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이 관절 치료 제품에서는 거의 이게 제 앞줄의 첫 제품인 것 같습니다.
3: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고가병 약은 나도 한 두 가지 먹어봤는데 발명 특허 받은 약은 없죠.
1: 없습니다. 예.
3: 없습니다.
1: 예.
3: 처음이 제품이니까. 그리고 또 그, 개밀로 그렇게 흑개밀로 했으니까.
1: 흑개밀, 예.
3: 사게 납니다. 예.
1: 그렇죠.
3: 아, 그래, 우리 언니의 요, 우리 학생이 그렇게 많이는 못 사겠는데 조금 사겠단다.
1: 아, 그래, 아셔. 두골 때는 이번에 6가구 사면 4가구를 주고 눈에 붙이는 고약 3가, 12가구에 15가구를 주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가구 줍니다.
3: 예, 알았습니다. 예, 그래. 참고하겠단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100근의 천연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제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해서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5: 선생님, 그 백다방이 좀 참나서.
1: 예, 말씀해 보세요.
5: 눈이 아닌데, 지금 색도 있고, 혈압도 조절해야 되고, 난 머리, 신감이 아프고, 이게 아닌데, 지금. 어떻게
1: 아, 그게 기본으로서 노인성 질병의 근본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품이 특히 어혈을 풀어주고 경락을 소통시켜주고 감각 콤파스를 도와준 차원에서 그런 문제가 자연적으로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인성 질병 가운데서 제일 관건적인 문제는 이제 상술한 그런 문제가 많은 여러 노인님들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고 건강에 직접 영향 줘서 장수를 많이 영향 주는 이런 표단이 거기에서 생기게 되었는데 백자방 구복의 이 제품 자체가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기본으로서 이제처럼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뭐 우선은 경락이 잘 소통돼야 됩니다. 오혈이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황기란 성분 자체는 새로운 세포가 나오게 빨리 도와주고 단삼이라는 성분 자체는 오혈을 풀어주면서 경락이 잘 소통되게 하는 이런 역할한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소화계통, 간, 콤파, 중초, 상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는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논성 질병 해결에 있어서는 백자방 구복에게 특수한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는 백년 장수 제품입니다.
5: 저는 활도 이제 방송 드니까 활도 기분이 좋다는데 활도 창가에 좀 배달 받다고 합니다.
1: 예, 15각 쌈인 20각을 줍니다.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주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이때 한 각의 가격은 17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루에 한 번 딱 잠자기 주무시기 한 3, 40분 전에 한 번만 딱 드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뭐 잠도 편하게 잘 잘 수 있고 기억도 잘 된다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5: 네,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6: 예, 저도 이게 이제 갱생우쭈로 머리 항상 어지럽고, 그리고 혈압이 온종치 못해, 손발이 저리고 해서 내려 고생하다, 백자봉 구멍 모후부터 해. 혈압이 온종도, 그렇게 어지럼증이 아니나
1: 없나? 어지럼증 손발이 저리다는 게 바로 그게 순환장애에서 어느 순간에 가서 쓰러질지 모릅니다.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전히 중풍으로 쓰러진다 하기보다도 어지럼증이 나거나 손발이 저리거나 이러면 넘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랬나라면 큰 우리 건강의 이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6: 그러고 나니 전례집에 밤섭에는 자주 섭외를 시원하지 못하고 한 번 섭외에 조금씩 나가다가 밤 자주 못하는 이래 고생한데 이 백자방
1: 조금씩 나가고 잣수는 많고 그러니까 잠을 풀칠 수밖에 없죠.
6: 그러니까 섭외에 한 번도 섭외에 말하고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조금 섭외에
1: 그 콤파츠 든든하게 해주니까 자연적으로 그렇죠.
6: 많이 효과적으로 이 약을 계속 꾸준히 먹자 또 받아봤자 됩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백년 장수 제품으로 불릴 때는 이제 그 콤파츠를 도와주는 게 큰 주요한 한계의 효과성을 나타내는데 문제가 풀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을 좋아주게 돼서는 간주 수시 이런 역할은 간이 모든 영양을 합성해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장기까지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정신이 나고 맥이 나고 기억이 잘 되고 잠이 잘 오고 소화가 잘 되고 골격통이 해결받고 경락이 잘 소통되니까 순환장애가 풀리게 되어 있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6: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은 너무 많이 고민할 필요가 거의 없을 정도가 아니겠는가 이 정도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기본으로서 기혈 보충을 했습니다. 기와 혈이 보충된다는 것은 순환장애가 풀린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라는 것은 폐경락을 말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는 여기에 황계라든지 단삼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화 흡수가 잘 되게 되어 있는 황정이란 상초, 중초, 하초를 도와주는 이런 생보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비위가 전반 머리끝부터 발끝 대리까지 기혈 보충을 하는데 기본으로 된다 이렇게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건비 인기 역할을 하는 황정 그리고 상처에서는 폐경락과 심장

0: 맥락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가며 하초에서서는 부선 이징 해주는 역할은 콤밭을 든든하게 해주면서 정신이 나고 특히 여기 징이라는 이 정자는 남성들이 정자가 잘 통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준다는 이런 각도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액은 일단 견제에서 봉행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복용도 얼마나 편리합니까? 하루에 한 번만 딱 봉행하게 되면 나이가 드시면서 적지 않은 분들이 힘들다는 이 중요한 한 가지 가운데서 잠자기 힘들어진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6, 70대 그 이상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초저녁에는 좀 잡니다. 그런 다음에 또 12시, 1시 그때 원래 많이 자야 되는 건데 그때 못 잡니다. 그때 원래 새벽 11시부터 1시 사이는 간에서 담즙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간에서 담즙을 만듭니다. 담낭에서 담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때 필수 조건이라면 깊은 잠을 자야 되는 건데 자지 못하니까 담즙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돼서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흐릿허분하고 밥맛이 없고 그리고 오징가나 뭐 단백질 같은 거, 뭐 지방 같은 거 흡수하기 어려워서 쉽게 거저 흘 죽물 같은 거흘 마시고 이렇게 지나가면 절대 장수는 나아가는 너무 거리가 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시부터 3시 사이 이 시간에는 간주 장혈입니다. 간에서 피를 그 저장하는 이런 시간에 속하고 이 피를 저장해서 뭐 하는가 하면 해독 역할을 합니다. 뭐 온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피가 그 운행되는 과정에 많은 독성 물질이 여기에 쌓이게 되는데 이 간에 피가 들어와야 이 피를 간에서 해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5시부터 또 해독된 새로운 피를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수송하고 돌려오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전제조건도 역시 깊은 잠을 자는 이런 전제하에서만이 간주 장혈과 간에서 해독이 그 진행될 수 있는데 그런데 자지 못하게 되면 이런 역할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대사 불평형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은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하고 기억이 잘 되게 하고 소화가 잘 되고 눈이 잘 보이고 머리가 명석해지고 신체가 허약하던 신체가 점차적으로 건강해지고 그리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고 이런 차원에서 소변 차수가 줄어들게 되고 한 번에 나가는 소변량은 많고 남성들이 전열선에 이상이 생기는 것도 풀어주는 좋은 제품 자체가 바로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서는 백년 장수 제품 백자방 구박액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하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일단 복용만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엄지를 펼 정도로서 우수한 제품이라는 걸 이건 특히 유효기가 48개월로 되어 있는 구박액은 이 제품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약전에도 올랐고 이러니까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드시는데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이고 여기에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관절에 빨리 투과돼서 좋은 해결을 가져오는 이런 제품 자체가 투골테이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의 주성분 가운데서는 흑개미가 주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미형 운동 영양 보물고가 바로 흑개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흑개미를 중심으로 한 그 여기에 몇 가지 칭펑텅, 진주, 방귀 이런 성분들은 기본으로 간과 콤팥을 도와주면서 간에서 근육을 만들고 그리고 흑개미가 아주 여섯 개 다리가 발동기 몇 천 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관절통으로 힘든 점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1: 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 안녕. 바른말 이쁜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쁜이와 함께 풍부한 성구속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바른말 이쁜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공부나 단체활동, 일처리 등 다양한 일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일에는 본래 중요한 핵심이 있고 보수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요. 가끔은 본래 해야 할 핵심 일은 소홀히 하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부차적인 것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 정성을 쏟거나 작은 보수적인 것이 오히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을 만나곤 합니다. 이런 본말이 전도된 상황은 우리의 일 효율을 떨어뜨리고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결국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네, 오늘은 주요한 것보다 차선적이고 보수적인 것이 더 크거나 많아지는 상황을 비유하는 속담과 성구들을 함께 배우면서 올바른 판단 기준과 생활 태도를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럼 먼저 신나는 동요 듣고서 오늘의 내용을 시작해볼까요? 동요 이슬아기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쓰는 속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속담부터 살펴볼게요. 우리 배를 보세요. 배가 훨씬 크고 배꼽은 매우 작죠. 우리 몸에서 배가 주된 부분이라면 배꼽은 배에 달려있는 일부분입니다. 따라서 배꼽보다 배가 큰 게 당연한데 배꼽이 더 크다고 하니 이 속담은 중요한 것보다 사소한 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때 또는 주된 것보다 딸린 것이 더 크거나 많은 경우를 뜻합니다. 본래 작고 적어야 할 부수적인 것이 오히려 더 크고 많아지는 어긋난 상황을 표현한 이 속담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일보다 부수적인 일에 더 큰 비중을 두거나 불필요한 곳에 더 많은 노력과 노력이 낭비되는 상황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이 됩니다. 학교 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례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험 준비를 할 때 본래 핵심은 교과서 내용을 꼼꼼히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서 실력을 쌓는 것인데 예쁜 필기구를 고른다거나 노트를 꾸미는 부수적인 일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경우가 바로 이 속담에 해당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속담의 의미를 잘 알고 생활에 적용하면 일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핵심을 먼저 챙기고 부수적인 일은 적절한 선에서 관리하며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면 더욱 알차고 의미 있는 학습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기둥보다 석가래가 더 굵다라는 속담을 알아볼게요. 집을 지을 때 기둥은 건물을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구조물이고 석가래는 기둥에 의지하는 부수적인 부분입니다. 이 속담은 마땅히 중심이 되어야 할 기둥보다 부수적인 석가래가 더 굵은 것처럼 주된 것보다 부차적인 것이 더 우세가 되거나 규모가 더 큰 어긋난 상황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취미 생활을 할 때 본래 즐거움과 자기 개발이 핵심 목표인데 관련 장비를 많이 구매한다거나 외적인 활동에만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쏟아 정작 취미 본연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처럼 핵심과 부수적인 것을 혼동하는 상황은 일상 곳곳에서 쉽게 나타납니다. 평소 상황을 판단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먼저 파악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일의 균형을 잡고 효율적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네, 핵심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천한다면 더욱 알차고 가치 있는 일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장군보다 풍각쟁이 더 많다라는 속담을 살펴볼게요. 전쟁에서 장군은 작전을 지휘하는 핵심 인물이고 풍각쟁이는 단순히 나팔을 부는 부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속담은 중요한 핵심 인물은 적은데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만 많아서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이는 단체 활동에서 정말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학교 축제 준비 때 정작 핵심 업무를 맡아서 책임지는 사람보다 이것저것 참견하거나 일을 구경하는 사람만 많다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지고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경우가 바로 그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두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고 맡은 임무에 충실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인력이 확실한 주도권을 잡고 구성원들이 협조하며 힘을 모은다면 어떤 단체 활동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800개를 보내드립니다.

네, 아래의 한어 성구속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도위 변웨이 우주라는 속담을 볼게요.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려 잠시 남의 집에 들어온 사람이 어느새 집주인처럼 행세하는 상황을 뜻하는데요. 부차적인 것이 기본적이거나 주된 위치를 차지해 주된 것이 밀려나는 주객전도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잠시 의견만 내던 친구가 모든 일을 자기 기준으로 결정하는 바람에 정작 주도해서 준비하던 친구의 의견은 묻혀버리고 마는 경우가 바로 이 속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의 역할과 선을 분명히 알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서로 배려한다면 더 즐겁고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판크웨이주라는 성구를 볼게요. 두리킬 반, 손님 개, 할 위, 주인 주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손님이 오히려 주인 노릇을 한다라는 말인데요. 주요한 것과 차요한 것이 전도되거나 피동이 주동으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 자료를 찾기 위해 시작한 스마트폰 사용이 점차 게임을 하고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변하면서 본래의 목표는 사라지고 여가 활동이 주된 부분이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러합니다. 항상 자신의 목표를 기억하고 우선순위를 잘 정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잠시의 즐거움에 휩쓸려 본인의 할 일을 놓치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 조절 능력을 꾸준히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저 달처럼, 저 별처럼을 들려드립니다.

0: 오늘 우리는 조여한 것보다 차선적이고 보수적인 것이 더 크거나 많아지는 상황을 비유하는 다양한 속담과 송구들을 배워봤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배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일상에서 공부, 활동, 친구 관계 등 모든 일에서 무엇이 핵심이고 중요한 것인지를 잘 판단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바른 생활 태도를 기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1: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욱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박연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고추 잠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살짝살짝 앉아 쌍안경 걸고 발가락 꼼질꼼질꼼질 고추 잠자리 잠자리 꽁꽁 꽁꽁 꽁꽁 여기 오느라 작대기에 옮겨 앉아 앉아 같이 같이 놀자 놀자 옳지 그래 그렇지 앉았구나 제꺽 선서 한 마리 잡아 잡아 봐야지 바자 위에 살짝살짝 앉아 머리 저으며 쌍날개 파르르 파르파르 고추 잠자리 잠자리 꽁꽁 꽁꽁 꽁꽁 여기 앉아라 손가락에 옮겨 앉아 앉아 같이 같이 놀자 놀자 옳지 그래 그렇지 헐리웠구나 살짝 손서 한 마리 잡아 잡아 봐야지 잡아 잡아 봐야지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연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의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 단결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중화의 대가정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가며 민족 단결의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활기찬 정서로 노래했습니다. 산과 들에 활짝 핀 어여쁜 꽃송이, 다채로운 빛깔 어우러져 바람 따라 춤추는 저 꽃잎처럼 미래의 꿈을 향해 함께 달리네. 함께 부르는 노래가 대지의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

0: 통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결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갑작스러운 공습으로 휴양연에는 다친 사람이 많았다. 하자진 말고도 두 사람이 다치고 두 사람이 죽었다. 후정은 동필무도로 부대를 이끌고 마을로 들어가 쉬라고 하고는 자기는 몇 사람을 데리고 뒷산으로 가서 희생된 동지들을 묻었다. 일을 마치고 나니 어느새 사위가 어둑어둑하였다. 마을 어귀에 이르자 마을 서쪽 길에서 말밥국 소리가 자지러지게 들려왔다. 말 대여섯 필이 달려오고 있었다. 먼저 내린 사람이 달래와 물었다. 효양년이 이곳에서 머물 곳입니까? 후정이 불빛을 빌어보니 모태동의 심호위병이었다. 모두석 동지는 오셨습니까? 호위병은 후정을 알아보고 대답했다. 네, 불현장 동지도 함께 왔습니다. 저쪽에서 외투를 걸친 모태동이 말에서 내려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다급히 물었다. 후정 동지, 공습을 받았습니까? 네, 너무 방심했습니다. 후정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서상자는 얼마나 됩니까? 후정이 간단하게 보고했다. 하지만 하자진의 상태를 말하면서 말을 더듬었다. 모태동은 말이 없었다. 불현장이 물었다. 수술은 했습니까? 리치를 함께 보냈으니 지금쯤 수술을 하고 있을 거라고 후정이 대답하였다. 그러고는 모태동 일행을 데리고 마을로 들어갔다. 호위병 한 사람이 남아서 여기까지 달려오느라 땀으로 뒤범벅이 된 말을 천천히 산책시키게 한다. 동필무가 소식을 듣고는 람프를 들고 마중을 나왔다. 동어르신, 이번엔 정말 위험했다고 들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모태똥이 손을 맞잡고 물었다. 괜찮네, 괜찮아. 동필무가 대수롭지 않게 대꾸를 했다. 놈들이 날 생매장하려고 했지만 내가 어디 호락호락 당할 위인이든가. 그러고는 앞뜰을 가리키었다. 자진은 지금 수술을 받고 있네. 동필무가 람프를 들고 앞장섰다. 방 안에서 밝은 불빛이 새어나왔다. 창문으로 사람 그림자 몇이 흔들렸다. 문을 살며시 열고 모태똥이 안으로 들어갔다. 하자진은 가만히 누워있었다. 들끓 아래로 두텁게 깔린 볕짚이 보이었다. 상우에는 가리개가 달린 석유등이 켜져 있고 간호사가 한 손에 람프를 들고 서 있었다. 의사 리치는 손에 촉집게를 들고 고개를 숙인 채 파편을 꺼내고 있었다. 그는 모태똥과 동필무, 불현장이 들어오는 것을 보더니 천천히 허리를 펴고는 어깨를 으쓱하며 난처하게 웃었다. 살짝 드러난 이마에 작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쉽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거든요. 상처가 이렇게 심한데 마취약도 없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모태똥은 허리를 숙여 하자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하자진은 두 눈을 꾹 감고 누워있었다. 얼굴이 종이장처럼 새하였다. 간호사가 부지런히 피를 닦아주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서 자꾸만 피가 한 줄기 배어나왔다. 모태똥은 하자진의 발목에 조심스레 손을 가져다 댔다. 맥박이 아주 희미했다. 천군만마도 태연히 거느리는 지도자의 얼굴빛은 점점 해석해지었다. 실은 먼저 머리에 박힌 파편부터 꺼내야 합니다. 리치가 족집게로 머리를 가리키면서 걱정스레 말했다. 하지만 너무 상처가 깊습니다. 손을 대기 어렵습니다. 그는 안경을 밀어올리며 불현장을 보았다. 불현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먼저 꺼내기 편한 것부터 해도 됩니다. 한 번에 다 꺼낼 수 없으면 다음에 꺼내도 되니까 환자가 항상 안정을 취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리치는 머뭇머뭇 하자진의 가슴팍 단추를 벗기었다. 가슴에 꽤 큼직한 파편이 박혀 있었다. 그는 족집게로 손덩이를 집어 상처 부위를 살살 닦은 다음 파편을 쑥 빼냈다. 하자진이 얼굴을 찡그리며 아! 하는 신음소리를 냈다. 자진! 자진! 모태똥이 손을 잡고 불러보았지만 하자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모태똥은 가볍게 입술을 깨물었다. 이마에는 깨알같이 작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동필문은 모태똥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연지, 그냥 돌아가서 쉬는 게 좋겠네. 여기 일은 우리가 알아서 잘 하겠네. 답변만 꺼내면 상황이 좋아질 거야. 어서. 리치는 꺼낸 답변을 범랑 접시에 놓고는 웃으면서 말했다. 모주석 동지, 마음 놓으십시오. 저희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모태똥은 그윽한 눈길로 하자진을 한참 바라보고 나서야 방을 나갔다. 그는 견강한 사람이었다.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오직 세 가지 상황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을 때였고 다른 하나는 그의 호위병이나 통신원이 희생됐을 때였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오늘 밤 사랑하는 아내의 생사가 엇갈렸을 때였다. 어둠 속인지라 수행인원들이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었다. 동필무와 후정은 말없이 통구박까지 바래다 주었다. 모태똥은 드넓고 깊은 강처럼 고요한 사람이었지만 어쩌다 화가 나거나 흥분할 때면 사나운 물결이 밀려드는 바다 같았다. 철학자의 냉정함도 갖추었지만 시인다운 정열도 품고 있는 사람이었다. 장정길에서 힘겹게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떼어놓아야 했던 아내가 지금 크게 다치어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모태똥은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하였다. 그는 말에 오르기 전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나서 힘 있는 손짓으로 북쪽을 가리키며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다.
1: 놈들이 폭격을 하라지요. 포부를 하라지요. 차단을 하라지요. 적군이 수십만 명 더 늘어난다고 해도 우리 홍군의 북진을 절대로 막지 못할 것입니다.
0: 불연장과 호위병들도 모태똥의 뒤를 따라 말에 올랐다. 순식간에 큰 길에는 말밥국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였다. 오늘따라 말밥국 소리는 유달리 우렁차게 들려왔다. 이튿날 들급반 반장 정양상은 쪽지를 한 장 받았다. 정양상 동지,
1: 동지가 내일 가서 하자진 동지의 들것을 들어주십시오. 오늘 저러 하자진 동지가 적기 폭격으로 다쳤는데 부상당한 몸으로 걸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0: 모태똥. 정양상은 강서 사람인데 남방 사람치고는 보기 드문 꺽다리였다. 오람진 체구의 키 큰 모태똥과 비슷하였다. 그는 쪽지를 받고 망설이었다. 모태똥은 아픈 몸으로 강서를 떠난 데다가 장정길에 올라서도 한밤중까지 작전을 짜고 일을 하느라 이튿날 말을 타기

힘들 지경이었다. 그래서 들 것을 배정해 주었는데 자신이 이렇게 떠나면 어쩌나 싶었다. 그는 모태동을 찾아갔다. 주석동지, 제가 떠나면 주석동지는 어쩝니까? 말을 타면 되지요. 밤에 주무시지도 않고 이튿날 말을 타는 데다가 마루에서도 책 보기를 좋아하시는데 그러다가 말에서 떨어질라고요? 그럼 책을 안 보면 되겠군. 정영상은 잠깐 망설이다가 눈을 깜박이며 말했다. 휴양년에도 들 것이 있습니다. 정동지, 당신은 후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를 겁니다. 동지가 가면 하자진 동지 들 것을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있지 않겠어요? 정량상은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러면 말을 탈 때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집을 나서며 정량상에 당부를 했다. 정동지, 잠깐만 기다려줘요. 모태똥이 정량상을 불러세우더니 작은 보따리를 들고 나왔다. 여기 달가리 11문 개 있는데 좀 가져다 주지. 정량상은 보따리를 받아주고 대문을 나섰다.

0: 무르녹는 봄빛이 사람을 취하게 한들 어찌 여전사의 뜨거운 정에 비기랴. 온갖 어려움과 온갖 통증도 따뜻한 애무 속에서 가뭇없이 사라진다. 온남당은 역시 달아난 말이야. 누군가 읊조리는 말이 신선한 바람 사이로 들려왔다. 하자지는 햇살이 눈부셔 얼른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크게 뜨고서 새파란 하늘과 낯선 풍경을 바라보았다. 과연 달랐다. 귀주에서는 날씨가 매일같이 흐리고 축축해 마치 구름 속을 걷는 것 같았다. 헌데 이곳은 얼마나 볕이 밝은지 몰랐다. 비록 끝없이 펼쳐진 산은 가도 가도 영원히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지만은 넓은 골짜기로는 논이 떼기떼기 넓게 펼쳐져 있었다. 마을은 대개 산비탈이나 산기슭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귀주보다 크고 기와집도 많았다. 어떤 집은 좁고 높다랗게 지었는데 얼핏 보아서는 청집 같았다. 더구나 흙빛깔이 사뭇 달랐다. 멀리서 바라보면 고향 강서처럼 온통 붉은 빛이었다. 하자지는 부상을 당한 뒤에 2-3일 내내 정신을 잃고 누워 있었다. 비를 너무 많이 흘려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야 조금씩 기운을 차릴 수가 있었다. 의식이 돌아올수록 상처는 더 아리고 고통스러워났다. 머릿속은 하늘에서 어지럽게 흐르는 구름처럼 복잡하였다. 두 달 전에 낳은 아이가 자꾸만 떠올랐다.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아직도 살아있을까? 성씨도 모르는 묘족이 아이를 잘 길러줄까?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아이를 그리워하다 보면은 서금에 남겨놓은 모모가 떠올랐다. 사실 하자지는 두 달 전 낳은 아이를 딱 한 번 보았을 뿐 모든 것이 어렴풋하기만 하였다. 그래서일까 떠오르는 나이의 모습은 늘 모모를 닮은 나이였다. 왜 아이의 얼굴이라도 똑똑히 기억할 수 있게 자세히 보아두지 않았던 것일까? 물렁말, 이제 강물에 들어설 테니까 조심들 하라고. 정반장이 들것을 들고 앞에서 그었다가 뒤따르는 들것 대원들에게 소리를 지었다. 그 들것 대원들은 류시성을 가진 강서 사람이었다. 장정길에서 발가락이 상한 뒤로 낫지 않고 내내 고름이 나와 물렁밭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하자지는 들것 대원의 무드러진 발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났다. 꼼짝 못하고 누워만 있으려니 더 괴롭고 힘들었다. 하지만 그 들것 대원은 언제나 웃는 얼굴이었다. 정반장, 걱정 말고 갈 길이나 가시죠. 두 사람은 좁은 계곡 사이를 흐르는 강으로 들어섰다. 강은 그리 넓지는 않았지만 바닥이 온통 돌투성이었다. 얼마 못 가 들것 대원이 아야! 하며 휘청거리더니 겨우 몸을 가누었다. 물렁발, 그렇게 조심하라니까. 좀 헛디딘 걸 가지고 뭐. 그는 헤헤 웃으며 넘기었다. 하지만 들것에 누워있는 하자지는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났다. 그는 문드러진 발로 돌뿌리를 찾을 터였다. 하자지는 마치 누가 자기 가슴에 난 상처를 헤집기라도 한 것처럼 괴로웠다. 강을 건너자 정반장의 뒤에서 또 소리를 쳤다.
1: 어이, 그새 또 대호에서 떨어져서 더 빨리 가자고. 어, 어서. 좋아, 그러지.
0: 들것은 가볍게 달려나갔다. 이것은 행군의 법칙이었다. 앞사람이 걷기 어려운 곳을 만나 군병이 걸음을 하다가 길이 튀어 달리게 되면은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한참 떨어지지 않다. 곧장 쫓아가지 않으면은 대우를 따라잡을 수도 없었다. 머뭇거리다가는 점점 더 뒤처지기가 쉬웠다. 어떤 때는 금방 수경지에 이르렀는데 다른 사람들은 벌써 출발을 하려고 서두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 쉴 생각을 말아야 하였다. 이렇게 걷다가 달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하자지는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다친 발로 걸을 때마다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견뎌야 했다. 살을 넘어야 하니 물론 말 자네가 앞에서 걷게. 어? 그러죠. 들끝 대원들이 들끝 앞으로 나갔다. 정반장이 발이 불편한 물렁발을 배려해 뒤로 간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래야 두 사람 모두 산을 오르기가 좀 쉬웠다. 오르막길을 갈 때는 들끈 무게가 대번에 뒤로 쏠리기 때문에 뒤에 선 사람이 키가 크면 힘이 덜 들었다. 하지만 앞서가는 사람도 쉽지는 않았다. 만약 가파른 길이라면은 천천히 무릎 걸음을 해야 들끝에 누운 사람이 떨어질 염려가 없었다. 그럴 때면 들끝에 탄 사람도 괴롭기 짝이 없는 노릇인지라 걸을 수만 있다면은 아예 들끝에서 내려서 걸었다. 하지만 하자지는 온몸에 여덟 군데나 상처를 입어 몸을 돌려눕기도 힘들었다. 이렇게 가파른 산을 넘어야 하니 들끝 대원은 한 걸음 한 걸음 무릎 걸음을 해야 할 터이지. 하자지는 무릎이 너덜너덜해질 그 들끝 대원의 바지를 떠올리니 정말 울고 싶었다.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고생이구나. 상처가 깊어 쉽게 나올지 어떨지도 모르지. 대체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들끝 곁에서 걷고 있는 오호이병과 분더분한 정반장의 등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남편이 생각났다.

장편 소설 대장정 5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연변 시가학계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족 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네, 오늘 소개할 시인은 어느 분이십니까?
1: 예, 오늘은 예, 단행간 도문시에서 남편과 함께 개인 진로소를 경영하면서 시 창작을 견지해온 류순희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류순희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예, 류순희 시인은 예, 도문시에서 출생했고 연변작가협회 회원이고 1988년에 길림대학 정치학부 통신학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집 햇님이 꼬리와 성인시집 해가 흙을 물어온다 등을 출간했습니다. 2009년 이 연변 아동문학학회 필요에서 시 눈으로의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2009년에 제23회 아동문학 창작 및 연구 모임에서 동시 가을 하늘이의 또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제26회 두만강 요울소리 시가 탐구에서의 타자라는 시가의 신인상을 수상했고 2010년에 길림신문 비호급 문예작품 공모에서 또 화투놀이라는 시가의 장례상을 수상했습니다.
0: 네, 그럼 류순희 시인의 문학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1: 예, 그는 예, 자신이 시집 해가 흙을 물어온다의 머리글에서 이렇게 필요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참 많이 아프게 살았습니다. 어릴 적 작가가 되려던 꿈은 그냥 꿈일 뿐이었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포기하지 않고 집착한 덕분에 저에게도 시집을 출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1960년대에 학교를 다니면서 문법조차 제대로 익히지 못한 저에게 시 쓰기는 너무 높은 산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모짐을 쓰며 노력하였지만 저의 시 쓰기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제자리 걸음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선생님을 운명처럼 만났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변형을 알게 되었고 이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 쓰기로 긴 터널 속을 나와보니 높다란 산기슭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는 기분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적 사유를 더 개방하고 언어를 갈고 다듬으면서 선배님들의 뒤를 따라 부지런히 산으로 오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저도 예술 가치가 있는 시를 쓸 수 있으리라 믿음하지 않습니다.
0: 네, 그럼 아래 류순희 시인의 구체 시작품들을 감상하면서도 더 가까이 시인한테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는 제목이 봄바람입니다.
2: 봄바람 류순희. 너의 푸른 외투자락이 산을 감싼다. 들을 감싼다. 강을 감싼다. 너의 푸른 웃음에 나뭇가지가 파랗게 웃는다. 냉이가 파랗게 웃는다. 강물이 파랗게 웃는다. 돼지가 온통 너의 파란 웃음병에 걸렸다.
1: 예, 이 시에서는 예, 봄바람을 푸른 외투자락으로 보면서 그 외투자락이 산을 감싸고 들을 감싸고 강을 감싼다고 형상화했습니다. 또 그 봄바람이 웃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나뭇가지가 파랗게 웃고 냉이가 파랗게 웃고 강물이 파랗게 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돼지가 파란 웃음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즉 봄바람이 파랗다 못해 나중엔 파란 웃음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파란 웃음병에 걸리기까지 봄바람이 추운 겨울이 서른 만리를 넘어온 그 로고와 고난의 행군을 지하하는 거죠. 참 이 봄바람을 아주 살아서 숨쉬기 인기

0: 입고하였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남성묘입니다.
2: 남성묘 려송이. 아버지 집으로 인사 올리러 갔다. 낡은 밥상 위에 아버지가 써놓은 쪽지 하나 있었다. 얘들아, 오늘 삼국연이 강좌가 있어서 전공으로 들어가니 기다리지 말거라. 맥이 풀린 나는 집안을 도로 살펴보았다. 창턱 밑에 아버지의 손때가 반들반들하고 보풀이 보약해인 삼국연이 수어전 홍루몽 금경매 고전 명작들이 쌓여 있었다. 즐기시던 일을 오늘도 하시는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워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나는 문을 꼭 닫아놓고 가벼운 걸음으로 하산했다.

0: 예, 이 시의 주요 포인트는 바로 청명이나 추석날 아버지 산소로 성묘하러 가는 것을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는 안 계시고 낡은 밥상 위에 쪽지 하나 있습니다. 쪽지 내용은 얘들아 오늘 삼국연의 강조가 있어서 천궁으로 들어가니 기다리지 말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버지가 평소에 늘 즐겨 읽으시던 삼국연의 소원 홍르몽을 강의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미루어 보면 아마도 아버지는 생전에 이런 고전 명작들을 즐겨 읽으시던 분이었고 그런 걸 잘 알고 계신 분이란 거죠. 그러하길래 그걸 또 강의하러 간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두루 살펴보니 창틀 밑에 아버지 손때가 반들반들하고 보풀이 보얗게 인 삼국연의 수호존 홍르몽 금병매가 가득 쌓여있는 게 보입니다. 아마도 시인도 그런 아버지 책들을 어렸을 때 많이 읽으면서 문화의 길에 들어선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되고 그걸 또 보고 막 춤이라도 추고 싶어하는 시인을 보고 시인도 한때 문학에 심취했던 분임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문을 꼭 닫아놓고 하산했다고 합니다. 지금 아버지 산소 아버지 묘를 지금 집으로 봤을까 어떤 그 문을 꼭 닫아놓고 하산했다. 즉 아버지가 평소 즐기던 일을 천당에서도 계속 하고 있구나. 그래서 더 방해하지 말자고 생각한 거죠. 이 시는 이렇게 현실과 상상 속의 그 천궁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문학을 즐기시던 아버지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잘 담아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포도주입니다.
2: 포도주 려송이. 고요한 보랏빛 호수 속으로 천천히 들어간다. 뱀 한 마리 스르르 기어나와 나의 목에 매달려서 긴 혀로 입술을 할린다. 나는 혼몽 속에
0: 진이겨지고 젖어지고 이것과도 관계돼.
1: 네.
0: 물 젖고 또 씌어지고 껍질을 벗기고
1: 그러니까 내가 그 속에 융화되었다는
0: 융화되어 나도 지금 네. 대변을 일으키고 특히 그렇죠. 이 시창작에서 또 나도 떼포시를 하고 있는
1: 네.
0: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1: 네.

0: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진달래입니다.
1: 진달래 료송이 꼭 5월이면 고향산에 나타나는 빨간 꽃괴무리들 저마다 산봉우리 하나씩 차지하고 온 산을 먹어치운다. 엉금엉금 꽃잎으로 이산저산 노을빛 물결 출렁이게 하고 어두운 골짜기 찾아 환한 빛 파종한다.

0: 예, 이 시의 진달래는 예수님 시인이 어울 고향 산야에 피는 진달래를 독특한 시선으로 포착한 작품입니다. 가장 그 인상적인 부분은 이 진달래를 빨간 꽃게무리에 비유한 점입니다. 꽃송이가 하는 꽃게무리로 형상화함으로써 진달래가 온 산을 뒤덮으며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과 역동성을 부여했습니다. 저마다 산봉우리 하나씩 차지하고 온 산을 먹어치운다 라는 구절에서는 이 진달래의 그 번성함이 거의 그 침략적일 정도로 강렬하게 표현됩니다. 또한 엉금엉금 꽃잎 물어라는 그 의태어는 꽃잎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기어다니며 산을 물들이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결국 이 진달래는 어두운 골짜기 찾아 환한 빛 파종하며 어둠을 몰아내는 존재로 승화됩니다. 전체적으로 평범한 봄꽃을 원초적 생명력과 정복력을 지닌 존재로 재탄생시킨 류순이 그 시인이 특유의 참신한 발상과 언어감각이 돋보이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자몽련입니다.
2: 자몽련, 류순이. 밤새 하늘 가득 걸어놓은 황진이 분홍 귀걸이. 세월 가지 끝에 매달아 놓은 이루지 못한 여인의 푸른 꿈. 검은 고줄 뜯어뜯어 울컥울컥 토해 놓은 푸른 멍 하나, 둘,

0: 예, 이 신은이 자목연을 소재로 한 서정적인 작품인데 화산의 시적자를 통해 밤새 하늘에 걸린 황진이 분홍 귀걸이라는 그 독특한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이는 아마도 자목연이 그 꽃봉오리나 꽃잎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어서 또 세월의 가지 끝에 매달린 이루지 못한 여인이 부른 꿈 이런 그 구절에서의 미완의 꿈과 애환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검은 고추를 뜯으며 울컥울컥 토해낸 푸른 멍 이런 그 식구는 감정의 격렬함과 상처를 강렬하게 시각화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연물 즉 자목련과 인간의 내면 즉 꿈, 상처, 미련을 교차시키면서 섬세하고도 강렬한 정서를 전하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어딘가에 비장하면서도 또 형상이 잘 살아난 그런 시입니다.
1: 네, 다음 감상할 시의 제목은 물고기 가게에서입니다.
2: 물고기 가게에서 려순이 검푸른 파도 고요한 정오의 바다 동해 고등어 오징어 갈치 송어들 서해 고래꽃게 문어들 장기 자랑을 펼친다. 태평양이 와서 설레이고 대서양도 와서 출렁거리고 인도양은 와서 흐물거린다. 은빛 고래가 불쑥 솟구치며 남극의 거대한 빙산 자락을 토해놓는다. 노을이 내려와 바다를 서서히 먹어버린다.

0: 예, 이 시도 참 명확히 썼습니다. 이 시는 예, 상상을 쓱 발휘해서 한남 물고기 가게에서 본 느낌을 자유자재로 예, 바다를 끌어들이고 동해의 고등어 칼치 성어들을 끌어들이고 서해의 고래 꽃게 문어들도 끌어들여서 예, 한남 물고기 가게가 동해와 서해의 한복판인 듯 형성화했습니다. 이 시는 예, 여기에만 멈춘 것이 아닙니다. 아예 태평양도 와서 설레게 하고 대서양도 와서 출렁이게 하고 인도양도 와서 흐물거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남극까지 고래 입에서 토해지게 하고 더욱이는 그 노을이 내려와서 그 큰 바다를 서서히 먹어버린다고까지 했습니다. 점으로부터 면으로 한낮 시장 모퉁이 물고기 가게로부터 전반 바다가 통째로 묵히운 데까지 확장해서 시가 부풀어 오르고 살이 지고 형상의 물이 뚝뚝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류순희 시인의 그 시적 재질이 잘 표현된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나의 서재에서입니다.
2: 나의 서재에서 류순희. 수억 년의 잠에서 공룡이 깨어나며 천지가 뒤바뀐다. 금강산 기암절벽에서 나는 구룡폭포의 빛취알이 되어 천질벼랑을 뛰어내린다. 료동의 갯벌에서 나는 작은 꼬막이 되어 황홀한 노을 한 조각 물고 있다. 도낭 막고굴의 벽화에서 나는 복대불 몸체 푸르니끼로 돋아나 순례를 한다. 시간은 잠을 자고 나는 나를 잃어버린다.
0: 예, 이 시도 예, 상상이 썩 잘 발휘된 시입니다. 시는 예, 지금 자신이 서재에서 예, 서재에는 책들을 통해 공룡시대도 가보고 금강산의 구룡폭포도 가보고 또 서재의 그 책들 속에서 예, 려동 갯벌이 꼬막이 되기도 하고 황홀한 노을 한 조각을 예, 물기도 합니다. 또 돈황 막고구리 백화에서의 북대불의 몸체도 들여다봅니다. 이렇게 밤을 패며 독서를 하다 보니 시간은 잠을 자고 나는 나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즉 독서에 빠져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자신까지 잃어버리고 밤을 새는 그 정황을 잘 형상화했습니다.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헌독입니다.
1: 헌독, 려순이. 베란다 한 구석에 처바가 두었던 헌독 속에서 까르륵 까르륵 해맑은 웃음소리가 울려나와서 무심히 들여다봤다. 파란 호수가 잔물결을 일렁이고 호수 밑에서 둥근 달이 서서히 떠오르고 햇살 가지들이 반짝이는 별이 된다. 황홀한 밤하늘이 펼쳐진다. 달은 수억 년 된 화석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시간의 진공 속에서 헌독 속에 넘쳐나던 어머님의 사랑이 별이 되어 어둠을 가셔주고 있다.

과거의 기억과 어머니의 사랑을 상상을 발효하여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베란다 한구석에 처박혀 있던 흔 독에서의 까르르 까르르 해맑은 웃음소리가 울려나오는 설정이 인상적입니다. 무심히 들여다본 화자는 그 속에서 파란 호수 그리고 떠오른 둥근 달 반짝이는 별 이런 걸 막 환상하면서 환상적인 풍경을 마주합니다. 특히 시간의 진공 속에서 흔 독 속에 넘쳐나던 어머니의 사랑이 별이 되어 어둠을 가시주고 있다는 그 마지막으로는 오래된 물건에 깃든 따뜻한 추억과 모성의 빛을 감동적으로 승화시킵니다.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라 세월을 초월한 사랑의 저장소로서 흔독이 새로운 의미를 얻는 순간입니다. 전체적으로 평범한 일상의 소재를 통해 깊은 정서와 우주적 상상력으로 확장해 나가는 류시니 시인 특유의 서정성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0: 네, 오늘은 여순희 시인의 상상과 형상이 잘 살아난 깊이 있는 시들을 감상하고 또 시해설 들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1: 예,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2: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당원이 당기를 향해 서약한 엄숙한 약속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가 공무원의 업무상 중요한 직책입니다.
0: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방 안전과 직결되며 군인의 사명과 책임감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모든 시민이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0: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을 위함이고
1: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의 의지합니다.
0: 우리 함께 국가 비밀 보호 방어선을 구축합시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호가복이 주재하에 19일 재호 복구 건설 및 대상기획 전문주재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에 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지시와 주황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당중앙 공무원과 성당

당위 성정부의 재해후 복구건설사업 관련 보치 요구에 따라 재해후 복구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대상규획 보장을 서두름으로써 대중의 생활이 하루빨리 정상으로 회복되고 기업의 발전 신심이 일층 진작되게 해 전주경제의 안정운행과 사회대국의 평온한 질서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도나시, 왕청현, 안도현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본현시의 재해후 복구건설 및 대상규획 정황을 회부했습니다. 주발전및계획위원회, 주공원및정보화국, 주재정국, 주자연자원국, 주생태환경국, 주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 주교통운수국, 주수리국, 주농업농촌국, 주시장감독관리국, 주리모및조원국, 주응급관리국 및 인민은행 연변주분행, 연변금융감독관리분국, 성약품감독관리국 연변검사분국 책임자들이 손으로 현시 재해후 복구건설 지원과 각자 분의 대상규획 정황을 둘러싸고 회부했습니다. 주 지돌군 문금철 두경국이 3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앞서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우리 주에 폭우가 내리면서 도나, 왕청, 안도 3개 현시가 역사적으로 보기 드문 특대 홍수 재해를 입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이번 홍수 재해 직면에 각 현시에서는 주밀하게 보치하고 엄밀하게 막았으며 각 부문에서는 긴밀히 협력하고 광범한 기층 간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일선에 나서 밤낮으로 분투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여러 민족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수호하고 재해 손실을 최소 한도로 줄였습니다. 지금은 재해 후 복구 건설의 관건적인 단계입니다. 각 피해 현시와 주 직속 관련 부문에서는 정치 책임을 짊어지고 주동적으로 책임을 다하면서 계속해 재후 복구건설 사업을 잘 들어줘야 합니다. 농촌의 무너진 주택은 겨울철이 오기 전에 재건을 완수하고 재해 후 공업, 농업 생산을 조속히 회복하며 재해 지역 학교의 교수 활동을 정상적으로 전개하고 피해 대중의 기본 생활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며 피해 대중이 재해로 인해 다시 빈곤해지거나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확보함으로써 재해 후 복구 건설이라는 이 난관 돌파전을 견결히 잘 치려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주택은 대중이 몸과 마음을 의탁할 곳으로서 재해 후 복구 건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너진 주택, 파손된 주택에 대한 조사 확인 사업을 착실히 전개하고 주택 파손 정황, 피해 등급이 대중의 요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주택 보수와 재건을 분류해 추진해야 합니다. 감정을 거쳐 보수가 가능한 주택에 대해서는 시공 작업반을 신속히 배치하고 기계 설비를 충분히 투입해 주거 기능을 조속히 회복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재건해야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중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는 전제에서 원래 터 재건, 타지역 이전 건설 등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해 건설 사업을 질서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시간대를 잘 파악하고 공사건설 질 관리 통제를 강화하며 계획 설계, 건축 재료, 건설 시공, 검수 인도 등 관문을 엄격히 지켜 대중이 하루빨리 입주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기초시설 보수는 재후 대중의 기본 생활과 공급, 농업의 생산 재개에 직결됩니다. 교통도로망 시설을 우선적으로 긴급 복구해야 합니다. 도로, 교량, 암거 등 곳의 위험 요소를 분류 처리하고 역량을 집중해 향촌 간선도로를 원활히 함으로써 물자 운송과 대중 출행이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제방, 호환, 배수 펌프장 등 수리시설 보수를 다그치고 춘양, 묘령 등 저수지의 위험요소 제거, 포강 및 가야하, 목당강, 두만강 등 류액의 하천, 감탕 제거와 준설 사업을 착실히 전개, 홍수 방지와 배수, 재해 방지 감소 능력을 일층 제고해야 합니다. 학교, 병원, 양로원, 문화관광장소 등 공공시설의 복구 건설을 힘써 추진해 대중의 기본 공공봉사 수요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피해 기업이 곤란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은 기업의 발전 신심을 북돋우는 필연적인 요구인 동시에 전주 공업경제의 기본판을 안정시키는 긴박한 임무입니다. 피해 기업의 생산경영 정황을 깊이 조사하고 역량을 집중해 GMP 인증, 특수설비 정기검사, 생산자격 재심사 등 막힌 부분을 뚫으며 한계기업 한계대책으로 설비검수, 원료공급 보장, 자금유통 등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해 기업이 조속히 생산을 회복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금융보험의 정밀한 지원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험기구에서 특수한 일은 특수하게 처리하고 긴급한 일은 신속히 처리하도록 독촉해 보험배상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배상 자금을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피해 농가와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금융기구에서 농업

0: 소형 기업 지원, 재대출 등 혜택 정책을 실시하도록 인도하고 공업 기업, 비해 농가, 신흥 농업 경영 주체의 융자 수요와 정확히 연결하며 신흥 대출 투입을 확대, 이들이 하루빨리 난관을 이겨내도록 도와야 합니다. 유리한 시기를 다잡아 보험이 재해 보상과 복구 건설에서 발휘하는 중요한 역할을 널리 선전하고 기업이 적극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초래될 수 있는 경제 손실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호가봉은 다음같이 지적했습니다. 예산 기획은 재해 후 복구 건설의 중요한 고리인 바 당면의 수요에 입각해 기초시설의 부족점을 신속히 보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발전 수요에 착안해 재해 방지 감소 능력을 효과적으로 제고해야 합니다. 대상 기획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도시농촌 급수, 배수, 수리, 도로, 교량 등 관건 분야를 주시해 1년에 재후 복구건설 중대 대상을 기획 비축하고 도시농촌 기층과 산업단지의 재방지 감소 능력을 지속적으로 튼튼히 다져합니다. 정책과 자금 지원을 적극 쟁취하고 신청 요구와 시간대를 정확히 파악하며 대상 방안을 부단히 최소화하고 전단계 수속을 완산해 대상 신청의 전체성, 정확도와 성공률을 높임으로써 파손된 기초시설의 부족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재해 후 복구건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민생 보장 개선을 중요한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재해로 인해 다시 빈곤해지거나 빈곤에 빠지는 경우에 대한 동태 감축을 전개하고 위험 대상을 정확히 식별 분류해 지원 대상을 내오고 조건에 부합되는 인원을 제때 감축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재해 때문에 대규모로 다시 빈곤해지거나 빈곤에 빠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기본 민생 보장에 힘써야 합니다. 대중의 주거, 취업, 의료, 교육 등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춰 피해 대중의 과도기 배치, 临시 구조, 생활물자 보장 등 사업을 착실히 잘함으로써 피해 대중의 생활이 보장되고 진료받을 경로가 있으며 안정적으로 거주할 곳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 대중의 정서를 안정시키는 사업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곤란 구조, 정책 지원 등 면에서 대중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에 주동적으로 응답하며 광범한 대중이 신심을 굳히고 자립 자긍하며 서로 돕도록 인도함으로써 아름다운 삶의 도전을 함께 건설하는 강대한 함력을 결집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 부조장인 류신강,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과 관련 현시 분관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속인 호가복이 18일 용정에서 대상건설 산업발전 등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사회보 청주시에 한 중요 연설 정신과 조항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당면 경제 운행에서 직면한 새로운 문제와 도전을 똑똑히 인식하고 대상건설을 다잡고 발전을 촉진하는 정치 책임감과 사업 긴박감을 일층 증강하며 전력을 다해 대상건설을 다잡고 백방으로 유효 투자를 확대해 경제 지속적인 안정 운행을 확보하고 전년 목표 임무를 힘써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길림, 화야, 장비, 기지 대상은 주로 미광장 보강, 로설, 정비 등 봉사를 제공합니다. 호가복은 기업 생산 작업장을 찾아 전반 계획, 공사 길 등 정황을 상세히 요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토지 양도 수속을 다 그쳐 처리하고 기존 지하 도관 이설을 서둘러 완수해 대상이 하루빨리 착공되게 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투입을 늘리고 생산 제조 능력과 공예 수준을 힘써 높여 단일한 기술 봉사 제공에서부터 장비 연구개발 제조 플러스 기술 봉사 제공으로 전환함으로써 수익 공간을 1층 넓혀야 합니다. 비암 성경 대상 시공 현장에서 호가복은 시공 진척을 살펴보고 대상 진척 정황을 요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비암 성경 대상이 건설돼 운영에 투입되면 해란대 조선족 민속 휴가구에 이어 또 하나의 문화관광 새 지표로 될 것입니다. 이는 양질의 문화관광 제품 공급을 풍부히 하고 문화관광 산업을 발전장대시키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기업에서는 시공 역량을 통괄 배치하고 시공 작업반을 증가하며 공사 진도를 다그쳐 대상이 하루빨리 완공되고 운행에 투입되도록 확보하기 바랍니다. 모아산 주차 휴식 광장 대상은 고급 호텔과 온천 건강 양생을 일체화한 문화관광 새 지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진척을 살펴보고 관련 정황 소개를 자세히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대상은 모아산과 가까이에서 주변 경관으로 인한 관광객 흐름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키고 관광 모식을 관광 유람으로부터 숙박 관광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해 관광객이 머물게 하고 소비가 따라오게 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시간관념과 효율의식을 강화하고 시공 역량을 충분히 배치하며 교차 작업을 실시하고 건설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대상이 조속히 건설돼 운행에 투입되게 해야 합니다. 용정시 농산물 무역 도매 시장 대상은 조체 건물이 기본상 완공됐는데 현재 실외 부대시설 시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최신 진척을 살펴보고 운영 투입 준비, 상가 유치, 운영 준비 등 정황을 요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최근 년간 용정의 문화관광 산업은 발전세가 양호하고 인기와 관광객 흐름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상이 하루 일찍 건설되면 하루 일찍 이 흐름을 받아 인기를 실속 있는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찍 진행하고 빨리 하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환경 조명 승격, 도로 경화, 조차 부대 시설 등 세부적인 보완 사업을 다그치 완수하고 상가 입주와 운영팀 구성 사업도 동시에 추진해 대상이 개업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가져오도록 힘써야 합니다. 용정 사회구역 내포형 종합타가봉사중심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전반 규모, 기능 배치, 공사 기일 등 정황을 상세 요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타가봉사는 천문만호의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시공 역량을 통괄 배치하고 시공 공정을 최적화해 대상이 하루빨리 준공 인도되게 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집 근처에서 양질 타가 봉사를 향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의령문교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시공 진도, 교통 소통 등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영문교는 도시 도로망을 완선하고 미세 순환을 원활히 하는 관건 고리입니다. 대상이 기한 내에 준공돼 통차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변 대중의 출행 편리와 생활질에 직접 관계됩니다. 당면에 시공 황금기를 다잡아 기계를 충분히 투입하고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며 시공 조직을 과학적으로 최적화해 대상이 조속히 건설되고 사용에 투입되게 확보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하루빨리 편리하고 쾌적한 출행길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용정시 대상건설과 투자유치사업회보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대대상은 경제운영을 안정시키는 주춧돌이자 현역경제 발전 속도를 높이는 버팀목입니다. 용정시에서는 산업대상이 적고 실물경제가 약한 취약점을 직시하고 경제발전 착력점을 실물경제에 두는 것을 견지하며 더 높은 강도와 실속있는 조치로 대상건설, 투자유치 등 사업을 잘 틀어주어 현역경제가 끊임없이 발전장대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 진도를 다그쳐야 합니다. 목록화 관리 플러스 전담 반식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실시하고 책임 주체, 시간 절정, 추진 조치를 일정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미착공 대상에 대해서는 전담반이 일선에 나서 봉사하고 막힌 부분을 해결하는 데 주력해 조속한 착공을 추진해야 하며 진도가 뒤처진 대상에 대해서는 문제 원인을 정확히 찾고 대책을 세워 난관을 돌파해야 합니다. 계속 건설 대상에 대해서는 배치 빈도를 높이고 빈틈없이 추진해 실속 있는 대상 증가량으로 유효 투자의 안정적인 증가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대상 기획 비축을 잘해야 합니다. 국가와 성의 중대 전략, 중대 계획을 예의주시하고 6가지만 건설, 민생 개선, 생태보호, 통상구 통로 등 중점 분야를 둘러싸고 대상 비축, 포장, 신청 등 재반 사업을 세밀하고 실속 있게 잘함으로써 정책 혜택이 최대한 실질적인 수익으로 전화되고 구체적인 대상에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질과 효율을 힘써 제고해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의 투자 유치 책임을 확실히 다지고 유효 공장 건물, 비어있는 건물 등 기존 자원을 잘 이용하며 각종 투자 유치 방식을 영활하게 활용하고 목표 기업과 적극 연계해야 합니다. 기업의 투자 배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0: 기업의 투자 실력을 정확히 판단하며 백방으로 일련의 제조업 대상을 유치해 락착시킴으로써 유효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 구조를 최적화하며 경제 장성을 안정시키는 데 튼튼하고 유력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 부주장인 류신강, 조직속 관련 부문과 영정시 4개 지도부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상주란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동윤 공익기금회와 길림성 자선총회에서 주최하고 주민정국과 주자선총회에서 주관한 2026년 동윤컵 길림성 청소년 축구 연맹 경기가 19일 우리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전성 각지에서 온 8개 청소년 축구 대표팀이 룡정 해랑강 축구 문화 소재에 모여 기량을 겨루며 축구 운동의 독특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호복군이 개막식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연맹 경기는 우리 당에서 공익의 힘으로 청소년 체육사업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경기 플랫폼입니다. 활동은 연면 축구의 고향에 깊은 축구 문화 절약에 의탁해 전성 청소년 축구 애호가들에게 축구 기량을 겨루고 서로 배우며 의지를 연마할 수 있는 경기 무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호 학습과 경험 교류를 1층 추진하고 각 지역 청소년들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며 체육 교육 융합, 체육 관광 융합 심층 발전에 조력하게 됩니다. 활력 넘치는 민족 특색 문예 공연에 이어 경기가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연맹 경기는 4일간 펼쳐지며 단판 도태제를 실시하는데 길림성 여러 지역의 우수한 교정 축구팀들이 참가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갈고 닦은 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면서 길림성 청소년들의 활기찬 정신 풍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연결시 도시구역 하남구역의 도로교통 상황을 1층 개선하기 위해 연결시에서는 하남구역 서령로 연덕선 룡상거리 환방로 전 구간의 일부 도로 구간을 교통질서 엄격관리 구간으로 추가 지정하고 2026년 9월 14일부터 엄격관리 조치를 실시합니다.
0: 제4회 연변 야영 관광 축제가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용정시 량전 백세 운동 휴가 풍경교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1: 주당위 선전부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도나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관한 2026년 전주 우수 민간문화단체 기층행 해민 공연이 일전 도나에서 펼쳐져 광범한 주민들에게 시청각 성년을 선사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입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공감 40분.
1: 공감 40분.

지역사회 정보와 동향, 시기시기 각종 정책과 법률에 대한 따뜻한 해독과 적시적인 소통으로 청취자들의 이해를 넓히고 가치 취향 유대감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정과 정책 정보 그리고 법률 지식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는 프로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신금철입니다. 오늘 함께할 내용입니다. 먼저 자치주 수부도시 연결시의 민족단결진보촉진회 설립대회 및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선전활동에 관한 내용에 이어 최고인민검찰은 공안부에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중대한 폭력범죄 승민소추사건 처리에 관한 약간의 규정, 습금형 총석에 현대화 산업체계를 착실히 구축하자 등 내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공감 40분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지역사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자치주 수부도시 연결시에서 민족단결진보촉진회 설립대회 및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선전활동이 개최됐습니다. 회에서는 연결시 민족단결진보촉진회 준비사업 상황 보고를 청취 심의하고 연결시 민족단결진보촉진회 규약과 연결시 민족단결진보촉진회 회원대회 선거 방법을 표결해 채택했으며 연결시 민족단결진보촉진회 회장, 부회장, 비서장, 부비서장을 선출하고 촉진회 현판을 수여하고 촉진회 책임자들에게 초빙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연결시 민족단결진보촉진회를 설립한 취지는 기존의 구축사업 주체가 단일하고 참여도가 부족했던 한계를 타파하고 민족단결진보 구축이 부문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에서 전민이 공동으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도록 주동하며 상하가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민족사업 조직 체계를 보완하고 전 사회가 민족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구도를 건전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볼 수 있고 감지할 수 있으며 실효적으로 확고히 수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촉진회는 기업가, 민족단결진보 모범, 문예사업 일꾼, 무형문화유산 전승인, 신사회계층 인사 등 다방면의 사회 역량을 광범위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여러 민족 대중들이 즐기는 특색 활동을 혁신적으로 전개하고 민족 단결 선전 교양, 문화 친모, 공익 지원, 기층 치리 등 중점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연길이라는 생활 도시 문화 관광 브랜드에 의탁해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의 유대를 구축하고 사회 상황과 민의를 상시적으로 수집하고 민족 모순과 분쟁을 해소하며 변강의 조화와 안정 토대를 구축하게 됩니다. 설립대회가 끝난 후 주당의 당학교 통일전선 교수연구실 주임 박금인은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있게 학습해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착실히 추진할 때 관한 주제를 둘러싸고 전문 선전 강연을 하여 회의 참가자들이 법에 의해 민족단결진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연결시 양로봉사중심이 8월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연결시 양로봉사중심은 연결시의 주요 민생양로지원사업입니다. 이 대상이 완공되면 그동안 부족했던 전문화된 사회양로기구의 공백을 메우고 로인들에게 보다 더 나은 봉사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연결시 도시건설투자집단위원회사 공정관리부 부장 위본양은 이같이 연결시 양로봉사중심 대상 건설을 소개하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대상은 연결시 연남로 남쪽 남강거리 서쪽에 위치하는데 총 건축 면적은 13,500평방미터이며 1호관과 2호관 부속 공간을 포함해 도합 3개의 청사를 건설했습니다. 1호관 뒤편으로 나가면 미니 공원이 조성됐으며 갖가지 운동기구들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해서 로인들의 양로 수요를 전방위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위본양의 소개에 따르면 주체 공사는 기본적으로 완성됐으며 8월 말에 준공 및 검수 작업을 마치게 됩니다. 검수에 통과되면 관련 부문에서 운영 방안 개선, 봉사팀 구성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서둘러 진행해 대상이 가능한 빨리 공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본양은 해당 양로봉사 중심은 의의로 양로복합 운영이 특색이며 정식으로 사용되면 집중 양로봉사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연결시 양로봉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결시 양로봉사 중심에 이어 연결시 제2인민병원 대상이 8월 말 공사를 마무리 짓고 9월에 정식 사용될 예정입니다. 연글시 첫 의료와 양로를 결부한 종합성 공립병원인 이 대상은 총 투자가 1억 9,600만 원이며 부지 면적이 2만 1,000평방미터입니다. 주로 문진급진 종합청사, 내과 병동 및 관련 부대시설을 건설하게 되는데 병상 18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2023년 9월에 착공됐는데 주체공사 완성, 내과 외과 병동의 실내 장식, 창문 설치, 외벽 공사와 문진 종합청사의 바닥, 전정 마감재 시공 등이 순차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연글시 제2인민병원 당위석이 임호림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종합성 2급 공립병원으로 연글시 치질병원, 노블구강병원 등 의료기구를 통합 승격시켰습니다. 이 병원은 장외과, 안과, 구강과, 중립과, 내과 등 기본 의료 봉사를 제공하는 위해 공립병원의 우세를 살려 사회구역 공공위생봉사 기능을 제공하고 의료 양로를 힘있게 추진하며 구역 내 응급, 중점 환자 치료 능력을 보완함으로써 대중의 진료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게 됩니다.

전 최고민검찰은 공안부는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중대한 폭력범죄 승인소추 사건 처리에 관한 약간의 규정을 연합으로 발표했습니다. 규정은 총 15조로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의 중대한 폭력범죄 승인소추 사건 법률 적용 기준을 가일층 명확히 하고 사건 범위, 정황의 악랄함의 인정 조건, 승인소추 절차 등 실무적 문제에 대해 세부 규정을 마련했으며 관련과 엄정을 결부시키는 형사정책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관찰하고 예방이 곧 보호이고 처벌 또한 구제라는 원칙을 견지해 승인소추 조건이 부합되는 경우 법에 따라 승인소추하고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형법 수정안 11회는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이 고의살인, 고의상해죄를 범해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또는 아주 잔혹한 수단으로 타인에게 중상을 입혀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으며 그 정황이 악랄하고 최고민 검찰원이 승인을 받아 공소를 제기한 경우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사법 실전에서 고의살인, 고의상해를 범한 죄가 구체적인 죄명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범죄 행위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규정은 고의살인, 고의상해를 실시한 행위라고 분명히 함으로써 죄명 인정의 피해단으로 중대한 폭력범죄에 대한 추궁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관용과 엄정을 결부시키는 형사정책의 정확한 관찰을 실현했습니다. 동시에 규정은 승인소추 전이라도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관심사를 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령심사, 구금필요성심사, 범죄 혐의자의 성장과정, 가정상황, 성격특징, 사회적 교류, 범죄 원인, 범죄 후의 표현, 감독교육 등 정황과 피해자 가족의 의견 등 검찰기관이 밝혀야 할 사항이 추가됐습니다. 또한 검찰원이 이런 유형의 사건을 처리할 때 마땅히 범죄 혐의자를 신문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일전에 국문은 전미신체 단련 교회 2026년 2030년을 인쇄 발표하고 15시기 전미신체 단련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때 대해 보지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습금형 신시대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제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제하며 전민 신체 단련과 전민 건강의 심층적인 융합을 추진하고 전민 건강증진 공공봉사 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하며 당위원회가 령도하고 정부가 책임지며 사회적으로 협력하고 모두가 참여하며 법치가 보장된 전민 신체 단련 사업의 구도를 적극 구축해 전민 신체 단련 기본 공공봉사의 균형성, 접근성을 한층 더 제고하고 체육 강국 건강 중국을 서둘러 건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했습니다. 2030년까지 더 높은 수준의 전민 건강증진 공공봉사 체계가 날로 완비되고 제품과 봉사 공급 능력이 끊임없이 증강되며 품질이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군중 주변의 장소, 시설이 더욱 충분하고 우수해지며 군중 체육 경기와 전민 신체단련 활동이 더욱 풍부해지고 전민 건강증진 공공봉사가 더욱 안전하고 규범화되며 각종 체육 조직이 질서있게 발전하고 전민 신체단련 관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며 분위기가 날로 짙어지고 체육운동이 군중이 널리 참여하는 생활방식으로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인당 체육활동 장소 면적이 4평방미터 안팎에 달하고 1,000명당 사회체육 지도자가 3.3명에 달하며 경상적으로 체육단련에 참가하는 인원 비율이 약 40%에 이르러 국민 체질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합니다. 교회에서는 10개 면의 주요 과업을 포지했습니다. 여기에는 전민 신체단련 제도 체계를 끊임없이 보완, 군중 주변 신체단련 장소 및 시설 건설을 진일보 강화, 풍부하고 다채로운 군중 경기 활동을 전개, 전민 신체단련 조직 봉사망을 완비, 과학적으로 신체단련을 지도, 봉사 능력 강화,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민 신체단련 발전 지원, 여러 군체에 차별화된 신체 건강 수요를 충족, 전민 신체단련 문화 보급, 전민 신체단련의 다양한 기능과 종합가치 발휘, 전민 신체건강 안전관리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교획에서는 목표 과업의 완수를 둘러싸고 보장 조치를 제기했습니다. 교획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전민 신체단련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영도를 견제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전민 신체단련 사업의 발전을 본 지역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교획 실시와 효과적으로 맞물리게 해야 합니다.

1전 충공조항과 국만은 새시대의 사회사업을 강화할 때 관한 의견을 인쇄 발표해 새시대의 사회사업을 강화할 때에 대해 포체했습니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사회사업은 당과 국가사업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당의 장기 집권과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 사회 조화와 안정, 인민의 행복과 안녕에 관계됩니다. 새시대의 사회사업을 강화함에 있어서 시종 습금형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20차 당대회와 20차 당대회 이래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당중앙 제20기 제4차 전원회의 포치를 착실히 실행하며 사회사업에 관한 습금형 종속의 중요 론수를 전면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고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하며 사회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새시대의 당의 군중 노선을 잘 관철해 나가며 새시대의 풍교 경험을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공동건설, 공동관리, 공동향유에 도대한 사회관리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새로운 경제조직, 사회조직, 취업계층에서의 당건설을 중점적으로 들어주고 신흥분에서의 당의 호소력과 결속력, 영향력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당건설을 선도로 기층관리와 건설을 잘 들어주고 군중을 결집시키고 군중을 위해 봉사하는 사업을 잘 들어주며 중국 특세 사회주의, 사회관리의 길로 확고부동하게 나아가 새시대의 사회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고 고효율 관리로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안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함으로써 당과 국가사업의 전반 국면을 위해 힘써 봉사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당이 사회사업을 영도하는 체제 및 기제를 건전히 해야 합니다. 당중앙의 집권적 통일 영도를 견제하고 사회사업에 관한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실시하는 사업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당의 혁신 리론을 학습하고 관찰하는 제도를 보완하고 사회사업에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론수를 각급 당위원회 당조 리론 학습 중심 소조의 중요한 학습 내용으로 삼으며 이를 간부 교육 양성과 사회사업 일꾼 양성 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사회사업 분야의 리론 선점 및 강연 기제를 완비해 향촌, 사회구역, 기업, 새로운 경제조직, 사회조직, 취업계층 등에 보급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당위원회가 통일적으로 영도하고 당위원회의 사회사업 부문이 총괄적으로 조율하며 관련 부문이 협동 협력하고 사회 역량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사업 구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 당조는 사회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려 정기적으로 연구 보치하며 중점 문제와 난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신흥 분야의 당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당조직의 보급과 당사업의 보급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새로운 경제조직의 당건설 사업을 강화하고 비공유직 기업 당건설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며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당건설 사업을 잘 들어줘야 합니다. 과학기술 혁신형 기업 당건설 사업의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고 혼합소유제 기업 당건설 사업에 대한 분류 지단심사에 적시에 응답하고 정성들여 군중들이 걱정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고 희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군중과 상시적으로 연계하는 경로를 확장하고 당조직과 당원, 대중단체 조직, 인민대표, 정협위원 등 사람들의 역할을 발휘시켜 모순을 맹아 상태에서 해결하고 기층에서 해소시켜야 합니다. 인민 건의 수렴 사업을 잘 추진하고 인민 건의 수렴 사업 제도를 급별, 류형별로 완비하며 수렴 경로를 원활하고 확장하며 성과 전환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자원봉사 사업을 발전시키고 자원봉사 체계를 완비하며 자원봉사 문화를 육성하고 선진과 전행을 선발 선전하며 경려 보상 조치를 보완해 자원봉사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기층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체계가 완비되고 과학적이고 규범적이며 실무적이고 효율적이며 운행이 효과적인 사회사업 법규 제도를 완비해야 합니다. 진지 건설을 강화하고 도농기

현대화 산업체계는 현대화 국가의 물질적, 기술적 기반이며 종합공력과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과 직결됩니다. 7월 30일 습금형 총사기는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첨단 기술 돌파와 미래 산업 발전을 적극 추진하며 신흥기간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전통산업의 개조와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경제는 거센 파도를 헤가르며 강력한 회복 탄력성과 활력을 유지해왔으며 그 전략적 버팀목이 바로 완전한 산업체계입니다. 15계획을 실시하는 첫해 습금형 총사기는 새해 첫 수업에서 발전 논리를 깊이 있게 제시했으며 현대화 산업체계를 착실히 구축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새 시대에 이래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새로운 한철의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의 대세를 깊이 파악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형세와 과제를 심도 있게 분석해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이라는 중대한 전략적 배치를 내림으로써 중국 경제가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안정적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었습니다. 전략적 확고성을 유지하고 경제 발전의 주력점을 실물 경제에 두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대국의 위상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은 중대한 버팀목이 있는 법입니다. 올해 4월 습금형 총사기는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당면한 경제 형세와 경제 사업을 분석 연구하고 현대화 산업 체계를 다그쳐 건설하고 제조업의 합리적인 비중을 유지해야 합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3년 4월 습금형 총사기는 광동성에서 고찰할 때 깊은 기대를 전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실물 경제에서 가상 경제로 향하는 길을 걸어서는 안 되며 실물 경제를 버팀목으로 하는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을 반드시 가속화해야 합니다. 로봇, 드론, 직접 회로 등 산업이 빠르게 갱신되는 가운데 광동성은 시송일관 제조업을 근간으로 삼아 실물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전국을 돌아보면 국산 대형 항공기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것부터 조선업의 3대 명주를 모두 갖추고 고속철도 기술이 국제적 표준으로 자리 잡기까지 우리의 꾸준한 도약 끝에 풍성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14호 시기에 우리나라의 제조 부가가치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근 30%에 달했으며 그 규모는 16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15호 교육 요강에서는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 실물경제 기반 강화 및 확대를 재반 전략과 과업에 첫자리에 놓았습니다. 방향이 맞다면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제조 강국, 품질 강국, 항공 강국, 교통 강국, 인터넷 강국의 건설을 다그치며 실물경제로 성장 기틀을 마련한 중국은 계속해서 실물경제의 의지에 더욱 광활한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역사적 기회를 잘 잡아 과학기술 혁신으로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을 선도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퇴보하고 더디게 나아가도 퇴보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어떻게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해 발전의 주도권을 확고히 들어줘야 할까요? 과학기술 혁신은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을 위한 전략적 버팀목이며 신질 생산력 발전은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을 위한 필연적 요구입니다. 습관형 총서기는 신질 생산력 이론을 창조적으로 제시하고 중대한 포치를 내렸으며 전국적으로 혁신이라는 중대한 과업을 계속 잘 추진해 나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오늘날 중국에서는 하루 만에 수천 건의 발명특허가 탄생하고 15개가 넘는 칩이 생산되며 4만여 대의 신에너지 자동차가 출고됩니다. 전략적 버팀목을 강화하고 필연적 요구를 파악하는 가운데 신질 생산력이 힘차게 발전하고 있으며 새 시대의 중국은 나날이 발전해 혁신력이 가장 빠르게 향상되는 국가 중 하나로 됐습니다. 정세는 우리를 재촉하고 또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올해 열린 과학기술 3대 회의에서 총서기는 우리는 반드시 역사적 기회를 포착하고 시대적 도전에 맞서 고수준의 자립자강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천근같이 무겁고 사람들을 분발하게 합니다. 과학적인 경로를 파악하려면 반드시 신성장 원동력 육성과 구성장 원동력 갱신의 관계를 통일적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습금형 총서기는 여러 차례 려닝 본계의 철강, 하남 락행의 배아리, 산서 양천의 발부 등과 같은 오래된 공장을 찾아가 전통산업을 일괄적으로 저급산업, 라쿠산업으로 간주해 일방적으로 퇴출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간곡한 가르침 속에는 경제성장과 취업, 소득을 뒷받침하는 토대에 대한 높은 중시가 담겨 있으며 신구성장 원동력의 안정적인 접속과 전환을 추진하는 신중한 판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것과 낡은 것이 서로 밀고 나아가며 산업체질이 갈수록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형태의 전환과 고도화를 실현해 철강, 방직, 조선 등 전통산업의 활력이 날로 왕성해지고 있으며 과학기술과 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해 고속철도, 태양광, 신에너지 자동차 등 신흥산업의 세계를 선도하고 체화, 인공지능, 량자, 통신,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등 미래산업의 발전 잠재력을 축적하고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웅장 포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며 발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입각해 차별화 발전에 능해야 합니다. 최근엔간 습금형 종사계는 지방에서 고찰할 때 각 지역의 부존 자원과 산업 기반에 입각해 현대화 산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하북 웅안 신구에서는 현지 실정에 맞게 신재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신구의 현실에 부합되는 현대화 산업 체계를 육성해야 합니다고 요구했으며 절강에서는 과학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발전 우위를 형성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격려했으며 영하에서는 현대의 석탄화학공업과 신소재 등 산업을 정밀하게 육성하고 꾸준히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간곡한 당부는 발전 동력으로 전환됐습니다. 장강 삼각주 세계성과 한계시는 분업을 최적화해 로봇 4시간 산업군 형성을 가속하고 있으며 청해는 영호 자원을 심도 있게 개발해 녹색 저탄소 순환 산업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있으며 호남 소동시는 라이터 제품을 주력해 생산량이 전 세계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 사슬은 서로 맞물리고 각 산업 분야는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산업 기반은 갈수록 견고하고 강인해지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는 나라를 일으키고 실제 행동은 나라를 흥하게 합니다.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체계의 전반적인 도약을 실현하는 것은 15시기의 중요한 전략적 과업입니다. 실물 경제의 내실화, 고도화, 규모화를 추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해 나감으로써 중국은 현대 경제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줄곧 시대의 흐름을 이끄는 선도자의 역할을 유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치주 수부도시 연결시 민족단결진보촉진위 설립대회 및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선정활동에 관한 내용에 이어 최고인민검찰은 공안부의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중대한 폭력범죄 승인소추사건 처리에 관한 약관의 규정, 습금형 총석의 현대화 산업체계를 착실히 구축하자 등 내용으로 함께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조선족의 전통음악과 현대가 만나는 시간.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흥겨운 가락에 마음을 맡기는 시간. 같은 공간은 아니더라도 지구촌 곳곳에서 인터넷 접속하면 함께 만나 노래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이곳. 미녀 광장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미란입니다.

0: 행복하게 살아가세. 조려화 작사, 량춘복 작곡의 노래로, 리용관의 노래로 또 민요광장의 문을 열어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1: 국거리 장단이요. 자진몰이 장단이요.

0: 우리 장단에 맞춰 미녀 한가락 불러보고 덩실 덩실 춤추고 싶은 마음 어쩔 수가 없죠.
1: 오늘 미녀 한가락 뽑아보고 가보실까요?
0: 얼쑤 미녀가락 차차차.
1: 2519333번 컬하세요.
2: 미녀가락 차차차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부르고 싶은 미녀나 또 판소리도 좋고요. 연변에서 창작된 민요 풍인 노래도 됩니다. 부르고 싶으신 분들은 2919333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곡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세 이 노래 들려드렸는데요. 이 노래는 반 곡거리 장단의 노래고요. 행복하게 우리 연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노래입니다. 노래는 배우기가 아주 쉬울 것 같은데요. 가사 말은 울긋불긋 단풍이 이산저산 물들이고 바람 타고 실려오는 싱그러운 과일 향기, 내 고향의 산과들의 풍년 노래 성순하고

가을의 풍경이죠. 내려와 적구 좋네. 내려와 적구 좋아. 아름다운 이 고장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네, 가을이면 또 단풍이 예쁘게 물들이는 그 풍경을 그렸고요. 바람 타고 실려오는 그 싱그러운 과일 향기는 사과의 향기겠죠. 네, 그리고 또 가을이면 또 풍년 소식부터 먼저 전해.

0: 자세는 우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꼭 가르쳐 드려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분 먼저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1: 왜요?
0: 예, 맞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김 여사님이세요?
1: 예. 이번에 핸드폰 바꿔서 좀 해보려고요.
0: 아우, 또 그동안 핸드폰 바꾸셨습니까? 아, 참, 방송 때문에.
1: 본조 아리랑.
0: 예? 은 아리랑이요? 본조 아리랑?
1: 네.
0: 네, 번조아리랑 부르시겠어요?
1: 자, 예.
0: 네, 불러보세요.

0: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 펀이 확실히 문제가 있긴 있었나 봅니다.
1: 그래요?
0: 네. 네. 그리고 노래 거물 하실 때 그 펀하고 좀 멀리 부르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1: 예.
0: 네, 잘하셨어요. 아, 그 번조아리랑은 너무 잘 입으셨네요. 네.
1: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0: 아, 천천히. 아, 그래도 김 여사님 예전보다 급하신 게 지금 조금 느리느리 조금 좀 온정이 된 것 같아요. 그때는 막 급하셨잖아요.
1: 그린 게 나아졌습니다.
0: 그러니까요. 이게 한 번 부르고 두 번 바르고 세 번 부르고 다르다니까요.
1: 그러게 말입니다.
0: 네, 그동안 연습 많이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1: 수고하세요.
0: 네, 다음에 또 오세요. 네, 번조아리랑을 저희가 그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에서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그 아리랑 하면은 굉장히 아리랑의 종류가 많아서 헷갈려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본조 아리랑이라고 할 때는 느린 세마치 장단. 세마치 장단은 장단을 잘 모르실 때는 양산도 장단, 또 일명 양산도 장단이잖아요. 그래서 덩덩 따쿵따 따쿵덩 따쿵따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가면은 덩덩 따쿵따 따쿵덩 따쿵따. 네, 그래서 아리랑의 가사말은 그냥 아리랑 아리랑.

0: 차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아니면 날 넘겨주게 이런 사설이 통용적이죠. 날 버리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오. 네, 이런 사설이었어요. 그래서 아리랑을 기본으로 또 배우실 분들은 금요일 시간 놓치지 마시고요. 단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1: 미란생님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윤여사님.
1: 네, 오늘도 수요일날 만나 반갑습니다.
0: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1: 오늘 그 백세 인생에 좀 이렇게 선생님과 전번에 약속했는데 네. 못 부르지만 오늘 내 그 부르자고 그랬다.
0: 백세 인생 혹시 우리 연변에서 창작된 노래입니까?
1: 아닙니다.
0: 아, 그러면 안 돼요.
1: 네. 아닙니까?
0: 네. 지난번에 혹시 또 우리 그 지난번에 그 누구죠? 김순희 연변대학예술학원 김순희 선생님이 부르셨던 백신희생도 있어서 혹시 그 노래인 줄 알았거든요.
1: 아, 그랬습니까?
0: 네. 근데 윤 여사님은 다른 곡 부르셔도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1: 아하.
0: 많잖아요. 부를 노래가.
1: 한국 노래는 안 되겠습니다.
0: 네, 안 됩니다.
1: 아, 그렇습니다. 네. 그냥 좀 찾아보면서 좀 이따
0: 그래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우리 백신희생 노래도 연변에서 창작된 노래가 있답니다. 그런 걸 또 고르시고요. 자,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이 노래를 방금 소개해 드렸는데요. 연변에 이제 가을이면 가을에 대해서 많이 집중적으로 가사가 지어졌어요. 들판에는 황금벼 넘실넘실 춤을 추고 두리둥둥 북소리는 만풍년을 노래하네. 내 고향의 산과들의 해해년년 풍년되니 사람들의 얼굴마다 기쁨이 넘쳐나네. 이로화 좋고 좋네 대로화 좋고 좋아 번영하는 이 고장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세. 네, 이런 가사 말이었거든요. 방국거리 장단은 뭐 8분의 6이죠. 덩기덕 쿵따 덩기덕 쿵따.
2: 불판에는 황금벼 넘실넘실 조물.
0: 자, 오늘의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예, 어미란 선생님.
0: 네, 김 여사님.
3: 아이고, 이 시간은 벌써 성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0: 그러셨어요. 네.
3: 예. 오늘은, 네. 저기, 뭐입니까, 파리로도 오라지 않지 해서의 네. 황혼 인생을 부르렵니다.
0: 황혼 인생? 네. 예. 불러보세요.
3: 예.
0: 네.

0: 오, 김 여사님.
1: 예.
0: 김 여사님이 그 장단을 너무 잘 타세요. 제가 금방 발견했죠.
1: 예.
0: 장단을 너무 잘 타시는 것 같아요.
1: 선생님 덕분입니다. 엄밀한 선생님이 정말 이렇게 나는 그래서 배워주실 때는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아니 예. 방송을 통해서 정말로 이 장단도 그 덩, 기다, 금, 따, 이 부분 있잖아요. 앞부분이 예. 강박으로 하시는 부분을 지난번에도 그렇게 노래를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확실히 장단을 너무 잘 짚는 것 같아요. 잘 하셨어요.
1: 네. 선생님께서 항상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저는, 예.
0: 진심이에요.
1: 네. 너무 기분이 좋고, 어너지는 네. 아래 집에 동생 되는 분이라 지금 저쪽에서 듣고 있습니다.
0: 아, 그러셨어요.
1: 노래는 원래 대단히 잘했는데, 네. 한국을 들여 다니며 한 20년 저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노래성 그 잘하는 거 하라 하니까 자기는 노래가 없답니다.
0: 아, 그러면 이제 김 여사님이랑 같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한 곡 한 곡씩 또 배워보시라고 해요.
1: 예, 네. 원래 노래 잘합니다.
0: 아, 그러면 다음에 예. 그분 좀 기대할게요.
1: 예.
0: 네.
1: 예, 어떻게 하나 좀 노래를 한번.
0: 아우, 잘하셨어요. 근데 정말로 장단을 잘 타셨어요.
1: 선생님, 네. 제가 정말 오늘도 저기 동생과 저는 이게 내 10년도 넘어 이렇게 배웠는데 정말 이 프로가 네. 예, 저에게는 건강 비결이가 네. 노래 부르는 게 제일 건강 비결입니다.
0: 혹시 노래 교실에는 안 다니시죠?
1: 저는 이게 척추 끊어져서의 대대로만.
0: 아, 그러시군요. 예, 그러니까.
1: 그래도, 예. 그래도 오늘이 노래 부르려고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막 돌아다니며 좀 했었습니다.
0: 그러니까 어디 노래 교실 다니기 시기보다는 훨씬.
1: 예.
0: 앉은자리에 앉아서도 앉은자리에 예. 앉아서도 판소리며 민요며 아리랑이며 예. 여러 곡 배우시잖아요. 예. 잘하셨어요. 네.
1: 어쨌든
0: 많이 배우시기 바랄게요.
1: 고맙다는 네.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잘 부르셨어요.
1: 예, 감사합니다.
0: 네. 담임 동생분 같이 오세요.
1: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0: 네. 덤분입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아유, 안녕하세요. 정 선생님.
2: 예, 반갑습니다.
0: 아, 지난 시간에 신호가 갑자기 안 잡혀서 얘기도 예. 못하고 떨어졌어요, 신호가.
2: 신호 끊어진 것도 모르고 난 잠들까지 다 해.
0: 아우, 모르셨군요. 이야, 그러셨네요.
2: 이상하다. 항상 들었는데도.
0: 하여튼 그럼 지난번에 잠들까지 부르셨던 노래가 뭐였죠? 예. 네. 오늘 뭐.
2: 이럴 수 없는 전화를 보니까 봅시다.
0: 아, 그래요. 지난 시간에 죄송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요. 오늘 잊을 수 없는 그날 준비하셨네요. 네. 네. 자.
2: 잊을 수 없는 그날, 강백산도 춤을 추고

사랑한도 노래하네. 그대가 논밭길 걸었네. 그댄 알지.

0: 잊을 수 없는 그날. 좀 부리기가 좀 어려워도. 예. 아유, 전 예전보다 침착해지셨어요.
1: 나 뭐.
0: 예. 아니 그게 아니고 자주 부르시다 보니까 이제는 긴장하지 않으시잖아요.
1: 아이고, 그건 나 뭐 두세 없는 같은 게.
0: 아유, 노래 부르시는데 이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거든요.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즐겁고 행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이하고는 왜? 나이하고는 왜 걸고 그렇게 넘어가실까요? 네. 아니, 노래 부르실 때는 나이와 절대 관계가 없어요.
1: 남성분들 나이 좀 보통 많이 부르시니까.
0: 부르세요. 아유, 그래. 남성분들도 많이 부르시죠. 네. 네. 정 선생님이 또 이렇게 코기 르기 역할을 하시면 남성분들도 또 부르실 수도 있고요.
1: 아이고.
0: 네. 괜찮습니다. 근데 노래 부르시면은 젊어만 진다오. 이 가사말만 생각하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네.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1: 네.
0: 네. 오늘도 행복하세요.
1: 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다시 오셨어요, 윤여사님. 안녕하세요.
2: 제 안녕하십니까. 하여간 별로 어떠한다.
0: 아니, 노래 부르시지 못하고, 예, 네, 다시 전화하셨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2: 어쨌든 시간이, 오미란 선생님이 이리담 밥먹고 나서고, 오미란 선생님이 이리담 밥을 영원히 지지한다고 결심서를 밥했는데,
0: 네.
2: 그래를 해야지.
0: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노래 고르셨어요? 노래가 너무 많아서,
2: 네.
0: 걸으시기가 아주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2: 네. 아, 그래, 내, 예, 내 반소리 부르겠습니다.
0: 오, 반소리요? 네.
2: 네, 네. 네, 이거 한 번, 이거 불러 못 봤는데, 모르는 건, 어미나 선생님 책임져야 된다. 예?
0: 책임져요? 어느 반소리예요?
2: 예. 네. 네. 액맥이 타령 부르겠습니다.
0: 액맥이 타령이에요?
2: 예. 네. 네. 나무머리 장단이죠. 예. 네. 시작하겠습니다.
0: 네. 제가 또 사실을 가둔다.

0: 반갑습니다.
1: 어우, 잘하셨어요. 기억력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0: 들리게 부른 게 이제 한번 불러먹을까나.
1: 예, 네, 그래도 괜찮아요. 예. 다시 돌아와서 그걸 부르시고 나서.
0: 잔소리에 이게 좀 좋아하는 노래라 말입니다.
1: 예, 매력 있잖아요.
0: 잔소리 재밌는 게 많지고 보니까.
1: 그럼요. 사철가도 혹시.
0: 사철가도 얼마나 재밌습니까?
1: 네, 사철가도 혹시 기억에 남나요?
0: 예, 사철가도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게?
1: 그 사철가 한번 불러보세요.
0: 아우, 가사로 어디 사철가 봅시다. 예.
1: 네. 사철가는 저도 가사가 예. 좀 조금 그 아리송해서 이제 예. 우리가 다음 시간
0: 어떻습니까 그게?
1: 이산저산
0: 아 어렵습니다. 네.
1: 꽃이 피니 네.
0: 이산저산
1: 하나 둘
0: 꽃이 피니
1: 분명코 봄이로구나.
0: 알았습니다. 예, 네, 이따가 다시 부르겠습니다.
1: 아, 그럼요. 사철가를 예. 이제 또 준비하세요. 예. 굉장히 좋잖아요.
0: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1: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네. 아유, 너무 수고하셨어요. 사철가도 이 윤여사님은 얼마든지 또 잘 부르실 수 있는, 예, 그런 기량을 갖고 있거든요. 네. 29193 33번 전화가 열려져 있습니다.

0: 담보입니다. 여보세요?
1: 예, 엄연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환영합니다.
1: 예, 오래간만입니다.
0: 그러니까요. 방금 정 선생님께서 남성분들은 좀 참여하기가 좀 안 좋아하실 거라 했는데 환영합니다.
1: 예, 불러봅시다. 그럼요. 담배 세알이랑 불러봅시다.
0: 담배 세알이랑. 네.
1: 예, 불러봅시다. 예. 예, 부르겠습니다.
0: 네.
1: 정...

0: 예, 실례했습니다.
1: 어우, 잘하셨어요. 박 선생님이 예전보다 예, 이 장백의 새알이랑 너무 잘 부르시네요.
0: 예, 아, 거리 멉니다. 수고하시.
1: 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야, 급하시네요. 장백의 새알이랑 후렴구를 그냥 편안하게 라라라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랄랄랄랄랄라 하면 좀 이 굴리기가 힘들잖아요. 제 아닙니다. 네, 오늘도 민요가락

차차에 오셔서 노래를 부르신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이 노래를 한 번 더 들려드리면서 표 보는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랄게요.

따라가지. 이 노래는 판 곡거리 장단 발본의 6박자의 노래라고 했죠. 그래서 첫 박에서 강박으로 된 부분 명심하시면 장단이 잘 살아납니다. 덩기덕 쿵따 덩기덕 쿵따라죠.

노래를 배우실 때 보통 그 단박자로 쉬고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대중들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이 노래는 난이도가 크게 없다고 봐요. 크게 불편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 배우실 것 같습니다. 넘실넘실 춤을 추고 두리둥둥 두리둥둥.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이 노래와 함께 저도 역시 작별 인사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여러분 또 해해년년 정말 만풍년이 든 것처럼 또 우리 행복하게 네, 웃으면서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엄이란이었습니다. 네,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다시 한번 더 들려드릴게요.

갑작스러운 공습으로 휴양연에는 다친 사람이 많았다. 하자진 말고도 두 사람이 다치고 두 사람이 죽었다. 후정은 동필무도로 부대를 이끌고 마을로 들어가 쉬라고 하고는 자기는 몇 사람을 데리고 뒷산으로 가서 희생된 동지들을 묻었다. 일을 마치고 나니 어느새 사위가 어둑어둑하였다. 마을 어귀에 이르자 마을 서쪽 길에서 말밥국 소리가 차지르지기 들려왔다.

말대에서 피리 달려오고 있었다. 먼저 내린 사람이 달려와 물었다. 효양령이 이곳에서 머물고 있습니까? 우정이 불빛을 빌어보니 모태동의 심호위병이었다. 모두석 동지는 오셨습니까? 호위병은 우정을 알아보고 대답했다. 네, 불현장 동지도 함께 왔습니다. 저쪽에서 외투를 걸친 모태동이 말에서 내려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다급히 물었다. 우정 동지, 공습을 받았습니까? 네, 너무 방심했습니다. 우정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서상자는 얼마나 됩니까? 우정이 간단하게 보고했다. 하지만 하자진의 상태를 말하면서 말을 더듬었다. 모태동은 말이 없었다. 불현장이 물었다. 수술은 했습니까? 리치를 함께 보냈으니 지금쯤 수술을 하고 있을 거라고 우정이 대답하였다. 그러고는 모태동 일행을 데리고 마을로 들어갔다. 호위병 한 사람이 남아서 여기까지 달려오느라 땀으로 뒤범벅이 된 말을 천천히 산책시키야 한다. 동필무가 소식을 듣고는 람프를 들고 마중을 나왔다. 동어르신, 이번엔 정말 위험했다고 들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모태똥이 손을 맞잡고 물었다. 괜찮네, 괜찮아. 동필무가 대수롭지 않게 대꾸를 했다. 놈들이 날 생매장하려고 했지만 내가 어디 호락호락 당할 위인이든가. 그러고는 앞뜰을 가리키었다. 자진은 지금 수술을 받고 있네. 동필무가 람프를 들고 앞장섰다. 방 안에서 밝은 불빛이 새어나왔다. 창문으로 사람 그림자 몇이 흔들렸다. 문을 살며시 열고 모태똥이 안으로 들어갔다. 하자진은 가만히 누워있었다. 들끓 아래로 두텁게 깔린 볕짚이 보였다. 상위는 가리개가 달린 석유등이 켜져 있고 간호사가 한 손에 람프를 들고 서있었다. 의사 리치는 손에 촉집게를 들고 고개를 숙인 채 파편을 꺼내고 있었다. 그는 모태똥과 동필무, 불현장이 들어오는 것을 보더니 천천히 허리를 펴고는 어깨를 으쓱하며 난처하게 웃었다. 살짝 드러난 이마에 작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쉽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거든요. 상처가 이렇게 심한데 마취약도 없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모태똥은 허리를 숙여 하자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하자진은 두 눈을 꾹 감고 누워있었다. 얼굴이 종이장처럼 새하였다. 간호사가 부지런히 피를 닦아주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서 자꾸만 피가 한 줄기 배어나왔다. 모태동은 하자진의 발목에 조심스레 손을 가져다 댔다. 맥박이 아주 희미했다. 천군만마도 태연히 거느리는 지도자의 얼굴빛은 점점 해석해지었다. 실은 먼저 머리에 박힌 파편부터 꺼내야 합니다. 리치가 족집게로 머리를 가리키면서 걱정스레 말했다. 하지만 너무 상처가 깊습니다. 손을 대기 어렵습니다. 그는 안경을 밀어올리며 불현장을 보았다. 불현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먼저 꺼내기 편한 것부터 해도 됩니다. 한 번에 다 꺼낼 수 없으면 다음에 꺼내도 되니까 환자가 항상 안정을 취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리치는 머뭇머뭇 하자진의 가슴팍 단추를 벗기었다. 가슴에 꽤 큼직한 파편이 박혀있었다. 그는 족집게로 솜덩이를 집어 상처 부위를 살살 닦은 다음 파편을 쑥 빼냈다. 하자진이 얼굴을 찡그리며 아! 하는 신음소리를 냈다. 자진! 모태똥이 손을 잡고 불러보았지만 하자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모태똥은 가볍게 입술을 깨물었다. 이마에는 깨알같이 작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동필문은 모태똥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연지, 그냥 돌아가서 쉬는 게 좋겠네. 여기 일은 우리가 알아서 잘 하겠네. 파편만 꺼내면 상황이 좋아질 거야.

어서. 리치는 꺼낸 파편을 범랑 접시에 놓고는 웃으면서 말했다. 모주석 동지, 마음 놓으십시오. 저희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모태똥은 그윽한 눈길로

0: 동생 됐을 때였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오늘 밤 사랑하는 아내의 생사가 엇갈렸을 때였다. 어둠 속인지라 수행 인원들이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었다. 동필무와 후정은 말없이 통구 밖까지 바래다 주었다. 모태똥은 드넓고 깊은 강처럼 고요한 사람이었지만 어쩌다 화가 나거나 흥분할 때면 사나운 물결이 밀려드는 바다 같았다. 철학자의 냉정함도 갖추었지만 시인다운 정열도 품고 있는 사람이었다. 장정길에서 힘겹게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떼어놓아야 했던 아내가 지금 크게 다치어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모태똥은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하였다. 그는 말에 오르기 전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나서 힘있는 손짓으로 북쪽을 가리키며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다.
1: 놈들이 폭격을 하라지요. 포부를 하라지요. 차단을 하라지요. 적군이 수십만 명 더 늘어난다고 해도 우리 홍군의 북진을 절대로 막지 못할 것입니다.
0: 불연장과 호위병들도 모태똥의 뒤를 따라 말에 올랐다. 순식간에 큰 길에는 말바꿈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였다. 오늘따라 말바꿈 소리는 유달리 우렁차게 들려왔다. 이튿날 들급반 반장 정양상은 쪽지를 한 장 받았다. 정양상 동지,
2: 동지가 내일 가서 하자진 동지의 들것을 들어주십시오. 오늘 저러 하자진 동지가 적기 폭격으로 다쳤는데 부상당한 몸으로 걸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0: 모태똥. 정양상은 강서 사람인데 남방 사람치고는 보기 드문 꺽다리였다. 오람진 체구의 키 큰 모태똥과 비슷하였다. 그는 쪽지를 받고 망설이었다. 모태똥은 아픈 몸으로 강서를 떠난 데다가 장정길에 올라서도 한밤중까지 작전을 짜고 일을 하느라 이튿날 말을 타기 힘들 지경이었다. 그래서 들 것을 배정해 주었는데 자신이 이렇게 떠나면 어쩌나 싶었다. 그는 모태똥을 찾아갔다.
3: 모주석 동지, 제가 떠나면 주석 동지는 어쩝니까?
4: 말을 타면 되지요. 밤에 주무시지도 않고 이튿날 말을 타는 데다가 마루에서도 책 보기를 좋아하시는데 그러다가 말에서 떨어질라고요?
5: 그럼 책을 안 보면 되겠군.
0: 정영상은 잠깐 망설이다가 눈을 깜박이며 말했다.
6: 휴양년에도 들 것이 있습니다.
5: 정동지, 당신은 후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를 겁니다. 동지가 가면 하자진 동지 들 것을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있지 않겠어요?
0: 정양상은 고개를 끄덕이었다.
6: 그러면 말을 탈 때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0: 집을 나서며 정양상에 당부를 했다.
5: 정동지, 잠깐만 기다려줘요.
0: 모태똥이 정양상을 불러세우더니 작은 보따리를 들고 나왔다.
5: 여기 달가리 11문 개 있는데 좀 가져다 주지.
0: 정양상은 보따리를 받아주고 대문을 나섰다.

무르녹는 봄빛이 사람을 취하게 한들 어찌 여전사의 뜨거운 정에 비기랴. 온갖 어려움과 온갖 통증도 따뜻한 애무 속에서 가뭇없이 사라진다. 온남당은 역시 달아난 말이야. 누군가 읊조리는 말이 신선한 바람 사이로 들려왔다. 하자지는 햇살이 눈부셔 얼른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크게 뜨고서 새파란 하늘과 낯선 풍경을 바라보았다. 과연 달랐다. 귀주에서는 날씨가 매일같이 흐리고 축축해 마치 구름

0: 산속을 걷는 것 같았다. 헌데 이곳은 얼마나 볕이 밝은지 몰랐다. 비록 끝없이 펼쳐진 산은 가도 가도 영원히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지만 넓은 골짜기로는 논이 떼기떼기 넓게 펼쳐져 있었다. 마을은 대개 산비탈이나 산기슭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귀주보다 크고 기와집도 많았다. 어떤 집은 좁고 높다랗게 지었는데 얼핏 보아서는 청집 같았다. 더구나 흙빛깔이 사뭇 달랐다. 멀리서 바라보면 고향 강서처럼 온통 붉은 빛이었다. 하자재는 부상을 당한 뒤에 2-3일 내내 정신을 잃고 누워 있었다. 비를 너무 많이 흘려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야 조금씩 기운을 차릴 수가 있었다. 의식이 돌아올수록 상처는 더 아리고 고통스러워났다. 머릿속은 하늘에서 어지럽게 흐르는 구름처럼 복잡하였다. 두 달 전에 낳은 아이가 자꾸만 떠올랐다.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아직도 살아있을까? 성씨도 모르는 묘족이 아이를 잘 길러줄까?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아이를 그리워하다 보면은 서금에 남겨놓은 모모가 떠올랐다. 사실 하자지는 두 달 전 낳은 아이를 딱 한 번 보았을 뿐 모든 것이 어렴풋하기만 하였다. 그래서일까 떠오르는 나이의 모습은 늘 모모를 닮은 나이였다. 왜 아이의 얼굴이라도 똑똑히 기억할 수 있게 자세히 보아두지 않았던 것일까? 물렁말, 이제 강물에 들어설 테니까 조심들 하라고. 정반장이 들것을 들고 앞에서 그었다가 뒤따르는 들것 대원들에게 소리를 지었다. 그 들것 대원들은 류시성을 가진 강서 사람이었다. 장전길에서 발가락이 상한 뒤로 낫지 않고 내내 고름이 나와 물렁밭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하자지는 들것 대원의 무드러진 발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났다. 꼼짝 못하고 누워만 있으려니 더 괴롭고 힘들었다. 하지만 그 들것 대원은 언제나 웃는 얼굴이었다. 정반장, 걱정 말고 갈 길이나 가시죠. 두 사람은 좁은 계곡 사이를 흐르는 강으로 들어섰다. 강은 그리 넓지는 않았지만 바닥이 온통 돌투성이었다. 얼마 못 가 들것 대원이 아야! 하며 휘청거리더니 겨우 몸을 가누었다. 물렁말, 그렇게 조심하라니까. 좀 헛디딘 걸 가지고 뭐. 그는 헤헤 웃으며 넘기었다. 하지만 들것에 누워있는 하자지는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났다. 그는 문드러진 발로 돌뿌리를 찼을 터였다. 하자지는 마치 누가 자기 가슴에 난 상처를 헤집기라도 한 것처럼 괴로웠다. 강을 건너자 정반장의 뒤에서 또 소리를 쳤다.
1: 어이, 그새 또 대호에서 떨어져서 더 빨리 가자고. 어, 어서. 좋아, 그러지.
0: 들것은 가볍게 달려나갔다. 이것은 행군의 법칙이었다. 앞사람이 걷기 어려운 곳을 만나 군병이 걸음을 하다가 길이 튀어 달리게 되면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한참 떨어지였다. 곧장 쫓아가지 않으면 대호를 따라잡을 수도 없었다. 머뭇거리다가는 점점 더 뒤처지기가 쉬웠다. 어떤 때는 금방 수경지에 이르렀는데 다른 사람들은 벌써 출발을 하려고 서두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 쉴 생각을 말아야 하였다. 이렇게 걷다가 달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하자지는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다친 발로 걸을 때마다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견뎌야 했다.
1: 살을 넘어야 하니 물렁말, 자네가 앞에서 걷게. 어? 그러죠.
0: 들것 대원들이 들것 앞

앞으로 나갔다. 정반장의 발이 불편한 물렁발을 배려해 뒤로 간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래야 두 사람 모두 산을 오르기가 좀 쉬웠다. 오르막길을 갈 때는 들끈 무게가 대번에 뒤로 쏠리기 때문에 뒤에 선 사람이 키가 크면 힘이 덜 들었다. 하지만 앞서가는 사람도 쉽지는 않았다. 만약 가파른 길이라면은 천천히 무릎 걸음을 해야 들것에 누운 사람이 떨어질 염려가 없었다. 그럴 때면 들것에 탄 사람도 괴롭기 짝이 없는 노릇인지라 걸을 수만 있다면은 아예 들것에서 내려서 걸었다. 하지만 하자지는 온몸에 여덟 군데나 상처를 입어 몸을 돌려눕기도 힘들었다. 이렇게 가파른 산을 넘어야 하니 들것 대원은 한 걸음 한 걸음 무릎 걸음을 해야 할 터이지. 하자지는 무릎이 너덜너덜해질 그 들것 대원의 바지를 떠올리니 정말 울고 싶었다.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고생이구나. 상처가 깊어 쉽게 나올지 어떨지도 모르지. 대체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들끝 곁에서 걷고 있는 오호이병과 분더분한 정반장의 등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남편이 생각났다.

장편 소설 대장정 5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 만들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0: 그러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류의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종나시면 코엔자임 Q10 도과학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이 계절에 따라서 어떻게 내 마음을 관리하는가 이런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연구하고 거기에 따라준다 할 때 건강상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이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은 피해야 되는가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오 같은 때는 보면은 어제는 더운, 확실히 더운 계절입니다. 물론 뜨문뜨문 비가 오는 것도 있지만 이 더운 계절에는 우리 그 좀 찬 음식이, 시원한 음식이 많이 당깁니다. 그렇다 해서 참으로 냉장고 문을 열고 벅벅벅 마인다거나 너무 찬 것만 잡수는다 할 때 우리 몸이 상하게 됩니다. 때문에 바로 이런 계절에 따라서 우리 음식 관리도 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 음식에는 아주 찬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냉한 성질을 가진 음식들이 있고 또 아주 더운 음식이 있고 좀 더운 음식, 열한 음식이 있고 이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접하는 음식 가운데서 보면은 배추라든가 오이라든가, 그 다음에 죽순. 우리 북방에는 죽순은 크게 아예 먹지만 남방에서는 죽순을 많이 먹게 됩니다. 죽순, 미역, 그 다음에 그 연꽃뿌리, 연근이, 미나리, 그 다음에 우리 많이 먹는 순박이, 그 다음, 우리 배라든가 수박, 참외, 녹두, 좁쌀. 이게 다 성질이 좀 많이 찹니다. 이걸 경상적으로 먹으면 특히 중약을 먹으면서 이런 음식을 즐겨 먹는다 할 때는 약효가 많이 못해집니다. 그 다음에 시금치라든가 무라든가 상추라든가 오징어라든가 오리고기, 돼지고기, 두부 이거는 조금 서늘한 성질입니다. 이제 앞에서 말한 뭐 수박이나 참외나 배추나 오이처럼 많이는 차지는 않아도 그래도 냉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 먹을 때는 좀 자기 체질을 고려하면서 물론 소결이 세고 입이 많이 마르고 이런 사람들은 좀 찬 성질을 잡사도 이렵지만 손발이 시리고 아랫배가 냉하고 조금만 찬 거 먹었다면 설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찬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특히 저희들 이 건재 보신환처럼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약재가 들어간 약, 중약을 쓸 때는 우리 다 찬 음식, 그 다음에 기름진 음식 피해라는 게 이 도리입니다. 특히 우리 그 무 같은 것도 피하십시오. 이 원기를 보충하는 약이기 때문에 무는 리치를 시킵니다. 무 먹으면 트림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보충하려고 하는 기를 빠지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집에 남편도 지금 건네 보신환을 지금 방송 듣고 여러 달째 지금 먹고 있는데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1: 네.
2: 네, 혈압이 그냥 높으면서 머리 어지럼증이 자꾸 나타났대다. 그리고 많이 또 네. 머리도 흉하고 그러다 또 경력이 많이 떨어져서 정신도 좀 안 나고 이랬습니다. 네. 그러면서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 이런 증상이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개선 많이 가져왔습니다.
1: 네. 네.
2: 그리고 예. 혈압이 높은 것도 온종일 잘 되고 있습니다.

0: 그렇지.
1: 예, 그럼 머리도 많이 막았었다 합대다겠지.
0: 예.
1: 뭐 자꾸 경력이 없으면 자꾸 물어보던 게 또 그것도 많이 났습니다 지금쯤에는.
0: 예.
1: 그리고 거기에다 예, 병원에 가 보이니까 나 간선 시하다 이랬대다.
0: 예.
1: 그래서 콩팥이 많이 허하다 해서 지금 소변 잘 보지 못한다 말입니다. 잘 보지 못하고 예. 그냥 그러니까 내 쑥 나가 못 가니까 나 몸이 그냥 붓기고 예. 얼굴도 그냥 부석부석 했댔습니다. 근데 이 증상이 요새는 얼굴 붓기가 싹 내렸습니다, 저는.
0: 콩팥이 좋아지면 몸에 붓기가 싹 빠진다.
1: 이게 소변제 지금 시원히 예. 잘 본다, 잘 나간단다.
0: 네, 그렇죠. 독소.
1: 예. 그래서 고열이 있는지 간열이 있는지 가방에 있으면서 예. 그냥 입도 마르고 눈도 그냥 건조하고 예. 그냥
0: 간열이
1: 예. 피도 됐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싹 나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0: 예.
1: 예, 그냥 또 다리 맥이 없어서 예. 이렇게 아래 다리 그냥 맥이 없다고 또 떨린다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약 먹은 후부터 온몸에 맥도 오고 예. 정신이 나고 다리 맥이 온답니다.
0: 예.
1: 그래 집이 7층이 돼서 그냥 다닐 때는 힘들게 다닌데도 싱싱 달아올라온다. 잘 댕긴다 지금 요즘엔 다리 맥이 있다면서.
0: 그런 데서 알긴단 말입니다. 맥이.
1: 예. 짐을 들고서 잘 댕긴다. 차서 짐을 다 손살 잘 들고 자전거 잘 들고 다닌다.
0: 예.
1: 그래서 먹은 동수한테 약이 좋다. 냄새 딱 이렇게 약가병이 맞다면서 무슨 단약이 예. 무식이 하면서 이 약 난 계속 먹겠다 이랬을 때 오늘 또 배달 받다 그랬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우대 예. 활동 계속 있습니다. 이번 달 내내.
1: 예.
0: 예.
1: 예.
0: 예.
1: 우대 활동에 참고하겠습니다.
0: 예.
1: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예보신환에는 우리 원기를 보충하는 데서 중점을 둔 약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원기 부족으로 해서 많은 병이 옵니다. 예, 우리가 늙어간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기혈 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기혈 부족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원인입니다.
2: 때문에, 네.
0: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3: 네. 저리 건네 보시는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썼는가 하면 소변 작고 소변 시원하게 못 보고 또 허리가 아프고 또 무릎 관절도 아프고 또 맥이 없고 관절이 잘 걸렸습니다. 굉장히 이거 쓴 다음에 소변 짜증이 많이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소변이 시원하게 나가고 허리 아픈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무릎 관절도 좀 아픈 게 나고 지금 힘이 나는 게 아닙니다.
2: 네. 여보세요. 네.
3: 그리고 또 감기 슬 걸립니다. 그래서
0: 네.
3: 효과 보고 있을 때 자꾸 배달을 계속 쓰겠습니다.
0: 네. 배달 전화번호 좀 주십시오.
3: 네.
2: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0: 치료 잘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예. 아, 이래서 우리 이 건네 보신한 보면은 자꾸 설명드리기 싶은 내용이 뭔가 약이 조합이 잘 됐습니다. 원기를 보충하는가 하면은 그냥 보충만 해서는 흡수를 아예 하면 또 소용없습니다. 흡수할 수 있게끔 비비를 좋게 했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네.
2: 네.
4: 예.
2: 네.
4: 네. 네. 항상 머리 어지럽고 뭔가 머리 아프고 심장도 떠지 않고 경력도 네. 없고 해서 지금 선생님 강의를 듣고 건열보시환을 쓰고 있는데 지금 이약 쓰고 예, 혈압이 오동됐습니다 지금.
0: 맞습니다.
4: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어지럽지 나중에 어지러운 인사 없어집니다. 이거 예, 모르니까. 예, 네. 가슴이 그냥 후들후들 떨림에 숨이 차진 것도 많이 도와지고 특히 이게 깜빡깜빡하면 예, 이 경련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경련이 많이 도와졌습니다 지금.
0: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가 어느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 되나서 예, 그 원인이가 바로 비장, 간, 코파치기 때문에 그런 오장을 좋게 하는 약이 되나서 쓰면 여러 가지를 효과가
4: 예, 야, 효과 좋습니다, 이 면에서. 그러고 나서 이게 코파치 좋지 않아서 예, 소변 사수가 많고 소변이 시원히 나가지 않고 해서 화장실 자꾸 다니니까 예, 잠을 자지 네. 못해서 예, 고생했는데 이 약 쓰고 예, 콩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4: 지금 예, 하루 전에 한 번씩 화장실을 다니니까 예, 다 잠을 잘 자니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그뿐

0: 하고 예. 야, 머리 맑아지고 정신 나는 게 알립니다. 지, 이 약 쓰고.
1: 같이 좋아지는 데는 아주 좋은 약재들이 그 방면에서는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될 약재들이 다 들어가죠. 같이 좋아지는 데는 확실하게 알기.
0: 왜, 야, 네. 이 약 쓰더만 생각밖에 여름에를 효과 보니 약이 지금 얼마 없어지 오늘 배달받아서 계속 쓰다고 그럽니다.
1: 네, 우대 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이번에는.
0: 예, 예, 예, 우대 활동 참가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총적으로 저희들 이 건의 보시면 설명드리자면은, 우리 이 비위가 나쁘다 할 때는 콩팥이 나쁘고, 콩팥이 나쁘면 심장이 나빠지고, 이런 중이 샹성샹크돌에 의해서 만들어진 약이고, 그 약재들이 배합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황제가 쓰던 약이란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건종 황제는 이 약을 쓰고 이 이전 나이로 83세까지 살았으면 아주 오래 산 거죠. 그리고 또 이 오랫동안 황제 자리에서 17명의 아들들을 뒀습니다. 이분이.
2: 네,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2: 네.
3: 예, 저도 지금 건재 보상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어제 건강 소변이 이게 소변 지나 살아서 기본에서 발전하게 늦어버신 무게가 근본 참을 이룰 수 없다만 그래서 이거 쓰게 된 방송 통해서 이게 여름에서 좋다고 썼는데 다시 써보니까 이제 얻으면서 단단히 되는데 지금 도는 게 아기 남아옵니다.
1: 네.
3: 그래 그리고 또 이 장암이 또 잘 온다만 이게 장암이 허리 들지 않나만 근데 지금 내 장암이 잘 온다만 그리고
1: 실명증 쓰면은 실명증 치료에서의 확실한 네. 우리 그 산소인이란 비싸서 인감한 약이 아니죠. 산소인이란 다 들어간 약이 이 약입니다. 이래서 네. 실명증 치료에서 아주 좋습니다.
3: 예, 그래서 쓰니요 이제 오면 하나도 안 되는 것이 있으니까 이 약이니까 이게 얼마 약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이번 활동 좋을 때 또 참석하다겠네.
1: 예,
3: 하여튼 예, 하십시오. 예, 안녕.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건종 황제는 1711년생입니다. 1711년 9월 25일생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1799년도 2월 7일에 돌아간 데 83생계는 89세 것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약을 어느 때 접했는가? 이 건예보신환을 접한 시간은 이분이 딱 이 년세 있을 때 1771년도에 접했습니다. 그래서 쭉 쓰면서 71년도부터 계속 써서 1799년 거서 살았단 말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4: 이 나 저도 건네보신 하나 먹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먹었는가 하면 이 들어서 저리 안 돼가지고 이 머리가 어지럽고 고리띵 하면서 정시하이 나고 나는 또 녹음 도 좀 있습니다. 그래는 있는데 지금 이 약을 먹은 게 이 들어서 저리 잘 되고 용도습니다. 머리가 네. 어지럽고 고리 아프던 게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네. 밤에 잠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 네. 지금은 이 사무용 잘 잡니다. 히라도들이 잘 되고 머리 안 아프니까는 그런 것 같습니다.
1: 네.
4: 예. 그리고 이 밤소변이 특별히 닫아가지고 밤에 모습이 몰라 자꾸 당기다나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 사무 잘 자니까는 하드끈하게 그래도 기근 일어나야 두 번이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네. 사무 잘 자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 정신하고 이 머리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1: 네.
4: 예. 그리고 이 중에서기 소화가 안 되던 게 소화가 잘 된다. 이 약을 먹은 게.
1: 네.
4: 이 미네 밥 먹기 싫고 밥 먹으면 딱 맥힌 것 같으니 내려 아이 가고 그러던 게 지금 그런 증상이 없어지니까 밥을 잘 먹으니까 나 맥이 납니다.
1: 원래 이 약이 금비 익기 작용이 있다고 효능에다 박힌 약입니다. 이 금비 익기 작용 있는 약은 잡으면 그 특이하게 항상 배가 붓고 땅두수하고 소화해야 되는 사람은 거기 싹 해결됩니다.
4: 예, 그래 그런지 밥 싹 다 드니까 되나 밥 잘 먹으니까 되나 얼마나 맥이 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되나 이

0: 지금 약이 조금밖에 없지 이번 활동이 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 활동에 참가해가지고 이거 계속 이 약을 쓰려고 합니다.
1: 예, 네, 우리 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0: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1: 건강하십시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세월이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황제들 쓰던 약들 우리도 좀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옛날 같아서는 이런 처방이 꽁꽁 숨겨져서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하죠. 예. 근데 이 약을 우리 오늘날도 백성들 같이 쓸 수 있고 또 가격상에서 좋은 약재가 들어가서 비싸기는 비싸지만 우대 활동 이용하면은 우리 얼마든지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사실 지금 약이 나오는 가격대를 하면 이 약은 1,000원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귀한 약재가 25가지나 들어가면서 우리 400원대다. 이거는 또 우대 활동 이용하면 절반 가격 내려올까 200원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런 약은 우리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약이고 장기적으로 쓴다 할 때 우리가 정말로 백세 시대에 아프지 말고 여러 가지 이런 장기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다 도모하고 기와회를 보충하고 경각을 소통하는 약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 뇌 건강도 찾아지게 되죠. 예. 그거 뭐 다른 방법으로는 이 뭐 대뇌 세포를 살굴 수 없습니다. 오장육부가 나쁘고는 살굴 수 없죠. 이래서 대뇌 세포가 손상 오고 뇌 세포가 죽어가는 원인 그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오장육부를 다 동시에 치료합니다. 중점 우리 곰팡이 신작용을 통하고 곰팡이가 좋아지자면 우리 비위가 좋아져야 되고 비위가 좋아지고 곰팡이 좋아지면 간이 좋아지고 이런 중이도리에 근거해서 만든 약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자 교고람 등 진귀한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 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 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어제 이어서 계속 그 내용에 관해서 방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우대활동 간단 말씀드립시다. 연기입간구복액 약에서 약을 더 드리는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활동이란 말씀드립니다. 일단 우리 어제 내용에 이어서 강의 드린다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데 그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어떤 약을 선택하고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말합니다. 예. 심장열이 센데 또 폐열이 센데 나는 항상 입이 마르고 혓바닥이 보면 싹 갈라 터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열이 어쨌든 머리에 많이 고여있다는 건 아는데 이거 뭐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다 이런 분들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은 어디 있는가? 간성 부주라는 겁니다. 예. 간하고 곰팡이 모든 기능이 떨어진 걸 간성 부주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는가 하면 곰팡이였습니다. 곰팡이 특히 곰팡이 음기가 허하면서 음기란 무엇인가 이거 하나하나 우리 알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예. 음기란 서늘하고 촉촉한 기를

0: 음지라고 합니다. 우리 산에 가면은 양지 쪽 있는가 하면은 음지 쪽 있죠. 양지 쪽에는 가면은 햇빛이 바짝 들어오고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응달진 곳에 가면은 축축하고 이 서늘하고 자라는 나무나 풀들도 또 종류가 다릅니다. 축축하고 서늘한 데서 자라는 게 우리 영지버섯 같은 게 다 이 서늘하고 축축한 데서 자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음기란 우리 몸에서는 마르지 않게 우리 몸을 마르지 않게 허혈이 생기지 않게 촉촉하게 우리 몸의 진액을 생산해주고 허혈은 내려오는 길을 말합니다. 곰팥이 음기가 장기적으로 부족하다할 때는 간에 와서 열이 생깁니다. 이 간의 열은 간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온몸에 싹 퍼집니다. 특히 열이라는 것은 울로 얼리 뜨는 이런 물리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래서 간열이 세게 되면은 쭉 올라오면서 우리 강경락을 통해서 모든 이 강경락이 지나가는 곳마다 병이 걸리는 겁니다. 이래서 입도 마르고 목안도 마르고 폐열이 시다 보면은 코안이 자꾸 말라서 근질근질해서는 자꾸 코를 부비게 된단 말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0: 예.
2: 예, 저도 지금 영기관 공부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2: 나는 어째 쓰는가 하다면, 항상 이게 맥이 그래서 아무 맛이 없고 맥이가 똑 떨어져서, 그러면 낯이란 게, 그는 검은 게 색깔이 완전 변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병원에 검사할 거 아니에요. 간이가 염증이 있다는데.
0: 예.
2: 그래서 약을 재오는 거, 저 약을 재다 뭐라는 데 싫다고 해서, 나 집에 가서 저 계약을 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연기관 고혈 썼는지 얼마 애써서 벌써 예, 이게 밥맛이 돌아서더라만 합니다.
0: 네.
2: 예. 이러니까 이 밥이 막 그냥 차츰차츰 한 달 그다 먹으면 막 밥맛이 오니까 소화도 잘 되고 옛날에 소화 안 해야 되던 게 벌써 소화 잘 되더라만.
0: 네.
2: 그러면 벌써 또 손에 얻어 쓰기는 몇 달 썼는데 마취가 완전히 그 범위색이 긴다만 합니다. 그리고 어디 맥이 없는 건 모른다만 그 때문에 검사가 간이 그냥 많이 좋아졌다 염증이 어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약이 어쨌든 내 몸이가 이렇게 특별히 다른 약보다 이게 맞더라만 근데 단단히 뜯어봤다만 그래서 어쨌든 내는 이 혹시 하지마 이거 장기로 어디 써야 되겠다 이게 내는 것이 있다만 그래 오늘은 저 선생님께다가 이 약을 소개를 좀 감사합니다.
0: 네, 치료 잘하십시오.
2: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우리 몸에서 예, 간하고 곰팥이 동시에 나쁘다 할 때는 많은 병이 생깁니다. 일단 먼저 우리 몸의 진액이 마르면서 피가 걸어집니다. 진액이 마른다는 것은 우리 몸에는 70% 이상이 다 진액입니다. 수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액이 생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간열로 인해서 다 마른다 이러면 첫째 혈액이 걸어진다 혈중도가 높아진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3: 네, 네 지금 영지 고백을 쓰고 있는데 나는 어째 썼는가 하면 어떤 논의에 들어서 그런지 놀림액이 없고 어쨌든 힘이 나지 않을까 사람이 밥이 맛이 없고 소화에 되고 귀에서 소리 나고 늘 이런 증상이 욕만에 뺐습니다. 그런데 내 이 영지 고백을 쓰고 있는데 야영 여러 면에서 도와줬습니다. 주요하게 네. 그렇게 입이 마르고 코이 마르고 입안이 자꾸 해지고 예. 이러던 증상은 벌써 두 달쓰가 이뤘습니다. 영 좋지. 예. 예. 그리고 예. 잘못하지 못해 영 고생하고 수면들이 늘 먹지 않은 못 잤댔습니다. 근데 어서는 네. 네, 이렇게 이 약을 쓴 후에는 수면들이 깨고 야 잘못할 겁니다.
0: 그리고 예. 그 허혈이 싹 없어지고 머리가 복잡하지 않다 말입니다. 그러면 신경이 안정됩니다.
3: 야, 그리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니까 그렇게 어림지도 나고 그러던 증상이 다 사라지니까 항상 몸이 편안하고 이 다리가 다 가볍습니다. 몸이 영 네. 좋습니다. 그래 예. 이거 내 쓰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 남동생이 있는데 그 병원에 가 검사를 할까 강내나 복수 시초랍니다. 그래 네.

0: 야, 내 이거 나는 약을 염선택 잘해서 너네는 지금 하도씩 시각에 다니니까 니 써보라 했더나. 그래서 내가 검사라고 이 약을 지금 어서 내 반년 썼으면 내 동생이지.
1: 네,
0: 그렇게 도와줬단다. 그렇게 먹였고 남자들 술을 자꾸 먹자 그러니까. 네. 그 술을 예, 자꾸 먹고 그러니까 이 몸이 자꾸 붓기고 예, 아주 불편해 했는데 지금 몸이 붓기니 싹 내리고 예, 소화해야 되고 그렇더니 소화 잘 되고 밥을 너무 잘 먹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술을 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네. 예, 많은다는 게지 자기가. 그래 이게 오늘 들어보니까 활동이 좋을 때 우리 두 분이 좀 오늘 배달 받다고 그랬잖아 지금. 얼마나 좋습니다. 예, 그래 오늘 배달 지금 배달 받아 되지?
1: 예 됩니다. 배달 전화번호 아. 알려드리겠습니다.
0: 예.
2: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0: 아 5012797번.
2: 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이렇게 되면은 간하고 곰팥이 다 나쁘게 되면은 어떤가 하면은 그 증상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귀에서 소리가 난다든가 가는 귀가 남보다 빨리 갑니다. 그리고 식은땀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골가병이 많이 납니다. 이 관절에도 관절 활막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관절의 활막액이 다 마르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마른 관절이 조금 그 안에 진액이 있어야 이 관절들이 잘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다. 간하고 건밭이 나빠졌을 때 이렇게 동시에 두 장기가 나빠지게 되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남자들을 갈 때는 이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증이라는 게 성생활을 하고 나도 시원하지 못하고 정자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소변 보고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원하지 못하고 소변이 방광에 남아있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콩팥이 기가 허하기 때문에 이거 확 내밀지 못한단 말입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5대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5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가수 안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요매 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호철입니다. 첫 곡은 문춘산 작사 리경두 작곡의 고향의 향기입니다. 먼드렁 밭드렁에 스며있는 흙냄새, 어머니 밥상에 증겨운 도장국 냄새, 그리운 고향의 향기가 바람을 타고 전해집니다. 이철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맞는 행복 누려가세입니다. 누구나 바라는 맞는 행복. 오래오래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소원을 담았습니다. 안녕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 노래는 김성수 작사, 한정자 작곡의 소중한 당신입니다. 내게는 하나밖에 없는 그대, 잊고 살았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주는 고백입니다. 류영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한은영 작사 작곡의 화초실의 멜로디입니다. 해사 가득한 화초실, 푸른잎과 꽃들 사이로 흐르는 잔잔한 선율, 도심 속 평화로운 위로를 전하는 곡입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 노래는 김학성 작사, 류영근 작곡의 물입니다. 생명의 구는 맑고 부드럽지만 바위도 뚫는 인내, 물처럼 살아가는 지혜를 노래합니다. 김미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박영일 작사, 허순다 작곡의 내 고향 하얀 마을입니다. 햇살 아래 비춰지는 하얀 벽이 집, 깨끗하고 정겨운 내 고향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노래입니다. 디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권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에 대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저희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여행을 혹시 좋아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연초부터 계획을 단단히 세우고 여행 코스를 꼼꼼하게 정하더라고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 낯선 풍경도 구경하고 새로운 이야기도 만나는 여행은 마음을 충전하는 특별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는 산과 바다를 찾아 자연을 느끼고 누군가는 옛 고장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현재의 맛과 정취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계획대로 떠나는 여행도 좋지만 예상밖의 소소한 만남이 주는 즐거움도 여행의 큰 매력입니다. 오늘은 저랑 함께 간단한 나들이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왔는데요. 관광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 연결시 해란 명소 해란의 눈 번지점프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해발 516m, 담 높이 190m에 달하는 해란 명주는 옛 연결 기상 레이더 경관탑을 기반으로 구축한 것으로 북방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곧탑형 번지 점프 체험을 선사합니다. 일반적인 지상 번지 점프와 달리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는 이 번지 점프는 15m 길이의 주 로프가 최대 45m까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안전 로프까지 더해져 최대 50m에 이르는 짜릿함을 제공해줍니다. 체험자들은 뛰어내리는 순간 굽이쳐 흐르는 해랑강과 푸른 모아산, 나아가 연길과 룡정 두 도시의 매연한 풍광을 한눈에 담을 수 있으며 고공 스포츠의 독특한 매력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은 번지 점프의 모든 시설은 국가 안전 기준을 엄격히 준수, 수차례 점검과 시범 운행, 준공 검사를 거쳐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코치진이 1:1 맞춤형 안전 안내와 응급 대응을 전담해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해란 명주는 단순히 번지 점프에 머물지 않고 다채로운 문화 관광 생태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고공 근해 유리 잔도 등 추가 체험 시설을 비롯해 기상과학 보급관, 구름 전망 카페, 주제 장터, 조선족 특색 음식점 등 풍성한 편의 시설을 함께 갖춤으로써 극한 스포츠와 관광, 겨나 휴식이 한데 어우러진 원스톱 수직 문화관광 명소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이번 해란에 눈 번지점프 개장은 중국 북방 고위도 지역의 고탑 극한 스포츠 공백을 메웠습니다. 이는 역동적인 매력을 더한 연길의 새로운 문화관광 리정표로서 현지 관광 콘텐츠를 다채롭게 채우고 연길이라는 생활 도시 브랜드를 한층 빛내며 연변 문화관광산업의 도약에 강렬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밤 관광정보입니다. 8월 11일 저녁 창작 민족무용그 오설장백 특별공연이 연변 노동자문화공에서 열렸습니다. 이 창작 민족무용극은 동북항일연군 14년의 고초를 겪은 항쟁투쟁을 배경으로 하며 항련재봉대가 부대를 따라 전선을 지원하고 솜씨로 전쟁을 돕는 실제 사적을 창작 원형으로 삼았습니다. 서마 추억 혼귀 제1마 터전 각성 제2마 밀령 동조 제3마 미경 신생 제4마 오설 홍령과 막바지 성세 영원 6장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령도하에 변경지역 여러 민족 자녀들의 고초를 딛고 영용불굴의 조국을 수호하는 영웅적 기계를 높이 노래했으며 여러 민족 인민의 기쁨과 시련을 함께하고 영광과 수치를 함께하며 생사를 같이하고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 리념을 생동하게 해석했습니다. 가슴을 울리는 배경음악이 서서히 울리며 공연이 정식으로 막을 올리는데 무겁고 기품 있는 무대 장치가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으며 시대를 전쟁의 불길이 치솟던 그 해로 순식간에 이끌어갔습니다. 이어 무용수들이 음악에 맞춰 무대에 나와 정교하고 섬세한 무용 편성으로 항쟁의 그림들을 그려냈으며 매 회전, 매 도약마다 혁명 선배들에 대한 묵묵한 찬양을 보여줬습니다. 배경음악 선율은 때로는 낮고 부드럽고 때로는 격정적으로 고조되며 출연진들의 진실되고 충만한 현장 연기와 서로 어우러져 혁명연대 연변

이지에서 격동적으로 항쟁하던 전쟁 세월을 생생하게 재현했고 동북항일연군 장병들이 백산흑수에 자리 잡고 눈바라 속에서 싸우며 백절부류하게 항쟁한 영웅적 장거를 다시 보여줬습니다. 한편 한편 가슴을 뒤흔드는 무대 화면, 한 구절 한 구절 감동적인 혁명 이야기는 현장 관객 모두를 감동시키고 경의를 표하게 했습니다. 전체 공연은 약 1시간 반에 달하며 줄거리가 파란만장하고 정서가 진실하며 화면이 충격적이어 현장 간부 군중들에게 깊은 홍색 교양을 선사했습니다. 관객들은 민족 무용극을 관람하면서 홍색 정권이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고 새 중국이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며 오늘의 행복한 생활이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더욱 깊이 깨달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위대한 항전 정신과 동북항일연군 정신을 힘써 계승하고 발행하며 시대적 사명을 안고 개척 진취에 더욱 고무적인 정신 상태와 더욱 실무적인 작업 품격으로 연변 재반 사업이 새로운 진보를 이루고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14일부터 공연을 펼쳤는데 19일, 23일, 26일, 27일, 28일 공연을 하고요. 공연 시간은 저녁 7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코너입니다.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 유산을 읽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 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입니다. 전통음악, 춤, 공예, 의시, 구전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해서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분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멋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무형문화 유산에 대해서 알아볼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0: 오늘은 염전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조 성문이신 박용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염변조선족 자치주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 역시 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선족 전통놀이 널뛰기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도 계속해서 널뛰기를 소개하는데 네. 먼저 유래 전설부터 말하겠습니다.
0: 네. 자, 이 널뛰기가 어떻게 전해왔는지 저 알고 가야 되겠죠?
1: 예. 민간에서 전해지는 널뛰기 유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먼 옛날 어느 한 도리 젊은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억울하게 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네. 그의 아내는 그리운 마음을 달래다가 도심한 끝에 다른 한 재미 아내를 뛰어서 어느 날 남편들이 갇혀있는 감옥 담장 밖으로 갔습니다. 네. 두 여인은 담장 밖에 낮다란 그 집더미에 올라서서 까치발을 하며 담장을 들여다 보려 했었지만 높은 그 담장은 그들이 신선을 가로막았습니다. 네. 예. 이때 젊은 아내가 뱃집더미에서 내려와 두리번 사방을 살피다가 튕겨나가는 나발을 막으려고 놓은 그 늘판자를 발견하고 그것을 인차 뱃집더미에 가져다 바로 얹어 놓았습니다. 네. 그녀가 그 늘판자의 한쪽에 앉자 늘판자는 대뜸 그녀 쪽으로 기울여졌습니다. 네. 그러자 이번에는 같이 간 다른 여인이 반대편이 높이 쳐들린 쪽에 올라섰습니다. 그녀가 더 무거웠던지 늘판자는 다시 반대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젊은 아내가 앉은 쪽이 순간 하늘로 높이 솟구쳤습니다. 네. 그 틈에 젊은 아내는 뜻밖의 높은 담장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옳지. 바로 이렇게 하는 거야. 슬기로운 두 여인이 지혜가 반짝

0: 빛을 발산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네. 눈에는 늑반자 양쪽 끝에 서서 엇박고 발을 흘려가면서 높이 뛰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네. 에, 그들은 그 난생 처음 해보는지라 비록 동작은 서툴고 땅에 여러 번 떨어졌지만 눈에는 그래도 순간에나마 높은 담장 너머 옥에 갇힌 그리운 남편의 얼굴을 잠시라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아낙네들은 저마다 늘뛰기를 하면서 민간으로 옥에 갇힌 남편들을 만나보았다고 합니다. 네. 그 후에 이것이 점차 젊은 년들이 놀이로 변하여 전해져 내려왔다고 합니다.
1: 뭐 이 예전에는 사랑하는 이 남군님의 얼굴을 보기가 참 이렇게 어려웠군요.
0: 예, 그 봉건 임의 도덕의 억압으로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던 옛날 네. 여인들은 주로 집 담장 안에서만 생활하였는데 우리 안에 그 복숭아 나무도 담장 밖으로 가지를 뻗는데 하물며 깃발 청춘이 꽃다운 여인들이 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 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대 생활과 비교해 보면은 여성들은 절반의 하늘을 떠받들며 사회 여러분의 중요한 일에 폭넓게 참여하고 또 사회활동 범위도 크게 넓혔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시대가 달라져서 남녀가 평등할 뿐만 아니라 네. 사회적으로 남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여성들도 어렵지 않게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널뛰기 방법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널뛰기에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이런 그 널뛰기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보통 높이 뛰어오르기와 실수 없이 오랜 시간 뛰기를 위주로 했습니다. 네. 널뛰기를 하면서 단조롭게 뛰어올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재능이 뛰어난 여인들은 여러 가지 동작을 보기 좋게 하면서 배우기를 표현했습니다. 네. 비교적 전형적인 그 동작으로는 대살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뛰어 올라서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몸을 한 바퀴 돌려서 내려와 제자리에 떨어져서 퉁 하고 구르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높이 뛰어 올랐을 때 두 다리를 앞으로 쭉 뻗쳤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두 다리를 또 양옆으로 벌렸다가 다시 모둠에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1: 그 고공증이 있는 사람들은 아예 뭐 이것을 시도를 못하겠는데 높이 올랐다가 그것도 몸을 한 바퀴 돌려서 내려온다는 것 아마 뭐 여러 가지 또 연습을 거쳐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또 명칭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0: 예, 있습니다. 대사리가 있는 거 하면 높이 뛰어올랐을 때 허리를 뒤로 한번 제꼈다가 내려오는 것을 둥둥거기라고 합니다. 네. 이외에도 고추뛰기, 부처뛰기, 공중회전 등 기본 동작들이 많습니다.
1: 뭐 간단하게 보이는 널뛰기인데도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동작들이 있군요. 이외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 예, 여러 사람이 모여서 널뛰기를 할 때는 서로 순서를 바꿔가면서 하였는데 네. 널뛰기를 하는 과정에 한쪽 사람이 실수하여 널판 위에서 땅에 떨어졌거나 네. 피곤해서 자리를 내주게 되면 다음 사람이 사례로 하게 됩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지금도 이 경기를 치를 때면 어떻게 진행됩니까?
0: 예. 현재 그 널뛰기 경기에는 주로 줄 뽑기와 기교 표현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네. 줄 뽑기는 널뛰는 두 선수의 발목에 실을 매겨 놓고 제한된 시간인 2분 내지 3분 내에 그 실이 얼마나 불려 올라가는가를 보고 성적을 매겨서 그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네. 기교 표현에서는 규정 동작 연기와 자유 연기가 있습니다. 규정 동작 연기는 몇 가지 동작을 규정하여서 순서적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그 동작을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자유 연기는 손에 여러 가지 가벼운 기구, 즉 부채, 태세끈, 뱅기, 옷다발 등을 들고 여러 가지 기본 동작을 하면서 손에 쥔 기구로 아름답고 다채로운 회전, 뛰어넘기, 던져받기 등 기교를 영활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1: 네, 그래요. 오늘도 염전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조 성문이신 박용열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조선족 전통놀이 널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조선족 고유의 전통놀이인 널뛰기. 널뛰기는 조선족의 대표적인 명절 전통놀이로 주로 음력 정월 설날에 즐겼습니다. 두 사람이 널판지 양끝에 서서 번갈아가며 뛰어오르는 놀인데요. 높이 공중으로 솟아올라 돌며 다양한 동작을 선보이는 놀입니다. 정월에 널뛰기를 하지 않으면 1년 내내 발바닥에 가시가 박힌다는 옛 속담이 전해올 정도로 예로부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옛날 집안에만 머물래 했던 부녀자들이 이 놀이를 통해 마음껏 뛰어놀며 스트레스를 풀고 서로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오락을 넘어 활발하고 씩씩한 조선족 여성들의 기상을 보여주는 민속문화유산으로 오늘날에도 민속축제 공연 무대에서 자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소중한 민속문화유산으로 지금까지 또 전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코너는 귀로 떠나는 여행 코너입니다. 여행길에서 만난 재미있는 이야기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통한 마음. 소수민족 마을 여행 때 현지 주민들과 말이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카페에서 음료를 시키러 손짓만 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자기네 전통 간식을 하나씩 맛보여 주셨습니다. 사진을 찍어드렸더니 아주머니가 전통 옷을 꺼내 입혀주고 같이 기념사진도 찍자는 것이었습니다. 단어는 몇 개밖에 통하지 않았지만 웃는 얼굴과 따뜻한 행동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은 말보다 마음이 먼저 통하는 순간이 가장 재미있고 소중하다는 걸 또다시 느끼게 되었답니다.

여행은 재미있는 명소를 보는 것도 있지만 낯선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 또 예상하지 못한 소소한 에피소드, 말이 통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뜻한 정, 또한 여행의 보물입니다. 길에서 겪는 작은 일, 웃겼던 일들, 따뜻한 모든 이야기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여행 한번 다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느덧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오밀한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 그곳은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곳입니다. 연변은 내 고향일세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푸른 산, 맑은 물, 정겨운 이웃들, 그리고 그곳에 깃든 우리의 모든 추억과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우리 고향 연변에 대한 사랑을 가슴속에 가득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고향에서 어떤 꽃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나요? 저는 아침이면 반갑게 인사하던 나팔꽃이 생각납니다. 해가 뜨면 활짝 피어나 우리의 하루를 반갑게 맞이해주던 그 꽃 말입니다. 리성비 작사, 리학산 작곡의 리상길 가수가 부른 내 고향 나팔꽃을 전해드립니다.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그 꽃처럼 우리의 어린 시절 추억도 이 노래 속에 고스란히 살아있습니다.

살다 보면 문득 고향이 그리워지는 날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그곳의 공기와 풍경과 사람들이 보고 싶은 날이 있죠. 저려화 작사 장영남 작곡의 김혜연 가수가 부른 고향이 좋아를 전해드립니다. 고향집 마당, 어릴 적 뛰어놀던 그 길, 그리고 가족의 따스한 미소. 이 노래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그 고향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줄 것입니다.

여행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낯선 곳에서 만나는 새로운 풍경과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깃든 따뜻한 이야기들로 인해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오미란 작사 작곡의 량춘하 가수가 부른 여행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여행의 설렘과 그 여정 속에서 발견하는 인생의 소중한 깨달음을 잔잔한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이어서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최우나 가수가 부른 꽃배달 아가씨를 전해드립니다. 경쾌하고 사랑스러운 선율, 꽃처럼 상큼한 그녀의 목소리가 듣는 이의 마음까지 화사하게 물들입니다. 마치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꽃을 한 송이씩 받은 듯한 기분 좋은 에너지를 선사할 것입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네, 주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또 여성들의 일상과 고민 또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삶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우르만지는 공감과 위로의 시간 여성 공감 코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추가 지나서 요즘 날씨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 않나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한낮의 햇볕도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더위가 한창일 때는요 몸을 시원하게 하는데 모든 신경을 썼다면은요 이제부터는 서서히 가을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생활의 패턴을 바꿔 나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바로 입추 이후에 날씨에 대비한 여성들의 건강 그리고 또 미용, 식탁 살림 그리고 마음 챙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부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입추가 지났다고 해서 더위가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늦더위라고 해서 8월 말 9월 초까지 기세를 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실내외 온도차입니다. 여건 바람을 직접 맞지 않도록 조절을 해주고 또 충분한 수면과 이 가벼운 운동으로 컨디션을 관리하시기를 권장을 해드리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요, 수분 섭취입니다. 더위가 한풀 꺾였다고 물을 덜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늦더위에도 탈수는 여전히 위험합니다. 미지근한 물을 자주 조금씩 마셔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네, 한의학에서는요, 입추 이후를 수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네, 봄에는요, 싹트고, 여름에는 자라며, 가을에는 굳고, 겨울에는 저장한다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 몸도 이에 맞춰서 안으로 에너지를 거둬들이는 시기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 집중을 해서 돌봐야 할 장기는 바로 폐입니다. 가을은요, 폐의 계절이라고 해요. 폐는 촉촉함을 조우하는 장기인데 날씨가 건조해지게 되면요, 폐도 함께 건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추 후에는요, 윤조, 즉 무만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연근, 마, 굴, 흰무 등 수분이 많고 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하얀색 식재료를 섭취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른바 백색식품인데요. 가을 환절기에 특히 추출을 해드리는 식재료들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여성분들의 몸 상태는 더욱 세심한 관심이 아주 필요하거든요. 입추 이후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 두 가지 류형의 여성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한 가지 류형은 습기가 가중하고 체형이 풍만한 여성이죠. 이분들은요, 이 시기에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또 몸이 무겁다든가 대변이 묻거나 또 설사가 잦아지며 혀에 끈적한 백태가 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생리가 늦어진다거나 도 깔끔하지 않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 유형은요, 사춘기와 생육 연령대의 여성들입니다. 사춘기는 비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또 습기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고 생육 연령대는요 간의 기운을 소독시켜주고 맑게 보충을 하며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랍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먼저 식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평소에 율무와 복용으로 죽을 수어 드신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습기를 빼주고 비장을 튼튼하게 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생육 연령대 분들은요, 장미꽃과 진피로 차를 우려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트레스 해소와 기운 소통에 도움이 되기도 하죠. 다음은 생활 습관입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 바로 이것이 양기를 안으로 거두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족욕입니다. 잠자기 전에 속잎을 끓인 물로 족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조한 속잎을 끓여 미지근한 물에 희석한 후에 등이 살짝 땀날 때까지 담그는 겁니다. 일주일에 1, 2회만 해도 찬 기운과 습기를 없애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방금 입추 후에 여성분들의 건강을 둘러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피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만큼이나 여성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바로 또 피부죠. 입추가 지나면은요 피부 관리도 환승이 필요합니다. 여름 동안 우리는 피지 조절과도 자외선 차단에 집중을 했습니다. 뭐 여성분들 특히. 하지만은요 가을로 접어들면서 피부 환경이 확 달라지기도 하죠. 여름에 잘 맞는 강력한 클렌징 제품, 특히 비누, 겟을 클렌저는요 이제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이 권장을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아미노산 계열 클렌저로 바꾸는 것, 이 자극이 적으면서도 피부 장벽을 지켜주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보습과 장벽 케어입니다. 환절기 피부는요 외부 환경 변화에 가장 취약합니다. 재생 기반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나 충분한 보습 제품을 사용을 해서 피부가 계절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직 늦더위가 남아있는 만큼 이 자외선 차단은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외선은 계절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위에서 건강과 피부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건강과 피부는 결국 먹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입주 이후에 식탁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 8월의 제철 식재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여성분들은요 제철 농산물은요 며칠 내로 섭취를 해주고 수산물은 구매 후에 즉시 조리를 할 것을 권장을 하며 장기간 보관보다는요 짧은 주기로 필요한 만큼만 이제 구입하는 방식이 영양 손실을 줄이는 길이라는 걸 아시죠? 이 해당 부분에서 소개한 8월의 대표 제철 식재료는 바로 민어, 오이, 무화과입니다. 민어는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지방이 적어 부담 없이 보양식으로 즐기기 좋습니다. 특히 민어탕은 입맛이 없을 때도 시원하게 넘어가면서도 속을 든든하게 해주죠. 오이는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수분 보충에 최고랍니다. 무더위에 지친 몸에 시원함을 주면서도 칼로리가 거의 없어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습니다. 무화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 좋고 칼륨이 많아 붓기 제거에도 효과적이랍니다.

샐러드에 넣어도 훌륭한 재료가 되죠. 더위에 지친 입맛을 살릴 몇 가지 메뉴를 추천해드립니다. 열무 비빔밥. 네, 여름의 대표 메뉴죠. 열무김치 200g에 밥 두 공기, 달걀 두 개, 오이 반 개, 김가루, 참기름. 통깨만 있게 되면요, 간단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새콤달콤한 열무김치의 맛이 입맛을 확 살려주기도 하죠. 네, 다음 이 가지바 애호박 부침. 물 한 방울 없이도 바삭하게 구울 수가 있는 간이 음식이죠. 애호박 한 개, 가지 한 개, 부침가루 다섯 큰술, 감자 전분 두 큰술, 달걀 한 개, 소금 약간, 식용유만 준비하면 됩니다. 이 아이들 간식으로도 훌륭하고도 반찬이 모자랄 때도 든든하죠. 들기름에 볶는 무. 이 파를 무는요, 겨울 무보다 단맛이 덜하고 매운맛이 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생채보다 들기름이 볶아도 좋고요. 다시마 육수를 붓고 또 약불에서 익히면 매운맛이 사라지고 고소한 맛이 살아난답니다. 네, 방금 입추 이후에 챙겨 먹게 되면 좋은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죠. 집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탁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살림입니다. 환절기에는 우리 집도 환승이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위가 한풀 꺾이면 자연스럽게 집안 정리에 대한 관심도 가끔 생겨나죠. 하지만 대청소라고 해서 하루의 모든 것을 끝내려 가면 오히려 지치기만 한 것입니다. 요즘 주목받는 방법은요, 집안일을 분산해서 하는 것입니다. 의리를 들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떤지요. 월요일에는 아이들 책상이나 놀이 공간 정리하기. 다음 화요일에는요, 얇은 이불을 걷고 살짝 두꺼운 이불로 교체를 해주기. 네. 다음 수요일에는요, 여름용 슬리퍼를 닦아서 보관하기. 목요일에는요, 선풍기를 청소합니다. 금요일에는 창문이나 방 중망을 청소하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 하다 보게 되면은요, 부담도 덜게 되고 어느새 집안이 환절기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살림의 핵심은 효율인 것이죠. 효율. 네, 최근 화제가 된 살림 팁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먼저 숨기기 기술입니다. 보이는 게 많으면요, 청소할 게 많아집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눈에 띄지 않은 곳에 보관해 주십시오. 다음은요, 버리기 용기입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과감히 버려주거나 기부해보세요. 물건이 줄면 청소할 면적도 줄고 정리할 고민도 줄어듭니다. 그 다음은요, 즉시 정리하는 습관입니다. 사용한 물건은요, 바로 제자리에 돌려놓는 습관인데요. 잠자기 전 5분만 투자해서 화장대와 화장실을 정리해도 집안이 훨씬 깔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모든 살림을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완벽한 엄마, 완벽한 아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나름대로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경계를 소중히 여기고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 스스로를 돌보는 여유를 가져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명한 주부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성분들 특히 주부님들은요, 가족을 챙기고 살림을 돌보느라고 정작 나를 돌볼 시간이 없는 거죠. 하지만 8월 입추가 지난 지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무시에서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바로 워킹맘 힐링 프로젝트 나에게 머무는 하루가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요, 일과 가정을 병행을 해가며 지친 워킹맘들이 자녀 걱정 없이 자기 개발과 문화,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요, 감성 공예, 퍼스널 뷰티 케어 등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없으면 혼자서라도 나만의 힐링 데이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방금 주부님들에게 집안 정리 비결과 나만의 힐링 데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8월 입주 이후 여성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생활에 뭐 정보, 건강, 피부, 식탁, 살림, 마음 챙김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네, 입춘은요 수확의 시작이죠. 여름 동안의 지친 몸과 마음을 거둬들이고 또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가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늦도이가 아직 남아있지만은요,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은요, 분명 가을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이 작은 생활의 지혜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홍이, 진행의 서태문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주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라주 문화산책 오늘의 건강 레시피 코너에서는 여름철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에 대해서 알아보고 혈당을 떨어뜨리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고온 다습한 여름은 식원성 질병 발병률이 높은 계절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온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대중들은 여름 음식을 맛보는 동시에 식중독 위험에 주의하고 입으로 들어가는 관문을 굳건히 지키며 혀끝 우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여름에 많은 사람들은 량피, 쌀국수를 좋아하지만 이런 음식들은 잘못 보관하면 쉽게 변질돼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명화의과대학 종합병원 영양과 부준의사 하우함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량피, 쌀국수 등 젖은 쌀국수 식품이 일단 슈도모나스 코코넛에 오염되면 독성이 매우 강한 쌀 효모균이 번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독성은 병원성이 매우 높고 중독 후 인체에 가해지는 손상이 돌이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심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생물 식원성 질병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전문가들은 량피, 쌀국수 등 젖은 쌀국수류 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정규적인 상가를 선택하고 제품의 생산 일자, 유통 기한 및 보관 조건을 주의 깊게 확인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금방 만들어 무게에 따라 판매하는 량피는 당일 섭취하는 것이 좋고 실온 환경에서 오래 보관하지 말며 하루 지나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량피, 쌀국수 등 이 신맛, 끈적임, 이상한 냄새, 비정상적인 색상 등 변질 현상이 발견되면 즉시 버려야 하며 요행 심리를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불린 건조 목이버섯도 슈도모나스 코코넛에 오염되어 봉크레크산을 생성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우함은 식용 목이버섯은 바로 담궈 먹는 원칙을 따라야 하고 상온에서 장시간 담그거나 밤새 담그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미리 담가두어야 한다면 냉장 보관 환경에 두고 저온으로 세균의 번식을 억제해야 합니다. 쌀 효소의 산독소 오염 외에도 일반 병원성 세균 오염의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피단 무침은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식히는 요리로 여름철에 자주 먹습니다. 하지만 피단은 가공, 운송과 보관 과정에서 셀모넬라균이 오염되기 쉽고 보통 고온으로 가열하지 않게 무칠 때 세균을 직접 섭취하기 쉽습니다. 감염 후 복통, 구토 및 설사 등의 증상을 경험하는 환자들이 많고 심한 경우 탈수, 전해질 장애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셀모넬라균은 내열성이 약하고 고온에서 완전히 사멸할 수 있습니다. 하우함

섭취한 적이 있다면은 봉크리크산 중독을 의심하고 즉시 병원에 가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관련 이력이 없는 경우 액체 식염수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 탈수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먹고 사는 환경은 갈수록 좋아지고 몸도 아직 젊은데 혈당이 벌써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는 느낌 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혈당을 통제하려고 매일 5km 달리기, 하루 2만 보 걷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최신 연구에서 최고의 혈당 저항 운동은 저항 운동 근력 운동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매일 15분만 해도 당뇨병 위험이 27% 줄어든다고 합니다. 현재 많은 의사들이 중년들이 장기적으로 저항 운동, 근력 운동을 할 것을 건의하는데 이는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종례로 근력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매주 2시간 이상 근력 운동을 한 사람들의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27%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근력 운동을 하면 혈당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알고 보면 근육은 혈당을 소모하는 큰 손입니다. 근력 훈련에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 핵심은 그것이 골격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운동은 그 진행 과정에 혈당을 소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근육량을 증가시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당 조절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육은 천연 혈당 강화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에 의존하지 않고도 근육은 혈당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인슐린의 도움 없이 많은 혈당이 소모됩니다. 무한시 제육병원 내분비과 부증의사인 진위는 인체의 약 80%의 포도당은 골격근을 통해 대사에 소모되는 바 근육은 마치 몸속의 혈당 저장 창고와 같다고 소개했습니다. 근육이 충분할수록 당대사 능력이 더욱 강해집니다. 규칙적인 근력 운동은 근육량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근육은 혈당을 소모하는 큰 손입니다. 근육량이 충족할수록 당대사 능력이 더욱 강해집니다. 근육량을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혈당의 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근력 훈련을 많이 하면은 인슐린 민감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미 발표된 관련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근력 훈련은 견제하면 인슐린 민감성이 뚜렷하게 향상되고 혈당 통제 효과가 장기적인 단순한 걷기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는 신체의 혈당 처리 공장의 자급률이 더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하루 한 줌 견과류가 노화 늦추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몸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와 이를 제거하는 항산화 방어 시스템 사이의 균형이 깨진 상태를 말합니다. 활성산소가 너무 많거나 항산화 능력이 부족하면 세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노화, 염증, 질병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성산소가 체내에 축적되면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 간단한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매일 60g 이상의 아몬드를 먹으면 DNA를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란 테헤란 대학 연구팀은 젊은 남성 흡연자들에게 12주 동안 매일 84g의 아몬드를 먹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산화적 DNA 손상은 약 28% 줄었습니다. 체내 지방 손상은 약 34%, DNA 가닥 절단은 약 23%가 각각 감소했습니다. 반면 항산화 효소 활성화는 좋아졌습니다. 연구팀은 아몬드가 흡연과 같은 높은 스트레스 환경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몬드는 건강에 좋은 지방과 단백질뿐만 아니라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항산화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E는 세포막과 DNA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고 플라보노이드는 염증을 줄이고 혈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두 성분은 노화 및 암, 당뇨병, 심혈관 질환 같은 질병과 관련된 과정을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두, 아몬드, 잣, 밤, 캐슈, 피스타치오 등 단단한 껍데기에 쌓여 한 개의 씨만이 드러내는 나무 열매를 견과라 합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아 적당히 섭취하는 게 좋지만 새로운 건강 효과가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견과류는 혈당을 조절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매일
피스타치오를 먹으면은 당뇨병 발병 직전에는 사람들이

혈당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아몬드와 캐슈 그리고 피칸 등의 견과류가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의료 건강 매체 WebMD 등의 자료를 토대로 견과류와 건강사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영양소입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체중 조절에 좋습니다.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도 뛰어납니다. 견과류의 80%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외에 칼슘과 칼륨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과 두뇌 건강에 중요한 엽산, 심장과 혈관 건강을 유지해주는 비타민 E 등이 들어있습니다. 예전에는 살을 빼려면 견과류를 피하라고 조언했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2, 30g 정도의 견과류를 섭취하면 살 빼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이 견과류의 건강상 효능을 얻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간식 대신 견과류를 먹으면 포만감을 느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며 너무 자주 먹지는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전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7월 저여드립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 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 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 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 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소중하죠. 오늘도 바른 방향을 향해 바른 한 걸음을 내디디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준비한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명숙의 글 침묵의 반려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내 책상 위에는 이름 모를 식물 하나가 있다. 솔직히 말하면 녀석과 나는 침묵의 공존관계이다. 반려라는 호칭을 붙이고 싶지만 과연 나에게 그럴 자격이 있는지 조금은 고민스럽다. 3년 전 친구가 이 녀석을 선물로 주면서 죽지 않고 잘 살 것이라고 했다. 나는 뭐든 잘 까먹는다. 여행이나 출장을 다니다 보면은 일주일씩 집을 비울 때가 많고 집에 있는 식물들이 햇빛을 봐야 한다는 사실조차 깜깜 잊어버리곤 한다. 그러니 나에게서 죽지 않는 식물이야말로 최적의 반려였다. 나 같은 주인 밑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한 생명력이 필요해. 나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녀석한테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다. 어쩌면 진지한 고민의 결과였다고 말하는 게 더 적절할지 모르겠다. 이름을 지어주는 순간 책임감이 들면서 그 무게를 견딜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저 공기종화 식물이라는 것쯤에 의미를 두고 있었다. 물 주기도 내 기분, 스케줄, 그리고 기억력에 따르다 보니 들쭉날쭉하기가 일쑤였다. 간혹 일요일 오후면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질 때가 있다. 이런 감정이 밀려들면 나는 허둥지둥 그 녀석을 찾는다. 물을 준 지가 언제였는지 흙은 이미 바싹 말라 금이 가있다. 그러나 물을 붓는 순간 나는 작은 기적을 목격한다. 바싹 말라 죽은 줄만 알았던 그 녀석이 기적같이 생기를 되찾는다는 사실이다. 그간 죽은 듯 버티고 있었을 뿐이었다. 사막에서 목마름에 지칠 대로 지친 선인장이 여행 빗물을 만난 듯 녀석은 한 잔의 물을 욕심껏 받아 마신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금 이제부터는 정말로 물 주는 걸 잊지 않을게 라고 다짐한다. 어느 봄날 나는 모멘트에 글을 올렸다. 식물 키우기가 진짜 힘들다. 녀석이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을 떠날까봐 무섭다.

좋아요가 몇 개 달렸다. 공감의 답글도 달렸다. 우리는 서로의 무능력을 인정하며 위로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문득 그 녀석을 바라보았다. 녀석은 변함없이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잎이 평소보다 더 두꺼워져 있었다. 수분을 최대한 저장하기 위함이었다. 잎 표면의 기공은 최소한으로 열려있고 생명활동은 반으로 줄어든 셈이었다. 녀석이 완벽한 다육식물 모드로 전환한 상태였다. 힘들다고 말한 건 나였지만 생존을 위해 치르는 전쟁을 겪는 일은 녀석의 몫이었다. 내가 잠자고 있을 때, 내가 일에 묻혔을 때, 내가 여행을 다닐 때 녀석은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나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넌 네 삶을 살아. 나는 내 방식으로 살아갈 거니까. 집안을 청소하다가 문득 녀석의 존재가 느껴질 때가 있다. 그 순간 죄책감과 애정이 뒤섞인 미묘한 감정이 밀려든다. 아, 내가 너무 무관심했네. 넌 햇빛이 필요했을 텐데. 나는 녀석을 훌쩍 안아 가장 밝은 남향 창가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스스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선다. 문제는 내가 녀석을 창가에 옮겨둔 시각이 한여름 정오였다는 사실이다. 이 끔찍한 사실을 깨달은 건 저녁 6시. 밖에서 밀린 일들을 다 처리하고 돌아온 후였다. 녀석의 모습은 너무 처참했다. 창백해진 잎이 축 늘어진 채 바닥을 향해 있었다. 왜 이렇게 축 처졌지? 그새 병이라도 들었나? 나는 당황해 녀석을 다시 원래 자리로 옮겼다. 그제야 녀석이 보냈을 하루가 짐작이 갔다. 정오의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을 때 녀석은 처음엔 기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빛이 고통으로 되돌아오자 녀석은 몸을 극도로 움츠렸을 것이다. 잎을 말려 증발 손실을 줄이고 기공을 완전히 들어막아 뿌리로부터 비상 수분을 끌어올렸을 테다. 그럼에도 녀석은 모든 잎을 떨구지 않았다. 가장 아래쪽에 오래된 잎 딱 한 장만 바닥에 내려놓았을 뿐이다. 그것은 녀석의 마지막 경고 같다. 나 아직 살아는 있어. 하지만 다음번엔 진짜 죽을 수도 있어. 떨어진 잎 하나 주었을 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 녀석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침묵도 무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건 이후로 녀석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확히 말하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고 해야겠다. 그저 초록색 덩어리로 보이던 녀석이 이제 그림없이 자신의 상태를 알리는 소중한 생명체로 느껴졌다. 잎이 누렇게 변하는 건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이기도 하고 반대로 물이 너무 많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또 줄기가 한쪽으로 기우는 건 빛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뜻이었다. 다시 식물 관련 서적을 찾아 읽기 시작했고 식물의 신호를 읽는 법도 검색했다. 서러운 건 식물은 말을 할 수 없다. 식물은 말이 없을 뿐 사실은 엄청나게 수다스러운 존재라고 한다. 그들은 화학물질을 통해 서로 대화하고 해충의 공격을 받으면 주변 식물들에게 경고를 보낸다는 것이었다. 뿌리로 정보와 영양분을 나누고 빛의 각도와 강도를 정교하게 조정하기도 한다. 그러고 보면 녀석은 단순히 죽지 않은 생명체가 아니었다. 녀석은 엄청난 인내와 적응력으로 나 같은 주인 밑에서 강하게 견뎌내는 진정한 강자였던 것이다. 어쩌면 나에 대한 선택 같은 건 아예 없었는지도 모른다. 우리의 만남은 한낱 우연이었고 녀석은 운명처럼 내 삶에 던져졌을 뿐이다. 하지만 그 운명 속에서 녀석은 살아남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냈던 것이다. 어느 날 나는 달력에 물을 줘야 하는 날들의 동그라미를 치고 스마트폰에 물 주기 알람 앱을 설치했다. 검색창에서 식물병원 위치를 찾아보기도 했다. 그것은 내가 그 녀석에게 건넨 미약하지만 진실한 항복이자 가장 은밀한 협상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녀석을 키운 적이 없는 듯 싶다. 키운다는 행위에는 돌보고 양육한다는 능동성이 깃들어 있다. 그러나 나는 너무나 수동적이었다. 그저 내 무관심과 갑작스러운 열정 사이를 오가는 시스템 속의 관찰자에 불과했다. 녀석은 결코 나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았다. 애정의 증거를 바라지도 울부짖지도 투정 부리지도 않았다. 그냥 예측 불가하고 무심하며 때로 과격적인 환경을 참아내면서 오롯이 자신의 과업을 묵묵히 해냈을 뿐이다. 녀석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는 지구상 녹색 식물이라면 다 하는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고귀한 생명활동의 핵심 과정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었다. 나는 녀석에게 점점 의지하게 되었다. 녀석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치 오래된 책상이나 등받이 의자처럼 묵묵히 위안을 느낀다. 녀석은 변하지 않았다. 변한 것은 오로지 녀석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일 뿐이다. 녀석은 한낱 초록색 덩어리가 아니라 지구 역사 자체가 길러낸 생존의 전문가라고 여겨졌다. 그에 비하면 나의 무관심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녀석은 여전히 내 모니터 옆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잎이 살짝 울려져 창문을 향한 건 아침 햇살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한 생존 본능일 것이다. 나는 오늘도 물주기 알람을 무시할지도 모른다. 약속에 밀려 일에 치여 혹은 그냥 게을러서 내일은 또 실수로 녀석을 뜨거운 햇빛 아래에 방치할지 모른다. 나는 완벽한 주인이 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한다. 내 침묵의 반려 식물. 이제는 녀석을 반려라 부를 용기가 생겼다는 걸. 녀석은 한낱 하찮은 식물이 아니다. 나라는 불완전한 인간의 불편한 동거에도 생명을 포기하지 않은 생존의 달인이자 침묵의 스승이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다. 나는 그를 마치며 책상 위를 바라보았다. 녀석은 여전히 거기에 있다. 조금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나는 또 한 번 깨닫는다. 이 침묵의 동거와 불완전한 돌봄이 바로 우리가 주고받는 가장 진실한 선물이라는 걸. 내일이면 나는 또다시 이 녀석을 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녀석이 나를 잊지 않을 거라는 믿음만은 남아있다. 어쩌면 녀석이 보여준 한계가 바싹 말라버린 흙 속에서도 굳게 버티는 완강함이 그만의 방식으로 나를 기억하는 증표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록 제때 물을 주지 못할지라도 나는 이제 알고 있다. 진정한 돌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살지만 곁에 있는 작은 생명 하나에도 깊은 가르침이 숨어 있습니다. 비록 흙이 말라도 물을 주지 못해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그 존재처럼 사랑은 완벽한 돌봄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자라는 것임을 느껴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창가나 책상 외에도 혹시 그런 녀석이 있지 않으신가요?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홍준 작사 안국민 작곡의 내 사랑 가야금 보내드립니다. 아름다운 가야금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가요입니다.

어린 시절 지나간 소중한 날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그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을 노래한 김학성 작사 리정옥 작곡의 추억 보내드립니다. 고려넋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세형 작사, 윤성령 작곡의 논물관리원 준비했는데요. 들판의 풍년을 지키는 논물관리원의 부지런한 모습, 논물을 다스리며 농민들의 행복을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을 담은 가요. 함께 들어보시죠.

이어서 김태갑 작사, 안계린 작곡의 고향길 보내드립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마다 그리움이 가득한 정다운 길이 고향길이죠. 박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밭일을 하며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는 농사꾼의 일상을 담은 김대현 작사 송대윤 작곡의 또 한 뺨이 넘어가네 준비했습니다. 방성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산촌에 자리 잡은 작은 버스역, 사람들의 정겨운 이야기가 깃든 것을 노래한 손혜옥 작사 황상룡 작곡의 산촌의 버스역 보내드립니다. 김양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

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이 언니의 꼬마 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이 언니예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이 언니의 신나는 꼬마 라디오 클럽.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밝혀줄 재미있는 이야기, 궁금증을 풀어주는 알찬 상식이 가득 준비되어 있는데요. 상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상상력을 키우고 용기와 희망, 긍정적인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창작 동화를 들려드리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우리 곁에 있지만 잘 알지 못했던 동물과 일상의 건강 상식, 좋은 생활 습관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친구들의 진심 어린 고민을 함께 들어주고 공감하며 해결 방법을 같이 생각해보고,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신기한 과학 원리를 쉽고 즐겁게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먼저 동요 한 곡 들으면서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해볼까요? 동요 꽃나무 꿈나무를 들려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동화는 작은 다람쥐의 겨울 준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숲속에 꼬리가 솜처럼 부드러운 어린 다람쥐 소미가 살았어요. 곧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숲속 친구들은 하나 둘 맛있는 도토리와 밤을 열심히 모으기 시작했죠. 토끼 친구는 벌써 굴 속에 먹을 것을 가득 채웠고 다른 다람쥐 형제들도 빠르게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며 열매를 주었어요. 소미는 발이 조금 느렸는데 높은 나무를 오르다가 자꾸 미끄러지고 열매를 주워도 자꾸 땅에 떨어뜨렸어요. 지나가던 큰 다람쥐가 소미를 보고 속도가 느려서 겨울 전에 먹이를 모으지 못할 거라 말하자 소미는 좌절해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나뭇가지 위에서 늙은 부엉이 할아버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마, 남들보다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 아니야. 조금씩이라도 멈추지 않고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란다. 한 번에 많이 모으지 못해도 매일 조금씩 쌓으면 충분해. 소미는 부엉이 할아버지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그 뒤로 서두르지 않고 매일 조금씩 노력했어요. 나무를 오를 때 천천히 발을 디디고 열매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움켜잡았어요. 비가 내리는 날은 따뜻한 굴 안에서 쉬었다가 해가 뜨면 다시 밖으로 나와 열매를 모았어요. 눈이 내리고 추운 겨울이 찾아왔을 때 다른 친구들 모두 굴에 숨었고 소미의 집에도 먹이가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소미는 포근한 굴 안에 앉아서 맛있는 열매를 먹으며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어요. 소미는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걱정할 필요 없고 조금 느려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면 언제든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네,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죠. 우리 친구들도 무언가를 할 때 남들보다 잘하지 못해서 속상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야기 속 다람쥐 소미를 떠올려 보세요. 누구나 각자의 속도가 있고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는 자세예요. 스스로를 믿고 조금씩 꾸준히 해나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배워볼 상식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는 나비에 관한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나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신기한 변화를 거쳐요. 나비는 알에서 깨어나면 애벌레가 되고 그 다음 고치를 반대로 잠을 자는 동안 몸이 완전히 바뀐답니다. 이 과정을 변태라고 해요. 고치에서 깨어나면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나비가 되는 것이요. 또 나비는 날개에 있는 작은 비늘 때문에 색상이 다르게 보여요. 이 비늘을 만지면 날개가 상할 수 있으니 나비를 볼 때에는 조용히 관찰만 하는 게 좋아요. 나비는 꽃의 꿀을 먹고 살기 때문에 꽃밭에서 자주 볼 수 있답니다. 그럼 여기에서 퀴즈 하나 낼게요. 나비가 고치를 만들고 잠을 자는 동안 몸이 바뀌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알려드릴게요. 동요 노랑나비 흰나비를 감상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네, 나비가 구치를 만들고 잠을 자는 동안 몸이 바뀌는 과정을 변태라고 합니다. 정말 신기한 과정이죠. 친구들 맞췄나요?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 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진수 친구의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별이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 3학년에 다니는 진수예요. 저는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왠지 나만 안 놀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친구들이 게임을 할 때 저를 빼고 놀 때가 많고 제가 말을 걸어도 잘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가 많고 속상해요. 어떻게 하면 친구들과 더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네, 진수 친구의 편지를 읽으니 정말 마음이 아파요.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은데 소외된 느낌이 들 때는 정말 속상하죠. 별이 언니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어서 진수 친구의 마음이 정말 이해가 돼요. 친구들이 게임을 할 때 진수 친구를 빼놓는 건 진수를 싫어해서 그러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 그냥 게임에 빠져서 진수 친구를 신경 쓰지 못하거나 함께 놀고 싶은지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용기를 내서 나도 같이 놀고 싶어 라고 말해보세요. 친구들이 기꺼이 함께 놀아줄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과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같은 동료를 좋아하거나 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이야기를 해보세요. 나도 이거 좋아해 라고 말하면 친구들과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을 겁니다. 또 친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면 친구들이 진수 친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할 거예요. 만약 친구들이 여전히 함께 놀아주지 않는다면 다른 친구들에게도 다가가 보세요. 학교에는 친구들이 참 많잖아요. 진수와 잘 맞는 친구가 분명 있을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즐겁게 지내는 것도 참 중요해요. 네, 진수 친구, 용기를 내서 먼저 다가가 보세요. 별이 언니가 항상 응원할게요. 자,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

0: 내용은 바로 겨울 아침 창문에 예쁜 서리꽃이 생기는 과학 원리입니다. 친구들, 추운 겨울 아침 창문을 본 적이 있나요? 유리 표면에 하얗고 섬세한 꽃, 나뭇가지 모양의 서리가 예쁘게 피어있죠.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 신기하게 쳐다봤을 거예요. 집안은 난방 덕분에 따뜻하고 수증기가 가득한데요. 우리가 내뱉는 입김, 주방에서 물을 끓일 때 나오는 안개, 샤워 후 욕실에 가득한 연기 모두 작은 물방울인 수증기랍니다. 이 따뜻한 수증기가 차가운 창문 유리에 닿는 순간 변화가 시작돼요. 가을이나 봄처럼 기온이 영상일 때는 수증기가 그냥 물방울로 맺히지만 겨울밖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창문 자체가 아주 차가워집니다. 따뜻한 수증기가 차가운 유리에 닿으면 액체 물방울이 되지 않고 바로 얼음 결정으로 굳어버려요. 이 작은 얼음 결정들이 서로 붙어 얽히면서 꽃, 나뭇가지, 별 모양 같은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고 이것이 바로 창문에 낀 서리꽃입니다. 만약 밤에 밖이 그렇게 춥지 않거나 창문 틈새로 따뜻한 바람이 계속 들어오면 서리가 생기지 않고 투명한 물방울만 맺힙니다. 집에서 간단한 실험으로 원리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냉장고, 냉동실에서 차가운 유리컵을 꺼내 실내에 잠시 놓아보세요. 컵 겉면에 하얀 서리가 살짝 생기는 모습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답니다. 네, 오늘 이 원리를 알고 나면 겨울 아침 서리꽃을 볼 때 더 신기하고 재미있게 느껴질 겁니다. 네,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꼬마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1: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욱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박면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고추 잠자리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언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민족 단결은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힘의 원천이고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중국이라는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며 더욱 찬란한 조국의 내

국가 비밀은 우리의 생명선입니다. 비밀 보호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우리 함께 지켜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 단결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중화의 대가정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가며 민족 단결의 꽃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활기찬 정서로 노래했습니다. 산과 들에 활짝 핀 어여쁜 꽃송이, 다채로운 빛깔 어우러져 바람 따라 춤추는 저 꽃잎처럼 미래의 꿈을 향해 함께 달리네. 함께 부르는 노래가 대지에 울려 퍼지고 어깨 나란히 손을 잡고 찬란한 내일을 쓰리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리.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숭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자,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요즘에 길태중이 문진부에 가보게 되면 허리 다리가 아프다 하면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강철수 주임의사를 찾고 있어요.
0: 네.
1: 강철수 선생은 일찍이 장춘중의학원을 졸업했는데요. 졸업한 뒤끝에 조약에는 화룡시 중의원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이름 있는 북경의 동주문 유엔이라든가 장춘중의학대학 부속병원에 이런 데 가서 연수

0: 적 있고 또는 이 국제친구학술회의에 여러 번 참가를 해서 자기 관점을 마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1: 네.
0: 우리 림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강철수 선생은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호흡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말이죠.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에 그리고 흉막염, 인후염, 비염에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심뇌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심교통에 뇌졸중으로 나타나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그리고 멘풍에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소화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에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 위염이라든가 밀환성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만성간염 담낭염 변비 설사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비뇨기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만성신염이라든가 신결서에 신적혈 하늘로 쓴 지혜라는데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또한 결절하고 종류에 관계된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유선 결절, 폐내 결절에 지궁 지류에 림파선 종대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특히 최근에 제가 알았는데 하게 되면 이 강철수 선생은 중약에다 친구료법을 결합해서 말이죠.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말이죠. 잘 치료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 좌골신경통에 풍습성 관절염에 류머티스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족근통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술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게 되면 우리 길태종님은 연부에 오셔가지고 강철수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말이죠.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이 강철수 주임이가 말이죠.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우리 골관절계통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중노년분들이 말이죠. 허리가 몹시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당연히 말이죠. 그 년세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60세 이상 되는 분들을 우리 대화를 해보게 되면 근 말이죠. 60% 이상으로 말이죠. 허리 다리가 아파합니다. 70세 이상 되는 분들을 보게 되면 85% 이상으로 말이죠. 허리 다리가 아픈 이런 증세를 보입니다. 그럼 우리 현대의학의 결부를 가지고 중노년분들이 허리 다리가 아픈 병증에 대해서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많은 분들이 지금 연변병원에 가 검사를 했는데 요투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런 말씀합니다. 요추간판 돌출증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이 간판이가 문제가 생기는데 간판이를 할 경우에는 하늘로 수의허라는데 수액이라든가 연골반이라든가 섬유환으로 조성되었는데요. 각종 원인으로 인해서 말이죠. 어느 날인가 이 섬유환이가 문제 생깁니다. 파괴됩니다. 그러게 되면 수액이 빠져나오면서 주위에 있는 인근 조직들을 압박하거나 자극을 주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관건 문제는 말이죠. 좌골신경을 눌러놓았다 합시다. 자극을 준다 하게 되면 말이죠. 허리가 몹시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아래로 말이에요.

0: 리로 예? 예, 발로 말이죠. 예? 방사성 통증을 말이죠. 나타냅니다. 심할 때는 말이죠. 예? 걸음걸이가 말이죠.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전등발이 걸음합니다. 더 심하면 어떻습니까? 아예 걸지 못합니다. 저도 임상에서 이런 환자들 드문드문 보는데 말이죠. 예? 걸지 못한단 말입니다. 예? 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이죠. 예? 말꼬리 신경이라는 거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 선생님수 하신다.
0: 예, 예, 예.
2: 예. 내가 이거는 선생님이 그런 거, 그런 거, 약, 그런 거 예약하더라고요. 방창호 선생님을 예약하더라고요.
0: 예, 근데 무슨 정화입니까?
2: 근데 우리 아저씨가 예, 변비라 해서 계속 변비하고 이렇게, 이제 그걸 잡았습니다. 근데, 이 시간은 변비가 잡사도 변비가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0: 아, 심하구만요. 예, 예.
2: 예, 병이 변비, 그래서 이 변비가 잡수면, 그래서 이렇게 뭐 쭉 한 두 번 나가면 민의 변비는 아예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박정호 선생님 좀 배워볼까 해, 이랍니다.
0: 예.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그냥
2: 예,
0: 오시면 맞다, 됩니다.
2: 선생님이 이면은 잘하시겠죠?
0: 예, 그렇죠. 그 무슨, 뱀비가, 예, 예, 예. 근심하지 마세요. 예, 예. 예,
2: 수고하세요.
0: 예,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예.
3: 예, 박윤도 선생님이 예약합시다.
0: 예, 무슨 정황입니까?
3: 당뇨고 골이 예. 아프고 그다음 예. 맥이었고 그래서
0: 예예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예
3: 예?
0: 어전에 오십시오 이분은 어전만 문제납니다
3: 예예 내일로예
0: 예예 됩니다 예예
3: 예, 수고하세요
0: 예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아까 말꼬리 신경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0: 아 그게 허리에서 말이죠 아래로 가는 거기에 위치해 있는데
1: 네.
0: 이 요틀로 인해서 이 마위선진 하는데 이거를 자극을 주거나 압박 하면 다음과 같은 말이죠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1: 네.
0: 에, 어떤 분들은 말이죠 대소변을 말이죠 보기 바빠합니다
1: 네.
0: 에, 또 어떤 분들은 말이죠 대소변이 나가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실금 네.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림상에서도 아주 말이죠 보기 드문 증상인데 환자는 아주 고통스럽고 가족에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나가는 거 모르기 때문에 예, 말이죠. 아, 팬티라든가 자주 시쳐 갈아입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죠. 예, 가정에서 말이죠. 예, 많은 분들에게 신경도 써야 되지만 예, 쌍발에 출근하기 곤란하거든요. 네.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네. 허리를. 예, 그리고 말이죠. 예, 에, 요주의관 샤다증이란 이런 말이죠. 병이가 또 중노년 분들에게 말이죠. 많이 발생하는 에, 허리, 다리가 아픈 이런 병증을 나타냅니다. 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에, 어느 날인가 에, 요추간이가 졸바진단 말입니다. 샤다에. 이렇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졸바지게 되면 척수라든가 에, 신경근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조직들을 자극을 주거나 아빠가 할 때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예.
1: 얘기하십시오.
4: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본신에 좀 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예, 바깥니라 한 미소리 허리도 아프고 꽉꽉돼가지고 서려 피지도 못하고 뿌리지도 못해서 정말 곤란했습니다.
0: 예.
4: 예. 그리고 이 허벅지 다리도 줄이 뻗치면서 걸지도 못했는데 예, 원장 길태주 원장 선생님을 예 그래 만나서 약도 먹고 침도 맞고 많이 증상이 호전됐습니다.
0: 좋은 소식입니다. 예.
4: 예.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예, 저 무난하면서 예, 한번 더 쓰려고 예약해 주세요.
0: 예. 근심하지 마셔. 연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4: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세요.
1: 네.
0: 예.
1: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러니까, 예. 이 요추관 협착증으로 인해서 말이죠. 예. 척수라든가 신경근이 말이죠. 자극을 받거나 압박을 받게 되면 허리, 다리가 몹시 아프고, 예.

0: 말이죠. 다리가 말이죠. 마비되는 감이 나고 덜에 나고 예, 더 심할 때는 아예 말이죠. 걸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임상에서 우리 중노년분들을 관찰해 보게 되면 예,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또 말이죠. 예, 허리다리가 몹시 아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예, 관절염 고리가 말이죠. 닳게 됩니다. 예, 모순이라 하는데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구조증상에 골절 증시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말이죠. 예, 퇴행성 관절염이 오게 되는데 예, 문제는 관절마디가 말이죠. 부원하고 예, 예, 활동하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근데 무릎 관절에 말이죠. 예, 퇴행성 관절염이 왔다 합시다. 그럼 어떻습니까? 앉았다 일어나거나 일어났다 앉거나 층계를 오르내리거나 예, 다 영향이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이죠. 낸시가 계시는 분들은 이런 진단을 받은 적이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두수승증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봅시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예. 말씀 주세요.
2: 예, 박윤덕 수임을 예약하려고 합니다.
0: 무슨 상황입니까?
2: 지난번에
0: 예.
2: 예. 박윤덕 수임한테서 예, 한번 약 써봤습니다.
0: 글쎄, 무슨 상황에서 약 썼습니까?
2: 예, 잠 잘 자지 못하고 밤에
0: 예.
2: 참 어지럽고 이런 증상이 있어서 약을 써봤는데
0: 예.
2: 효과 좀 나아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번에 좀 한 번 더 써보려고 예약하려고
0: 합니다.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2: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저 원장님이 환자입니다.
0: 예, 무슨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3: 발뼈가 아프고 예.
0: 아,
3: 조금. 무릎이 관절이 아프고 그래서 예.
0: 조금
3: 더했는데 영 화들이 많습니다.
0: 그래서 예.
3: 한번 더 예약하라고 전화드립니다.
0: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3: 감사합니다.
0: 예,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0: 안녕하십니까?
4: 예,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4: 엄마니까 예. 오늘이 그 박상호 선생님 예약을 하려 한다.
0: 무슨 정황입니까?
4: 이미 한 주일 동안 예약 썼는데 머리 어림증과 소화 잘 되지 않는 게 좀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0: 예.
4: 오늘 또 약을 지적게 한다.
0: 예, 예, 그냥 오세요. 신음나도 예. 오세요. 연락이 다
4: 예,
0: 됐습니다.
4: 수고하세요.
0: 예.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5: 예. 예. 네, 그, 박상호 선생님들에.
0: 예.
5: 예. 약을 어째 썼는가 하면 그, 이 가래 많고, 솜이 차고, 층계 올라갈 때도 솜이 차고 이러는 게 약을 쓴 다음에 지금 솜도 아예 차고, 그, 가래도 없어지고, 그리고 밤마 병 줬습니다, 지금.
0: 예, 좋은 소식입니다.
5: 예.
1: 네.
5: 그래서 예약하자 그랬는데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
5: 예.
0: 연락이 다 됐습니다.
1: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예. 말씀 주시죠.
0: 그러니까 예, 이 중노년 분들을 본다 할 경우에는 말이죠. 예, 예, 혹시 예, 검사를 해보게 되면 내가 이제 구두수승증이 왔다 이렇게 하는 분들 많은데 예, 내시가 계심에 따라서 예, 이 골질이가 말이죠. 량이가 줄어듭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6: 예,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예.
6: 목수간판 탈출이 좌골신경 통해서
0: 예.
6: 어디다 품이 다리를 때 짱함이 앉았다 일어나다 너무 아파가지고 서기도 힘들고.
0: 심하구만요. 예.
6: 그래서 이제 그게 강철수 지금 치료제 한계로 이렇게 치료받았습니다.
0: 예, 예.
6: 근데 주장이 지금 허리 아픈 것도 많이 나고, 자꾸 다리 짱함이, 다리 무겁던 게.
0: 예.
6: 그게 많이 나타지고 있습니다, 지금.
0: 예.
6: 이제 이번에 한계로 더 치료를 더 받자고 합니다.
0: 아,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완전히 연락이 됐습니다.
6: 됐습니다. 수고하십니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예, 전화 받습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수고하신다, 선생님.
0: 예, 예, 예.
7: 저는 그 병원이 길태중이소의 박창호 주임한테서 치료받는 환자입니다.
0: 예, 무슨 병원에서 예, 치료받습니까?
7: 예, 원래 아,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항상 위가 더부룩해 있었습니다.
0: 예.
7: 그러니까 소화 잘 안 되니까 나이 용 사람이 맥이 똑 떨어진단 말입니다.
0: 예. 그렇죠. 예.
7: 이 맥이 없는데 어째 또 정신 상태가 또 위하다 여러 가지로 예. 불편했는데
0: 예.
7: 아무래도 이렇게 좀 어제 나이가 되니까 나 좀 현상이겠다 생각했죠. 예. 그래서 예. 그냥 그런 대로 있었는데 하여튼 용 힘들지 사람은 그래서 내가 한번 병원에 가서 좀 박창호 주임이 잘한다니까 비하보자 해볼까 하는데 섭리하고
0: 예.
7: 한계료정 쓰니까 나 그때는 조금 낫지만은 완전히 낫진 않아가지고 또 이 희망이 크게 있으니까 한 번 두 번 또 썼단 말입니다.
0: 예.
7: 쓴 게 없으니 효과가 많이 좋아지고 예. 정신 상태가 맑으니까 사람이 좀 기분이 좋고
0: 그렇죠.
7: 좀 나오고 예. 그랬습니다.
0: 예.
7: 그래서 이 공고히 좀 하려고 이 성과를
0: 예.
7: 오늘 또 선생님이 한번 가려고 좀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7: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연기 다 됐습니다. 예,
7: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8: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8: 저는 그 길태병원의 최영인 선생님한테 가서
0: 예.
8: 여러 곳에 다니면서 치료했는데 이 경추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근데 그걸로 그게 아픈데 머리도 아프고 뭐 다리도 저리고 다리도 아프고 제가 다 아팠는데
0: 예.
8: 많이 다니면 치료해봤습니다. 근데 치료가 안 돼가지고 뭐 영리 선생님이 이런 거 다른 데서 가서 했는데
0: 예,
8: 예 효과 용 좋습니다. 그래서 예. 한 번 더 한계조정도 하려고 신청하는
0: 근심하지 마시오. 그냥 네. 오시면 됩니다. 예. 예, 예.
8: 네, 감사합니다.
0: 예, 예, 예. 건강하세요.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예.
0: 안녕하십니까?
9: 예, 내 문의 하려고 합니다.
0: 예, 예.
9: 예. 예. 나는 예, 어깨가 허리 다리 영 아픕니다.
0: 예.
9: 그래서 저리기도 하고 그래서 예. 강철수 치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0: 예.
9: 약도 먹고 침도 맞고 많이 좀 낫습니다. 그래 더 쓰려고 나 예약하다고 그럽니다.
0: 예, 근심하지 마시오. 다 연락이 예. 됐습니다.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9: 예, 예. 안녕히.
0: 예, 예. 건강하세요. 예.
1: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0: 제 전화 맞죠?
0: 예, 맞습니다.
10: 예, 저는 발뒤치기 통신하고 졸이고
0: 예.
10: 아프고 어쨌든 한 발자국도 발도 내디디는 게 영 힘들어서
0: 예.
10: 거기다가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대중의 선생님 강철수 선생님 용하다고 그래가지고서 거기 갔댔어요. 가끔 치료받았는데 생각 밖으로 아주 치료가 효과가 좋았어요.
0: 예.
10: 그래 좋아서 저한테 아주 꺼진 좀 승사의 저기 그 다리 좀 저린 게 이게 낫지 않아가지고
0: 예.
10: 한 번 더 예약합니다.
0: 예.
10: 치료받으려고.
0: 예. 그냥 오세요. 다 연결됐습니다. 예.
10: 수고하세요.
0: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예,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1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11: 허리가 있지 않까? 뭐, 그 물건 들다가 삐끗한 게.
0: 예, 풀쳤구만요. 예.
11: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그냥 움직이지 못하고 해갖고, 그, 그래서 지금 한 데 가서 침 맞고, 그, 첨약도 먹고, 한 게 좀 효과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앞다서 일어날 때도 아예 아프고, 지금. 엄청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예.
11: 그래서 내 보기엔 그 강철수 선생님이 엄청 고가에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0: 예,
11: 그래서
0: 그렇죠.
11: 오늘에 또 좀까지 또 공고하게 조금 더 치료하려고
0: 예, 하는데. 그러도록 합시다. 예, 그냥 오세요. 예.
1: 네.
0: 예.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2: 예.
0: 안녕하십니까?
1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12: 내가, 다리 아파서, 강주민대에서 그, 침을 맞고 점약 쓴 게 효과 많이 보고 있습니다.
0: 예, 좋은 소식입니다.

0: 결혼 오래 가다가 또 연락하자.
1: 예. 시름 넣고 오세요. 연락이 다 됐습니다.
0: 예.
1: 예, 건강하세요. 예.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 종이 진찰보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 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3: 네.
2: 네, 저는 저 박윤덕 주임이 환자입니다.
3: 네, 무슨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2: 제가 간 관심빙이고 혈압이 높고 머리가 너무 계속 무겁고 아프던 게 박윤덕 주임이서 저희 약을 쓰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3: 예. 네,
2: 그래서 제가 지금 혈압약도 안 먹고 이렇게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친구하고 말했더니 우리 도문에 있는 친구가 또 저기 와서 보겠다고 저보고 예약해달랍니다.
3: 예, 예. 네.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그분 안 보고 오라시오. 예?
2: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3: 그러니까 예, 중노년 분들을 보게 되면 이게 우리 검사를 해보게 되면 구두 수승이라 하는데 예. 예, 이 골절의 양이가 말이죠. 예, 예, 평소보다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뼈를 조성하는 이런 결구가 말이죠. 예, 점차적으로 파괴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날부터인가 말이죠. 예, 환자분들이 허리다리가 몹시 아파나고 줄이 뻗치고 마비되고 예, 심지어는 다리를 쓰기 말이죠. 바쁘고 더 심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번져지지 않았는데 어째서 말이죠. 부저에 이게 뼈가 말이죠. 이렇게 끊어졌다. 이렇게 말이죠. 진단을 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거나 말이죠. 가정생활에서 장기적으로 말이죠. 허리라는 이 부위를 말이죠. 너무 힘주어서 썼단 말입니다. 라올레. 그리고 우리 보통 보게 되면 우리 생활 과정에서 보게 되면 힘을 쓸 때 많은 분들이 뭐 오른쪽을 힘을 쓰거나 혹은 왼쪽을 쓰거나 좌우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힘을 쓰는 이 자세가 말이죠. 정확하지 못하단 말입니다. 원래는 평형을 잡아서 말이죠. 힘을 써야 되는데 우리말하게 되면 말이죠. 물통을 들 때도 어떤 분은 한쪽만 쓰죠. 오른쪽을 쓰거나 오른쪽을 쓰거나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게 되면 허리 부위에 있는 말이죠. 근육이라든가 근막이라든가 저도 모르게 말이죠. 손상을 받을 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극을 받거나 압박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럴 때 하게 되면 허리다리가 몹시 아프고 말이죠. 심지어는 방사성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중의학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깐주진에 진이라 하게 되면 힘줄에 우리 연변에서는 심옥심옥 하는데 깐주진에 그리고 선주구의 뼈에 그러니까 간이란 장기가 든든해야 말이죠. 힘줄이 자기 말이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한다 뜻이 되겠죠. 그리고 선주구에 우리 중의학에서 선을 말이죠. 선천지번이라는데 뼈를 주관해 주는데 이 말이죠. 선천지번이 든든해야 말이죠. 이거 뼈가 든든해진단 말입니다. 문제는 냄새가 말이죠. 점차적으로 많아짐에 따라서 이 깐주진하고 선주구하는 이 기능이 말이죠. 저도 모르게 약화될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말이죠. 치료하는 것도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 중요하겠지만은 사실 말해서 이 골관절 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아, 오랫동안 말이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치료했는데 치료 효과가 그닥지 않더라 하는

0: 분들만 해요. 그러니까 예방이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말이죠. 특히 중년에 들면서 이 간이라든가에 선천지번은 말이죠. 썼네. 이 콩팥을 말이죠. 잘 보호하는 것이 이 말이죠. 골관절계통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예.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2: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서기인 호가복이 주재하에 19일 재호 복구 건설 및 대상기획 전문주재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에 대한 습금형 종석의 중요 지시와 중앙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당중앙, 국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재호 복구 건설 사업 관련 보치 요구에 따라 재호 복구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대상기획 보장을 서두름으로써 대중의 생활이 하루빨리 정상으로 회복되고 기업의 발전 신심이 일층 진작되게 전주경제의 안정운영과 사회대국의 평온한 질서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도나 씨, 왕청현, 안도현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본현시 재후 복구 건설 및 대상기획 정황을 회부했습니다. 주 발전 및 계획위원회, 주 공원 및 정보화국, 주 재정국, 주 자연자원국, 주 생태환경국, 주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주 교통운수국, 주 수리국, 주 농업농촌국, 주 시장감독관리국, 주 리모 및 조원국, 주 응급관리국 및 인민은행 연변주 분행, 연변 금융감독관리 분국, 성약품감독관리국 연변검사분국 책임자들이 손으로 현시 재호 복구건설 지원과 각자 분의 대상기획 정황을 둘러싸고 회부했습니다. 주 지돌군 문금철 두경국이 3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앞서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우리 주에 폭우가 내리면서 도나, 왕청, 안도 세 개 현시가 역사적으로 보기 드문 특대 홍수 재해를 입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이번 홍수 재해 직면에 각 현시에서는 주밀하게 보치하고 엄밀하게 막았으며 각 부문에서는 긴밀히 협력하고 광범한 기층 간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일선에 나서 밤낮으로 분투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여러 민족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수호하고 재해 손실을 최소 한도로 줄였습니다. 지금은 재후 복구 건설의 관건적인 단계입니다. 각 피해 현시와 주 직속 관련 부문에서는 정치 책임을 짊어지고 주동적으로 책임을 다하면서 계속해 재후 복구 건설 사업을 잘 들어줘야 합니다. 농촌의 무너진 주택은 겨울철이 오기 전에 재건을 완수하고 재해 후 공업, 농업 생산을 조속히 회복하며 재해 지역 학교의 교수 활동을 정상적으로 전개하고 피해 대중의 기본 생활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며 피해 대중이 재해로 인해 다시 빈곤해지거나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확보함으로써 재해 후 복구 건설이라는 이 난관 돌파전을 견결히 잘 치려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주택은 대중이 몸과 마음을 의탁할 곳으로서 재후 복구 건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너진 주택, 파손된

주택에 대한 조사 확인 사업을 착실히 전개하고 주택 파손 정황, 비해 등급 및 대중의 요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주택 보수와 재건을 분류해 추진해야 합니다. 감정을 거쳐 보수가 가능한 주택에 대해서는 시공 작업반을 신속히 배치하고 기계 설비를 충분히 투입해 주거 기능을 조속히 회복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재건해야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중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는 전제에서 원래 터 재건, 타지역 이전 건설 등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해 건설 사업을 질서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시간대를 잘 파악하고 공사건설 질 관리 통제를 강화하며 계획 설계, 건축 재료, 건설 시공, 검수 인도 등 관문을 엄격히 지켜 대중이 하루빨리 입주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기초시설 보수는 재후 대중의 기본 생활과 공급, 농업의 생산 재개에 직결됩니다. 교통도로망 시설을 우선적으로 긴급 복구해야 합니다. 도로, 교량, 암거 등 곳의 위험 요소를 분류 처리하고 역량을 집중해 향촌 간선 도로를 원활히 함으로써 물자 운송과 대중 출행이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제방, 호환, 배수 펌프장 등 수리시설 보수를 다그치고 춘양, 묘령 등 저수지의 위험 요소 제거, 포강 및 가야하, 목당강, 두만강 등 류액의 하천, 감탕 제거와 준설 사업을 착실히 전개, 홍수 방지와 배수, 재방지 감소 능력을 일층 제고해야 합니다. 학교, 병원, 양로원, 문화관광장소 등 공공시설의 복구건설을 힘써 추진해 대중의 기본 공공봉사 수요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피해 기업이 곤란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은 기업의 발전 신심을 북돋우는 필연적인 요구인 동시에 전주 공업경제의 기본판을 안정시키는 긴박한 임무입니다. 피해 기업의 생산 경영 정황을 깊이 조사하고 역량을 집중해 GMP 인증, 특수설비 정기검사, 생산자격 재심사 등 막힌 부분을 뚫으며 한계기업 한계대책으로 설비 검수, 원료 공급 보장, 자금 유통 등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해 기업이 조속히 생산을 회복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금융보험의 정밀한 지원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험기구에서 특수한 일은 특수하게 처리하고 긴급한 일은 신속히 처리하도록 독촉해 보험배상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배상자금을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피해 농가와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금융기구에서 농업과 소형기업 지원, 재대출 등 혜택 정책을 실시하도록 인도하고 공업기업, 피해 농가, 신형 농업 경영 주체의 융자 수요와 정확히 연결하며 신용대출 투입을 확대해 이들이 하루빨리 난관을 이겨내도록 도와야 합니다. 유리한 시기를 다잡아 보험이 재해 보상과 복구 건설에서 발휘하는 중요한 역할을 널리 선전하고 기업이 적극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초래될 수 있는 경제 손실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예상 기획은 재해 후 복구 건설의 중요한 고리인 바 당면의 수요에 입각해 기초시설의 부족점을 신속히 보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발전 수요에 착안해 재해방지 감소 능력을 효과적으로 제고해야 합니다. 대상 기획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도시농촌 급수, 배수, 수리, 도로, 교량 등 관건 분야를 주시해 1년의 재후 복구건설 중대 대상을 기획 비축하고 도시농촌 기층과 산업단지의 재방지 감소 능력을 지속적으로 튼튼히 다지합니다. 정책과 자금 지원을 적극 쟁취하고 신청 요구와 시간대를 정확히 파악하며 대상 방안을 부단히 최소화하고 전단계 수속을 완산해 대상 신청의 전체성, 정확도와 성공률을 높임으로써 파손된 기초시설의 부족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재후 복구건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민생보장 개선을 중요한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재해로 인해 다시 빈곤해지거나 빈곤에 빠지는 경우에 대한 동태 감축을 전개하고 위험 대상을 정확히 식별 분류해 지원 대상을 내오고 조건에 부합되는 인원을 제때 감축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재해 때문에 대규모로 다시 빈곤해지거나 빈곤에 빠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기본 민생 보장에 힘써야 합니다. 대중의 주거, 취업, 의료, 교육 등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춰 피해 대중의 과도기 배치, 临시 구조, 생활물자 보장 등 사업을 착실히 잘함으로써 피해 대중의 생활이 보장되고 진료받을 경로가 있으며 안정적으로 거주할 곳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 대중의 정서를 안정시키는 사업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곤란 구조, 정책 지원 등 면에서 대중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에 주동적으로 응답하며 광범한 대중이 신심을 굳히고 자립 자긍하며 서로 돕도록 인도함으로써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함께 건설하는 강대한 함력을 결집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조장인 류신강,

0: 주 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과 관련 현시 분관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이 18일 용정에서 대상건설 산업발전 등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사회보 청취시에 한 중요 연설 정신과 조항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당면 경제 운행에서 직면한 새로운 문제와 도전을 똑똑히 인식하고 대상건설을 다잡고 발전을 촉진하는 정치 책임감과 사업 긴박감을 일층 증강하며 전력을 다해 대상건설을 다잡고 백방으로 유효 투자를 확대해 경제 지속적인 안정 운행을 확보하고 전년 목표 임무를 힘써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길림 화야 장비 기지 대상은 주로 미광장 보강, 루설 정비 등 봉사를 제공합니다. 호가복은 기업 생산 작업장을 찾아 전반 계획, 공사 길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토지 양도 수속을 다그쳐 처리하고 기존 지하 도관 이설을 서둘러 완수해 대상이 하루빨리 착공되게 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투입을 늘리고 생산 제조 능력과 공예 수준을 힘써 높여 단일한 기술 봉사 제공에서부터 장비 연구개발 제조 플러스 기술 봉사 제공으로 전환함으로써 수익 공간을 1층 넓혀야 합니다. 비암 성경 대상 시공 현장에서 호가복은 시공 진척을 살펴보고 대상 진척 정황을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비암 성경 대상이 건설돼 운영에 투입되면 해란대 조선족 민속 휴가구에 이어 또 하나의 문화관광 새 지표로 될 것입니다. 이는 양질의 문화관광 제품 공급을 풍부히 하고 문화관광 산업을 발전장대시키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기업에서는 시공 역량을 통괄 배치하고 시공 작업반을 증가하며 공사 진도를 다그쳐 대상이 하루빨리 완공되고 운행에 투입되도록 확보하기 바랍니다. 모아산 주차 휴식 광장 대상은 고급 호텔과 온천 건강 양생을 일체화한 문화관광 새 지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진척을 살펴보고 관련 정황 소개를 자세히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대상은 모아산과 가까이 있어 주변 경관으로 인한 관광객 흐름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키고 관광 모식을 관광 유람으로부터 숙박 관광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해 관광객이 머물게 하고 소비가 따라오게 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시간관념과 효율의식을 강화하고 시공 역량을 충분히 배치하며 교차 작업을 실시하고 건설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대상이 조속히 건설돼 운행에 투입되게 해야 합니다. 용정시 농산물 무역 도매 시장 대상은 주체 건물이 기본상 완공됐는데 현재 실외 부대시설 시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최신 진척을 살펴보고 운영 투입 준비, 상가 유치, 운영 준비 등 정황을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최근 연간 용정의 문화관광 산업은 발전세가 양호하고 인기와 관광객 흐름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상이 하루 일찍 건설되면 하루 일찍 이 흐름을 받아 인기를 실속 있는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찍 진행하고 빨리 하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환경 조명 승격, 도로 경화, 주차 부대 시설 등 세부적인 보완 사업을 다그쳐 완수하고 상가 입주와 운영팀 구성 사업도 동시에 추진해 대상이 개업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가져오도록 힘써야 합니다. 용정 사회구역 내포형 종합타가봉사중심 대상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전반 규모, 기능 배치, 공사 길 등 정황을 상세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타가봉사는 천문만호의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시공 역량을 통괄 배치하고 시공 공정을 최적화해 대상이 하루빨리 준공 인도되게 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집 근처에서 양질 타가 봉사를 향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의령문교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시공 진도, 교통 소통 등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영문교는 도시 도로망을 완선하고 미세 순환을 원활히 하는 관건 고리입니다. 대상이 기한 내에 준공돼 통차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변 대중의 출행 편리와 생활질에 직접 관계됩니다. 당면에 시공 황금기를 다잡아

0: 기계를 충분히 투입하고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며 시공 조직을 과학적으로 최적화해 대상이 조속히 건설되고 사용에 투입되게 확보함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하루빨리 편리하고 쾌적한 출행길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용정시 대상 건설과 투자유치 사업회보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대대상은 경제운영을 안정시키는 주춧돌이자 현역경제 발전 속도를 높이는 버팀목입니다. 용정시에서는 산업대상이 적고 실물경제가 약한 취약점을 직시하고 경제발전 착력점을 실물경제에 두는 것을 견지하며 더 높은 강도와 실속있는 조치로 대상건설, 투자유치 등 사업을 잘 틀어주어 현역경제가 끊임없이 발전장대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 진도를 다그쳐야 합니다. 목록화 관리 플러스 전담 반식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실시하고 책임 주체, 시간 절정, 추진 조치를 일층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미착공 대상에 대해서는 전담반이 일선에 나서 봉사하고 막힌 부분을 해결하는 데 주력해 조속한 착공을 추진해야 하며 진도가 뒤처진 대상에 대해서는 문제 원인을 정확히 찾고 대책을 세워 난관을 돌파해야 합니다. 계속 건설 대상에 대해서는 배치 빈도를 높이고 빈틈없이 추진해 실속 있는 대상 증가량으로 유효 투자의 안정적인 증가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대상 기획 비축을 잘해야 합니다. 국가와 성의 중대 전략, 중대 계획을 예의주시하고 여섯 가지만 건설, 민생 개선, 생태보호, 통상구 통로 등 중점 분야를 둘러싸고 대상 비축, 포장, 신청 등 재반 사업을 세밀하고 실속 있게 잘함으로써 정책 혜택이 최대한 실질적인 수익으로 전화되고 구체적인 대상에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질과 효율을 힘써 제고해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의 투자 유치 책임을 확실히 다지고 유효 공장 건물, 비어있는 건물 등 기존 자원을 잘 이용하며 각종 투자 유치 방식을 영활하게 활용하고 목표 기업과 적극 연계해야 합니다. 기업의 투자 배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기업의 투자 실력을 정확히 판단하며 백방으로 일련의 제조업 대상을 유치해 락착시킴으로써 유효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 구조를 최적화하며 경제 장성을 안정시키는 데 튼튼하고 유력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 조직속 관련 부문과 용정시 4개 지도부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상주란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동윤 공익기금회와 길림성 자선총회에서 주최하고 주민정국과 주자선총회에서 주관한 2026년 동윤컵 길림성 청소년 축구 연맹 경기가 19일 우리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전성 각지에서 온 8개 청소년 축구 대표팀이 룡정 해랑강 축구 문화 소재에 모여 기량을 겨루며 축구 운동의 독특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호복군이 개막식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연맹 경기는 우리 당에서 공익의 힘으로 청소년 체육사업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경기 플랫폼입니다. 활동은 연면 축구의 고향에 깊은 축구 문화 절약에 의탁해 전성 청소년 축구 애호가들에게 축구 기량을 겨루고 서로 배우며 의지를 연마할 수 있는 경기 무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호 학습과 경험 교류를 1층 추진하고 각 지역 청소년들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며 체육 교육 융합, 체육 관광 융합 심층 발전에 조력하게 됩니다. 활력 넘치는 민족 특색 문화 공연에 이어 경기가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연맹 경기는 사흘간 펼쳐지며 단판 도태제를 실시하는데 길림성 여러 지역의 우수한 교정 축구팀들이 참가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갈고 닦은 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면서 길림성 청소년들의 활기찬 정신 풍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연결시 도시구역 하남구역의 도로교통 상황을 1층 개선하기 위해 연결시에서는 하남구역 서령로 연덕선 룡상거리 환방로 전 구간의 일부 도로 구간을 교통질서 엄격관리 구간으로 추가 지정하고 2026년 9월 14일부터 엄격관리 조치를 실시합니다.
0: 제4회 연변 야영 관광축제가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용정시 량전백세 운동 휴가 풍경교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1: 주당위 선전부, 주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도나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관한 2026년 전주 우수 민간문화단체 기층행 해민 공연이 일전 도나에서 펼쳐져 광범한 주민들에게 시청각 성년을 선사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실이었습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입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고향은 지금.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저 기상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개였다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31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7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고향 소식에 이어 이 가을철 봉군관리에서는 어떤 면에 중시를 돌려야 할지 봉군관리에 필요한 기술조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국가 비밀은 나의 책임, 나의 지킴, 나의 자부심입니다. 작은 실수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보호는 흔들림 없는 철칙입니다.

네, 먼저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전 주 농업 농촌국에서는 알곡작물 홍수 피해 후 과학적인 시비로 피해를 감수할 때 관한 기술 지도 의견을 발부해 농민들이 과학적 시비를 지도하고 작물의 생육 회복을 촉진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있습니다. 기술 지도 의견은 홍수 피해 후 시비는 과학적인 규범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밭에 물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분별한 시비를 금지해 뿌리가 썩는 현상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잎에 먼저 영양을 공급해 긴급 복구하고 그 다음에는 흙에 시비해야 하는데 작물의 뿌리 기능이 안정적으로 회복된 뒤에 토양의 비료 공급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비료 농약 혼합 살포 한번 살포로 다중 효과 방식을 도입해 쾌청한 날씨를 이용한 집중 작업을 권장했으며 드론 분무기 인공 분무 등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 생육 촉진과 동시에 병충해 방지 작업을 펼쳐 밭관리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이 완전히 빠진 후에는 피해 정도에 따라 토양의 시비를 하는데요. 일반 밭, 피해가 심한 밭 그리고 천천히 녹는 비료를 밑거름으로 준 밭으로 구분해서 질소 비료 사용량을 결정합니다. 도복된 옥수수는 상황에 맞게 처리해야 합니다. 살짝 기울어진 것은 억지로 바로 세우지 마고 땅에 완전히 누워 쓰러진 것은 즉시 바로 치우고 흙을 다져줘 2차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콩의 경우

대해 후생장이 느려지고 뿌리 혹 박테리아의 질소 고정 능력이 저하되는 문제를 고려해 기술 지도 의견은 전용 관리 기술을 제시했습니다. 네. 근래 안도현 신합향에서는 모기버섯 재배를 특색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산업사슬을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촌민들이 규범화된 재배 시스템을 도입하고 균종을 부단히 개량하도록 격려하고 하우스 관리부터 수확 건조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품질 관리를 실시한 동시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 경로를 적극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합작사 플러스 기지 플러스 농가의 모식을 통해 균종 공급부터 기술 지도 제품 회수까지 완전한 형태의 산업사슬을 갖추었고 시험 재배를 중시하면서 배지당 생산량과 모기버섯 질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향리에서 재배한 모기버섯은 도합 210만 주머니 이상에 달했고 모기버섯 재배를 통해 촌민들의 소득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고 있습니다. 신합향에서는 앞으로 향당위에서 인솔하고 촌당지부가 선두에 서며 합작사에서 이끌고 농가에서 참여하는 산업발전구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전통 우세산업을 부가가치가 높고 경쟁력이 강한 방향으로 전환 승격시킬 계획입니다. 도나시 강원진 연발촌의 블루베리 재배기지는 올해도 풍작을 거두었습니다. 2016년 농업농촌경제구조 조정을 다 그치고 농민들이 소득을 늘리기 위한 촌당지부에서는 늘리기 위해서 이 일대의 토양이 산성을 띄어 블루베리가 자라기 적합한 자연우지에 비추어 블루베리 재배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진적인 재배 경험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시행착오를 적게 겪기 위해 촌 간부들은 솔선수범해 안도현 이도백화진의 우수한 블루베리 재배기지를 찾아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거듭되는 비교와 선별을 걸쳐 최종 적응성이 강하고 맛이 좋으며 출하량이 안전한 북륙과 대산반 두 가지 우수 블루베리 품종을 도입했습니다. 그 뒤 3년 동안 촌 간부들과 촌민들은 부지 선정과 정리, 토양 개량, 모종 심기 등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경험을 총화하고 밭관리를 세밀화하며 관리 방식을 최적화하는 등 거듭되는 시험 재배를 펼쳐 전촌 블루베리 재배기지의 산량을 해마다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이 촌의 블루베리 재배기지는 연간 생산량이 이미 1만 킬로그램 이상에 달해 촌민들이 소득을 효과적으로 늘려주고 블루베리 재배 이거에 부유해지려는 촌민들이 적극성을 드높였습니다. 연발촌 블루베리 재배기지의 부지 면적은 현재 2헥타르에 달하며 상시적으로 30여 가구를 이끌어 블루베리 재배와 관리, 수확, 밭관리 등 작업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촌민들이 집문 어구, 취업 및 근거리 소득 증대로 부유해지는 목표를 실현하도록 도와줬습니다. 블루베리 재배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은 촌이 제한된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촌 집재 경제를 튼튼하게 다져주었는 바 연간 생산액이 10만 원 정도에 달해 촌민들이 소득 증대 및 향촌 진흥을 추동하는 특색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영종시 로투구지인 사수촌의 선식 옥수수 가공 공장은 요즘 분망한 광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옥수수 껍질을 벗기고 삶고 진공 포장을 하고 상자에 담는 등 일련의 생산 절차가 가동되고 있었고 일꾼들의 얼굴에는 소득 증가로 인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2016년 사수촌 당지부에서는 로중청의 계단식 배합 사업구도를 모세 구축하고 로간부들이 풍부한 기층 치리 경험에 이탁해 발전의 전방 국면을 안정시킨 동시에 예비인재 양성기제를 보완해 귀향 청년, 대학 졸업생, 퇴역군인과 치부 능력자를 중점적으로 받아들여 총급 역량을 충실히 함으로써 촌의 발전을 위해 후속력을 충분히 모았습니다.
2016년 말 용정시 수

농작물 재배 합작사가 정식으로 현판했습니다. 전 집체가 주식의 60%를 차지하고 천민들은 토지, 노력과 자금 형식으로 주식에 가입했으며 선후해 623명이 합작사에 가입했습니다. 그해 전 집체 수입은 110만 원을 돌파하면서 사수천을 영정시에서 집체 경제 수입이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는 100만 천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재 전 집체의 년 수입은 5만 원에서 154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향후 사수촌은 젊은 당원 대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농산물 가공 산업 사슬을 끊임없이 연장시키며 더욱 많은 산업 수익을 민생 봉사에 투입해 전민들을 이끌고 치부의 길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타선입니다.

0: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개량과 기계화 작업,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봉군 관리에 있어서 지금 이 시기는 질 좋은 월동군을 육성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로 되고 있습니다. 이 가을철 봉군 관리에서는 어떤 면에 중시를 돌려야 할지 봉군 관리에 필요한 기술 조치들을 알아보려 하는데요. 연변 동방꿀벌연구소의 최동림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합니다.
0: 네. 네. 올해 이 피나무 꿀은 끝났죠?
1: 네, 예.
0: 피나무 꿀 올해 생산 정황 어떠합니까?
1: 자, 올해 보면은 그 우리 피나무 꿀 생산량은 요 근년에 비교해서는 아주 잘 된 편입니다.
0: 네.
1: 그리고 특별히 개화기 비록 이제 비가 많이 왔겠지만
0: 네.
1: 딱 그 비 오는 그 과정이 저녁 시간이라 돼 가지고
0: 네.
1: 우리가 꿀벌이 나가서 꿀을 채집하는데 정말 영향을 안 끼쳤기 때문에 꿀 품질도 좋고
0: 네.
1: 좀 생산량도 중등 이상 수준이었습니다.
0: 그렇네요.
1: 그리고 보면은 하곡 평지 지역은 강우량이 좀 많아가지고
0: 네.
1: 밀류가 조금 적었습니다. 그런데
0: 네.
1: 전반적으로 원래 피나무 꿀 생산량을 볼 때는 평년 수준보다
0: 네.
1: 아주 높은 편이고
0: 네.
1: 꿀 품질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0: 그렇네요. 한마디로 올해 꿀농사는 그래도 좋은 효과성을 본 한 해라고
1: 그렇죠.
0: 네, 결론
1: 풍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0: 네, 풍년인데요. 네. 아쉬운 분들도 계시고
1: 그렇죠.
0: 또 그렇죠. 너무 좋은 수확 따낸 양봉호들도 계시는데요. 한마디로 이 밀원지 선택 같은 것들 참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이 올해 피나무 꿀 생산을 계기로 양봉업을 하는 분들이 앞으로 꿀 생산에서 어떤 면에 중시를 돌리면 좋다고 보십니까?
1: 자, 우리 정말 이 장명산 지역의 우리 피나무 꿀은
0: 네.
1: 정말 우리 이 꿀 종류에서도 A급 등급에 속하는 꿀입니다.
0: 네.
1: 첫째 뭐가 우리 피나무 꿀은 향이 특이합니다.
0: 네.
1: 꽃 향이 특이하기 때문에 우리 입 맛을 보기 전에 우리 냄새부터 맡아도 향이 다른 꿀보다 더 향하고 하기 때문에 인기가
0: 네.
1: 있습니다.
0: 네.
1: 근데 거기에서 잘 아쉬운 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씨가 좋다 해도, 첫째 양봉 이 계절에 대해 들어서서 우리 양봉원들이 좀 부지런해야 됩니다.
0: 네, 부지런.
1: 예, 첫째 우리 밀은 환경 변화에 대응해가지고,
0: 네. 네.
1: 정말 이 일기예보를
0: 네.
1: 정말 자주 봐야 되고,
0: 네.
1: 벌통 그 이동 시기를 신중하게 정해야 됩니다.
0: 네.
1: 그래 둘째,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꿀 품질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0: 네.
1: 올해도 보면은 그 우리 그나마 우리 여기에서 한 작년보다 비교해서 한 15% 정도 숙성 꿀을 드는 분들이
0: 네.
1: 좀 추가됐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은 꼭 지금 우리 제품들 보면은 경쟁력이 너무 심해요.
0: 네,
1: 꿀도
0: 그렇죠.
1: 아주 많고.
0: 네네.
1: 근데 꿀이란 자체는 우리 중국에서 봤을 때는 이 우리 생산량과 소비량을 비교했을 때는
0: 네.
1: 꿀의 생산량이 아주 부족합니다.
0: 네.
1: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품질 개선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0: 네.
1: 사람들, 우리 소비자들
0: 네.
1: 같은 경우에 꿀에 대한 그 신뢰감이 아주 많이 떨어졌어요.
0: 네.
1: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거가 숙성 꿀 생산을 위주로 예, 수분 함량을 엄격히 통제하여 제품 경쟁력을 높여야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우리 셋째 벌군 건강 관리를 중시해가지고 병해충 예방을 사전에 실시하고
0: 네.
1: 건강한 여왕벌을 육성하여 벌군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건강한 벌을 해야만이 제대로 네. 정말 일도 잘해요 꿀벌들이
0: 네.
1: 비실비실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로는
0: 네.
1: 피나무 꿀 제가 항상 또 강조하는 건 표준화
0: 네.
1: 표준화 생산 기지를 깔끔하게 좀 만들어야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우리 장백산 피나무 꿀을
0: 네.
1: 위해서 우리 보면은 동북 지역에 봤을 때는 저쪽 흥룡강도 이제 피나무가 있어요. 신강도 피나무가 있어요.
0: 네네네.
1: 근데 보면은 우리 이 그러니까 센쌍이나 센시하다 보면 장발산 또한숨이라 했거든.
0: 그렇죠. 장백산 피나무 꿀.
1: 네. 장백산 피나무 꿀은 어쩌면 다시 이거 비주.
0: 네.
1: 우리 피나무골의 선조입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이 피나무골이 이렇게 우리가 옛날 몇천 년 역사를 갖고 있는 거를 점점 보면은 정말 조금 신경을 더 써가지고 품질 관리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0: 네.
1: 그거를 그냥 우리가 많이 팔겠다고, 네. 생산을 품질 관리는 못 따라가고,
0: 네.
1: 그냥 정말 이런 산골 같은 거 떠가지고 파는 거가 이 소비자들한테 그 신뢰감을 떨구는 그렇지. 거라 말입니다. 조금 고생하더라도
0: 네.
1: 제가 바라는 거는 우리 피나무골 표준화를 해서 정말 숙성골, 그 다른 골과 그 비교되는 그 가치를 만들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0: 네.
1: 그래야만이 언제 가더라도 꼭 우리가 정말 성공하는 날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0: 그렇죠.
1: 아주 저도 지금 보면은 처음에는 정말 이 표준화 숙성꿀을 했는데 지금 와 보면은 만에서 누구라고 이 비싼 꿀을 싸먹었는데 정작에 보면은 저한테 찾아오는 손님들은 그 가치가 틀려요.
0: 네.
1: 보통 보면은 그래도 소비 능력이 되고 꾸준하게 정말 질 좋은 꿀을 드시는 분이고
0: 네.
1: 그분들이 한 번 나와가지고 이제 그 가치 있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걸 이제 홍보해 줄 때는 그 가치가 들려집니다.
0: 그렇죠.
1: 그래 저는 항상 우리 연변 정말 그 양봉하는 분들
0: 네.
1: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고생하는 만큼 그 가치를 올려주는 거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0: 그렇네요. 같은 값이면 다홍 치마라고 우리 꿀 생산에서 좀 더 중시를 돌리고 부지런하고 또 미런 환경 변화에 또 대응 잘해야 하고 꿀 품질 관리 우리 숙성 꿀 생산을 위주로 한다면 꼭 앞으로 그 장원한 타산에서는 좋은 효과 볼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한 해 그치는 우리 꿀 농사가 아닌 만큼 올해 이 경험 잘 총

0: 평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표준화 생산에 힘써서 질 좋은 우리 연변의 특산인 피나무꿀 생산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올해 우리 주의 이 가을철 류밀기는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게 될까요?
1: 우리 그 지금 기후 변화에 따라 가지고 우리 한 뭐 10년 전에는 보통 보면은 8월 초 그때부터 이제 시작. 지금 우리 기온 온화를 해 가지고 보통 8월 하순부터 가을철 꿀이 시작합니다. 8월 하순부터 9월 중하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발 고도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고산지대는 일찍 시작하고 끝나며 평지 지역은 한 7일 내지 10일 정도 늦게 진행됩니다.
0: 그렇네요.
1: 그래서 항상 우리 양봉하시는 분들 기상 상황에 따라 내년 그 시기가 맞추기를 바랍니다.
0: 그렇죠. 네, 기상 정황에 따라서 우리 뭐 늦게 끝날 수도 있고 일찍 끝날 수도 있고
1: 그렇죠.
0: 해발고 차이에 따라서 우리 그 늦게 진행될 수도 있고 일찍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꼭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하는 그런 원칙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가을철 보조밀원이 풍부할 경우 적당히 꿀을 뜨는 것이 바람직한지 어떻습니까?
1: 맞습니다. 우리 좀 경험이 부족한 분들은 가을철에도 우리 보통 보면 작꿀이 많이 나와요.
0: 그렇죠.
1: 작꿀이 많이 나오는데 이 그래서 꿀이 나온다 해가지고 막 뜨는 분들도 우리 초보들은 많아요. 그러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하면은 그 우리 꿀벌도 일을 많이 하고 나면은 개들이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가을철 우리 재미를 하는 거는 월동 사료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재미를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월동 사료를 먼저 확보한 뒤에 그 남은 여분의 꿀만 재미하고
0: 그렇죠.
1: 그렇다 해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꿀벌 일을 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꿀벌이 이제 건강 관리입니다. 꼭 이제 쇠약 상태 생기지 않게끔 월동 육성에 큰 지장을 안 줄 정도로 우리가 꿀을 재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0: 그렇네요. 우리 강군 육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꿀 뜨는 시기에도 우리 강군 육성이 필요하고 또 이 지금 가을철 이 보조밀원이 풍부할 때 월동을 위한 강군 육성도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이 가을철 류밀 시기를 계기로 우리 꿀 생산을 하는 분들 어떤 면에 중시를 돌리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1: 그러니까 그 첫째로 재밀 우선 순위를 잘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동 사료용 꿀을 먼저 확보한 뒤 그 잉여분만 다 재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금방 얘기하다시피 이 특별히 우리가 금년에 초보 이 양봉하는 분들 어쨌든 갈 꿀도 얼레 봐가지고는 정말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갈 날씨도 괜찮고 그리고 개화기가 좀 길기 때문에 좀 꿀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중요한 거는 이 정말 우리 꿀벌들이 이 쇠약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월동 꿀벌 그 월동 관리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벌꾼 그 밀도를 유지하고 분봉에 대한 현황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특별히 우리 장벽산 지역의 밤낮 기온 차이가 너무 큽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벌통 보온 통풍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밀류가 끝나는 시점을 잘 파악하고 밀류가 끝난 뒤에 바로 벌꾼 후속 관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0: 그렇네요. 네, 금방 말씀 주신 우리 네 가지면 체밀 우선순위 잘 정하고 벌꿀 밀도 유지 분봉 현상 관리 잘하기 밤낮 기온 차이에 관련된 우리 보온 통풍 관리 류밀기가 끝나는 시점을 잘 파악해서 후속 관리를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 주셨죠. 우리 그러면

0: 8, 9월 달 봉군 관리에서 어떤 점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1: 우리 첫째, 네. 우리 영벌 관리.
0: 네.
1: 그 영벌을 우리 범철에 섰던 영벌들도 이제 질이 많이 떨어져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영벌이 쇠퇴됐냐 안 됐냐, 노쇠됐냐 안 됐냐 그걸 잘 봐야 됩니다.
0: 네.
1: 그래 그 겨울에도 이제 그 영벌이 계속 산란을 해야 되기 때문에.
0: 네.
1: 영벌 정말 질 좋은 걸로 네.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네. 질이 이제 낙하다면은 그 질 좋은 걸로 바꿔줘야 됩니다.
0: 네.
1: 그리고 두 번째는 군세 정리.
0: 네.
1: 약한 이제 보면은 꿀벌들.
0: 네.
1: 그거를 이제 그 좀 강한 꿀벌하고 일정하게 평행을 잡게 우리 군세를
0: 네.
1: 합병을 시켜야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료 준비.
0: 네.
1: 에, 미련이 이제 부족할 때는 그 어떤 분들은 이제 사료가 이제 부족할 겁니다.
0: 네.
1: 그러면은 될수록이면은 우리 여기에서 제가 이제 봤을 때 많은 사람들 그 설탕 가지고 이제 어떤 건 대체하는데
0: 네.
1: 될수록이면 우리가 생꿀이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사료용을 쓰는 꿀은 비싸지도 않아요.
0: 네.
1: 그냥 이제 밑에 내려가 보면은 몇 원이면은 그냥 구입할 수 있어요. 사료를
0: 네.
1: 되는 거. 그거를 조금 어찌게 뭐 그 수분을 조금 농축시켜가지고
0: 네.
1: 화분을 섞어서
0: 네.
1: 만들어주면 설탕 쓰는 것보다
0: 네.
1: 가격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0: 네.
1: 그리고 그래도 꿀벌들은
0: 네.
1: 잿꿀을 먹어야만이 꿀벌들도 그렇지. 자기 사료를 먹어야 그게 든든해지지 가공한 거를 먹으면
0: 그렇죠.
1: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될수록이면 네. 우리가 흥룡항 지역에 가면
0: 네.
1: 우리 호박꿀이나 갈틀에 나오면 호박꿀도 많아요.
0: 네.
1: 호박꿀 내가 작년에 봤을 땐 호박꿀 같은 거는 우리가 뭐 이 소비자를 사용하는데 그런데 보통 안 써요. 다 사료로 씁니다.
0: 네.
1: 그러면은 그 밭을 한 건에 한 4, 5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0: 네.
1: 그런 거 싸다가 해주면은 새 와가지고 정말 꿀벌이 질도 좋아지고.
0: 네.
1: 그리고 우리가 채집하는 그 꿀, 인다 또 질도 당연히 좋기 마련입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꿀벌은 꿀을 먹여라.
0: 네.
1: 예. 설탕보다.
0: 네.
1: 예. 그리고 또 갈철에 잘 조심할 거. 이철에 이제 갈철 들어오면은 양봉, 이, 하시는 분들 잘 머리 아픈 일이 진더기 병이에요.
0: 진더기 예, 예방
1: 진더기 병이 예. 막 얻을 때 진더기 병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 막 멸종돼요. 그렇기 때문에
0: 네.
1: 항상 그 진더기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0: 네.
1: 그래서 될수록이면 어떻는가 하면 우리가 벌통을 다시 청소해야 됩니다.
0: 네.
1: 그리고 그 펀덩 같은 거 가지고
0: 네.
1: 다시 그 안에 그 무슨 균 같은 거에서 다 태워 죽여야 돼요.
0: 네.
1: 예? 그리고 그 우리가 그 분발로 된 진더기 그 약이 있어요.
0: 네.
1: 한번 발라주고
0: 네.
1: 그러면은 그리고 거기서 한 하루 동안 통풍을 시키고 건조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우리 벌군을 거기다 넣어줍니다.
0: 네.
1: 그러면은 정말 그 우리 그 진더기 퇴치 거기에도 아주 큰 도움을 줄 거예요.
0: 네.
1: 특별히 또 가을 비가 많을 땐 습도가 많기 때문에
0: 네.
1: 그 건조한데
0: 네. 예,
1: 거기다 둬야 됩니다. 그리고 네. 통풍하고 습도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0: 네. 그렇네요. 네. 이 가을철 월동 사료 장만 시기에 어떤 점들에 반드시 중시를 돌려야 할까요?
1: 첫째, 우리 사료양을
0: 네.
1: 충분히 확보해야 됩니다.
0: 네.
1: 벌통 한 통당 월동의 필량 꿀 사료양을 미리 계산해가지고
0: 네.
1: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럼 네. 많은 분들은 우리 꿀벌이 이제 군세에 따라 가지고
0: 네.
1: 그 이제 꿀 사료를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0: 네.
1: 그리고 보통 보면은 1매당 네. 2.5kg 내지 3kg 정도
0: 네.
1: 그 정도를 확보해야 되고
0: 네.
1: 두 번째로는 제가 금방 강조하는 거
0: 네.
1: 그 자연 생산된 꿀을
0: 네.
1: 물동 사료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네. 좋은 방법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꿀이 부족할 경우에 고품질 설탕액으로 보충해야 된다고 하는데
0: 네.
1: 그거는 우리 외국에서나 꿀이 이제 비싸고 하는 지역인데 우리 보면 올해는 특별히
0: 네.
1: 꿀도 풍년이 들었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갈꿀 그 이제 흥룡강 지역에나 그리고 저 청장 지역에 또 그리고 영하 네. 그쪽 갈 꿀들이 잘 나와요.
0: 네.
1: 그리고 보면은 그때

0: 거기 가면은 이런 뭐 유채미고 네. 그런 것도 가래 피는 거 많은데 네. 가격이 아주 쌉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장백산 지역에 강조하는 거는 멀지도 않은 흥룡강 지역에 가 구입하면은 잘 싸면 3원 정도에 한 건씩 호박꿀을 구입할 수 있어요.
1: 네.
0: 그거를 사용하는 게 우리 설탕 액으로 하는 것보다 아주 좋다고 봅니다.
1: 네.
0: 그리고 사료를 미리 꿀벌들한테 다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사료 저장하는 그 우리 창고 같은데
1: 네.
0: 우리가 통풍이 잘 되는가?
1: 네.
0: 예. 그렇게 잘, 그, 곰팡이가 끼지 않도록, 예, 잘, 정말, 건조한데, 그, 사료, 창고를 이제 사용해야 됩니다.
1: 그렇네요. 네, 이 가을철에는 월동군 육성, 우리 관건적인 시기라고 보는데요. 월동군 육성 시기에 어떤 관리 요령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 첫째로, 우리, 그러니까 산란력이 좋은 젊은 여왕벌을 사용하여 건강한 월동벌을 육성해야 합니다.
1: 네.
0: 그래 항상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거 겨울철이라 해가지고 그냥 정말 후싸움 안 되거든.
1: 이게 네.
0: 그래도 좀 부지런히
1: 네.
0: 그 우리가 진드기 병부터 시작해가지고 벌통 관리
1: 네.
0: 여왕벌도 그냥 봄에 그래도 산란을 잘 했다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쓰는 거 아니고
1: 네.
0: 꼭 인자 봄에 그 영벌이 산란했다 해가지고 그 정말 뭐 잘한다 해가지고 겨울 월동 그 시기에도 산란을 잘 하는 게 아닙니다.
1: 네.
0: 될수록이면 제가 강조하는 거는 봄에 우리가 정말 왕벌을 인자 그 기운 우리 여름에 이제 꿀들 때 갈철에도 다시 우리가 영벌을
1: 네.
0: 이제 생산해가지고 정말 젊은 여왕벌을
1: 네.
0: 그 우리 월동벌로 쓰는 게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충분한 사료를
1: 네.
0: 준비해가지고
1: 네, 네.
0: 우리 유충기에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 네.
0: 세 번째로는 병해충 특히 진드기 피해를
1: 네.
0: 최소화해야 합니다.
1: 네.
0: 진드기가 심하면은 월동벌 수명이 크게 단축됩니다. 예.
1: 네.
0: 그래서 우리 여기에 보면은 가을철 진드기 병이
1: 네.
0: 좀 심각합니다.
1: 네.
0: 저도 저번에 한번 지금 그 저쪽 팔도 지역에
1: 네.
0: 그쪽 가고 삼도구 그 지역 갔는데
1: 네.
0: 벌써 거기에서 진드기 병이
1: 네.
0: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도 좀 돼주고.
1: 네.
0: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진드기 퇴치만 잘 해도
1: 네.
0: 월동벌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 특별히 뭐 사료 같은 거는 제가 강조한대로 저도 이제 잘 준비될 거고
1: 네.
0: 제일 중요한 거는 진드기 병을 예방 잘 하는 거를 제가 이제 강조하고
1: 네.
0: 싶습니다.
1: 네.
0: 네 번째로는 불필요한 분봉을 억제하고 군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1: 네.
0: 그 우리 군세를 보고 예 분봉을 하는 것입니다.
1: 네.
0: 예, 그 군세가 약한 것도 막 분봉하면 안 돼요.
1: 네.
0: 약한 거를 좀 군세가 강하고 합병을 시켜야 됩니다.
1: 네네. 네.
0: 그 어떤 뭐 겨울에 무슨 거 뭐 대충 대충 하는데 절대 안 해. 그러면 겨울에 꿀벌이 월동도 못 하거든요. 봄에 와가지고 큰 지장을 받아요.
1: 네.
0: 그래도 겨울 월동벌이 좀 남아 있어야만이
1: 네.
0: 우리가 봄에 이제 햇벌들도 좀 잘 키우고 그럴 수 있는데 이 보조군벌 벌이 없으면은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1: 네.
0: 월동도 하는 건 월동 관리가 중요합니다.
1: 네.
0: 그리고 초갈 기온 저하 시 네. 적절한 보온 조치를 해야 됩니다.
1: 네. 그렇네요. 우리 가을철에 류밀기가 끝나는 것이 아마 9월을 중순을 계기로 한다고 보는데요. 꿀벌이 사염 관리에서 이 류밀기 끝난 후에 관리 어떤 점들 중시를 돌려야 하는지요?
0: 첫째, 밀류가 끝나면 더 이상 꿀을 따내지 말고
1: 네.
0: 예, 월동 준비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1: 네.
0: 두 번째로는 여왕벌 산란 상황을 관리하고
1: 네.
0: 기온이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산란을 멈추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예.
1: 네.
0: 기온 보통 보면 우리가 산란하는 것을 11월 중순
1: 네.
0: 그때 그 정도의 전성까지 멈추면
1: 네.
0: 됩니다.
1: 네.
0: 예.

0: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드기병 방제를 네. 집중적으로 네. 실시해야 되고
1: 네.
0: 갈털에 와가지고는 진드기병 퇴치하는데
1: 네.
0: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1: 네.
0: 꿀이 없을 때 네. 약제 효과가

0: 약군을 학군하여 네. 월동에 적합한 군세를 만드는 겁니다.
1: 네.
0: 다섯 번째로는 월동 사료 양을 최종 네. 진짜 확인을 잘 해야 됩니다.
1: 네.
0: 부족하면 제때 보충 사양을 해야 됩니다.
1: 그렇네요. 우리 류밀기 끝난 후에는 우리 금방 말씀 두신 다섯 가지 면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방송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여러 번 이 진드기 퇴치 중요성 꼭 퇴치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고 자주 강조했는데요. 이 가을철 크고 작은 진드기 퇴치가 정말 필수라고 봅니다. 어떤 조치들이 따라서야 할까요?
0: 첫째로 우리가 밀류가 끝난 뒤에
1: 네.
0: 굴 저장량이 많으면 그게 많이 발생해요.
1: 네.
0: 적은 시기에 네. 우리가 그 방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1: 네.
0: 굴이 많이 들었을 때 약재를 쓰면 굴이 오염될 그 경우도 엄청 많잖아요.
1: 네네네.
0: 그리고 제가 말하다시피 그 진드기 병을 퇴치할 때는 꼭 그 우리 그 꿀벌 그 군세를 그 펑피는 다 꺼내야 됩니다.
1: 네.
0: 꺼내고 먼저 우리 별통 실내부터
1: 네.
0: 깨끗하게 우리 펀등 가지고 다 코하고
1: 네.
0: 거기 분말로 된 걸 한번 쳐주고
1: 네.
0: 진드기약을 쳐주고
1: 네.
0: 하루 동안 통풍을 시켜 건조하게 말려줍니다.
1: 네.
0: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질소 그 불통 그 이제 그 입구에다
1: 네.
0: 거기에다 진드기약을 두고 있어요.
1: 네.
0: 그러고 나면은 온 사체 이굴들이 오염이 된다고 제가 잘 싫어하는 거 그건데
1: 네.
0: 눈에 확확 이제 띄울 때면은 정말 화가 나요.
1: 네.
0: 왜냐하면은 꿀이 그게 우리가 먹는 식품인데
1: 네.
0: 거기에다 기술 놓고 말하면은 다 진드기약이 또 항성수 함량이 또 들어간 것도 있어요.
1: 네.
0: 근데 그 꿀벌을 먹고 나면은 체내 개들도 이제 그 오염이 되어 있는데.
1: 네.
0: 그래가지고 항상 그걸 강조합니다.
1: 네.
0: 그래서 옛날 방식대로.
1: 네.
0: 진드기 병은 그거가 맞다. 우리가 분말로 된 거가 종약입니다.
1: 네.
0: 종약이고 펀덩 가지고 코해주면은.
1: 네.
0: 그 안에 불통 안에 균들이 다 죽어요.
1: 네.
0: 그리고 저녁에 그 분말로 된 약을 쳐주면 깨끗해집니다.
1: 네.
0: 그리고 거기에 벌써 병든 벌들이 이제 보여요.
1: 네.
0: 그걸 이제 분류시켜줘야 된단 말입니다. 건강한 벌하고.
1: 네.
0: 분류해가 깨끗한 거를 정말 우리 청소 깨끗하게 한 그 벌통에다 예, 넣어줘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로 화학약제만 쓰지 말고.
1: 네. 예,
0: 탈수록이면은 물리적 방제를 하는 거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숯벌이 많으면은 그 진드기 병이 많이 생겨요.
1: 네.
0: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숯벌을 쓸데없는 숯벌은 다 버려야 돼요.
1: 네네.
0: 예. 그리고 그 우리 제가 얘기하는 거 화학약제를
1: 네.
0: 할수록이면은 적게 쓰도록.
1: 네.
0: 예. 근데 효과는 보겠지만
1: 네.
0: 앞으로 꿀벌이고 그렇고 우리가 그 꿀의 질량에 대해 가지고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예.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로는 꼭 네. 약을 쓰더라도 정규적으로 이제 등록된
1: 네.
0: 그 약품을 써야 됩니다.
1: 네, 네.
0: 싸다에가 아무거나 갖다 쓰면 안 돼요.
1: 네.
0: 예. 예를 들면은 꿀벌은 또 과량 사용을 하면 안 되고
1: 네.
0: 우리 만포
1: 네.
0: 그리고 우리 옛날에 물리적 약이란 건 요지수한
1: 네.
0: 자수한 같은 게 있습니다.
1: 네.
0: 그거는 그 우리가 중약을 다 가공한 거예요.
1: 네.
0: 그런 걸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여러 종류의 약재를 번갈아 사용하고
1: 네.
0: 진드기 예, 그런가 약재 내성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예.
1: 네, 그렇네요. 네, 오늘 우리 연변 동방꿀벌연구소의 최동림 소장을 모시고 가을철 양봉관리에 필요한 기술 조치들을 알아봤는데요. 양봉허들의 좋은 정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